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도형 단원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챕터인 확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사건과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경우의 수. 우리 사실 살다 보면 뭐 뉴스만 봐도 경우의 수 엄청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그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한번 수학적으로 철저히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자, 사건. 사건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하면 무언가 이제 추리 영화를 본다거나 사건 발생 아니면 뭔가 응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좀 더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수학에서 사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내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사위를 던진다. 뭐 요런 것들.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중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 해요.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졌을 때 두 번 던졌을 때 두 번 모두 앞면이 나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가짓수를 그 유명한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우의 수. 예를 들면요. 주사위를 싹 던졌어요. 그러면은 사건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그 경우는 3이 나오던가 6이 나오던가 두 개잖아요. 그럼 그 가짓수가 2니까 경우의 수는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요, 두 번 모두 앞면에 나오는 사건은요, 앞 나오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1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우리 시험 문제 풀면은 너무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왜냐? 세다가 빠뜨립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모든 경우를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구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말로 나와 있으면 당연하지 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구해보면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찾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2가 나오던가 4가 나오던가 6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몇이다? 세 가지가 있네. 경우의 수는 3.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요. 이게 실험인 거죠. 그 중에서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이냐? 그럼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는요, 5를 뽑거나 10을 뽑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네. 오케이. 경우의 수는 2라고 쓰는 거죠. 이제 조금 사건과 경우의 수가 익숙해지고 있나요?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요.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지? 하고 보니까 한 개의 동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구분을 해보자면 첫 번째가 앞이에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도 앞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가 앞인데 두 번째가 뒤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첫 번째가 뒤인데 두 번째가 앞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뒤이고 마지막도 뒤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앞, 앞뒤, 뒤앞, 뒤뒤 총 네 가지 경우의 수는 4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져요. 구분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두는 수의 곱이 12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라.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곱이 12가 되려면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12. 근데 12는 없잖아요. 그러면 1, 12는 안 되는구나. 그럼 첫 번째가 2가 나왔다면 두 번째는 6이 나올 거고. 자, 그럼 반대의 경우 첫 번째에 6이 나왔다면 두 번째는 2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이 두 경우는 같은 경우다 아니다 다른 경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가 3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는 4가 나오면 12가 되고요. 반대로 첫 번째에서 4가 나왔을 때두 번째가 3이 나온다면 걔도 12가 됩니다. 그럼 이 각각의 경우가 모두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두는 수의 곱이 12가 나오는 경우는 네 가지. 총 경우의 수는 4.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사건과 경우의 수. 뭔가 이제 수학적으로 느낌이 탁 오고 있나요?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도 사건 A 또는 사건 B, 즉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얘네가 각각 일어날 때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란 말은 수학적으로 정말 진짜 같은 시간에 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운동화 한 켤레를 신었으면 샌들은 더 이상 신을 수 없고, 샌들 한 켤레 신었으면 운동화는 더 이상 신을 수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뜻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라고 한다면요. A 또는 B가 일어난대요. 그러면은 그냥 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주면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그옷 입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다시 반대로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어떤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뭐,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어떤 경우는요, 4 이상의 눈이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두 사건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요? 2 이하의 눈이 나오면서 4 이상의 눈이 나온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럴 때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약수 또는 4 이상인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 근데 3의 약수 중에서 4 이상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네. 그럼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3의 약수에 눈이 나오는 경우는요. 1 또는 3이니까 두 가지.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요. 1, 2, 3, 세 가지. 4, 5, 6, 세 가지죠. 따라서 3의 약수의 눈이 나오거나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총2 더하기 3, 다섯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가 일어나면 안 돼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두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는 각각을 더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을 해놓으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다가와질 거예요. 자, 1에서 1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공 15개 있는데요. 자, 3번. 4 미만이거나 12 이상. 즉, 4 미만인 거는요, 1, 2, 3을 뜻하고요. 12 이상은 12, 13, 14, 15가 뜻하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3, 1, 2, 3이면서 12 이상일 수가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여기 세 가지와 여기 네 가지를 더한 7이 바로 이 3번의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자, 7번.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두 눈의 수의 차가 3인 경우의 수. 합이 3이려면 1과 2를 더하든가 2와 1을 더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고요. 차라는 개념은 사실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앞에서 뒤가 아니라 큰 수에서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1이랑 4, 또 4랑 1, 그 다음에 2랑 5, 반대로 5랑 2, 또 3과 6, 반대로 6과 3. 총 6가지가 있으니까 2와 6을 더한 8이 바로 2, 7번의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9번부터 볼게요. 집에서 도성화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일반 네 종류, 마을버스 세 종류가 있대요. 그럼 내가 일반 또는 마을버스를 탈 경우의 수는 뭐냐? 일반과 마을버스를 동시에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버스 4개나 마을버스 3개 중에 하나를 타면 된다. 총 경우의 수는 7. 이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운동 6가지, 악기 5가지. 운동 또는 악기를 한 가지 선택한다. 한 가지만 선택한다. 둘다 동시에 고르지 마라. 즉, 운동 6개와 악기 5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총 11.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 11번. 카페를 갔더니 쿠키가 7종류 있고 조각 케이크 3종류 있대요. 그럼 쿠키 또는 조각 케이크를 한 가지를 주문하는 경우, 쿠키가 7개, 그 다음에 조각 케이크 3개. 그럼 쭉다 더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10개 중에 하나인 거니까 7과 3을 더한 총 10입니다. 요렇게 보는 게 경우의 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냥 눈앞에 내가 뭘 고를 수 있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를 보라는 겁니다. 12번. 자, 운동화는 5켤레가 있고 구두는 2켤레, 슬리퍼가 3켤레 있는데 외출할 때 신는 신발이 운동화 또는 구두다. 그러면은 운동화는 5켤레가 있고요, 구두는 2켤레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총 7개입니다. 7. 이렇게 보라는 게 사건 A와 사건 B,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어렵지 않죠? 13번. 액션 영화 한 편, 공포 영화 두 편, 코미디 영화 네편 중에서 액션 또는 코미디니까 한 편과 코미디 영화 네편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전체 다섯 편입니다. 정답은 5. 이렇게 가는 거고요. 14번. 오. 자,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4등분, 5등분 원판에서 쭉쭉쭉 돌아요. 근데 어쨌든 합이 20 미만이거나 40 초과, 20 미만과 40 초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럼 우리는 20 미만인 거를 따로 구해주고, 20 미만이려면 여기선 10에, 여기선 1, 2, 3, 4, 5다 가능하니까 전체 11부터 15까지 5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40 초과이려면 40보단 커야 되니까 40을 선택한 다음에 1, 2, 3, 4, 5 선택하면 되니까 40초가 5개. 그럼 둘이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이 된다라는 거죠. 숫자로 세보자면 11부터 15까지, 41에서 45까지 총 10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15번. 자, 쭉 던져서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만큼 말을 이동하는데 10 또는 12로 이동해라. 그러면은 10과 10이 동시에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곱해서 10이 되는 눈이 뭐가 있는지, 곱해서 12가 되는 눈이 뭐가 있는지 보라는 건데, 10이 되는 건 2와 5, 반대로 하면 5와 2. 두 가지네요. 12가 되는 건1 없으니까 2와 6. 그 다음에 3과 4. 반대로 4와 3. 그 다음에 6과 2. 총네 가지네요. 10이 되는 거두 가지, 12가 되는 거네 가지. 내가 갈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이다. 요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게 15번의 풀이죠. 16번. 자, 200명 대상으로 200명이에요. 그 다음 급식 만족도 조사해서 했더니,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응답한 학생일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럼 200명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200명 중에 불만족이 14%, 매우 불만족이 6%. 그러면은 200명 중에서 전체 합하면 몇 퍼센트? 20% 차지하고 있으니까 200명 중에 20%니까 100분의 20을 곱해준다면 약분해서 계산하면 전체 40명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는 뭐가 된다? 40이 된다. 200명 중에 20%면 40이네. 요렇게 머릿속에 탁 각인시켜서 풀면 끝이다라는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개인가 그것만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건과 경우의 수부터 다시 돌아가 보자면, 한 개의 주사위를 싹 던졌어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가장 큰 사건. 일단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요, 2, 3, 5. 소수 2, 3, 5니까 3개인 거죠. 경우의 수는 3. 그다음 짝수의 눈이다. 2, 4, 6. 얘도 3개. 2 이하의 눈인다. 1, 2, 2개. 6 미만의 눈이 나온다. 6 미만. 1, 2, 3, 4, 5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되는 거죠. 5개. 5. 5의 배수리 눈이 나온다. 5 하나니까 1개. 경우의 수가 가장 큰 사건은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사건과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빠지지 않고 세주면 됩니다. 자, 서로 다

하나는 동전을 세 개를 던져요. 세 개를 던지는데 앞면이 한 개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럼 서로 다른 동전을 세개 던졌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동전도 앞뒤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동전도 앞뒤가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동전도 앞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동전이 앞이 나온다면 앞면에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얘는 뒤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동전이 앞이 나온다면 첫 번째 동전이 뒤, 세 번째 동전도 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동전이 앞이 나온다면 첫 번째, 두 번째가 각각 다 뒤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결국엔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3번. 채한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려고 하는데 책꽂이에 서로 다른 소설책 8권, 수필집 5권이 있다. 이 중에 내가 한 권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이냐? 그냥 덧셈을 해라라는 거죠. 서로 다른 소설책을 8권 고르던지 아니면 수필집 5권 중에 고르던지 그러면 8권과 15권 중에 전체를 고를 수 있는 거는 총 13권입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요. 두 번째 나오는 수가 첫 번째 나오는 수의 약수의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1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1이 나와야만 하고. 두 번째가 1이에요. 2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던지는 주사위는요. 1 또는 2가 나오고요.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약수니까 1 또는 3. 4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 2, 4. 5가 나왔어요. 그렇죠. 같이 하고 있죠. 1, 5. 6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 2, 3. 6. 각각을 다 순서상 만들라는 거죠. 1,1, 1,2,1, 2,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총 14개다. 5번. 요렇게 보라는 겁니다. 자, 2번. 자, 이번엔 20장의 카드 중에서 7의 배수 또는 12의 약수. 안 겹치죠? 안 겹치니까 7의 배수 7 또는 14를 고르거나, 즉, 두 가지와 12의 약수 1, 2, 3, 4, 6, 12. 즉, 6개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빨리 풀지만 정말 쉽게 이해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자, A 도시에서 B 도시에 비행기는 3회, 기차는 5회, 버스는 8회 가는데 하나를 이용해서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 그럼 나는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 중에 하나만 타면 돼요. 그럼 내가 갈수 있는 거는 비행기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기차 5개 중에 하나, 버스 8개 중에 하나, 3, 5, 8다 더해주면 정답은 16,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정리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서술형 하나 풀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수의 합이 5 또는, 5의 배수인 경우를 구해라. 그럼 5 또는 10이다 라는 거죠. 5 또는 10. 그러면은 5가 나오도록 하고 싶어요. 10이 나오도록 하고 싶어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찾아준 다음에 5와 10이 동시에 될 수는 없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끝이라는 거죠. 그 풀이를 적어보자면 첫 번째, 5의 배수이려면 5 또는 10이어야 된다. 그 중에서 5가 되려면 네 가지. 1, 4, 2, 3, 3, 2, 4, 1. 다음 두 번째. 합이 5, 10이 되려면 4, 6, 5, 5, 6, 4, 세 가지. 그럼 우리는 네 가지와 세 가지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최종 정답은 7.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 숨가쁘게 사건과 경우의 수, 그다음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까지 다뤄봤는데요. 그냥 세면 끝이다라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었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기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너무 반가워요. 정말 잘 왔어요. 자, 우리 오늘은 몇 번째? 네,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우리 유닛 6 하고 있어요. Society, Politics and Law. 지난 시간에 law에 대한 거, crime and law에 관련된 거 배웠는데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한번 보고 왔어요. 아, 좋아요. 정말 잘했어. 우리가 한번 쭉 보고 온 거랑 지금 막 보는 거랑 처음 보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내서 한번 쭉 보면서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요 정도만 체크하고 와도 훨씬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가볼게요. 자, 오늘은요. Social problems,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과 어휘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 굉장히 전반 여러 개의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 예, 만날 수 있는 단어는 poverty라는 단어입니다. poverty 들어봤어요? 알아요? 예, 얘는 가난, 빈곤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wealth라는 단어, 부라는 의미가 반대의 의미,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자, live in poverty라고 하면 빈곤 속에 살다 라고 표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 some people have suffered. 일부 사람들은요, have suffered, 고통받아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요. 뭐 때문에 suffer from, poverty from,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여러 해 동안 뭐 때문에 가난, 빈곤 때문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suffer from 이라는 표현이 뭐 고통받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특히 어떤 것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걸 뒤에 두게 됩니다. from 이란 전치사 다음에 그 원인에 되는 그 원인을 뒤에 놔서 여기서는 지금 poverty 때문에 고통받는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suffer from 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니까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suffer from poverty 같이 알아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갈까요? 네, 가볼게요. 자, deficit 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렵게 보이는 단어일 수 있어요.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아마 만나게 되실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적자, 결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라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eficit 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부족이 의미가 되는 거니까 얘는 shortage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적자이다 라는 건 사실은 충분한 어떤 이익이 나지 않았다,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shortage라는 단어가 유의어로 같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deficient라는 형용사가 사실은 deficit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결핍된 이라는 형용사의 의미. 자, 예문 한번 볼까요? The city faced. 자, 그 도시가요, 직면했습니다. 뭐에 직면했을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적자일까? A budget deficit. budget 이란 단어가 예산이죠? 그러니까 예산 적자에 직면했습니다. 왜 이렇게 도시가 예산이 부족했지? 왜냐면,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그 지역 정부, 지방 정부가요, spend too much money. 너무 많은 돈을 spend. 이미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eficit 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세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collapse 라는 단어예요. 선생님은 이거 외울 때, 어렸을 때 이 단어가 우리말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할 때 이상민은 어떻게 외우냐? 이 collapse 라는 단어가 collaps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이미지랑 모션을 생각해가지고 collaps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 딱 요런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 붕괴하다, 무너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실패나 붕괴라는 의미가 돼요. 어떤 꿈이 산산이 무너졌다라는 건 그게 어떤 목표가 실패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Economic collapse, 경제 붕괴라고 해석이 되는 구입니다. The bridge, 그 다리는요. collapsed, 무너졌어요. 붕괴되었습니다. 왜요? Due to라는 표현은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구예요. 그 뒤에도 역시 전치사가 나오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명사가 나오겠죠?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 Heavy rain and poor maintenance.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폭우가 내리기도 했고, poor maintenance. 제대로 관리가 안 됐어요. 부실한 관리 때문에 무너지고 붕괴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체,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collapse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collapse.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네 번째 단어 갑니다. decay라는 단어예요. 얘도 좀 부정적인 단어인데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단어, 이 파트.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부패나 부식, 썩다 부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의미도 있어요. 명사와 동사 의미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decay라는 단어예요. rot이라는 단어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rotten이라고 하면 부패된이라는 의미로 끝에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t를 하나 더 붙이고 en을 붙여서 여기 pp 형태이자 굳어진 형용사 형태 부패한 썩은이라는 의미를 만들었었습니다. decay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ing를 붙이면 굳어진 형용사의 현재 분사 형태가 됩니다. 썩어가는 쇠퇴하는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돼요. Many people are 많은 사람들은요 are worried about 걱정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The moral decay of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moral decay,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윤리적인 부패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적인 부패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disabled. disabled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able이란 단어가 딱 보이나요? able은 할수 있는, 할 만한이라는 의미의 가능, 능력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 this를 붙였어요. 그럼 할수 없는 이란 뜻이죠. disabled라고 만들면 얘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체적으로 무언가를 수행할 수 없는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disabled. 여기 d를 붙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철자를 잘못 쓰는 친구들 가만히 보면 이 d를 놓치거든요. 반드시 꼭 D를 써주기 바랍니다. 자, handicapped라는 표현도 장애를 가진 이라는 의미와 유효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We should treat, 우리는 대해야 돼요. 자, treat는 대하다, 취급하다 이런 뜻이죠. 누구를 대해야 돼요? Disabled people,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Respect and fairness. 어떻게요? 존중의 마음으로, 존중과 그리고 fairness, 공정함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해야만 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disabled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the disabled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는 이 표현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the plus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the disabled라고 한다면 disabled people의 의미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는 people이 나왔으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잘 해석을 해요. 근데 the disabled라면 이게 도대체 뭐야? 뒤에 뭐가 생략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는 사람들의 의미, 그런 사람들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예요. sacrifice. 이 단어도 참 중요하죠. 희생이라는 명사도 있고 희생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희생, 희생하다, 명사, 동사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생물, 희생이 된 대상이란 의미도 돼요. 자, self-sacrifice 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문 볼게요. Many brave people, brave, 용감한이라는 뜻이죠. 많은 용감한 사람들은요, sacrifice their lives,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희생했어요. 왜? To protect the freedom of our country.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sacrifice란 단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일곱 번째 단어는요, 여러분들 이 minor라는 단어를 잘 이렇게 포착하셔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jor라는 단어는 우리가 왜 야구에서도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고 이렇잖아요. major라는 단어는 주요한, 주된이라는 뜻이고 minor라는 단어는 소수의라는 뜻이죠. 자, 주요하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찮은이라는 의미까지 발전을 하는데요. minority라고 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소수, 소수,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돼서요. majority라고 하면 다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minor라는 단어, 소수의, 작은 혹은 하찮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에서 출발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The school, 그 학교는요, change the rules, 규칙을 바꿨어요. 왜? To protect the rights,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누구의 권리? A minority student, 소수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을 바꿨습니다.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minority란 단어, 소수라는 의미의 명사예요. majority란 단어가 그 반대의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다음 단어, ethnic이란 단어입니다. 얘는 민족의, 민족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ethnic이라는 형용사예요. ethnicity라고 해서 ity를 붙이게 되면 민족성이라는 뜻이에요. ethnic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명사가 있습니다. ethnic diversity라고 하면 민족적 다양성, 민족의 다양성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diversity, diversity 둘다 발음은 가능해요.
요 di의 사운드를 die라고 하셔도 되겠고 d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민족의 다양성이라고 해석이 돼요. 예문 볼게요. In some countries, 어떤 국가에서, 일부 국가에서는요, there are serious problems.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뭐에 의해서 야기가 되고 만들어지냐면 caused by ethnic conflict. 민족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야기가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란 얘기죠. 그래서 ethnic 이란 단어가 민족의, 민족적인 이란 의미의 형용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가볼게요. racial, racial. 여러분, 이 race라는 단어가 네, race라는 단어죠. 얘가 인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racial이란 단어 e를 빼고 ial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종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자, 예를 좀 변형한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racism이라는 단어는 인종주의가 아니라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racist라고 하면 그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racial discrimination. 이 표현 참 많이 나옵니다. 자, discrimination이란 단어가 discriminate가 차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은 차별, 성차별 혹은 인종차별 이잖아요. 그래서 racial discrimination 이라는 표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표현이요. These days, 요즘에는요, racial problems, 인종적인 문제가요, are still found, 여전히 발견이 돼요. 어디에서? In many parts of the world,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발견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발견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Racial, racism, racist, racial discrimination까지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열 번째 단어, gender라는 단어예요. 성이죠. 남성, 여성 할때그 성입니다. 여기 지금 gender role이라고 하면 성 역할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gender discrimination.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종차별, 성차별, 가장 대표적인 차별과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겠지. 잘 눈에 담아두시고, 예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gender equality. 그치. 인종차별에 또 이제 같이 견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성평등이 되겠죠. 성평등은요, has become, 되어 왔습니다. An important issue,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In many societies, 많은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Gender equality, 성평등, 그리고 gender discrimination, 성차별,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Diversity or diversity. 우리 교재는 지금 DI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DI, DAI라고 이렇게 발음 기호가 있는 것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diversity, diversity 둘다 발음은 가능하고요. Diverse라는 형용사에서 나왔어요. 얘가 다양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거기에 E를 빼고 ITY를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었군. 다양성이라는 뜻이고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뭐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민족의 다양성, 취향의 다양성 너무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말 꼭꼭꼭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얘랑 또 견줄 수 있는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느냐? Variety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왜쇼 중에서 Variety Show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오는 Variety라는 단어도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예요. Cultural Diversity, 문화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은요, should be respected, 존중받아야 됩니다. In every global community, 모든 세계 공동체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그치? 모든 문화는 다 평등하고 그 모든 다양한 문화들을 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Diversity.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너무 중요해. 한번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Equality. Equality. 방금 전에 본 표현 아닌가요? 뭐랑 같이? 그렇지. Gender equality. 성평등이라고 했을 때 만났던 단어입니다. Equal이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거죠. 얘는 동등한, 평등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거기에 ity를 붙여서 명사 형태 equality, 평등, 균등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in을 붙이게 되면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inequality라고 하면 불평등이라는 뜻이요. equality, 평등은요, is important, 중요하죠. 왜? Because everyone deserves the same rights.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deserve, 뭐뭐 할 만한, 뭐뭐 할 만하다, 뭐뭐을 받을 만하다. 뭐뭐 받아 마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을 만 받을 만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건 중요합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equality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13번째 단어 이 단어도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그치? etiquette,
에티켓이라는 단어죠. 에티켓이에요. 근데 에티켓이라고

우리말로도 그냥 이야기하지만 원래 얘는 뭐냐? 맞아요. 예의라는 뜻입니다. 예의, 예절, 에티켓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manners입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 건 그냥 매너가 아니라 manners라고 해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예의범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table etiquette, table manners라고 하면 식사 예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자리에 그대로 manners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예문 볼게요. You should follow good etiquette. 여러분들은 훌륭한 에티켓, 즉 올바른 예절을 따라야만 합니다. 어디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가 되겠죠? In public places at all times. 늘 공공장소에서는 올바른 예절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예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discriminate. discriminate. 나왔네요. 그죠? 여기서 얘는 구별하다, 식별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너와 너 구별이 바로 뭐야? 차별이 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지? 너랑 나랑 똑같은데 왜 구별해? 그게 차별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별하다, 식별하다, 그리고 차별하다 의미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는 그럼 뭐겠어요? 차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아, 얘는 안 돼라는 약간 무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respect라는 존중하다라는 단어랑 상대적인 단어가 될수 있다. 맥락에 따라서는 이란 의미예요. discrimination이라는 명사도 참 많이 나옵니다. 차별이라는 명사. discriminate against 뭐뭐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차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against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것도 한번 눈에 담아주세요. 자, 예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문에 여기 discriminate against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가볼게요. People, 사람들은요,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뭐 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뭘 차별하면 안 되지? Others, 다른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Because of race. 뭐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요? 인종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좀 길고 좀 생소한 단어여서 놓칠 수 있는데요.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discriminate란 단어, 차별하다. 기본적으로는 구별하다, 식별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자, 다음 단어 갈까요? 15번째. 자, prejudice. prejudice란 단어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judge라는 단어가 중간에 보이죠? 그죠? judge가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남자, 여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 소셜, 사이트에서 뭐 이런 그 별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친구의 그걸 다 보는 거야. 상황들을,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뭘 먹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럼 만나기 전에 이 친구를 잘알 수도 있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 친구에 대한 뭐가 생길까요?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게 생기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그거야. 선입견, 편견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bias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prejudice,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뭐 하기 전에 미리 판단한다. 그게 편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vercome prejudice, 편견을 극복하다. 편견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편견을 극복하다라는 overcome이라는 단어랑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many people have been judged. 많은 사람들은요, 판단이 돼요. 즉, 판단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unfairly.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판단 받아왔어요. 뭐 때문에? Because of prejudice. 미리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문화권 사람들은, 이러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렇겠지라고 편견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한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16번째 단어, stereotype. stereotype이라는 표현이고요. 선생님 표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 stereo라는 표현이요, solid의 뜻입니다. solid라는 표현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요거는 좀 쉬운 단어지. 그치? 얘는 고체라는 뜻이에요. 단단한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 고정관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rejudice랑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관념. 남자애들은 파란색, 여자애들은 핑크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이죠. stereotypical이라고 하면 정형화된, 진부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어떻게 해야 돼? 깨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break a stereotype. 고정관념을 깨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가볼게요. Stereotypes. 고정관념은요, can cause people to judge. cause라는 동사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할 수가 있어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착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용하다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이용한다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그냥 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use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exploit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걸 허락받지 않고 그냥 막 무단으로 혹은 정말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exploit라는 단어를 착취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용하다는 의미는 좋은 뉘앙스의 이용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exploit이라는 단어 착취하다. 그래서 뭐 식민지 시대라든가 아니면 너무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부당하게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착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나온 동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또 명사가 exploitation이 되겠어요. 그래서 끝에 ation을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취 혹은 석유나 토지 따위의 개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예문 볼게요. The exploitation of child labor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아이들의 노동, 아동 노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동 노동의 착취는 has been strongly criticized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비난받아 왔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잘 기억해 주세요. exploitation, exploit. 동사를 먼저 기억하고 명사를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8번째 단어, extend, extend. 자, 이 ex는요, out의 뜻입니다. 자, 어떤 범위를 쭉 넘어선다라는 뜻이야. 원래 이 정도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서 쭉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 연장하다, 확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사 형태는 extension, 확대나 연장, extensive, 광범위한. 여러분, 이 형용사도 많이 나오고 명사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형용사가 훨씬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문에서는 extend라는 동사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D로 끝나는 단어는 D를 S로 고치고 ION을 IV를 붙여서 명사와 형용사 형태를 많이 만든다. 이것도 많은 쓰이는 원칙이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 갈까? 네, The teacher extended the deadline. 그치?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연장해 주셨어요. 늘려주셨습니다. 뭐를요? Deadline, 마감 기한을 늘려주셨습니다. For the homework, 뭐에 대한 마감 기간? 그치, 숙제에 대한 마감 기간. By 2 days, 이틀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Extend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단어 19번째 단어입니다. Barrier라는 단어예요. Barrier. 일단 선생님은 이 단어를 bar을 생각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만 할 때. bar가 뭐예요? 막대기요. 그죠? 우리가 아이스크림 중에서 이 bar로 되어 있는 막대기 이렇게 꽂아서 먹는 것도 있잖아. 그런데 내 앞에 만약에 bar가 놓여 있다라고 하면 뭐야? 나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arrier 그렇게 외웠더니 지금까지도 잘, 아, 이거 부정적인 이미지, 아, 장애물, 장벽. 이렇게 연상이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barrier라는 단어, 장벽이나 장애물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의 장애물이라는 단어는 obstacle. obstacle이라는 요게 보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둘다 많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reak down barriers. Break down.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장벽을 허물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Break down barriers. 이렇게 쓰일 수 있다. Language barriers. 이것도 참 많이 쓰이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언어 장벽. 여러분들, 뭐, 우리가 모든 언어를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말 그리고 빼고 나머지 한개 국어만 알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영어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새로운 언어, 내가 모르는 언어에 딱 직면했을 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뭐가 있어요? Language barrier, 언어 장벽이 있죠. 그죠? 자,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Language barriers, 언어 장벽은요, can make, 만들 수 있어요. 뭐를 뭐하게? 목적어를 목적보하게 만들 수 있다. 오형식 문장입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 되겠죠? 누구 사이에서 의사소통일까? Well, between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다양한 문화권, 다른 서로 다른 문화권의 서로 다른 국가의 출신인 사람들, 즉 서로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nguage barriers.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20번째 단어입니다. Suffer. suffer라는 단어고요. 얘도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얘는 고통받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이렇게 from이라는 전치사랑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도 되어 있기도 해요. 뭐뭐로부터 고통받다, 뭐뭐로 고생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고통받다, 고생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표현이에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suffering이라고 하면 고통, 괴로움이라는 굳어진 명사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He has suffered. 그는 고통받아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From a very bad cold. 아주 심한 감기로요. From this week. 이번 주 동안에 정말 심한 감기로 고통받아왔어요. 근데 고통받아왔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이럴 땐 그냥 고생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20번째 단어까지 확인했습니다. 21번째, tension, tension. 자, 요거 선생님 따라서 여기로 와보겠습니다. tense라는 형용사 형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장한이라는 뜻이요. 팽팽하게 긴장한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의미로 긴장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되고요. 명사의 의미로 긴장이나 갈등. 반대는 그럼 뭐겠어? 아, 긴장했다가 뭔가 이렇게 이완이 되는 게 반대말이 되겠죠?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relaxation이라는 단어예요. 예문 볼까요? 아, 텐션이 들어간 예문 볼게요. We felt a lot of tension. 우리는 많은 긴장을 느꼈습니다. 누구 사이에서? Between the two small groups. 그두 명의 작은, 소규모의 작은 집단 사이에서의 아주 많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A lot of tension. 많은 긴장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Tense, tension, 형용사, 명사 형태 이렇게 같이 단계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단어 갈까? 네, 좋습니다. 자, 22번째입니다. Ouch, ouch라는 단어고요. 요 표현은 보통 우리가 O2 부정사랑 많이 쓰이는 걸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뭔말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to 부정사가 뒤에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We owe to protect.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Minorities. 마이너가 소수의 작은. 그치, minorities는 바로 minority는 소수라는 뜻이었죠. 소수 집단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수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From discrimination and violence. 뭐로부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소수를 보호해야 됩니다. 소수자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고요. 자,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는 to 부정사의 부정은요. 여러분들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우리가 다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라고 불러요. 동사에서 출발한 녀석들입니다. to 다음에 동사원형, 그리고 동사원이 ing, 그리고 분사 형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 pp. 그죠? 요런 애들의 부정은요. 바로 이런 준동사 앞에다가 부정어를 붙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to 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부정어를 붙여서 not to do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ought not to do 라고 하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이때 두 자리에는 그냥 다른 동사를 넣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23번째 단어입니다. Otherwise, otherwise. 이 단어 어때요? 나는 other도 아는데. 근데 이건 완전 다른 의미네. 그치, 완전 다른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어떻게 조건을 좀 붙인 부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Otherwise, 그렇게 안 하면은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과 뭔가 반대의 의미를 뒤에서 연결할 때 otherwise라는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에서는 이게 사실은 꽤 중요한 코드, 단서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연결어들이. 예문 한번 볼게요. We must respect diversity. 우리는 뭘 존중해야 돼? Diversity.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Otherwise, 다양성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conflicts will grow. 갈등이 점점 커질 거예요. 이렇게 grow, 커질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Otherwise,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24번째, restrict. Restrict. 이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re가요, re가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back. 뒤에 의미가 있어요. strict가 이제 잡아당긴다,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선생님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갈수 있어, 없어? 못 가지. 그치? 선생님의 행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restrict라는 단어는 제한하다, 한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조금은 쉬운 단어가 limit이라는 단어죠. 한계. 한계라는 명사도 있지만 제한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잖아요. Restriction이라고 하면 명사 형태로 제한, 규제라는 뜻입니다. They wanted to restrict. 그들은 제한하고 규제하고 싶었어요. 한정하고 싶었습니다. 제한하고 싶었어요. 뭐를요? Heavy traffic. Traffic이 heavy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 그치. 교통량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심한 교통량을 제한하고 싶어 했습니다. On this narrow road. 아, narrow. 길이 굉장히 좁았구나. 이 좁은 길에 있는 많은 교통량, 심한 교통량을 제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Restrict 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25번째입니다. violent. violent란 단어. 무슨 뜻일까? 네. violence는 명사 형태도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violence는 폭력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형태 violence도 정리되어 있죠? 폭력적인 방식으로의 반대는 그럼 뭘까요? 야,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평화롭게 해결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반대말은 peacefully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문 가보겠습니다. Violent behavior, 폭력적인 행동은요, should be stopped. 멈춰져야 돼요. Because, 왜냐면 그 폭력적인 행동, it can cause harm to people. 사람들에게는 harm, cause harm, 해를 입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 그만! Violent behavior.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같이 묶여진 표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6번째 단어입니다. protest or protest. 둘다 발음이 가능하고요. 강세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냐 명사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거 일명 뭐라고 한다고? 명전, 동후, 그죠? 그래서 protest. 얘는 무슨 뜻이냐? 항의하다, 항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막, 안 돼, 안 돼, 안 돼,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다, 시위하다, 항의, 시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demonstration. 우리가 뭐, 데모를 많이 옛날에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demonstration의 줄임표인 데모. demonstration. 항의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peaceful protest. 평화 시위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 표현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가볼게요. They decided to.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protest against. 뭐 하기로요? 뒤에 것에 반대해서 시위를 하기로요. 어디에 반대해서? Against the unfair laws. 이렇게 묶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부당한 법에, 불공정한 법에 반대해서 항의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city center. 도시 중심부에서요. 그래서 왜 도시 중심부에 시청 앞에서 막 이렇게 많은 시위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Protest or protest. 명사, 동사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27번째 단어입니다. Strike. 여러분들 왜 이렇게 뭐 볼링이라든가 아니면 야구 같은 거 이렇게 딱 치면 네, strik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Strike은 기본적으로 원래 치다,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다, 때리다, 덮치다, 공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얘가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 파업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의 이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파업이라는 의미로 보여줄 수 있어요. Strike이라는 단어. 그래서 go on strike 이러면 파업에 들어가다라는 뜻이고요. Strike the ball 이러면 이때는 치다, 때리다의 의미가 되겠죠. 공을 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28번째. Birth rate. Birth rate. 딱 봐도 딱 오지 않아요? 그죠? 얘는 출생률이 되겠습니다. rate가 비율이란 뜻이니까요. death rate는 반대로 사망률이 되겠습니다. low birth rate. 이거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인 우리나라의 문제죠. 그죠? 낮은 출생률이란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fair trade. fair trade. fair라는 게 공정한, 공평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고, trade가 무역이란 뜻이니까 fair trade, 공정 무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We bought fair trade chocolate. 우리는 공정 무역 초콜릿을 bought, 샀어요. 왜? To help the farmers in West Africa. 자, 서아프리카의 농부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는 fair trade로 이렇게 공정 무역으로 거래한 초콜릿을 구매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fair trade가 들어가는 이 뒤에 어떤 그 상품명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식품 같은 것들. 이를테면 여기는 fair trade 초콜릿이 나왔지만 뭐 fair trade bananas, fair trade coffee 이런 표현들, fair trade tea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fair trade랑 같이 어울리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 무역이라는 의미가 돼요.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layoff라는 표현이에요. 얘는 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해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fire라는 단어도 있었고 우리 앞에서 dismiss라는 단어도 배웠습니다. 얘도 해산시키다 혹은 해고하다라는 의미로 그때 dismiss 옆에 fire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야라고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반대는 그럼 뭐겠어? 해고의 반대 고용하다라는 employ라는 동사가 되겠죠. Many workers 많은 노동자들이요 were laid off. 어떻게 되었다? 해고되었습니다. 수동태예요. Due to 뭐뭐 때문에라는 표현 계속 나오고 있죠. Due to the economic crisis.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개의 단어 표현 잘 완성했으니까 이제 뭘로? 그렇지. 실전 문제로 감각 키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데일리 프랙티스로 한번 실전 완성해 볼게요. Barrier. 자, 단어 의미 장벽.
gender, 성, 성별, sacrifice, 희생, 희생하다, collapse, 무너지다 라는 뜻이었죠? 붕괴되다. 이번이 설명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 break apart and fall down suddenly. 갑자기 부서지거나 무너지는 거, 붕괴하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collapse 그리고 붕괴하다, 붕괴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omething that 뭔가 prevent or blocks 막는 거래. 뭐를? Movement from one place to another.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막는데 이거 뭐야? 그치, 방해물이 되겠죠? 장벽이 되겠지? 그러니까 barrier 그리고 장벽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4번, 특히나 포기하는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acrifice, 희생, 희생하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의미니까 희생하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B 파트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poverty, wealth의 관계가 반이어가 되겠죠? 부와 그리고 가난과 부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majority의 반대는 minority, 소수라는 단어니까 minority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ension과 relaxation도 역시 반의 관계입니다. 긴장, 휴식. 그러면 고통받고 회복하고 이런 의미죠. suffer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pt get manners, 비슷한 의미의 단어죠. 예절, 그리고 예의라는 뜻입니다. 다양성이라는 의미, variety라는 단어와 동일한 diversity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야? 비슷한 관계네. 장애를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bias랑 비슷한 미리 판단해버리는 거, prejudice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로 완성해볼게요. 자, 이제 C 파트에서 각각 문장에 맞는, 맥락에 맞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무언가는요, can lead to unfair judgment. 불공정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한대요. 뭐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불공정한 판단. 공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되겠죠. 그래서 stereotype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e should solve problems.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해야 돼요. 뭐가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 그치, violent한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violent way라고 해서 폭력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박물관은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요? It's opening, 자신들의 opening hours. 이게 개관 시간이 되겠죠? 개관 시간을 휴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기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연장, 늘리기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장하다라는 extend라는 첫 번째 단어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 표현 잘 완성했으니까요. 끝인가? 아니, 리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까지 완성하시면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 재미있게 공부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자, 오늘 놀고 싶은 욕을 뿌리치고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건 영어입니다. 저는 변함없이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오늘 마지막 만남인 70강이고요. 그동안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진짜 고생하셨는데요. 또 마무리 잘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문제 다 풀어오신 거 맞죠? 1번부터 3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우리 1번의 정답, 그렇죠? 3번의 and가 정답인 문제.

존재였죠. 너와 나는 a close friends, 친한 친구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2번 갑니다. 일단은 단어부터 확인해 볼까요? notice란 단어가 동사로 알아차리다. 자, 이런 의미 사용됐고요.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했다. 뭐를? 뭘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notice란 동사에 우리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녀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왔다라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절이 연결되고 있죠. 자, 이럴 때 뭐뭐 하다는 것, 뭐뭐라는 것, 자, 이런 식의 의미를 만들어주면서 연결시켜주는 접사 누가 하는 건가요? 바로 대시 그 접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바로 이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했다. 뭐를? 아, 그녀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대절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3번 볼까요? 자, 빈칸 나와주고요. You finish your homework. 콤마 나와주고 You can play the computer game. 정답은 그렇죠? 바로 4번이에요. 네가 너의 숙제를 끝낸 후에 컴퓨터 게임을 해도 된다.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입니다. 우리 after가 뒤에 절이 연결됐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어지는 4번, 5번은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인데 그 강아지는 매우 작지만 매우 용감하다. The puppy is very small. 매우 작아요. 하지만 매우 용감한 거야. 그러니까 멋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의 2번 보기 정답입니다. But very brave. 자, 5번. 내일 눈이 온다면, 만약 오만다면 바로 if가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죠. 1번 보기 정답이고요. If it snows tomorrow, 만약에 내일 눈이 온다면, we'll build, 우리는 만들 것이다. 뭐를? A snowman, 눈사람을. 됐죠? 자, 내일을 얘기하지만, if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if절의 동사는 현재 시제로 나와줬다라는 것도 확인해 줘야 되고요. 자, 6번. 괄호 안에 1번에서 5번 중, because가 들어가 알맞은 것, because는 여러분들, 이유를 나타내는 주어 동사, 절 앞에 나와주는 거죠? 그 정답은 맞아요. 4번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 크리스가 치과에 갔다. 왜 이유가 뭔가요? Because he had a toothache. 그가 치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가 아팠기 때문에 치과에 갔던 거죠. 치과에 갔던 이유를 얘기하는 조동사 앞에 우리 바로 because가 들어가니까 우리 6번 문제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고. 7번 볼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 너무 쉬웠지요? 바로 or 2번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 우리 이미 앞쪽에서 공부했던 대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or를 활용한 선택 의문문이 되겠고요. 또 어느 것을 원하니? 차 또는 커피 중에 tea or coffee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I take a walk or Watch a movie in my free time. 나는 나의 여가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본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7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8번.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빈칸 A, B에 알맞은 것. 중요한 문제였지요. 네가 택시를 탄다면, 자, 뭐뭐 한다면 if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10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택시를 탄다면 아직 택시를 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택시를 타게 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 if가 만약 무마한다면 조건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if가 이끌어주는 주어 동사 부분의 동사는 맞아요. 현재형으로 미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A에는 자, you가 주어니까 take란 동사가 그냥 원형으로 나와주는 것이 바로 현재형이 되겠네요. 우리 1번 보기, 그리고 4번 보기 중에 정답이 하나 나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니까 여기는 will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It will take only 10 minutes.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정답은요, 바로 4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겁니다. 됐죠? 자, if가 이끌어주는 부분의 동사는요, will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미래 의미다 하더라도 현재형으로 나와주는 반면에, 사람들, if 덕분에 또 같은 문장 안에 또 하나의 조동사, 절이 보이잖아요. 거기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일 때는 will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will take가 B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8번에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9번, 10번. 밑줄 침을 쓰이니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준 문제인데요. 9번 문제, 여러분들 문제 의도 파악하셨나요? 우리 when이 언제라는 의미의 의문사인지 아니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접속사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구분해 주는 문제였고요. 자, 우리 보기 가운데 지금 보니까 2번은 대놓고 여러분들 언제라는 의미의 의문사죠. 근데 나머지 보기들은요. 1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뭐뭐 할 때. 우리 접속사로 사용된 when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1번에 when 다음에 조동사가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여러분들 조동사,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거든.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 when do you play the violin? 너는 언제 바이올린을 연주하니? 의문문을 이끌어주고 있는 when, 언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3번 하나 더 볼까요? 네가 졸립다고 느낄 때, don't drive, 운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역시 when이 뭐뭐 할 때. 그리고 4번, 5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2번 보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요번에는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자,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뒤에 보세요. 수진이가 똑똑하다. 2번은 그가 그의 항공편을 놓쳤다. 3번은 그 영화는 지루했다. 4번은 We have no money.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런데 문장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문장의 부분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자, 완전한 절이 대수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때 that 같은 경우는 맞아요. 뭐뭐 하다는 것. 바로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번 보기는 보니까 했 다음에 house with your sister. 자, 주어동사가 보이지 않고 그럼 이건 뭔가요? 아, 명사 앞에 대시 나와주니까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저라는 의미의 대시예요. 네가 저 집에 머무를 것이다. 누구랑? 너의 여동생과 함께. 됐지요? 우리 쉽게 문장의 구조로 구분이 가능한 문제였고요. 10번에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진 11번째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바로 정답, 그렇죠? 5번이었죠. 왜냐면, 보세요. Julia is waving her arms.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면, 동사가, 그러네. 비동사 현재형 보이고요. ing 형태.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줄리아가 그녀의 팔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 and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는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써주는 것이 맞겠지요. is shouting. 또는, 자, 현재 진행형은 맞는데요. 비동사 현재형 이 is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shouting 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shouted, 말이 안 되는 거죠. 줄리아가 그녀의 팔을 흔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됐죠? 뭔가 긴급한 상황처럼 보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자, 앞쪽에 현재 진행형이 왔기 때문에 뒤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모양을 맞춰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우리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여러분들, 하나의 보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if가 들어가 주지요. 물론, 문장 맨 앞에 나와줄 때는 i가 대문자로 나와 줍니다. 자,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 You can stay here if you want. 네가 여기에 머물러도 된다. If you want.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if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if가 들어가면 어색한 문장 하나가 있죠. 바로 4번 보기입니다. 그 항공편이 was cancelled. 취소되었다. 그런데 비동사가 나와주고요. cancelled는 취소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는 과거형의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왜? 뭐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There was a storm. 폭풍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죠, 여러분들. 이유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빈칸에는 if가 아니라 그렇죠. because가 들어가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에 우리 4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였고. 자, 이어진 문제. 자, A에서 C에 들어갈 알맞은 것.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문장에 day off가 일을 쉬는, 근무를 쉬는 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쉬는 날이다. 그래서 내가 하이킹하러 갈수 있다. 이거잖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so가 우리 A의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 나와주고 he goes out. 그가 밖에 나간다. 외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그의 두 개를 그와 함께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죠. before가 아니라 when이 자연스럽겠네요. 그가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그의 그두 개를 데리고 간다.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자연스럽게 우리 3번 보기가 정답이 되고요. 그렇다면 C에 우리 before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항상 look both ways. 양쪽을 봐라. 뭐 하기 전에? 네가 길을 건너기 전에. 됐죠? 뭐뭐 하기 전에란 의미로 before가 바로 C번에 정답으로 들어가 줍니다. 13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14번째 문제. 빈칸에서 이에 알맞지 않은 것. 자, 하나씩 넣어보게 되면 전부 다 자연스러운데 어색한 것이 여러분들 바로 2번이지요. B번 보기. 자, when이 들어가 있는데요. B에는 뭐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까요? The fact is. 사실은 이다. 그런데 비동사가 이다라는 의미일 때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 보호 자리에 You are not diligent. Diligent란 단어는 부지런한, 근면한이라는 의미예요. 부정문이네요. 너는 부지런하지 않다. 자, 문장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절이고요. 이 완전한 절을 자, 뭐뭐하다는 것 이런 식의 의미를 만들어주면서 보호 자리에 넣어주는 방법 바로 그렇죠. 대수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2번은 빈칸에 B에 when이 아닌 대시 들어가 줘야 되는 문장이었고요. 결국 대절이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다라는 거 확인되네요. 사실은 뭐예요? 네가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것. 됐죠? 14번에 우리 2번 보기가 정답이었고 15번 자, 두 문장을 접속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해 주는 걸 찾아주는 문제였는데요. Mike is hungry. 마이크는 배가 고프다.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Mike didn't eat anything this morning. 마이크가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요, 바로 5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죠. 마이크가 배가 고픈데, 마이크가 배가 고픈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는 주어 동사, 절 앞에 뭐뭐 때문에, 바로 because를 활용해 주는 거고요. Mike is hungry because he didn't eat anything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15분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진 세 개의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주는 건데요. 16번 소민이가 like beef 소고기를 좋아한다. 빈칸 나와주고요. 앞에는 긍정문인데 뒤에는 부정문이 연결되고 있죠. 그녀는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소민이는 소고기를 좋아해. 하지만 그러나 돼지고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정답은 but. 바로 16번의 정답 되겠고요. 17번. Please turn up the lights. 불을 꺼주세요. 그 다음에 빈칸. You go out인데요. 우리 보기 가운데 정답을 골라주자면 그렇죠. before가 되겠죠. 당신이 나가기 전에 불을 꺼주세요라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어지는 18번째 문제는 정답 바로 대시였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주어 자리에 보이는 it. 바로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였고요. 대시 이끌어주는 절이 진짜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표현 잡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close, 그리고 the business. 뭐예요, 여러분들? 사업을, 닫는 거니까 사업을 접다. 좀 어려운 말로 폐업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다음 달에 사업을 접을 것이라는 것이 is true, 사실이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대시 끄는 절, 진짜 주어인데 뒤로 밀려나 있고 그 자리에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is이 사용된 문장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19번, 20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인데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적용되는 문제였죠. 바로 if가 들어간 문장, if가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 줄 때는요,

미래의입니다. 하더라도 동사가 그렇지요. 현재형으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 will이 보이면 안 되고요. 그냥 exercise. 왜냐면 you가 주어니까 현재형은 동사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의미는 뭔가요? You will get healthier. 네가 더 건강해질 것이다. 만약에 네가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면. 됐지요?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enjoy란 동사의 특징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요. 여기는 주어에 맞게 현재형으로 s를 붙여줬는데 어쨌든 enjoy가 뭐뭐 하는 걸 즐기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그렇지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지요. 그러면 and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 목적과 연결될 때 당연히 이런 동사 형태는 투부 정사가 아니라 역시 ing, 우리 동명사 형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to play를 playing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20번의 정답이었고요. 민수는 즐긴다. 뭘 즐기는 건가요? TV를 보는 것. 그리고 농구를 하는 것. 됐죠? To play가 아닌 playing 이렇게 바꿔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 21번, 22번.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는 건데 나는 그가 그 일을 맡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내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I think. 그 다음에 생각하는 내용. 그가 그 일을 맡을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자, 그 내용 여러분들 뒤에 연결되고 있고요. 보니까 He will accept the job. 문장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문장을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절이 think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는 겁니다. 뭘로 연결되어야 될까요? 바로 그래요. 접속사 that을 활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의 정답은 think that 정답이에요. 그리고 대시 끌어주는 절이 결국 이 think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고. 22번이에요. 그의 목표는 대회에서 우승하고 가수가 되는 것이다. His goal is, 그의 목표는 이다. 뭐 여러분들? 아, 비동사 다음에 우리 보호 자리에 뭐가 보이나요? 투 동사 원형, 투부 정사가 보이죠.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그리고 and가 나와주고요. 빈칸이 하나입니다. 빈칸의 정답은 become이나 be가 정답이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냐? 사실은 여기 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자, and로 두 개의 투부 정사가 연결되는 건데요. 이미 앞에 투가 나왔기 때문에 투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 원형 형태가 정답이 되는 거야. 빈칸의 개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요. and 다음에 become 또는 and 다음에 be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비동사가 투부 정사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비동사의 기본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투부 정사로 보호 자리에 나와줄 때는 맞아요. 나중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to be a singer 뭐가 되는 거야? 가수가 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to가 반복이 되니까 생략되고 그냥 be만 와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의 become이 사용되는 것도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고. 됐죠? 우리 22번의 정답은요. and become 또는 and be가 정답이에요. 자, 이어지는 23번, 24번은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두개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였는데,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잘못된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이상하죠, 여러분들? C번 문장이에요. 나는 슬픈 영화를 본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after가 좀 이상합니다. After I want to cry.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죠. 내가 울고 싶은 후에 나는 슬픈 영화를 본다. 이상하잖아. 그게 아니라, 나는 울고 싶을 때 슬픈 영화를 본다.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after가 아니라 뭐뭐 할때 그래요. when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나는 슬픈 영화를 본다. 뭐할 때? when I want to cry. 내가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은 후회가 아니라 울고 싶을 때. 자연스럽죠. after를 when으로 바꿔주면 무난한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답은 바로 마지막 2번 문장이었죠. 나의 친구가 was in the hospital. 병원에 입원했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로 연결했는데요. 뒤에 나온 내용은 자,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고요. 입원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나의 친구를 방과 후에 방문했다.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5가 아닌 맞아요. so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바로 24번의 정답이 되고 자,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또편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D번 문장 가운데 run for president. 자, 이 표현 대통령에 출마하다는 표현이에요. 출마가 뭐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출마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됐죠? 표 하나 잡아주고요. 어쨌든 24번의 정답 우리 마지막 문장에 오를 소로 바꿔준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진 25번, 26번입니다. 대화의 빈칸에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How old were you? 너몇 살이었니? 라고 물어봐 주죠. 자, 빈칸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B가 내가 10살이었다 라고 답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뭘 보셔야 돼요? 바로 그렇죠. When, 뭐뭐 할 때. 여기는 How old were you? How old가 의문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when이 언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 할때 의미 사용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렇다면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 우리 여러분들 win이란 동사의 과거형 원이에요. 상을 받다, 상을 타다라고 얘기할 때그 타다, 받다 의미로 when이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는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when의 과거형 원이 나와준 겁니다. 자, the award 그 상이에요. 언제? 2018년도에. 정답은요. When you won the award in 2018. 됐죠? 네가 2018년도에 그 상을 받았을 때몇 살이었니? 그랬더니 10살이었다라고 답해주는 대화 내용이었고. 자, 이어진 26번입니다. 이번에는 How do you know so much about Rome? 너는 로마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니? 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를 물어봐 주죠. 그러니까, 바로 because를 이용한 문장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because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보여야 됩니다. 주어 나와주고, 동사는 left. 자, 어디 살았던 거예요? 로마에. 얼마 동안? 7년 동안. For 7 years. 정답은요? Because I lived in Rome for 7 years. 내가 7년 동안 로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도시를 잘 안다. 됐죠? 자, 이어진 27번, 28번입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네가 이 약을 먹으면, 뭐뭐 하면, 뭐뭐 한다면, 바로 그렇죠. if를 이용한 문장이 되겠고요. 주어 자리에 you 나와주고, 자, 우리 약을 먹는다, 약을 복용한다라고 얘기할 때 동사로 take를 활용해 줍니다. 근데 이 약이니까 this medicine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너는 더 괜찮아질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네가 이 약을 먹으면 너는 더 괜찮아질 거야. 이 약을 먹게 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하지만 if가 이끌어주는 절에는 미래의 의미다 하더라도 동사를 현재형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If you take this medicine, 콤마, 그다음에 you will get better. 너는 더 괜찮아질 거야. 여기는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것이다. will을 필요로 하겠죠. 정답 확인해 볼까요? If you take this medicine, 콤마, you will 또는 축약형 you will get better. 이런 식으로 정답 나와주고요. 중요한 거, take란 동사의 형태. 그리고 if가 이끄는 절이 문장 앞쪽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또 다른 절이 연결되기 전에 중간에 콤마가 나와준다는 것도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진 28번입니다. 내 삼촌이 오늘 밤 우리 집에 올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자, 지금 주어 자리에 is이 보이거든요. 주어 자리에 내 삼촌이 오늘 밤 우리 집에 올 거라는 것,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is이 보인다는 얘기는, 가짜 주어 is 여러분들, 그리고 대시 끌어주는 진짜 주어, 대절이 여러분들, 문장 뒤쪽에 보이는 거죠? 정답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It is certain. 확실하다. 뭐가 확실한 거야? Then my uncle will come to my house tonight. 이런 식으로 나의 삼촌이 올 것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my house로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정답이 my house가 나왔고요. 언제? 오늘 밤에. 사실은 대시 끌어주는 절이 원래 주어 역할을 하는 건데 문장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is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28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대절이 진짜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29번, 30번은요. 괄호 안에 접수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서 주는 건데요. 일단 29번 보게 되면 We couldn't play tennis. 우리는 테니스를 칠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이고요. It was rainy. 비가 오고 있었다. 근데 괄호 안에 because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의 접수어가 나와준 거야. 그렇다면 의미상으로 아 그렇지요.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테니스를 칠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의 영어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because가 이끌어주는 절이 문장 앞에 나와주는 거. 또 하나는 because가 이끌어주는 절이 문장 뒤쪽에 보이는

0: 건데, 자, 비커즈가 이끌어주는 절이 문장 앞에 나와줄 때는 또 다른 절이 연결되기 전에 콤마를 찍어야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화면 통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because가 이끌어주는 절이 뒤쪽에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콤마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We couldn't play tennis because it was raining. 자, because가 이끌어주는 절이 문장 앞에 나와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때는 콤마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Because it was raining, we couldn't play tennis. 이런 식으로 29번의 정답 확인됐고요. 드디어 우리 마지막 문제, 모든 강좌를 마무리하는 30번째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명령문이네요. 주어인 you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Raise your right hand, 너의 오른손을 들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은요. 네가 질문이 있다 라는 건데, 바로 when이라는 접사를 활용해 주는 거니까 네가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이 있으면 너의 오른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when이 이끌어주는 절도 마찬가지예요. because와 동일하게 when이 이끌어주는 절도 문장 앞에 나와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때는 when이 이끌어주는 절이 마무리가 될때 콤마를 찍어주셔야 되고 또 when이 이끌어주는 절을 문장 뒤에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을 확인하면 먼저 여러분들 when이 이끌어주는 절이 뒤쪽에 보일 때는 콤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야. Raise your right hand when you have a question. 이런 식으로 정답 하나 나와주고요. 또는 when이 이끌어주는 절이 문장 앞에 나와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when이 이끌어주는 절이 마무리가 될때 중간에 콤마를 찍어준다라는 거. 자, 간단한 내용이지만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When you have a question, comma, raise your right hand. 이렇게 써주는 것도 가능한 거야. 두개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요. 시험 문제 나와줄 때는 when이 이끄는 절이 앞쪽에 보이느냐, 뒤쪽에 보이느냐. 뭐 따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둘다 정답이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되는 거. when이 이끄는 절이 앞쪽에 보일 때, 중간에 콤마가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교재로 1강부터 열심히 달려왔던 모든 만남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교재에 정말 많은 내용과 많은 문제들을 푸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열공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으로 반드시 이어졌을 거라고 믿고요. 쌤은 아쉽지만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정말 많은 내용 열공으로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만나도록 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내주었던 만점 굳히기 퀴즈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니라고요? 쉽게 풀었다고요? 좋습니다. 얼른 정답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 퀴즈 이듬해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쓸 수 있다였는데요. 정답은 X였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뿐만 아니라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었죠. 어떤 해에 바로 다음에 오는 해를 뜻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고 이듬해인 작년에 꽃이 피었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20번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실력을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준비되셨죠? 네, 교재는 55쪽을 활짝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이 글을 읽고 6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를 푸는 건데요. 활동을 마친 뒤에는 쓰레기 없는 가게에 들러 버려진 플라스틱, 천 조각,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장난감, 학용품, 옷을 구경했다. 자, 쓰레기 없는 가게에 들어가서 플라스틱, 천 조각, 종이를 재활용해서 무엇을 만들었대요? 장난감, 학용품, 옷으로 이렇게 재탄생한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 열심히 주웠는데 이렇게 재탄생한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겠죠. 여러 가지 재활용 제품을 보니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역시나 바로 그 감정이 나오고 있네요. 뿌듯했다니까 느꼈던 과거의 감정. 그곳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칫솔, 식물의 섬유질을 가죽처럼 가공해 만든 가방,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책과 같은 친환경 제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자, 그럼 여러분 표시할 때 너무 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겠습니다. 칫솔,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가방, 그리고 책, 문제에서 빨리 찾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게 한쪽에는 폐품을 활용해 만든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물건 말고 이런 예술 작품도 있었대요. 자칫하면 그냥 버려졌을 물건들이 창의적이고 멋진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뿌듯함도 느끼고 신기함도 느꼈네요. 집에 돌아와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았다. 먹을 만큼만 급식을 받고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전자우편을 삭제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여기에는 어느 부분에 표시하면 좋을까요? 자, 이 친구가 돌아와서 찾아본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여기서부터 그리고 전자우편을 삭제하는 것까지 이렇게 묶어줘도 좋겠죠? 선생님, 저는 세 개인 거를 더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끊어주는 것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빨리 지문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겠다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다짐을 나타내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인 것까지 우리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6번 문제는 쓰레기 없는 가게에서 본 것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이 가게에서 보지 않은 것이죠. 자, 1번. 종이 영수증. 종이 영수증 쓰레기 없는 가게에서 봤나요? 아니죠. 자, 이 종이 영수증이 지문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없는 가게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 글쓴이가 쓰레기 줍는 활동도 하고 이 가게에 다녀온 뒤에 내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할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찾아봤을 때 종이 영수증 대신에 전자영수증을 받는 것할때 나왔던 것이지 가게에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대나무로 만든 칫솔,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책, 폐품을 활용해 만든 예술 작품, 그리고 식물의 섬유질을 가공하여 만든 가방, 이것들은 모두 쓰레기 없는 가게에서 봤던 것이고 글쓴이로 하여금 뿌듯함과 신기함을 느끼게 했던 그런 물건들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서술형 문제네요. 시간 표현을 활용하여 보기를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고쳐 쓰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런 것에 꼭 표시하셔야겠죠.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꾸는 건지, 현재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꾸는 건지, 여러분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자, 보기에 있는 문장은 뭐예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았다인데 이것을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꿔야 해요. 자, 그러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을 까지는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시간 표현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럼 뒤에 있는 선생님이 물결 표시한 찾아보았다만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것이다 또는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미래의 어떤 다짐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럼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모두 그대로 적어도 괜찮지만 찾아보았다가 찾아볼 것이다와 찾아보겠다로 바뀐 부분 여러분 잘 적었다면 모두 정답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 8번부터 9번까지는 이 글을 읽고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주문을 지나 신흥사 경내로 들어갔다. 둘레에 있는 울창한 숲의 나무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신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도 표시해두면 좋겠죠.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낼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글을 읽으시면 어디에 표시해야 될지 더잘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표시했던 부분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불교의 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절이나 다른 유물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그때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기행문의 일부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문제 볼까요? 8번. 이 글처럼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물어봤는데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행하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글 하면 뭐 일기도 될수 있고 독서 감상문도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글 무엇이었죠? 그렇죠.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딱 답이 정해져 있죠. 다른 인정할 수 있는 답안이 없이 기행문이라고 또박또박 적으셨어야 합니다. 여행하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9번, 또 역시 중요한 문제네요. 기역, 니은, 디귿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거네요. 이런 곳에도 선생님 표시하라고 했었죠. 자, 우리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신흥사 경내로 들어갔다. 이것은 뭐죠? 우리 여행하며 다닌 곳을 나타내는 여정이네요. 여정. 니은은요. 신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이라고 한다. 그렇게 들은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견문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견문. 이렇게 한번더 적어보면 또 공부가 되겠죠. 여러분도 같이 따라 쓰세요. 디귿. 우리는 절이나 다른 유물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그때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라고 글쓴이가 생각한 것이죠. 두 글자로 감상이었습니다. 감상. 자, 그럼 우리가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쓰는 거잖아요. 기역은 여정이었어요. 그럼 보기에서 가나다도 뭔지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요? 여행하며 다닌 곳, 여정. 한번더 적읍시다.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은 견문. 다. 여행하며 생각하거나 느낀 것은 감상이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다 적었어요. 이제 알맞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역이 여정이었으니까 가라고 적으면 되겠죠. 기호를 적는 겁니다. 2번. 자, 니은이네요. 니은은 견문에 해당되는 거였으니까 나 적어주면 되겠죠. 3번의 디귿은 감상한 것이니까 역시 다 감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뭐 가나다 나오고 기역, 니은, 디귿 나오고 지문에서도 또 기역, 니은, 디귿 찾아야 하고 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지만 기호를 쓰는 거고 여기다 또 기역을 적으면 안 되죠. 가, 나, 다 알맞게 차분차분히 그리고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실수가 없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 이제 글, 이 기행문 여러 번 문제를 통해서 읽어봤으니까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볼래? 하지 마시고, 여기 주어진 글을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글에서 근거를 잘 찾는지, 정확하게 찾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 개조한 뒤에는 흔들바위가 있다. 그럼 찾아봐죠. 흔들바위가 개조함 뒤에 있다고 했었나? 보니까, 아, 개조함 앞에 있는 흔들바위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부분이 틀렸죠? X. 2번. 개조함은 지붕에만 온돌을 놓았다. 그럼 온돌 나온 부분 찾아야죠. 자, 지붕과 벽은 물론 바닥에 온돌까지 놓은이었잖아요. 지붕에만이 아니라 벽에도 있고요, 바닥에도 있고요 하니까 2번도 역시 틀린 내용이네요. 3. 개조함은 암자에 있는 바위 동굴이다. 바위 동굴, 처음에 나와 있죠. 개조함은 천연 바위 동굴에 있는 암자래요. 그러면 암자에 있는 바위 동굴이 아니라 바위 동굴에 있는 암자죠. 이렇게 바꾸어야 정답이네요. 자, 이런 것들 잘 보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4번. 흔들바위는 여러 사람이 흔들어야 움직인다 하고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흔들어 보니 나보다도 훨씬 큰

산과 멀리로 보이는 동해는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정겨워 보였다. 대청봉, 동해 이런 이름들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모든 것이 발 밑에 있었다. 너무 높게 올라오니까 그 외 다른 것들이 발 밑에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내가 세상에 가장 위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높으니까요. 높이가 950m나 된다고 하니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올라오는 동안 계속 흘러내리던 땀방울을 시원한 바람이 씻어주었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글쓴이가 간 곳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찾아보면 울산 바위에 갔죠. 울산 바위. 여기를 다녀온 후에 적은 기행문. 을 우리가 읽어본 겁니다. 선생님, 저는 울산바위 꼭대기라고 적었는데요. 네, 거기까지 적어도 물론 정답입니다. 울산바위 또는 울산바위 꼭대기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12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문제네요. 자, 이 글의 내용 한번 이렇게 보면서 또 맞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울산바위 꼭대기는 생각보다 평평했다.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있죠? 알맞은 내용이네요. 글쓴이는 울산바위 꼭대기에서 대청봉과 동해를 보았다. 자, 대청봉과 동해, 우리 아까 지문에서도 동그라미 했었죠? 멀리, 대청봉과 멀리로 보이는 동해는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정겨워 보였다 한 거니까 본 것 맞아요. 글쓴이는 흰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이 매우 멀게 느껴졌다. 아, 구름도 봤고 하늘도 봤는데 찾아볼까요? 여기는요.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파란 하늘이 한 뼘은 가깝게 느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깝게 느껴졌고니까 매우 멀게 아니다. 마치 하늘에 올라온 것처럼 높이 있으니까 내가 이 하늘과도 한뼘 가깝게 느껴졌다라고 했죠. 글쓴이는 울산바위 꼭대기까지 오르면서 계속 땀을 흘렸다. 어? 땀?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죠. 올라오는 동안에도 계속 땀방울이 흘러내렸대요.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씻어주었죠. 씻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오면서 계속 땀을 흘린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알맞은 내용입니다. 13번, 14번, 15번 세 문제나 이 글을 읽고 풀수 있다고 하네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가.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전주로 가족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단서가 될수 있는 거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겨울방학이라고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전주는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여행지를 왜 전주로 골랐어? 라고 물으면 이 글을 통해서 답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전주는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하나의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네요.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하늘은 맑고 햇볕이 따뜻해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다. 날씨도 나오고 있죠. 기행문의 처음 부분에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도착한 전주역은 한옥 지붕을 얹은 모습이었다. 어떤 모습이었대요? 한옥 지붕을 얹은 모습. 가장 처음에 이제 전주역에 도착했죠. 기차 여행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한 도시다웠다라는 이제 감상도 드러나네요. 나. 전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자, 어떤 느낌이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도 있고 또 세련된 현대의 모습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여행을 다녀와서니까 끝부분에 해당하겠네요. 다녀와서 이런 것들도 큰 힌트가 되죠.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행한 후에. 다음에 전주를 또 여행하게 된다면 이런 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 글의 끝부분이구나. 역시 알수 있어요. 한옥으로 된 숙소에서 하루를 묵으며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한옥으로 된 숙소에서도 묵어보고 싶고, 또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요.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여러분도, 교재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들으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릴 거예요.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봤으니까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 여행을 떠나는 날 하늘은 흐리고 비가 왔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굉장히 하늘은 맑고 그리고 햇볕도 따뜻했다라고 했었죠? 틀리네요. 2번. 겨울방학을 맞아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전주로 떠났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건 맞는데 겨울방학이 아니라 여름방학이었죠. 우리가 밑줄 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3번. 전주역은 맛과 멋의 고장에 어울리는 건물은 아니었다. 알맞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끝부분이 틀렸네요. 맛과 멋의 고장 다웠다라고 했었죠. 4번. 다음에는 한옥에 묵으며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내용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었죠.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전주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끝부분이겠죠. 기행문의 끝에.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적었는데, 한옥에 묵으며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알맞은 내용이었어요. 5번. 전주는 빌딩과 전통 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니죠.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4번 한 개네요. 14번 문제입니다. 글가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글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것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교통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타고 전주에 갔다 이런 얘기 나와 있나요? 그렇죠. 기차 여행을 이라고 했으니까 교통편 나와 있고요. 함께 가는 사람 누구랑 같이 갔대요? 가족과 함께 갔다 찾을 수 있네요. 2번도 역시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여행을 떠난 까닭. 평소 가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평소 가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여행을 떠난 까닭이 되겠네요. 출발할 때 날씨 역시 나와 있어요. 날씨 어떻다고 되어 있죠? 하늘은 맑고 햇볕이 따뜻해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다. 여기 날씨 찾을 수 있으니까 4번도 맞습니다. 5번. 여행하고 난 전체적인 느낌. 자, 여행을 하고 난 부분인가요? 아니죠. 첫 부분에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됐고, 우리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글의 짜임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나오는 것이고, 5번, 여행하고 난 전체적인 느낌은 기행문의 끝부분에 어울리는 내용이죠. 따라서 5번은 우리가 글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 5번. 15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역은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에서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쓰는 겁니다. 기역 이 부분이죠. 여러분 교재에서도 찾아보셨나요? 전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에 전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다고 들었다.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하면 견문이 됐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하지만 느낌을 받았다잖아요. 이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감상입니다. 감상. 감상. 또 여행하며 다닌 곳인 여정도 아니죠. 감상이 정답이에요. 16번부터 17번까지는 이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것인데요. 기행문을 쓰려고 할때그 구조를 짤때 처음, 가운데, 끝 중에서 가운데와 끝이 있네요. 가운데에는 주로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가면서 여행하면서 다녔던 곳, 들었던 것, 받았던 느낌, 이런 것을 넣을 수 있고, 끝에는 여행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느낌을 적는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호가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16번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거네요. 자, 가운데, 여정, 견문, 감상으로도 나뉘는데, 여정은 뭐예요? 여행하며 다닌 곳이었죠. 자, 다닌 곳 가나다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죠. 전주 경기 전에 다녀온 거니까 기역에는 전주 경기 전 가가 들어가야 하네요. 역시 기호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견문.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본 것이죠. 본 것이나 들은 것도 어디 있는지 나 다중에서 찾아볼까요? 어진의 뜻에 대한 설명을 들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견문에 넣어줄 수 있겠네요. 니은의 나. 그리고 감상.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이 신기했다. 역시 내가 느낀 것이니까 감상에다 넣어주겠습니다. 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순서대로 정답이 되네요. 알맞게 적으셨나요? 좋습니다. 17번.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네요. 두 가지요. 보니까 기행문의 끝에 들어갈 내용인데 여행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느낌도 끝에 적지만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함께 가는 사람?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간다? 처음 부분에 나와야지요. 여행에서 배운 것, 다녀와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끝부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죠. 여행을 떠난 까닭, 내가 왜 가게 됐어, 여행을? 역시 처음에 어울리는 내용. 출발할 때의 날씨도 우리 글 가에서 앞에 글가 지문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에 나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이거 선생님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헷갈렸던 친구들 있을 수 있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 내가 앞으로 전주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다. 또 다음에는 뭐 이런 한옥 숙소에서 묵고 싶다 하는 것이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들어간 내용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끝에 들어가기에 적합해요. 두 가지니까 2번, 5번 이렇게 찾아줬다면 정답입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네요. 가, 우리의 첫 여행지는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었다. 어디 갔다 하니까 여정 견문 감상 중에 여정에 해당되겠네요.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비탈이라는 뜻이다. 친절하게 동피랑의 의미까지 설명해주고 있고요.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자, 어디가요? 동피랑이요. 형형색색의 바닷가 언덕마을이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원래는 사라질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재탄생했으니까 그걸 듣고 나니까 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감상이네요. 나. 통영의 바다 풍경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럼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나요? 하면 그 이유? 통영의 바다 풍경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요. 우리 여행 가면 좋은 것도 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잖아요. 다음 통영 여행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앞으로의 뭐, 다짐, 각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볼게요. 18번. 글 가와 나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첫 여행지는 통영 동피랑 벽화 마을이었다. 우리가 찾았었죠. 여정으로요.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비탈이라는 뜻. 그래서 역시 찾을 수 있고, 동피랑은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철거되었나요? 아니죠. 철거될 뻔했지만, 철거할 예정이었지만, 동피랑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그런 골목으로 재탄생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라고 했잖아요. 들린 내용. 통영의 바다 풍경과 음식 덕분에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다, 있었다. 라고 했고요. 다음 통영 여행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글의 마무리 끝부분에 들어가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19번. 오, 우리가 표시하고 예상한 내용이 문제에 바로 나왔네요. 통영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까닭을 쓰시오. 이유가 무엇이었죠? 통영의 바다 풍경과 맛있는 음식 덕분이었다. 그래서 그대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바다 풍경, 그리고 맛있는 음식 덕분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예요. 기역과 니은을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에 알맞게 연결하는 그런 문제네요. 기역과 니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을 거예요. 기역.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뭐예요? 그 내용을 들은 거죠. 그러면 여행하면 다닌 곳, 여행하면 보고 들은 것, 생각하거나 느낀 것 중에 여기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기역.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도 압니다. 견문. 계속해서 이렇게 적으면 기억에 쏙 남죠. 니은, 다음 통영 여행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해 보고

0: 가고 싶다, 내가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여행하며 다닌 곳이 아니라 생각하거나 느낀 점, 느낀 것에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기억 같은 것도 쭉 그대로 적는데 재탄생했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뭐 감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탄생했다고 한다 들은 내용이니까 견문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참여해 보고 싶다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니은을 여행하며 생각하거나 느낀 것에 이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감상. 나머지 하나도 안 적으면 서운하죠. 여행하며 다닌 곳, 여정이라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기억의 내용이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뭐 이런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생각한다였으면 감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재탄생했다고 한다니까 견문의 내용이고 또 다음 통영여행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해 보고 싶 라고 생각한 것이니까 감상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 잘 풀어보았는데요. 만점 9치는 퀴즈도 확인해 봐야겠죠. 여정 견문 감상은 기행문의 가운데 부분에 쓴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교재와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 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능력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무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물질의 구성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 원소로부터 시작해서요, 원자도 배웠고요, 또 주기율표, 그리고 마지막 분자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 시간 이온에 대해서 완성을 하시면 우리는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바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바닷물은 왜 전기가 잘 통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물 분해 실험 기억나시나요? 물에 전류를 흘러주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물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하여 황산 나트륨을 녹여주었습니다. 우리 물은 이처럼 황산 나트륨을 녹이지 않으면 전기가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는 전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통합니다. 도대체 이 바다에는 어떠한 물질들이 녹아 있길래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는지

풀게 되는지 오늘 시간에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이온은요, 이온 음료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이온 음료는요, 말 그대로 음료에 이렇게 이온이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자의 구조를 봤을 때 원자는 중앙에, 중심에 원자핵이 있었고요.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면서 전자가 원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밖에 있던 전자가 이 원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구나.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전자를 잃어버릴 때와 얻을 때 어떠한 전하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양이온은요, 이 그림처럼 원자에서 전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는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전자가 빠져나갔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떠한 전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플러스 전하의 양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즉, 전자를 잃어서 무슨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양이온은요, 전자가 원자에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에 무엇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면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무엇보다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원자핵의 전하량은 무슨 전하를 띠어요?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클때 우리는 이를 무슨 이온?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이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음이온은 원자에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쏙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이온을 봤더니 여기 플러스는 한 개예요.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는 두 개네요. 상대적으로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큰것 같죠? 우리가 이처럼 전자를 얻어서 어떠한 전하를 띠면, 네,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우리는 그 이온을 음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이온은요,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즉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플러스 전하량보다 어디에 전자의 총 전하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의 총 전하량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전하량을 뜻하죠. 아, 이온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리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이온도 이온식으로 나타내 볼수 있거든요. 이처럼 원소기호에 이온의 전하를 함께 나타낸 걸 이온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온식을 만드는 것도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양이온의 예로 칼슘 이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칼슘 이온이면 칼슘의 원소기호를 일단 쓰면 됩니다. 대문자 C, 그리고 소문자 A 적어주시면 칼슘이 되고요. 그때 칼슘의 오른쪽 위쪽에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쓰면 돼요. 칼슘 이온은요,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거든요. 두 개의 전자가 나가면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 수두 개, 2를 작게 오른쪽 위에 쓴 다음에 그때 우리가 전하의 종류를 오른쪽에 붙여줍니다. 양이온은 플러스가 붙을 것 같고요. 음이온은 마이너스가 붙을 것 같네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리튬 이온에 우리 일단 원소기호를 먼저 쓰면요. 리튬은 Li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튬 이온은요, 한 개의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잃은 전자 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분자식 할 때도 화학식 할 때도 1은 어떻게 했어요? 생략했어요. 이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을 원래 써야 하지만 1은 생략을 해요. 그럼 뭐만 쓰면 되겠어요? 전하의 종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은 Li 플러스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음이온 쓰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대표적으로 음ion은 산화 이온이 있어요. 우리가 산소가요, 몇 개의 전자를 얻어요? 두 개의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얻은 전자 수인 2를 쓰고 거기에 전하의 종류인 마이너스를 오른쪽 위에 작게 써주면 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플로린화 이온. 플로린의 원소 기호는 우리 대문자 F로 썼습니다. 플로린은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얻은 전자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를 얻는데요. 1은 생략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다는 뭐만? 전하의 종류인 마이너스만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플로린화 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 여기, 이름이 왜 산화이온이죠? 이거 산소 아닌가요? 그리고 플로린 이온이 아니라 왜 플로린화 이온인가요? 우리 이렇게 이온의 이름을 붙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양이온의 이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은 보면은 칼슘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에 지금 뭐만 붙였어요? 이온만 붙였어요. 리튬도 마찬가지죠. 리튬이라고 하는 그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뒤에다 붙였습니다. 아,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을 붙이면 이 이온의 이름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음이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플루오린을 보니까 플루오린화 이온이 되었죠. 즉, 그냥 이온을 붙인 게 아니라 뭐뭐화 이온을 붙였습니다. 아, 원소 이름 뒤에 음이온의 경우는 뭐뭐화 이온을 붙이면 이온의 이름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 산소 이상해요. 뭐뭐화 이온이면 얘는 이름이 산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원소의 이름이 무엇으로 끝나면 소로 끝날 때는 그 소를 뺀 다음에 뭐뭐화 이온을 붙여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이온으로 되면은요, 소를 지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면 돼요? 염화 이온이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온식 만드는 방법 알아봤으면 여러 가지 이온식을 써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 마지막 이온식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 있고요. 양이온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이온은요, 일단 수소기호 쓰고 위에다가 H+라고 써주고요. 칼륨이온도 K+입니다. 은이온도요, Ag에다가 우리가 1+ 해서 Ag 플러스, 나트륨 이온도요, Na 쓰고 위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작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구리 이온은요, 우리가 E 플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Cu E 플러스. 즉,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거겠죠. 자, 나비온도요, 마찬가지로 Pb E 플러스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바륨 이온도 Ba E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마그네슘 Mg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도 E+예요. 알루미늄 이온은요, 전자를 3개나 잃어버립니다. 일단 알루미늄 기호는 Al이었고요. 거기에 3+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암모늄 이온은요, MH4+다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양이온이었고요. 음이온 넘어가면요, 염화이온, 아까 염소는 소를 빼고 뭐뭐 화 이온을 붙여서 음이온의 이름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염화이온 Cl 마이너스다라고 적고요. 아이오디나 이온도 한 개의 전자를 얻어서 I 마이너스. 황화 이온은 S 2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은요, OH 마이너스. 탄산 이온은요, CO3 2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황산입니다. 황산은요, SO4 E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질산 이온은요, NO3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자, 아세트산 이온이요. CH3 COO 마이너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과망간이지산 이온은요, MNO4 마이너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이요. 크로미온산 이온은요, CrO4 E 마이너스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 선생님, 원소기호 열심히 외우고, 화학식 열심히 공부하고, 분자식까지 왔더니, 이제 마지막 이온식 왜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이 이온식도 많이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화학 공부를 할때 이온의 결합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이표한 번씩 적어보세요. 사실은 처음에 갑자기 많은 양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렇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쓰는데 그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아,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가끔씩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찾아보면 아, 맞다 이거였지 라고 금방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몇 번만 공책에 연습하시면 이 이온식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이온식까지 알아보았으니 우리 이번에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요, 말 그대로 이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럼 그거 결합할 때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결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양과 음이 있잖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요, 전체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체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합할 때요, 그 개수를 맞춰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 전하량 양과 전체 그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이와 같은 염화나트륨의 예를 들수 있거든요. 우리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염화나트륨의 화학식. NaC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화합물 배울 때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야,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어라고 한글로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딱 이렇게 화학식 쓰니까요. 딱 보이죠? 나트륨이랑 염소로 이루어져 있네. 그리고 얘네는 이온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지. 그러면 얘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즉 나트륨이라고 하는 양이온이랑 그리고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염화나트륨이구나.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요, 각각의 이온으로 나누어지죠. 우리 눈에는 마치 물에 소금 넣으면 소금이 사르르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 소금, 염화나트륨이 대표적으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온의 전류를 흘리면요,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전기적으로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해요. 우리가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극을 너무 좋아해요.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극을 좋아해요. 우리가 자석 생각해보면 N극은 S극 좋아하고 S극은 N극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극을 좋아하거든요.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인력이 무슨 뜻이냐? 이게 한문으로 끌, 인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전기적인 인력은요. 전기적인 그 인력에 의해서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왜? 양이온은 우리 플러스 전하 띠잖아요. 선생님이 서로 반대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음이온은 무슨 극으로 가겠어요? 우리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황산구리투 수용액이 어디로? 양극으로 이온이 이동하는 실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은 필수 탐구로 교재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필수 탐구 개념책 122쪽에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황산구리투 수용액과 과망가니즌산 칼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과 이온의 색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녹아서 이온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이온의 색깔을 갖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색깔을 띠는 이온을 이용해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 녹아 있는 이온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색깔을 띠는 이온의 경우는 얘가 움직이는 게그 색깔로 보이게 되겠죠. 자, 2번. 거름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후 거름 종이 양 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온의 이동을 알려고 쓰는 물질은 사실 위에 황산구리 수용액, 과망가니즌산 칼륨 수용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거름 종이에 적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음으로써 전류가 조금 더잘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3번이요. 집게를 전원장치 전극에 연결을 하고요. 4번. 거름 종이의 중앙에 황산구리투 수용액과 과망가니즌산 칼륨 수용액을 3, 4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요. 5번.
전원 장치를 켜서 걸음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고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실험은요, 황상구리 수용액이 어떠한 색깔을 이렇게 띠고 있고,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이 어떠한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을 띠고 있는 건 황상구리 중 어떠한 하나의 이온일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띠고 있는 건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 중에 어떠한 한 이온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이 이온이 지금 무슨 극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걸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죠. 자, 그럼 실험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상구리 2 수용액에는요, 당연히 구리 이온과 Cu2+죠. 그리고 황산 이온 SO4E- 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미 황산구리라는 이름에서 황산 이온과 구리 이온이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 바로 읽을 수 있죠. 자,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에는 칼륨 이온과 과망간이산 이온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망간이산 이온, 칼륨 이온이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여기 실험 결과 그림을 봤더니 구리 이온이 띄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네, 푸른색입니다. 아, 구리 이온은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이구나.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과망간이산 이온은요, 지금 무슨 색깔 띠고 있어요? 보라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이러한 이온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의 움직임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리 이온은 무슨 색? 푸른색이고요. 과망간이산 이온은 무슨 색?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온은 모두 무색이에요. 나머지 이온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전기적 인력에 따라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우리 눈에는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의 움직임만 보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이 구리 이온 지금 무슨 극으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지금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리 이온 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거예요? 선생님이 구리 이온은 무슨 이온이라고 했어요? Cu2+. 양이온이잖아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요, 과망간이산 이온은 MnO4 마이너스였어요. 음이온이네요. 음이온은 우리 반대, 플러스 극을 좋아하겠구나.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푸른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함으로 무엇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그렇죠. 푸른색을 띠고 있던 구리 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 우리 양이온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리고요,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대요.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온은 뭐였어요? MnO4 마이너스였죠. 과망간이산 이온이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요. 왜? MnO4 마이너스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은 플러스 극의 전기적인 인력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은 무슨 극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실험이요,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수행 평가로도 많이 활용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 아, 우리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을 보니까 어떤 극으로 끌려가는지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거잘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모아본 개념 아이템으로 문제 열심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탐구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온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나요? 네,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띕니다. 그럼 음이온은 무슨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했었죠. 2번. 이온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지 않을까요? 이온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에요. 양이온이거나 음이온이어야 돼요. 그러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면 안 되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데, 전하라고 하는 건 전하를 띠는 입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리 이온은요, 수용액에서 푸른색을 나타내나요? 네, 아까 바로 실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리 이온은요, 우리 수용액에서 이렇게 보면 푸른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러주면요, 음이온은요,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음이온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선생님, 반대.
무슨 극?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9번입니다.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가요,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이 될까요?

근데 전자를 얻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양이온이 아니라 우리가 전자가 많아진 거니까 음이온이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고요. 2번,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이 된대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을 붙여서 부른다. 어때요? 아까 우리 구리 이온의 경우는 구리에다가 이온 이름 붙였죠? 뭐뭐 이온을 붙여서 양이온의 이름 만드는 거 맞으니까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음이온은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대요. 원자핵의 전하량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전하량이에요.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 양이온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음이온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음이온은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 수와 마이너스 전하를 표시하나요? 마이너스 전하인 건 맞아요. 음이온이니까. 그런데 음이온은 전자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잃은 전자가 아니라 얻은 전자라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요. 그림은 이온 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 해당하는 이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가를 보았더니 가라고 하는 원자에서 무엇이 전자 하나가 빠져나갔네요.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일단 전자를 잃어버렸으니 양이온이 될 거고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우리 1가 양이온이 되겠구나. 1양이온이 되겠구나. 그때 이 1은 생략하니까 어떠한 원소 기호에 플러스만 써져 있는 이온을 고르면 답이 될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13번.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틀리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이온식은요, 많이 써보시고 많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수소 이온은 H 플러스 맞고요. 리튬 이온. Li 플러스 맞죠? 3번 산화 이온 O E 마이너스 맞고요. 염소 이온 여러분들 좀 이름이 좀 낯설지 않아요? 우리 음이온 만들 때 선생님이 소로 끝나는 원자는 어떻게 이소 지우고 뭐뭐 화 이온 붙이자고 했잖아요. 그럼 염소 이온이 아니라 뭐예요? 염화 이온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틀렸습니다. Cl 마이너스가 염화 이온인 건 맞아요. 탄산 이온은 CO3 E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이요. 14번 표는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트륨 원자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럼 핵 전하량이 플러스 11이면 전자도 몇 개? 11개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자가 11개라는 건 마이너스 11이니까 더하면 총 전하량은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래요. 전자가 10개예요. 여러분들 전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즉, 핵 전하량은 나트륨 이온도 똑같이 플러스 11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11, 여기는 마이너스 10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0. 그러면 총 전하량, 디귿은 얼마여야 해요? 우리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아, 여기는 디귿은 1이겠구나. 자, 그러면요. 기역은 11인 거 맞죠? 니은은요. 우리 니은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도 11인 거 맞습니다. 디귿은요. 플러스 1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해서 5번으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림은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것을 나타낸 것이래요.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라색은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얘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무슨 극으로? 플러스극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맞고요. 2번 푸른색은 마이너스 Cu2 플러스 구리 이온이 푸른색 띄었고요.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할 거예요. 왜?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고요. 보라색을 띠는 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한 과망간이산 이온이었던 음이온이었죠. 근데 여기 양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3번입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4번 푸른색을 띠는 이온은 구리 이온이다. 맞죠?
전극의 위치를 바꿔서 전류를 흘러주면 보라색과 푸른색은 당연히 반대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거라고 하네요. 거름종이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전류를 흐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색깔을 띠는 이온은 뭐만 있어요? 구리 이온만 있어요. 구리 이온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이고요. 구리 이온은 Cu2 플러스였어요. 아, 그럼 구리 이온은 무슨 극으로? 양 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구나. 우리 이거 알면 바로 문제 풀수 있겠죠. 기억.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양 이온은 마이너스 극 좋아하니까요. 기억 맞고요. 니은, 칼륨 이온은 이동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른 이온들이 무색이라고 해서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온은 다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칼륨 이온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아니죠. 디귿,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음이온 한번 찾아볼까요? 질산 이온도 음이온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황산 이온도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음이온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 이두 종류의 음이온은 모두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다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네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개념 클리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무엇이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무엇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답안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하고 우리 응원의 답변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물질의 구성의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책 바로 덮지 마시고 꼼꼼히 내용 복습하고 문제 풀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뭐더라? 단원 확인 평가 두 번째 시간이구나. 지난 시간에 11문제를 풀었어요. 원래 단원 확인 평가가 20문제인데, 딱 반인 10문제도 아니고 11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9문제만 풀면 되겠네. 아우, 쉽네. 그쵸? 가벼운 마음으로 짜자잔! 라면 확인 문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라면 확인 문제가 아니라 라면 확인하는 거구나. 자, 라면 문제는 저기 맨 뒤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요거 글 고쳐쓰기랑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하는 글 내용 조직하는 거랑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의 기본은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네,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려워요. 어휴, 나 이거 저번에 봤는데 다 잊어버렸다. 이런 친구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 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계속 자꾸만 내 머릿속에 넣으면요. 이게 나중에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글 고쳐쓰기. 우리가 글을 다 쓰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글 수준에서, 문단 수준에서, 그리고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그런데 내가 쓴 글을 내가 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때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글을 공유하고, 즉, 같이 나누고, 친구들의 그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것이 좋겠다. 그 매체가 무엇이다? 온라인 매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지난 시간에, 기억날 거예요. 선생님이 써준 말.

랄랄랄랄라. 네. 자, 그래서 예, 낱말 문장 잘 써줘야 되고, 여기에서 띄어쓰기 혹시 틀린 것 있나, 또 철자 틀린 것 있나, 이런 것도 봐줘야 되고, 또 문단. 예,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러면 문단이 또 훌륭하게 되니까요. 이 문단들이 잘 연결이 되면 한 편의 멋진 글이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낱말이 모여서 문장되고 문단되고 글이 된다라고는 했지만 이 고쳐쓰기는요, 무엇부터 보셔야 되냐면요, 글 수준에서 먼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다? 낯선 사람을 만났어. 처음 본 사람을 만났다고. 그럼 사람을 탁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기셨구나. 인상이 어떻구나. 말투가 이러시구나. 그러잖아요. 글도 똑같다고 했어요. 글을 볼 때, 어디 보자. 틀린 곳 있나 없나. 띄어쓰기 여기 틀렸고, 맞춤법 틀렸고. 이거는 글을 잘 보는 자세가 아니에요. 글을 잘 본다는 얘기는 글 전체를 쭉 읽어보고, 거기 뭐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이거는 보지 마.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것은 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에 맞춰서 잘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부터 보셔야 돼.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기셨구나. 어떤 인상을 풍기고 있으시구나. 이거 본단 말이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틀린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하고 너무 맞춤법, 뭐 띄어쓰기 이거 보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글 전체의 흐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향해 써져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는 나 이거 맞춤법 알아. 이거 틀리는 거 고치는 재미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다? 글 전체의 흐름을 볼줄 아는 눈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먼저 나온 겁니다. 글을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도 않고 야, 너 여기 틀렸는데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뭐부터 본다? 제목부터 본다. 이 제목과 글의 내용이 어울려야 돼.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해야 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잘 드러났는가?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또딴 데로 흘러가고 이러면 좋은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띄어쓰기 맞춤법 철자 틀리고 이 수준 볼 것도 없어. 아무리 띄어쓰기 잘했고 아무리 맞춤법 다 맞게 했어도 글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또이 말했다가 막 엉뚱한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면 그 글은 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제목과 글의 내용이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중심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러나 있는지, 다른 데로 빠지는 글은 없는지, 요거부터 보셔야 돼. 자, 그다음 문단 수준으로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현미경 돋보기를 들이미는 거예요. 알았죠? 저기 어떤 분이 나와셨네. 자, 먼저 쫙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돋보기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 글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돋보기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글부터 쭉 보고. 흐름 괜찮네. 자, 그럼 문단, 아까 내가 읽을 때 문단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흐름 괜찮아. 그럼 이제 문단, 아까 내가 보면서 여기가 이상했어! 여기 다시 가서 보는 거야. 영화를 보면 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하고,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다. 나 여기가 계속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 글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도 그래서요. 한번 쭉 글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자꾸 다시 읽게 되는 지점이 있어. 선생님 그래요, 진짜로. 습관적으로. 그냥 쭉 흘러가다가 자꾸 다시 올라가서 또 읽게 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가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볼게요. 친구 사이에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걸 나는 영화를 보며 느꼈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대. 안 맞죠? 앞뒤 글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대. 뭔가 가려워. 읽으면서 뭔가 후련하지 않아. 왜 그럴까? 있어야 될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자꾸 눈이 가요. 여러분 이제 그 실력이 돼야 돼요.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누구누구를 이렇게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글을 볼줄 아는 친구야. 알았죠? 그리고 나도 선처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나도 친구를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요런 것들이죠.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 요건 한 문단인데, 문단은 어떻게 본다? 이렇게 들여쓰기가 하나 있으면 이게 한 문단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 부분은 전체 글 가운데, 처음 가운데 끝부분 중에 어느 곳에 위치하면 좋을까요? 영화 감상문이나 독서 감상문이나 짜임은 똑같다고 했어요. 글의 짜임은 똑같아요. 자, 여기 아주 잔뜩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써 넣었습니다. 보통 어디에 씁니까? 자신의 생각과 느낌. 끝부분에 쓰죠? 자, 그래서 영화 감상문의 끝부분에 이걸 놓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에 맨 앞에 가 있으면 글의 흐름이 망가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운데도 아니고 끝부분에 넣으면 좋겠다. 네. 자, 문장 수준으로 고쳐봅니다. 자, 처음에 쭉 글을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돋보기 가져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현미경 가져다가 제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예,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죠? 자, 어색한 문장을 고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 호응 얘기했죠? 호가 뭐라고? 부른다는 뜻이라 그랬어. 호칭 할때그 호예요. 부른다. 응은 뭐다? 대답한다. 부르고 대답한다는 뜻이에요. 호! 부르다. 그 다음에 응! 대답한다. 네. 대답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 하고 부르면 응, 왜 하고 대답하는 거. 이게 제대로 짜임이 딱딱딱딱 맞아야 돼. 그래서 뭐 전혀. 그다음에 결코, 결단코, 아마 막 이런 말들 보세요. 아마.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전혀 알아. 뭐지? 막 근질근질하지. 자꾸 돼 읽게 되지. 자꾸 읽게 되지. 왜? 뭔가 어색하니까. 나는 전혀 알아. 이게 아니고,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랬는데, 문장의 호응이 맞으려면, 문장의 호응이라고 해요. 문장의 호응. 호응이 맞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전혀 알아가 아니라, 나는 전혀 모르겠어. 나는 전혀 알지 못해. 이렇게 해야 되고. 결코. 난 결코 범인이야. 이상하지? 나는 결코 범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호응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내일쯤 도착할 거야. 이래야 되지. 아마 어제 도착할 거야. 돼, 안 돼? 안 되죠. 뭔가 근질근질하죠? 왜? 문장의 호응이 안 맞기 때문에. 자, 문장의 호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네. 자, 우리 한국어, 그러니까 우리말을 잘 여태까지 잘 쓰는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읽고 나면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띄어쓰기 바르게 하기 보겠습니다. 띄어쓰기 바르게 하기 기억나죠? 시작은 살살 합시다. 개가 명명. 원 숭이가 아니라 송이. 요거 기억나죠?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 이렇게 제대로 외우기가 얼마나 쉬워. 이거 원래 이렇게 외워라 하고 가르쳐서 줬어요? 교재에서? 아니죠? 이거는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과 앞에 수가 있는 그런 말들이 있으면 띄었습니다. 지금은 10시이다. 이렇게 띄어쓰고요. 올해 13살이다. 10 띄고 새가 아니에요. 13살 또는 12살, 뭐 8살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어주는 말, 나열하는 말 무엇이 있었어요? 여기다 쓸게요. 자, 두 번째 밑, 대, 겸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어요. 밑대 겸 이렇게 외우자. 예. 자, 설명하는 글 내용 조직하기, 조직이보다 내용을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 짜임새를 만드는 것이다. 보통 교과서와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하는 글은 반드시 이런 짜임을 갖기가 쉬울 것이다. 처음, 가운데, 끝. 세 부분으로. 처음은 뭐다?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주제를 주는 것이다. 나 카페인 섭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알았지? 이게 주제야. 응, 알았어. 자, 가운데 부분은 내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카페인은 말이야. 이런 것에 있고 말이지. 권장약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알았어? 응, 어우, 자세하게 잘 썼구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자, 끝은요. 아주 간단하게. 끝에다가 여러분 그 살을 많이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요약이에요. 그냥 정리 수준으로 머무르셔야 돼요. 끝을 막 이만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가 빵빵해야 돼? 가운데가 빵빵해야지. 끝은 그냥 간단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물고기야. 알았어? 응. 이게 처음이야. 나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할게 해줄게. 알았어. 물고기는 말이야. 머리가 있고 말이야. 몸통 있고 말이야.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도 있다. 알았니? 아우, 자세하게 잘 썼구나. 더해서 이렇게 비늘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래. 이게 가운데. 빵빵하게,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끝부분은, 자, 이런 게 물고기라고. 알았지? 알았다고. 이게 요약과 정리예요. 자, 이 가운데 부분에는, 정보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출처가 꼭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출처예요. 네. 뭐, 사전이라든가, 어떤 공신력이 있는 믿을 만한 기관에서 얘기를 했다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출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영화 감상문을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영화 감상문, 아까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상문 쓴 부분 봤지요?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고쳐 쓴다. 이거는 아니지, 벌써. 쓰고 나서 고쳐 쓰는 거니까. 영화를 감상한다. 자, 끝부분 한번 볼게. 고쳐 쓴다. 영화 감상한다. 영화 감상문을 쓴다. 친구들과 돌려 읽는다. 이건 뭐예요? 이거 공유한다는 얘기죠. 네글 내가 읽어주고, 내 글은 너가 읽어줘. 뭐 이런 거. 줄거리를 정리한다. 자, 이거는 글을 쓴다는 얘기야. 쓰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싹 해본다는 거야. 요 뒤에만 봐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죠. 일단 영화 감상문 써야 되니까 뭐부터 해요? 영화부터 감상해야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어떤 영화를 감상한 뒤에 쓴 영화 감상문이래. 이 영화 감상문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힌트 드릴게요. 영화를 감상한 뒤에 쓴 영화 감상문 그랬어요. 자, 무엇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독서를 하고 나서 쓰는 독서 감상문. 이거랑 짜임이, 예, 아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독서 감상문 쓸때 제일 처음 뭐 써요? 책을 읽게 된 동기. 그치? 나 어디 갔더니 책이 표지가 좋아 보여서 표지가 호기심이 딱 가서 이 책을 읽게 됐어. 이런 동기.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 그걸 써줘야 되겠죠? 이런 줄거리야. 그거 써주고. 그걸 읽고 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거 써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감상문도 똑같아요. 진심으로 녹인 얼음. 어우, 제목이 아주 멋지네요. 한나라의 왕실 참배 중 언니는 얼음을 만드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얼음을 만드는 재주가 있대요. 어릴 때그힘 때문에 동생이 다치는 일이 생기자 언니는 세상과 자신을 멀리하게 되었다.

동생을 아꼈나 봐요. 성인이 되어,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어른이 되어 왕위에 오르던 날, 억눌러 두었던 힘이 폭발하며 왕국이 얼음으로 뒤덮였다. 자기가 얼음 만드는 힘이 있었지만 그걸 꾹 누르고 있었는데 왕국을 그냥 얼음으로 만들어 버렸대. 언니는 두려움에 산속으로 도망쳤고 동생은 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동생은 여행 중 여러 사람을 만나 함께 언니를 찾아갔다. 하지만 언니의 힘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았고 동생은 다시 위험에 처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왕국은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평화를 되찾았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부분은 감상문을 쓸 때에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바로 줄거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줄거리. 줄거리만 많이 썼어요. 그쵸? 네. 줄거리를 이렇게 썼으면 아마 생각하거나 느낀 점도 요 정도 수준은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러니까 나 그렇게 쓸 자신 없는데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요몇 줄이라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부족한 점이 뭘까요? 예, 바로 줄거리를 좀 살을 좀 빼주고, 그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좀더 풍부하게 써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무엇이 빠져 있어요? 영화를 본 동기나 까닭,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 네. 인상 깊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인상 깊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예,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장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기억나는 장면, 네. 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도장 파듯이 판단 얘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나는 장면, 또 생각이나 느낀 점 등을 좀더 풍부하게 써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다.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요,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줄거리를 제대로 이렇게 좀, 저, 살을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썼잖아요. 사실 이렇게 쓰는 것도 대단한 실력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영화를 보고 썼는지 알것 같아. 선생님이 갑자기 막 노래가 생각나. Let it go, let it go. 이런 이 생각도 나고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 노래도 생각나고. 나 생각이 나네. 자, 어쨌든 이 줄거리 하나는 정말 잘 썼습니다. 네, 요런 그 글쓰기 실력이 있으면 아마 감상, 예, 생각이나 느낌도 잘쓸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화 감상문을 쓸수 있다. 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요, 이런 거쓸수 있어요. 이게 영화잖아요. 영화니까 그때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언니 엘사가 동생을 위해 오는 장면이 너무나 슬펐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엘사의 얼굴이 확 크게 뭐 클로즈업 됐다. 크게 보였다. 이런 것도 예, 얼마든지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점검 질문. 예, 우리가 글을 쓰고 나서 내가 쓴 글이 잘 써져 있는 글인지, 내가 잘 썼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스스로 질문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남의 글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뭐부터 보라고요? 그냥 이거, 아이, 띄어쓰기, 이거, 아이, 이거 틀렸다, 받침 틀렸네, 이거 보지 말라고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글이 제대로 이 제목과 어울리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보시고, 또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는지 이것부터 보셔야 돼. 그러니까 돋보기부터 들이대지 말고, 일단은 쭉 읽어. 아시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읽으세요. 예, 네, 그래서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나, 생각이나 느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돋보기를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죠. 문단 수준에서 중심, 그 문단에, 한 문단의 중심 생각이 명료하게 드러났나. 그래서 간결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간결하게. 써졌는가? 간단 명료하게 써졌는가? 뒷받침 문장 가운데서 불필요한 문장이 없게 썼는가? 왜 쓰다 보면, 아, 이건 없어도 되는 말인데, 예, 무조건 길게 쓴다고 해서 좋은 글이 아니라고 했죠?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예,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호응이 맞게 써졌는지,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억, 글 수준에서 볼 만한 게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표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설명한 표야. 쓴 글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으면 좋은 점을 설명한 표자, 표지요. 자신이 쓴 영화 감상문을 점검하고 고쳐 쓰기 위한 질문을 제시한 표야. 상현이죠? 어떻게 할수 있어요? 바로 여기.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는가? 그러니까, 예, 영화 감상문 점검하는 질문들이었죠? 기억에 들어갈 질문으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골라 쓰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글 수준으로 적절한 낱말 사용했나, 글의 중심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냈나, 뒷받침 문장의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나,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뭐예요? 요거는 문장 수준이 되겠고요. 요거는 문단 수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낱말이 적절한지,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문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받침 문장이라는 거는요, 중심 문장이 있어요. 이 문단을 잘 보시면 중심 문장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예, 앞에 들여쓰기 한다고 했죠? 중심 문장이 먼저 딱 나타나고 이 중심 문장을 잘 받쳐주는 뒷받침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뒷받침 문장. 뒷받침, 예. 뒷받침 문장. 이 뒷받침 문장이 튼튼하게 중심 문장을 잘 이렇게 받쳐주면 좋은 문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 이렇게 조마조마한 느낌이 든다. 이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집중을 못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숨을 제대로 숨쉬기가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증거이기도 하다. 많이 읽어봤죠? 하지만 이 불안이 항상 나쁜 건 아닌데 이유는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는 그런 그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불안은요, 조심해너 하고 경고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 감정 덕분에 우리는 더잘 준비하고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안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심호흡을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 게 어때?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불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몸의 반응, 아까 뭐라고 했는지 보면 아시겠죠? 자, 알맞지 않은 건 뭘까요? 몸이 차가워진다. 재밌네. 불안해요. 오, 몸이 차가워. 이상하지? 근데 재밌다. 자, 불안할 때 몸이 불편해지는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해봅시다. 아니, 불안하다는 건 감정이잖아. 그쵸? 감정인데, 보통 감정 그러면 이 심장 부분을 우리가 또 가리키게 되긴 하는데, 아니, 왜? 왜 몸이 불편해지는 거야? 바로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래요. 왜? 이 스트레스 받는 이 마음이 몸을 해칠 수가 있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 불안은 나쁜 감정이라 사라지는 게 좋아. 어이! 불안이 크게 느껴질 땐 숨을 빠르게 내쉬는 게 좋아. 불안이 사라져버리면 조심해야 할 일에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어. 자, 누가? 지효가 제대로 짚었습니다. 불안은, 네, 덕분에라고 했어요. 그렇죠? 불안 덕분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의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제목은 그럼 뭘까요?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나를 대비하게 할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는 이 불안. 아주 좋은 거야. 좋을 수도 있어. 이 말이죠. 꼭 나쁜 건 아니야. 네. 그래서 나를 지키는 자연스러운 감정,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글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분 부분, 예, 부분 부분은 좀 어울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전체는 5번이 어울리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설명하는 글.

글을 쓰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일단 주제를 정한다. 그치? 그 다음에 조사한다. 내용을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문을 쓰고요. 설명하는 글을 쓰고요. 처음, 가운데, 끝을 나누어서 글의 내용을 조직한다. 제일 처음 뭐예요? 주제를 정하셔야죠. 나 뭐에 대해서 쓸 거야? 그 다음에 주제를 쓰려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아우, 조사를 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어. 그 다음 어떻게 써야지 하고 조직을 해야 되겠죠. 처음 부분은 이거, 가운데 부분은 이거, 끝부분은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글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면 문제 볼게요. 나는 어느 때 불안을 느끼는지 써보세요. 나는요, 이걸 다못 먹을까 봐 불안해요. 왜냐면요, 지금 먹어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요. 나는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이걸 먹으면 좀덜 불안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11번 문제부터 풀어갈 거고요. 11번과 16번 오늘의 구원 픽 골라 놓았으니까 잘 강의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는 이야기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죠. 자,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림 주어져 있고 선분 B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개념 설명을 하는 단원이었다면 변의 길이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어떤지 찾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 하겠지만 그런 연습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공식을 말씀드렸던 것도 있어요. 물론 그 공식을 꼭 외워서 써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공식을 이해하다 보면 지금 선생님의 풀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변의 길이가 같은 것들을 빠르게 표시하고 옮겨주는 연습 해보도록 하자.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BE의 길이다. 이 길이를 우리 X cm라고 한다면 길이가 똑같은 게 옆에 선분 BD에 있죠. 그래서 이 길이도 길이가 X cm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적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걸 개념을 생각할 때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일일이 따졌지만 이제는 결과를 기억하고 바로 써야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6cm에서 x cm를 빼내면 선분 EC의 길이는 600이 x cm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단위 빼고 쓸게요. 그리고 12cm에서 x cm 빼면 선분 AD의 길이, 자, 이 길이가 12 빼기 x cm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12 빼기 x cm는 AF와 길이가 똑같고요. 600이 x cm는 FC와 길이가 똑같으니까, 600이 x랑 12 빼기 x를 더하면 15가 나와야 돼. 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자, 식 적어볼까요? 12 빼기 x 더하기 600이 x를 계산해 준게 15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x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x 두개 이항시키고 15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12 더하기 6 빼기 15를 2로 나누어 준게 x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 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x를 계산해서 쓴다면 x는 2분의 3 단위 센티미터까지 붙여서 정답 써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겠죠. 물론 그 x 값이 선분 BE의 길이니까 뭐 마지막에 선분 BE의 길이가 2분의 3

3cm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괜찮은가요? 좋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를 써놓고 났더니 선생님이 해보고 싶었던 얘기 여기 숨어 있겠죠? 자, 이게 실은 공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그 변의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에서 나머지 변의 길이 빼가지고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12 더하기 625를 2로 나누면 돼? 라고 생각이 떠올랐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라는 아니지만 원리를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게 될 겁니다. 개념책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 개념책 강의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개념책에서 강의 설명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그래요. 지금 원래 정석대로 풀어가는 풀이가 이거고, 그걸 공식화 시켜놓은 게 다음과 같다라고 문제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거 오늘의 구원픽이었었죠. 원리와 공식 둘다 선생님이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괜찮은가요? 좋아, 그럼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봅시다. 자, 12번은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두 개의 표시되어져 있는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크기가 나와져 있는 각은 46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46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결국 I라고 이야기하는 게 삼각형의 내심이다라는 조건이 이 문제에서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조건이니까 그 조건 활용해 봐야겠죠. 자, 내심은 뭐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지금 각 BAE라는 각이 정확하게 선분 AI에 의해서 둘로 나누어진다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각 B도요, 두 개로 정확히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가요? 그렇다면 표시되어져 있는 각이요, 동그라미와 세모와 46도로 나타내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이각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각 ADB라는 각은 삼각형 ADC에서 그렇지. 외곽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46도와 동그라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시되어져 있는 각이 46도 더하기 동그라미라는 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각도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BCE의 외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세모랑 46도를 더해놓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는 46도 더하기 세모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그두 개의 합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계산하라고 주어져 있는 식들을 간략하게 써본다면 46도 두번 더하고요.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더하면 되는 거니까 92도에다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로 표시해 줄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한 각의 크기가 얼만지만 알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아래쪽 삼각형 AIB라는 삼각형에서 보시면 삼각형에서 각 하나만 빼버리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각 AIB를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이게 무슨 각이다? 내심각이다. 그러면 46도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 내심각이 113도다라는 걸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결국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180도에서 113도 빼내주면 되는 거니까 67도라는 크기를 알수 있겠죠. 자, 67도와 92도 더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되는 거니까요. 두개 더해주시면 159도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문제. 자, 이게 12번이었습니다. 삼각형을 봤을 때좀 커다란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 이두 개의 각이 외각이구나라는 걸 발견해 낼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독특하게 주어져 있는 포인트, 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의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떠올려낼 수 있어야 문제가 풀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내심, 특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심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내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문제에 적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가보자. 1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점 O는 O와 I는 각각 외심과 내심이다라고 조건 주고 있네요. 자, 그럼 외심이랑 내심의 성질 활용해야겠지. 당연하죠. 자, 그랬을 때 표시되어 있는 BIC라는 각의 크기 구해보래요. 내심각이네요. 내심각 알려면 뭐만 알면 돼? 그렇지. 위쪽에 있는 반대편 각 하나만 크기를 알면 되죠. 그럼 저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외심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다. 자, 이 외심각은 위에 반대편에 있는 각의 2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니까 너는 크기가 34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심각 각 BIC는 34도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해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심각 공식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지. 자, 그래서 이 각의 크기 107도 하고 쓰면서 정답을 2번 하고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철저하게 두 개의 공식, 외심각과 내심각을 구하는 공식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 정도는 가볍게 계산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14번으로 가자. 자, 그림과 같이 점 O는 점 O, 점 I는 각각 직각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각 I, B, O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I, B, O의 크기를 봤더니 어때? 지금 커다랗게 표시되어 있는 I, B, C라는 각에서 O, B, C라는 각의 크기를 빼내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각 I, B, C의 크기를 생각해 볼게요. 자, I, B, C는 I가 내심이었으니까 선분 B, I가 각 A, B, C, 즉 직각을 이등분하는 그런 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각의 크기는 45도야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죠. 90도를 이등분해야 되니까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너도 45도고요. 이쪽에 있는 너도 45도야라는 생각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괜찮지?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O, B, 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만 생각해내면 돼요. 자, 근데 OBC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선분 OB의 길이와 선분 OC의 길이가 같으니까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각 OB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28도다. 이런 생각 해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아? 그래. 직각 삼각형에서 외심은 핏변의 중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전부 다 서로 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삼각형 O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 두 개는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 OBC는 크기가 28도죠. 그두개 빼주면 정답이겠죠. 그래서 IBO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45도에서 28도 빼주면 17도라는 정답 써줄 수 있겠네요. 간단한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O, 점 I는 각각 삼각형 ABC의 외심과 내심이다라는 조건들이 계속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각 CFD의 크기, 표시되어져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여러분, 저각의 크기 구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이거 직각이에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너도 직각이야? 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제 뭐만 구해내면 돼? 그렇지. 이 끝에 있는 ACI라고 이야기하는 각 혹은 ACF라고 이야기하는 각 동그라미로 표시되어져 있는 각만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90도에서 동그라미 빼면 내가 원하는 각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삼각형 CFD라는 삼각형을 보고 있는 중이죠. CFD에서 동그라미만 알면 당연히 구하라는 각 찾을 수 있겠지. 동그라미 구하는 걸 목표로 해볼 겁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가 반대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왜 그래? 선분 IC가 각 C의 이등분선이죠. 내심이라는 말의 뜻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두개 여기 있으니까 각 C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근데 또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 보시면 35도와 90도라는 조건이 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반대쪽에 있는 각 B를 찾을 수 있고, 그렇다면 각 C도 생각해 볼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거 문제 해결해 보자. 여기는 각 B의 크기 35도를 90도에서 빼면 얻어낼 수 있어요. 너 55도 찾을 수 있고, IA라는 선분도 역시나 각의 이등분선이니까요.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 너도 35도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각 C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삼각형 ABC의 내각의 총합 180도에서 55도와 70도 빼주시면 각 C 등장하게 될 겁니다. 180도 빼기 55도 빼기 70도니까요. 125도 빼주시면 되고, 각 C의 크기도 55도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거 우연이지만 여기 있는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두 개의 각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밑각의 크기 두 개가 같아졌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각 C가 55도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다. 동그라미 하나는 27.5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90도에서 27.5도 빼면 지금 표시한 각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각 CFD라는 크기를 구해보면 90도에서 27.5도 빼서 62.5도다라고 정답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내심의 정의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15번 같은 경우도 내심이랑 외심이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내심과 외심의 정의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16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역시나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접원의 반지름과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묻고 있는데, 자, 이 물음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는 물음들이죠. 그래서 문제 읽고 답해 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삼각형 ABC에서 자, 딱 떠올라야 돼. 이거 직각이야? 그럼 이 삼각형의 외심 어디에 있다? 그렇지. 바로 빗변의 중점에 있다. 선분 AC가 빗변이고요. 거기에 중점 M을 잡는다면 그 중점 M이 바로 외심 O와 겹쳐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라지 R은요. 선분 AM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당연히 5cm야라는 걸 문제 읽으면서 우리 해결해 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통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은요. 대문자 R 많이 사용하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선생님이 지금 대문자 R로 표현했다라는 거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 한번 구해보자.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려고 하면 내접원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생각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림 한번 그리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내접원이 하나 존재하게 될 거고요. 내접원의 중심이 존재하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스몰 r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스몰 r이라는 내접원의 반지름 존재하게 되죠. 자, 저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개념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넓이를 활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한 번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고요. 하나는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전체 삼각형의 둘레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내접원의 반지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렇게 풀면 이렇게 식 만들어지겠네. 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라고 이야기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한 삼각형의 넓이와 또 하나,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라는 공식, 10과 6과 8 더해서 이렇게 둘레의 길이 24 곱해주면 우리 역시나 삼각형의 넓이 만들어지고 동일한 삼각형이니까 동일한 넓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접원의 반지름 R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양변의 2분의 1과 2분의 1 약분하면서 48이 24R과 같아야 되니까 R이 2더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다라는 걸 우리 찾아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색 사각형을 생각해 보면요. 이 노란색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이거 직각이고요. 이 길이 R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오고, 자, 이쪽 R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왜냐? 반지름과 접선 수직으로 만나고요. 반지름과 접선 수직으로 만나니까 너도 직각되면서 이거 직사각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정사각형 되면서 요거 주어져 있는 사각형 정사각형이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 사각형에 대해서 깊이 안 배웠는데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좋아요. 아직 깊이 안 배운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진행했었습니다. 마름모에서 양 옆에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 직사각형에서 양 옆에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 같아지면 정사각형이다라는 얘기 했었으니까, 초등학교 지식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각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 R이라고 얘기하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아래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11번에서 강조했던 삼각형이 삼각형으로 보지 말고요. 요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변의 길이를 반대로 옮기는 접선의 길이에 관련된 문제처럼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8cm 중에서 R cm 빼내니까 자, 이 길이 선생님 지금 빨갛게 표시한 이 길이가 8 빼기 R이고
그 팔빼기 알이 여기로 그대로 옮겨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더불어 지금 여기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한 길이는 600이 알인데 600이 알이 접점까지 이렇게 그대로 옮겨가서 자, 이 길이는 600이 알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8 빼기 R과 6 빼기 R 더하면 10이다라는 식 세울 수 있을 겁니다. 14에서 2R 빼면 그게 10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R값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면 11번에서 이야기했던 공식대로 R 구하기 위해서 포함하고 있는 두 변에서 나머지 한 변 빼가지고 2로 나누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14에서 10 빼서 2로 나누면 R이 2야라는 생각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네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법, 넓이를 활용해서 비교하는 방법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에서 가져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외저번의 중심,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얘기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와 더불어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 삼각형의 넓이 활용하는 것까지 활용하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자주 만나시게 될 그런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봅니다. 자, 16번이었습니다. 자, 중단호 실전 테스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AC와 BC가 똑같은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각 B의 크기와 여기 있는 각 A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A도 동그라미 두 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각이구나라는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ABC에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개와 36도까지 더하면 180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개 곱하기 동그라미 거기에 36도까지 더해서 180도 된다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를 구하면요. 이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가 36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일 벌어져요? 각 A의 크기 72도, 각 B의 크기 72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Y도도 72도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래? 자, 여기가 동그라미 하나 36도였고 너 72도였으니까 180도에서 빼주면 Y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Y도가 72도야 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Y의 값을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도라는 단위 빼면서 Y는 72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거기에 더불어 X를 구할 때도 역시나 왼쪽 동그라미 하나가 36도였으니까 BD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X센티미터가 8센티미터가 돼서 X가 8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개 더 해주신다면 우리 4번 80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괜찮은가요? 이 중단원 실전 테스트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우리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요 정말 많이 등장하는 형태의 삼각형입니다. 36도, 72도, 72도 그리고 역시나 36도, 72도, 72도라고 이야기하는 모양이 똑같은 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네, 그런 그림이죠. 앞으로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그림이다라는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실전 테스트 1번 문제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과 M은 평행하고 선분 AC는 직선 L과 AB가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계속 몇 문제를 풀었는데 뭔가 안 보이던 조건, 독특한 조건이 하나 등장했죠. 그게 뭡니까?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다 라는 조건이에요. 자, 저 조건 아무렇게나 준 게 아닐 테니까 적용하려고 노력해봐야 됩니다. 평행이라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 구해보랍니다. 자, ABC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만 알면 된다? 선분 BC의 길이만 알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길이 조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각을 생각해보는데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평행한 직선 두 개에서는 동이각끼리 크기가 똑같고요. 엇각끼리 크기가 똑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동그라미라는 각의 동이각과 엇각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 동이각 이쪽에 있겠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의 엇각 여기 있겠죠. 그래, 이 각도 동그라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삼각형의 두 개의 내각이 딱 되는 순간
아, 이등변 삼각형이네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 선분 BC의 길이가 6cm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죠. 그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17cm,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할 만하시죠? 좋아. 평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이 독특하게 주어져 있는 조건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런 문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죠.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각의 이등분선을 AD라고 이야기했을 때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다음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선분 AD가 밑변을 수직하고 이등분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BDP라는 각도, CDP라는 각도 둘다 90도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삼각형이 합동인 게 눈에 하나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삼각형 BDP라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CDP라는 삼각형을 보면요. 선분 PD를 공유하고 있고요. 방금 전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있는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직각으로 같으니까 SAS 합동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면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요. 선분 BP의 길이와 선분 CP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길이 똑같은 것들끼리만 색깔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자. 지금 노란색 길이 똑같고요. 자, 여기 있는 주황색끼리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 D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BD와 CD의 길이가 같아지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PD랑은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야, 그치? P가 더 위에 있어도 마찬가지. 똑같이 양 옆에 있는 변과 밑변을 이등분한 두 개는 서로 같아지는 거죠. P의 위치랑 상관이 없이 노란 두변 길이 같고요. 주황색 두변 길이 같아지는 거예요. 자, 더불어 같은 각을 표시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이거 직각, 여기 직각. 이게 같다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 생각하면서 문제 보죠. 각 BDP의 크기가 90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BDP의 크기 90도라는 거 눈에 보입니다. 1번 참이에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겠다. 2번 보기 보자.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으니라고 물어봤는데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P의 위치 움직일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잘못됐고 정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AP와 DP가 같으냐라고 물어봤는데 AP의 길이와 DP의 길이 역시나 P 막 움직여 다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3번도 잘못된 거야라고 골라주셔야죠. 자, 4번 보자. BD의 길이와 CD의 길이, BD와 CD의 길이 서로 똑같다라고 아까 표시했었죠? 각의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BP와 CP 길이, 그래요. 여기 있는 BP의 길이와 여기 있는 CP의 길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면서 대응변으로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1번, 4번, 5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2번과 3번만 잘못된 거여서 우리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라는 문제의 정답은 2번, 3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번이었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활용할 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합동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점 M은 선분 BC의 중점이고, 두점 BC에서 직선 AM에 내린 수선의 바를 지금 각각 D와 E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직선 AM에 내린 수선의 발 각각 D와 E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특이한 조건 주어져 있는 거 하나 또 눈에 띄죠? 어떤 조건 주어져 있어? 그렇지. 보통 문제에 잘 주어져 있지 않는 넓이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구나라는 사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저거 활용해야겠죠? 그러려면 삼각형 AMC의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삼각형 AMC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실은 넓이 조건을 준 게, 여기 있는 선분 EC라는 길이 조건을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요. 보세요. 삼각형 AMC에서 밑변을 6cm라고 생각했다면 선분 EC가 높이가 되니까 높이가 2cm가 되어야 삼각형 AMC의 넓이가 6제곱cm가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결국은 선분 EC의 길이를 주기 위해서 준 거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선분 EC의 길이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까 하고 봤더니요.

0: 합동인 삼각형이 눈에 보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삼각형 BDM이라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 우리 CEM이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요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자, 왜 그러냐? 문제의 조건에서 지금 M이 선분 BC의 중점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점이 중점이에요. 선분 BC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니까 BM의 길이와 CM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럼 표시한 두 개의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문제의 조건에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으니? 좋아, 그럼 나머지 조건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각을 찾거나 변을 찾거나. 근데 각이 똑같다라는 게 문제의 그림에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의 각 하나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요. 이 표시되어져 있는 두 개의 각이 맞꼭지각으로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상황에서 각이 하나 똑같으니까 RHA 합동이 되면서 BD의 길이와 EC의 길이가 같아서 아, 이 길이도 2cm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네, 2번을 정답으로 할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길이를 옮기는데 삼각형의 합동 조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삼각형의 합동 조건들 또 여러 가지 도형에 주어져 있는 특이한 조건들의 성질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문제에 이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 사랑스러운 곤충은 심열대구에 서식하는 칼립토 케팔라 남생이 벌레라 부르죠. 이들은 비행할 때 가장 귀엽습니다. 위로 날아갑니다. 칼립토 케팔라는 코스타리카의 열대우림에 서식하죠. 이 중미 국가는 수십만 종의 곤충이 사는 세계 최고의 곤충 왕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그 결과 독특하고 놀라운 전략이 탄생했습니다. 이 곤충은 영화에 나오는 작은 로봇처럼 보이죠. 모든 부품이 딱 들어맞아 완벽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건 움직이는 새똥일까요? 아니면 똑똑한 자기 방어 전략일까요? 이건 외계 생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지구의 생물이 아닌 것 같죠. 정글에 숨어있는 독특한 곤충과 그들의 놀라운 생존 기술을 찾으러 떠나봅시다. 이곳은 중미의 아름다운 나라 코스타리카입니다. 경이로운 자연 팀은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이 열대 낙원을 찾았습니다.

0: 곤충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린 곤충 탐사학자인 켄지 니시다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는 곤충의 매력을 느껴 이곳 코스타리카로 이주해 20년째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숲으로 모험을 떠났을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 오!

0: すごいな。何ですかこれは。
1: これも新種ですよこれ。
0: うわ、また。
2: ニシダが연이어새로운종을발견하고있습니다。
0: もう新種3匹。
2: 날카로운직관과다년간의경험으로무장한니시다는지금까지이곳에서2000여종의곤충을발견했습니다그과정에서그는다양한곤충의신비한생태를밝혀낼수있었죠니시다는곤충들의우월한생존전략에주목하고있습니다
0: この辺にもね、隠れてる虫がいるんですけどね。
2: 정말요?어디죠?여러분은찾았나요?여기네요.안보이세요?지금은어때요?
0: 나나씨의씨ですね。
2: 그렇군요.움직입니다.이끼를닮은곤충이이곳에숨어있었군요.자세히봅시다여기가머리고여기엔다리가6개있는걸보니곤충같군요
0: 코케가하에테르와케지않아요
2: 아니라고요사실시간이지나면서몸의표면이이끼의모습을띄기시작한거죠정말놀라운전략입니다적의눈에띄지않게주변환경과비슷하게무언가를흉내내는것을모방이라고하죠이곤충의모방수준은정말놀라울따름입니다니시다가발견한몇가지곤충의예를살펴보죠좋아요지금부터찾아볼까요쉬운것부터시작해보죠곤충을찾으세요여기입니다나뭇잎여치의일종이죠날개맥부터광태까지모든것이나뭇잎처럼보입니다다음은조금더어렵습니다곤충을찾으세요나뭇가지에집중해요여기에요이건나뭇가지로위장한해벌레의일종입니다색감과질감이완벽한조화를이루고있죠자이제수준을높여봅시다이걸알아낸다면여러분은곤충전문가죠자곤충을찾으세요여기에요가까이서살펴봐도알아보기힘듭니다이끼저의류색과질감모든게완벽히어우러졌죠코스타리카의곤충은모방기술이완벽합니다그이유는생존을위한치열한경쟁때문이죠무성한숲은곤충을먹이로삼는많은종류의동물에게는천국입니다그중에서도새는무서운포식자죠도마뱀도마찬가지입니다시간을낭비하는일이거의없죠호리병벌은먹이를공모양으로굴립니다곤충들에게는꽤무서운존재죠수많은위협이도사리는숲에서먹이서슬의하위에있는생명체들은모방등의생존기술을연마하며살아남았습니다니시다는독특한특징을지닌벌레를찾고있죠뭔가를찾은것같습니다 봉처럼 생겼고 지름이 약 6mm 정도죠. 다리가 나옵니다. 이 로봇처럼 생긴 트랜스포머 곤충은 세라토켄타스 바가지 촉각 풍뎅입니다. 뒤로 돌려서 다시 볼까요? 신체의 각 부위가 하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건 최고의 자기 방어법이죠. 하지만 이런 속임수는 작은 적을 속일 뿐이며 이 세계는 통하지 않죠. 그런데 적은 뭐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굴러내려갑니다. 일단 낙엽 아래로 착지하면 새가 찾아낼 방법이 없죠. 거의 순간이동 수준입니다. 각 곤충은 자신만의 속임수를 갖고 있죠. 니시다는 자신의 연구시설에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라이켄과 나오미는 수도인 산호세에서 온 5학년 학생들입니다. 니시다는 이전에 이 학생들의 학교에서 수업을 했고 그 이후로 이 두 학생은 코스타리카의 곤충에 매료됐습니다. 니시다의 안내로 라이켄과 나오미는 모험을 시작하죠. 이들은 흥미로운 생존 전략을 가진 곤충을 찾으려 합니다.
3: 무시가 왔어.
2: 빨리 찾았군요.
0: 오, ゾウムシやね. 히메ゾウムシ. 이거는 운치에 기대してる. 이거가 토리의 운치인데, 이거가 ゾウムシ.
2: 왼쪽은 벌레고 오른쪽이 배설물이죠. 서로 너무 닮아서 놀랍습니다. 색도 배설물과 비슷하지만 라이켄은 또 다른 것도 알아챘죠.
3: 최초 고로 미츠케타 토키니 운치다토 모테 요크 미타라 아나노 마나카라 헨니 이타카라.
2: 그렇습니다. 바구미는 배설물과 닮기 위해 더욱 노력하죠. 변신하기 전 새똥 모방 바구미는 나뭇잎에 자신의 몸 크기만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배설물처럼 보이도록 구멍 속으로 자신의 몸을 끼워 넣죠. 어때요? 이 곤충은 방어를 위해 새의 배설물을 완벽하게 모방한 겁니다. 배설물을 모방하는 건 안전하죠. 여러분이 새라면 자신의 배설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배설물 흉내의 가장 큰 장점은 배설물은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배설물을 흉내내는 곤충은 꽤 많습니다. 이건 꽤 큰 배설물 같아 보이죠. 하지만 찔러보면 나방이었네요. 그리고 이 작은 배설물은 사라졌군요. 느린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이 곤충은 골보노타 뿔맴이죠. 이건 작은 곤충의 배설물을 흉내냅니다. 여기 놀라운 속임수를 가진 또 다른 벌레가 있죠. 이건 니시다가 4년 전에 발견한 새로운 종입니다. 특이한 점은 실제로 자신의 배설물을 운반한다는 거죠. 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배설물을 등에 쌓아두는데 그 효과는 놀랍죠. 게다가 경이로운 자연팀은 이 곤충이 변장하는 모습을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뒤쪽 끝에서 관을 뻗어 자신의 등에 배설물을 축적합니다.

0: 이건 자동차의 상향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발광하는 방아벌레의 한 종이죠. 이 불빛은 구애와 위협의 용도로 쓰입니다. 아, 코스타리칸 제브라 타란툴라군요. 이 독거미는 숲을 배회하며 곤충뿐만 아니라 쥐도 공격합니다. 니시다는 오늘 저녁 특별한 걸 준비했죠. 그건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빛의 덫입니다.
1: 오, すごいね.
0: 곤충이 아주 많군요. 모두 불빛이 비치는 천에 매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곤충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종의 수가 많을수록 숲은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라이켄은 모방의 예를 발견했죠. 이 나방은 뛰어난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나무 조각일까요? 아니죠. 이것 또한 나방입니다. 기이한 모습이죠. 라이켄과 나오미는 작은 생물들이 사는 매혹적인 세계에서 곤충 탐사 전문가가 됐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곤충의 왕국이죠. 좀 더 놀라운 곤충들을 찾아봅시다. 니시다는 지금 놀라운 비밀을 지닌 특별한 곤충을 연구하는 중이죠.
1: 왔다. 알았어. 고래です.
0: 아름다운 꽃이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존 전략과 무슨 관계가 있죠?
1: 植物の 하나じゃないので, 안에 部屋가 있대. 요충이 住んでます.
0: 니시다는 이 꽃이 가짜라고 했죠. 곤충이 만들어낸 거랍니다. 단면을 보면 갈색의 빈 껍질이 들어있는 구멍이 보이죠. 나방의 유충이 가짜 꽃을 만든 겁니다. 진짜 꽃은 여기에 있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곤충이 어떻게 가짜 꽃을 만들까요? 먼저 다 자란 나방이 식물 위에 알을 낳습니다. 유충은 줄기 안으로 들어가 주변 벽을 먹으며 자라죠. 그렇게 하는 동안 식물을 자극하는 화학물질이 방출됩니다. 그 결과 보통의 꽃과는 다른 모양의 꽃이 만들어지는 거죠.
1: 뭔가 注入してるんだと思いますけどね. 호르몬なり 아미노산なり 植物の 성장을 컨트롤する.
0: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장을 충형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비바람과 포식자들로부터 곤충을 보호하죠. 정말 놀라운 생존 전략입니다. 놀랍게도 충형은 자연에서 흔하게 존재하죠. 그 모양은 곤충의 종에 따라 다릅니다. 곤충은 방어를 위해 자신의 몸만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까지 변하게 하죠.

0: 방울문입니다. 60년대 복고풍 스타일이죠. 큰 분홍색 칼라가 꽤 멋있습니다. 황금색의 내부가 비치는 이 의상은 신미래주의 우주복에서 영감을 받았죠. 전광판을 닮은 반짝이는 등이 테크노 감성을 더합니다. 이 의상은 문장 문양을 닮은 우아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갈색이 특징이죠. 가죽 질감이 시크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의상은 화려함의 극치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밝은 색을 내세우는 건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선명한 색과 무늬가 있는 곤충들은 종종 독을 지니고 있죠. 포식자가 독이 있는 곤충을 공격하고 후회하면 그 포식자는 밝은 색과 위험을 연관짓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밝은 색 곤충을 만나게 되면 공격을 망설이는 겁니다. 밝은 색이 포식자에게 경고의 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독이 없는 몇몇 곤충들도 포식자들을 속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밝은 색을 띠죠. 코스타리카의 곤충들은 눈에 잘 띌수록 생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눈에 띄는 곤충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랑스러운 특별한 곤충이 하나 있죠. 코스타리카의 진정한 숲의 천사인 칼립토 케팔라입니다. 귀엽고 동그란 눈과 미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 발 좀 보세요. 장화를 신는 걸까요? 칼립토 케팔라는 발을 구르고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발을 들어 올린 다음 날아오릅니다. 칼립토 케팔라 유충은 귀여움의 순위로 따지자면 1위에 올라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유충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런. 이건 말도 안 돼요. 마치 외계인이나 괴물처럼 생겼잖아요. 가장 기이한 점은 성충에게 넘는 사슬 같은 구조죠. 촬영팀은 이걸 악마의 사슬이라 부릅니다. 이 유충은 악마의 사슬을 무엇에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 카메라가 중요한 장면을 찍었죠. 쌍살벌이 유충에게 다가가자 악마의 사슬로 공격을 저지합니다. 이건 적을 놀라게 하는 전략이죠. 이것이 바로 악마의 사슬의 용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충마다 사슬의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건 자연적인 구성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난 유충이죠.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탈피 중이죠. 몸을 꿈틀거리며 점차 허물을 벗습니다. 몸을 계속해서 아치형으로 구부리며 머리로 껍질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죠. 결국 꼬리의 끝까지 다다릅니다. 악마의 사슬은 자연의 걸작 중 하나죠. 끊임없이 증가하는 헌 껍질로 이루어진 무시무시한 부착물입니다. 이 단계의 유충은 아직 연약하고 날개도 발달하지 않았죠. 방어를 위해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사용하는 게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얼마가 지난 후 드디어 칼립토 케팔라 남생이 입벌레가 성충으로 변신하는 순간이 왔죠. 위협적인 모습은 뒤로 하고 이 아름다운 생명체는 이제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코스타리카는 수십만 마리의 작은 생물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생물의 고향이죠. 이들은 무서운 모습부터 화려한 모습까지 가혹한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1: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코스타리카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생물들의 고향입니다. 최신 곤충 패션 유행을 선보이는 코스타리카 패션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검은 바탕에 흰색 물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사회 공부 재밌게 열심히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사회, 그 중에서도요,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 알기입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선생님이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요, 타임머신, 그러니까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기계, 특별한 기계, 이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때? 아니면 막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그때? 아니면 2학년 때? 돌아가고 싶은 때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아, 선생님은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1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이 우리 26번째 만남이잖아요. 아, 처음 우리 친구들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친구들을 조금 더 오래 볼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요. 실제로 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요, 이 타임머신은 없지만 정말로 이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마치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때의 그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열심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비밀은 이 선생님의 머리띠, 초능력 머리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뒤에 있는 내용처럼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 바로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과거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수 있을지 이번 시간 자세히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요.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찾아봅니다. 자,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먼저 1번은요. 우리 집, 학교, 또 동네, 박물관, 민속촌 등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2번은요. 주변의 어른, 또 문화해설사 등에게 여쭈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에게 여쭈어 볼 수도 있고요. 또세 번째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찾고 싶은 자료를 검색해서 사진과 설명 등을 찾아볼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물건과 자료가 중요한 까닭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된 물건과 자료는 이 과거의 이 생활 모습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래된 물건과 자료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 과거의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래된 물건과 자료를 이용해서 정말 어떻게 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과거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자, 먼저 오래된 물건의 쓰임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옛날 물건들이 사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이 물건은요, 맷돌이라는 물건입니다. 맷돌. 자, 맷돌은요, 곡식을 넣어서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했던 물건이지요. 맷돌. 자, 그리고 이건 남학신입니다. 남학신은요, 높은 굽이 있어서, 요즘은 장화를 신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남학신을 신기도 했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도시락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급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먹을 음식을 싸서 다녔다라는 것도 이 도시락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전화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화기 자세히 볼까요? 어? 어떻게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지? 라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우리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휴대전화기로 아주 가볍게 또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없었던 옛날에는요, 이렇게 번호가 쓰인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기 보면 꼬불꼬불한 선도 있지요? 이걸 바로 유선 전화기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사진기는 사진기인데요, 필름 사진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사진기 하면 휴대전화기로 또 사진을 찍잖아요. 굉장히 가볍고 또 아주 손에 잡기 쉬운 그런 휴대하기 편한 사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 사진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필름이라는 것을 넣어서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필름 사진기. 자, 그리고요, 여섯 번째는요, 버스 회수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은 버스를 탈때 동전을 넣거나 지폐를 넣거나 또는 카드를 찍기도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런 버스 회수권이라는 게 있어서 버스를 탈때 종이로 된 버스표를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여기 보면 중고생이라고 적혀 있지요. 이것은 바로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사용했던 버스 회수권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이렇게 오래된 물건을 이용해서 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 그러니까 아, 그때는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의 발전, 생활 방식의 변화, 또 지금은 사라진 것들을 이렇게 오래된 물건으로 알 수가 있답니다. 마치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여행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또 오래된 기록과 증언도 있습니다. 자, 먼저 사진, 그림, 일기 등은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또 구경해 보죠. 자, 첫 번째로요. 1960년대 겨울 한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 중에 하나인 한강인데요. 사진을 보니까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썰매를 타는 모습을 보고, 아, 이때는 이렇게 한강에서 썰매도 타고 놀았구나라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을 보고, 아,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었고, 이런 모자를 썼구나. 또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방에 둘러앉아서 붓과 벼루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행동과 옷차림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1970년대 일기가 있습니다. 이 일기를 보면 당시 상황, 그리고 일기를 썼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1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보면요. 내가 지금은 어엿한 3학년이지만 옛날 내가 1학년 때는 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걸 내가 쓴 일기를 보고 알수 있듯이 이렇게 일기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도 있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건 말고도 뭐

노래 가사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증언을 통해서도 과거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오래된 기록으로 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 기록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 또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진을 통해서 직접 보지 못한 옛날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또세 번째로, 노래 가사에는요, 당시 사용하던 물건이나 생활 모습이 담기기도 해서,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과거의 모습을 알 수도 있지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오래된 건축물로 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건축물을 통해서 또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초가집이 있습니다. 이 초가집은요, 옛날 신분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이 평민들이 살던 집인데요. 양반들은 초가집 말고 기와집에 살기도 했지요. 이 초가집 사진을 통해서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주로 초가집이나 기와집에서 살았구나. 건축물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건축물인데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성이 있다, 그렇다면, 아, 우리 지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구나.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성을 쌓아서 적의 침입을 막았구나라는 것을 또알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요, 물을 길어와서 사용했지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우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 먹었구나, 마셨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로 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지역이 어떤 곳이었고, 또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지혜,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했는지도 알 수가 있답니다. 이런 오래된 건축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때요? 이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요, 우리 개념 확인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인데요.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찾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요. 따라서 가위표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로, 과거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어른이나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 해설사에게 여쭈어 보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고요. 자, 2번은요, 우리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 나막신과 맷돌은요, 과거, 현재 쓰이던 물건, 바로 과거에 쓰이던 물건이죠. 자, 3번은요, 옛날에 쓰여진 일기나 편지로 옛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옛날 사람들의, 아, 이렇게 살았구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지요. 생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오래된 자료와 이름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맷돌입니다. 곡식을 넣어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던 물건은 바로 맷돌이지요. 맷돌은요,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기억으로 연결해 주고요. 자, 두 번째로 초가집입니다. 집이니까 바로 니은이겠지요. 초가집, 평민들이 살던 집. 초가집은요, 이렇게 니은으로 연결해 주면 오래된 자료와 이름을 알맞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문제 네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실전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1번과 2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꿀단지 친구들 시간 여행을 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 1번과 2번 이어지는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죠. 위에 물건들 중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이 아닌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뭘까요? 기억은요, 아까 봤던 맷돌입니다. 곡식을 넣어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던 물건, 맷돌이고요. 니은은요, 나막신이에요. 굽이 높아서 비가 올때 신던 옛날 신발입니다. 자, 디귿은요, 뭐예요? 디귿은요, 바로 빨래할 때 쓰는 물건, 세탁기인데요. 이것은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이 아니라 지금도 사용

사용하는 현재 물건입니다. 자, 리을은요, 도시락입니다. 급식이 없을 때 이렇게 도시락에 먹을 것을 싸서 학교에서 먹기도 했지요. 따라서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이 아닌 것은 바로 세탁기, 디귿! 여기에다가 디귿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인데요. 위어의 물건들 중 이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니은은요, 바로 남학신이라고 했지요. 비가 올 때 신던 옛날 신발, 남학신. 따라서 선택지 1번, 발에 신던 물건이다. 정답이네요. 2번, 밥을 지을 때 쓰던 물건. 3번, 동물들에게 사용되던 물건. 4번, 과거의 모습을 알 수 없는 물건. 5번,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과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듣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시간을 표현하는 말 배웠잖아요. 요즘은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과거의 모습을 알 수 있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들렸어요. 자, 2번.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짐작해 본다. 앞으로 변화될 모습. 역시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3번.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을 살펴본다. 정답이지요. 4번. 친구들의 장래희망. 장래희망도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이것이 장래희망이잖아요. 틀렸습니다. 5번. 어른들께 어렸을 적 생활 모습을 여쭈어보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3번과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건 묻고 있는데요. 자, 밤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한 물건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전기가 있으니까 딱 등을 탁, 그냥 스위치만 딱, 버튼 단추만 딱 누르면 불이 켜지지만 이 전기가 없었던 옛날에는요, 바로 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이면요, 이 밤에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던 도구, 바로 호롱입니다. 호롱. 호롱. 이름도 예쁘지요? 호롱. 따라서 선택지 1번, 호롱. 정답이고요. 2번, 재봉틀은 바느질을 도와주는 기계예요. 3번, 물레방아는요, 이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서 곡식을 찍거나 빻는 데 사용하던 도구가 바로 물레방아입니다. 다음 무선호출기는요, 지금은 휴대전화기가 있지만 그게 없었던 옛날에는 어떤 삐삐 소리나 또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신호를 주고받기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선호출기입니다. 5번은요,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데요. 이 카세트 테이프라는 것은요, 하나의 저장 매체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소리나 음악 같은 것들을 슉 집어넣고요. 이 카세트라는 물건에 촥 넣으면 여기서 막 소리가 촥, 음악이 촥 나오는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정답은 호롱롱롱롱, 호롱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계속해서 5번 볼까요? 다음 중 주로 옛날에 볼 수 있었던 집의 형태를 두 가지 고르죠 라고 했는데요. 옛날에 볼 수 있었던입니다. 자, 1번은요, 높은 건물입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고요. 2번이 바로 초가집. 정답. 3번이 바로 기와집. 정답. 양반들이 살던 집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은요, 요즘에 볼 수 있는 건물, 5번도 마찬가지, 요즘에 볼 수 있는 건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초가집과 기와집, 2번과 3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보죠. 오래된 물건을 찾아볼 때 주의할 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민속촌에 갔습니다. 오래된 물건 봐야지. 그런데 전시된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될까요? 안 되지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물건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허락을 받고 정중하게 여쭤본 뒤에 허락을 받으면 만져도 되지만 그냥 가져가면 안 되겠지요. 자, 3번, 오래된 물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히 다룬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다음 4번은요. 물건의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되고 역시 허락을 구하고 정중하게 여쭤보고 허락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은요. 어르신께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면은 어르신이 아이고 저저저저 버릇없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따라서 설명을 잘 듣고 끝나시면 그 다음에 뭐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 바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풀어보죠. 오래된 자료들이 중요한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오래된 자료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아까 배운 내용 떠올려 보며 선택지 1번부터 살펴볼까요? 자, 먼저, 오래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바로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막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은 없지만, 바로 이 오래된 자료를 이용해서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생활 모습도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3번,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있지요. 다음 4번, 앞으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아니죠. 이 오래된 자료를 보고, 아, 과거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전해 온 증거이구나. 알수 있는데, 여기서는 발전할 수 없는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5번.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수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사진 속 물건들을 통해 알수 있는 옛날 학생들의 학교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8번 문제 풀기 전에 사진을 조금 더 구경을 해볼까요? 자, 이 사진이요. 옛날 교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실 모습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좀 구경을 좀 해볼까요? 자, 보니까 여기 뭐 칠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태극기도 있고요. 책상이 조금 다른 것 같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탁도 있고요. 또 여기 지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처음 보는 물건이 하나 있지요. 바로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여기 바로 뭐가 있나요? 어떤 큰 하나의 물건이 있지요? 바로 이 물건은요. 난로라는 물건입니다. 난로. 이 난로라는 물건은요,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 교실에, 전기로 작동하는 난방 기기가 있지요. 그냥 전원 단추를 띡 누르면 따뜻한 바람이 촥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 기구가 없었던 옛날에는요, 이런 난로를 이용했습니다. 여기다가 기름을 넣고 또는 뭐 나무 장작이나 연료를 넣고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나 열을 주게 한, 열을 내게 한 하나의 난방 기구가 바로 난로이지요. 여기 보면은요, 주전자가 올려져 있지요. 또는 도시락을 올려서 물을 따뜻하게 데우거나 또 따뜻한 밥을 먹기도 했답니다. 난로. 교실의 중앙에, 교실의 한 가운데에 난로를 두면 추운 날에도 따뜻하게 공부할 수가 있었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 옛날 학생들의 학교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 한번 골라볼까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버스를 타고 다녔다. 이 사진을 보고는요, 알 수가 없고요. 자, 2번. 옛날에는 바로 이 난로로 난방을 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지요. 자, 3번은요, 옛날에는 책가방이 따로 없었다. 역시 이걸 보고 알 수는 없고요. 4번.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 5번. 옛날에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다. 역시 이 사진만 봐서는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맞은 것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9번 문제 확인해보죠. 다음 수화가 찾은 물건의 이름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수아라는 꿀단지 친구가요. 아, 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집에 옛날 바구니를 한번 조사해 볼까? 바구니를 이렇게 조사하다가 이런 물건을 착 찾았습니다. 자, 이 물건의 이름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알것 같나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사진 속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기를 보니까

0: 가증기가 있고요. 전화기가 있고요. 녹음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여기 렌즈가 있는 바로 사진기입니다. 사진기. 필름을 넣어서 찍으면 필름 사진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소아가 찾은 물건의 이름은 바로 사진기. 사진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이 그림 속 친구 소아처럼 옛날 자료들이 우리 집에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르죠? 우리 소아처럼 이 사진기를 발견하게 될지도요.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0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과거의 모습을 찾는 방법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 인터넷 검색, 2번 주변 어른께 여쭈어보기, 3번 박물관에 직접 찾아가보기, 4번 집에 있는 물건을 뒤져보기, 5번 동네에서 오래된 물건 찾아보기. 다 좋은 방법인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 친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인터넷으로 검색해본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성입니다, 성.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건축물인데요. 자, 1번. 집을 엮어 지붕을 만들었다. 초가집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우리 지역이 당시 어떤 곳이었는지 알수 있다. 그래요. 우리 지역에 만약에 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우리 지역에 적들이 침입해온 곳이구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구나. 알수 있죠. 따라서 우리 지역이 당시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것 맞습니다. 3번. 일기는 개인의 생각이 담겨 있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들렸고요. 자, 4번.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는지 알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사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옛날 사람들이 화장실 대신 이용한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역시 이 건축물 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풀어볼까요? 오래된 물건을 소개할 때 정리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내가 찾은 오래된 물건 소개할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요. 자, 선택지 1번입니다. 그 물건의 쓰임새, 그러니까 맷돌을 찾았다. 맷돌은 곡식을 넣어서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던 도구야. 쓰임새 알아보는 것 좋고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요. 그 물건의 미래의 모습, 미래의 모습. 지금은요. 오래된 물건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미래의 모습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지요. 3번. 그 물건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물건이 만들어진 시대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고요. 다음 4번은요. 그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재료도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5번. 그 물건을 누가 주로 사용했는지, 그 물건을 사용하던 사람들도 함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요. 그 물건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한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정말 아주 숨가쁘게 신나게 시간 여행을 한 기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오래된 물건을 찾아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둘, 오래된 물건, 기록 등을 소개할 때 정리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 집에서 오래된 물건을 찾아서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열심히 신나고 재미있게 사회 공부해 볼 테니까요, 어떤 것을 배우는지 미리 살펴보고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만나러 돌아올 테니까, 우리 다음에도 함께해요. 모두,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펴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요.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넘어가서 사각형의 성질들을 공부할 겁니다. 여러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사각형이 어떤 특징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인데, 이게 초등학교 때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배웠던 것들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 잠깐 내려놓고, 아,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요 이유들까지도 잘 파악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사각형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대충 감을 잡으셨죠? 그러면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죠. 평행사변형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평행인 네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각형 ABCD가 존재하는데 그 사각형 ABCD가 마주보고 있는 변들끼리 서로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고요. 또 AB와 CD가 평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주보는 변들끼리 각각 평행인 사각형, 이걸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마주보는 변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항상 마주 보는 변들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변을 서로 대하고 있는 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변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다음 마주 보고 있는 각은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지.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각이라고 불러줄 거라는 거죠. 결국 마주 보고 있는 변과 마주 보고 있는 각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평행사변형에서 계속 진행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좀 정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들은 어떤 그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마주 보고 있는 각과 마주 보고 있는 변들 사이에 성질들이 존재할 겁니다. 기억나는 거 있죠? 그래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마주 보고 있는 변은 길이가 똑같았고요. 마주 보고 있는 각은 각의 크기가 똑같았어요. 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우리 문제 풀 때도 활용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이제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증명하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지금은 우선 정의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정의는 뭐였다? 그렇지. 마주 보고 있는 대변들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게 평행사변형의 정의였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때? 평행이다라는 조건 활용해야죠. 여기 있는 선분 AD와 선분 BC, 평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네 둘 이렇게 평행이니까, 아, 27도가 옮겨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평행선이 하나의 직선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7도는 엇각으로 위치를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위에 있는 삼각형 ABD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삼각형 ABD에서 세 개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이야기를 활용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180도에서 115도와 27도를 빼주면 되겠네. 각 x의 크기를 생각하면 180도 빼기. 자, 두개 빼면 142도하고 만들어지죠. 결국 계산하시면 38도라는 각 x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 문제를요,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공부하고 난 다음이고요. 지금은 그냥 정확하게 정의만 활용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문제는 풀었지만 같은 크기의 각들을 한번 표시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27도와 여기 있는 27도가 각의 크기가 똑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같은 크기의 각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각 x는 그렇지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각 x와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선분 AB와 선분 CD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주 보고 있는 각 B와 각 D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그라미와 세모 더한 거, 너도 동그라미와 세모 더한 거니까 서로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요. 괜찮지? 벌써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의 성질 하나를 증명을 해버린 거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바로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증명해 낼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할수 있겠지?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유제 2번 살펴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할 때,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지금 보시면, O라는 점이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은 AD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이 평행이고, AB라는 선분과 DC라는 선분이 평행이다라는 조건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평행선들이 주어져 있고 그 평행선들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엇각 사용해 봐야겠죠. 여기 있는 32도 옮겨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아, 네가 32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85도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삼각형이 그렇지. 여기 85도가 삼각형 OBC의 하나의 외곽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85도가 X와 32도를 더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각 X의 크기가 53도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살펴보자. 그 다음 Y 구할 텐데 Y는 위쪽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각 Y에다가 110도, 32도까지 더해주면 180도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각 Y의 크기는 180도에서 142도를 빼낸 이게 바로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Y의 크기도 38도하고 쉽게 구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평행이다 그러면 엇각과 동의각 활용하게 된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평행사변형과 같은 어떤 사각형들을 많이 표현하게 될 테니까 저 평행사변형 ABCD 이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평행사변형도 결국은 사각형이니까요. 사각형 ABCD 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삼각형을 기호로 표시했던 것처럼 이 기호 자체가 사각형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면 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의 뜻을 가지고 문제를 두개 풀어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평행사변형의 뜻을 활용해서 성질을 증명하고 이제는 그 성질을 바로 문제 풀때 활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제 1번, 2번 푸는 거는 조금은 빙 돌아가는 풀이었다면 이제부터 증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조금 빠른 풀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로 봐야 될 성질은 뭐냐 하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성질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성질이죠. 자, 이두 가지 성질은 주어져 있는 이 그림 하나에서 한꺼번에 증명이 되어질 것 같아요. 자, 증명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사각형 ABCD가 평행 사변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변들이 평행이다라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C를 한번 연결해보죠. 그러면 엇각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D와 BC가 평행이니까 아 이렇게도 엇각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엇각 표시해보자 이거지. 또 더불어 그렇지 이렇게도 엇각이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주보고 있는 A라는 각 그리고 C라는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 각 A도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각 C도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하고 만들어지니까 아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똑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각 A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럼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대각선 BD를 연결하면 역시 엇각을 표시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각 B와 각 D도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렇게 평행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엇각들을 표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를 봤더니 ABC는 AC를 하나의 변으로 하고요. 세모와 동그라미를 양 끝각으로 하는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위에 있는 삼각형 보세요. ADC도 생각해보면요. ADC도 하나의 변이 공유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던 삼각형이랑. 그러면서 양 끝각이 똑같죠.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변의 길이 하나가 똑같고요. 양 끝각이 똑같은 ASA 합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각 B와 각 D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뭐도 얘기할 수 있다?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 같아집니다. 왜 그래요? 그래요. 대응변이죠, 서로.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대응변이 평행사변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AD가 BC와 대응변이고 AB가 CD와 대응변이니까 아 마주보고 있는 변들끼리는 서로 길이가 같아지는구나. 또 마주보고 있는 각들끼리는 크기가 같아지는구나 라는 얘기를 더불어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은 교과서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시험 문제를 풀 때 진짜 활용이 많이 되어지는 성질이 어떤 거냐. 이 각 A와 C가 똑같고 각 B와 각 D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확장시킨 거예요. 지금 보시면 A랑 C가 똑같으니까 A하고 C를 우리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A를 이번에 동그라미, C가 똑같으니까 동그라미. 자, B하고 D가 똑같으니까요. B를 세모, 자, D를 세모라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더하면 360도여야 하죠. 그럼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더하면요. 180도겠네. 그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각 A와 각 B 옆에 나란히 이웃하고 있는 각의 크기 더하면 몇 도 나온다? 180도 나온다라는 거죠. 각 A 더하기 각 B의 크기의 합을 생각하면 180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A와 D도 서로 이웃하고 있는 각이죠. 그럼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 더하면 역시나 180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B 대신에 D를 쓸 수 있으니까 각 A 더하기 각 D가 180도다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이야기에서 더불어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식입니다. 자, 요거 우리 책 이 옆에 날개 부분에 조그맣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크기가 작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중요도가 낮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정말 많이 활용할 거니까 여러분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기록해 두시고 반드시 사용해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괜찮죠?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성질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자. 세 번째 성질은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에요. 자, 그럼 두 개의 대각선이 있어야겠죠? 대각선 두 개 그려볼까요? AC라는 대각선과 BD라는 대각선을 그려봅시다.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기 가운데 교점을 O라고 이야기했을 때 AO라는 선분의 길이와 CO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요. 또
BO라는 선분의 길이와 DO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AO와 BO가

먼저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건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성질, 거기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성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요. 그렇지. 억각 활용해서 각의 크기 똑같은 거 표시해요. 그럼 여기 있는 이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너 동그라미 하고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자, 이각 세모라고 하면 너 세모 하고 표시할 수 있을 거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 OAB와 오른쪽 삼각형 OCD가 서로 합동이죠. ASA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니까 어떤 일 벌어져? 대응하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OA와 OC의 길이 똑같고요. 또 OB와 O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지. 이제 우리 평행사변형 보면요. 마주보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똑같아. 마주보고 있는 각끼리 크기가 똑같아. 그리고 대각선은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해. 다른 표현으로는요.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대각선 AC의 한가운데 있는 점과 대각선 BD의 한가운데 있는 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그냥 성립하고 있고 문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행사변형 ABCD 읽으면 이제, 아,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평행한 거야, 라는 것보다 지금 이세 가지 성질을 떠올리시는 게 문제를 풀 때는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이세 가지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괜찮나요? 자, 이제부터 우리 유제 3번부터 문제를 풀어갈 건데, 이 풀어가는 문제들을 풀 때는요, 이 성질들을 그냥 사용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질들, 특별히 선생님이 이웃하고 있는 각들의 합이 180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요것까지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려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럼 유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유제 3번은 증명의 네모 칸 채우기 문제네요. 자, 이건 위에 있는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 먼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사항, 그거 생각하면서 순서 그대로 따라가셔야죠. 이제 보자. 다음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AD하고 BC, AB하고 DC의 길이가 같음을 증명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서로 똑같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 내용의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보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에서, 아래쪽과 위쪽 삼각형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 AB와 DC가 평행이고, 또 AD와 BC가 평행이므로 각의 크기들이 같아지는 것들을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기억 떠올려야죠. 뭘로? 엇각으로 찾았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동그라미? 그럼 너 동그라미. 너 세모? 그럼 너 세모라고 이렇게 각의 크기 똑같은 거 표시할 수 있죠.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보자. 각 BAC. 자, BAC라고 이야기하는 각 동그라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DCA라는 각이 같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각 DCA가 들어가야지. 맞나? 그렇지. 맞다. 확인할 수 있겠다. 그다음 BCA라는 각은요, 보세요. BCA라는 각은 세모죠. 그럼 이쪽에 있는 세모랑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DAC라는 각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DAC라는 각이 같아진다라고 들어가야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 개의 마주보고 있는 변들이 각각 평행하니까 엇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성질을 활용했었죠. 그래서 이유가 들어갈 될 자리에는 엇각이기 때문에 같아진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땠어? 여기 있는 선분 AC가 공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죠. 그래서 AC가 공통이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완벽하게 합동인데 어떤 합동?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합동이니까 ASA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SAS가 아니라 아, 네가 잘못됐구나. ASA 합동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정답은 5번이죠. 그 결국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하면 대응하고 있는 변끼리 서로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증명해 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네모 칸 채우기 문제로 바꿔서 출제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니? 좀 넘어갑니다. 유제 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

행사변형 ABCD에 둘레의 길이를 각각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 그런데 숫자가 4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4 가지고 알수 있는 건 뭐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아, 이 길이가 4구나라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선분 AD나 아래에 있는 선분 BC의 길이는요? 몰라, 그치? X값 구해야 알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마주보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방정식 만들어보죠. 위에 있는 변 3x-10이라는 길이와 아래에 있는 x라는 것이 길이가 똑같아져야 되니까 2x가 5다라고, 2x가 10이다라고 쓸수 있고요. x가 5다라고 우리 x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밑에 선분 BC의 길이가 5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위에 있는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5를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아, 이 길이도 5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5가 2개, 4가 2개, 둘레의 길이 생각하면 18이 둘레의 길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이게 유제 4번이었습니다. 자, 어때?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방정식을 생각해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할 때도 비슷한 유형이 좀 등장하기도 했었죠.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가자. 유제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했네. 자, 평행사변형 보자마자 우리 머릿속에 성질들이 막다 떠올라야 돼. 그치? 마주보고 있는 변, 길이 똑같고, 각, 크기 똑같고, 더불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각의 크기, 이렇게, 이렇게 각의 크기, 엇각으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체크하자. BAC와 DAC가 같으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BAC 세모고요. DAC, 동그라미예요. 같은가요? 아니, 달라. 달라. 자, 그 다음. BCA와 DAC. BCA는요, BCA,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 DAC는요, DAC, 동그라미예요. 아, 동그라미끼리 서로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니은은 참이네,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가 합동이니라고 물어봤는데,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사실 앞에서 지금 두 번이나 선생님이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선분 AC가 공통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ASA 합동이라는 게 바로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너도 참이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이 바라기는 어떠냐? 매번 이걸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걸 찾고 변이 공통인 걸 생각해서 ASA 합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너네 둘 합동이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지. 왜? 연습 때 해봤으니까 그 연습했던 것들은 이제 사고 과정을 좀 줄여서 시간을 아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 삼각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도 서로 그렇지. 합동이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으냐라고 물어봤네. 각 B하고 각 C는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웃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고, 각 B 더하기 각 C를 생각하면 이게 180도다라는 이야기.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 그래서 옳은 거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정답, 니은, 디귿하고 골라서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성질들을 알고 있다면 그냥 그 성질 기억을 떠올려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유제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BD 위의 점 P에서 주어져 있는 각이 90도고요. BP하고 CP의 길이가 지금 같아지도록 조건을 주었네요. 그리고 각 DCP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각의 크기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아, 네가 직각이야 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위쪽에 있는 PDC라고 이야기하는 각만 구해낼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90도에서 동그라미 빼내면 문제에서 원하는 각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동그라미를 구하기 위해서 동그라미가 도대체 어디 있니? 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네. 동그라미 어디 있어? 이쪽 옆으로 옮겨가 있어. 라는 거 이렇게 알수 있겠죠. 동그라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찾기 위해서 뭐만? 그 옆에 있는 각만 찾으면 돼. 자, 근데 이 각을 찾으려고 봤더니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지금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너 90도 나머지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45도다라는 거 얘기해 볼수 있겠네. 됐니?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아, ABC라고 이야기하는 각, 즉, 각 B의 크기만 알아낼 수 있으면 45도 빼내면 동그라미 구할 수 있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이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죠. 각 A와 각 B,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더하면 몇 도여야 되더라? 180도여야 되더라. 그런데 A가 60도니까 각 B의 크기가 120도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어때야 돼? 120도에서 45도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45도 빼면 75도 하고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가 75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 각의 크기 75도야.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각 D, C, P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90도에서 75도 빼면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DCP의 크기 15도 하고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이게 유제 6번이었습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본 거고요. 문제 풀때각 A 더하기 각 B가 180도다라는 사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중요하지만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라는 사실도 우리 문제 풀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제 7번 가죠.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할 때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를 구해보래요. 자, 이거 간단하네요. 지금 O가 두 대각선의 교점이고요. 그렇다면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게 되고 O가 대각선들의 중점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다. X 구하려고 X가 어디 있나 봤더니 선분 OA의 길이가 지금 X로 주어져 있네. 그럼 그건 뭐랑 똑같아야 돼? OC랑 똑같아야지. 그래서 X의 값이 7이구나라는 걸 바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될 거니? 생각해 보면 OD의 길이가 OB의 길이와 같아지는데 OD는 5cm, OBD는 Y cm. 그럼 Y가 5의 두 배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Y값은 10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뒤에 단위가 다 붙어 있으니까 XY는 단위 생략하고 그냥 썼고요.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의 정답은 17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제 7번은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대각선의 교점이 대각선의 중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보자.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할 때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자, 이거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다 그려지고 있어야 돼. 하나하나 체크하자. 1번. AB하고 CD가 똑같으냐? ABCD 마주 보고 있어요. 길이 똑같죠? 그다음 AO와 BO가 똑같으니 AO와 BO 이거 똑같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었죠. 이거 항상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선생님, 왠지 같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 맞아.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같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평행사변형에서 항상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ABO와 CDO, 자, ABO라고 이야기하는 요 각, 그리고 CDO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 서로 엇각으로 같아진다 생각할 수 있겠다. 자, ABC 생각해보면 ABC와 이 각과 CDA, 요렇게 마주 보고 있는 각, 서로 대각으로 크기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3번과 4번 전부 다 참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자.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ABO와 CDO가 합동이라는 거 아까 우리 세 번째 성질 이야기하면서 이미 증명을 해버린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 서로 합동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요렇게 마주보는 두 삼각형도 서로 합동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줄수 있어야 됩니다. 됐니? 이걸 매번 평행선이고, 엇각의 크기가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증명하기에는 우리한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자, 선생님, 아까 길이 똑같은데, 엇각으로 요렇게 각의 크기 같고, 이렇게 각의 크기 같아지면서 ASA 합동이란 얘기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예,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각형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사회 두 번째, 세 번째 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글 먼저 읽고 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오늘 만날 두 개의 글 제목부터 만나봅니다. 사회 두 번째 글은 SNS, 슬기롭게 사용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 빼놓을 수 없는 SNS, 그래요.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겠죠.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세 번째 글은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코즈 이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글부터 만나볼까요? 자,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 첫 번째 글과 함께하는 독해 지식은 설명문의 구성입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도, 중학국어 시간에도 자주 만나는 내용이죠. 설명문은 세 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말, 본문, 맺음말이라고 합니다. 뭐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머리말에서는 설명하려는 대상을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SNS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어서 본문에서는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글에서는 SNS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설명문의 맺음말, 본문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죠. 뭐 설명의 의의, 전망과 당부, 뭐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같은 내용 등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자, 이 글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살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국어 시간에는 이제 SNS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소셜, 사회, 네트워크, 관계망, 서비스, 서비스죠. 그래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 편리하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여러분 그런가요? 자, 이처럼 SNS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새로운 사회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글을 읽다 보면 이제 이 글에서 향하는 방향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SNS의 내용 중에서도 SNS가 일으키는 새로운 사회 문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 화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 1문단인데 SNS의 특성과 사회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머리말이었습니다. 이제 머리말 끝났으니까 이제 본문 내용 가야겠죠. 본문 내용에서는 SNS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볼까요? SNS는 다른 사람과 다양하게 연결되면서 자신의 인정 욕구나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그렇죠? 좋아요. 하, 인정받았어. 아, 나 좀 잘하는가 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반동도 생기가 마련인데. 반동이 생긴대요. SNS상에서는 욕구불만의 반동으로 악플 쇄도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자, 욕구불만의 반동. 이것이 바로 악플 쇄도의 이유라는 거죠. 악플은 말 그대로 악성 댓글을 뜻하는 말인데 쇄도는 그럼 뭘까? 쇄도는 한꺼번에 막 세차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플 쇄도는 악성 댓글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어오는 막 그냥 아주 열이 올라서 악성 댓글을 쓰게 되는 일을 만든다는 거죠. 악플 쇄도는 개인의 언행,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인터넷에서 중상 비방이 쇄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중상 비방, 중상과 비방이 합해진 말인데요. 중상은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것을 뜻해요. 근거 없이 헐뜯는 것. 아, 이건 좀 문제죠. 그리고 비방은 나쁘게 말해서 평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상과 비방이 합해진 중상 비방은 뭘까? 거짓이나 과장된 말로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중상 비방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사실 되게 정말 나쁜 거잖아요. 내가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그 허위, 과장, 나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이런 잘못된 글, 나쁜 글들을 누군가가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죠? 좌절감이 들고, 얼마나 이 사회가 무서워지겠어요. 그죠? 자, 아무튼 악플 세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문단, 나의 내용인데, SNS상 악플 세도의 원인과 악플 세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미국의 사회학자 피더스는 이와 관련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희생양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 희생양 실험의 내용인데, 대학생들을 두개 그룹으로 나누었죠. 분노 있음 그룹과 분노 없음 그룹. 분노 있음 그룹은 뭐냐면 일부러 분노를 자극했어요. 야, 너네 과제 성적 나왔는데 되게 못 봤더라, 니들. 성적 엉망이야. 그래서 이제 이미 분노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분노 없음 그룹에는 뭐 과제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화면으로 문제를 내는 진행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했더니 분노 있음 그룹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진행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이렇듯 악플 쇄도는 SNS상에서 불쾌한 정보를 만나면 그동안의 욕구 불만이 촉발되어 희생양을 찾아 악플로 공격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실험에서 희생양이 된건 누구예요? 그렇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진행자가 희생양이 된 거죠. 뭐 진짜 뭘 되게 잘못하거나 뭐 진행이 엉망이거나 하지 않는데 분노, 다른 데서 분노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 잘 됐어. 하나 걸렸어. 해가지고 막 악플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악플 세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SNS의 익명성, 익명성이 뭐죠? 그쵸. 나를 드러내지 않고 글을 쓸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 이 쓸데없는 용기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어때요? 희생양을 만들어 악플을 감행하는데 한몫하는 것이다. 그쵸.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악플 감행에 이제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다의 내용은 희생양 실험과 SNS상의 악플 세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SNS상에서는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한 집단끼리의 의견 대립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문제는 SNS는 이런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 아주 쉬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SNS상의 팔로워, 친구, 등록 등의 장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쉬운 메커니즘입니다. 집단을 이루는 기능이나 메커니즘이죠. 자, SNS에 따라서는 자신과 흥미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이나 공통의 친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 그쵸?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집단을 이루는 기능이나 메커니즘 두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SNS에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 유사한 의견, 비슷한 의견끼리 모이는 현상을 자신의 소리가 방에서 계속 울린다는 의미의 에코 체임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에코 체임버 현상은 뭐예요? 유사한 의견끼리 모이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SNS가 얼마나 글로벌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 다양한 것을 볼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알고리즘이 항상 내가 찾는 거 위주로만 보여주잖아요. 비슷한 내용들만 보여주고 비슷한 사람들만 오히려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이죠. 라에서는 SNS의 기능과 에코체인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에코체인버 현상은 SNS가 사람들에게 자신과 생각이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을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과 그렇죠. 관련이 깊습니다. 에코체인버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SNS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치에 관한 트위터 25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봐봐.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만 의견을 교환해. 상대 진영과는 거의 연계를 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문제가 뭔줄 압니까? 그래서 SNS상에서는 자신의 사고가 옳다고 믿기가 쉬워요. 왜냐면 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봐, 다 봐. 다내 생각이 맞다고 하잖아. 내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서로가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해 논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집단 사이에 대립이 생길. 그렇죠? 그렇게 의견이 똘똘똘똘 뭉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이게 폭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코체인버 현상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악플 쇄도와 에코체인버 현상.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맺음말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볼까요? 현대사회에서는 SNS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정말 맞긴 하죠. 그 편리함은 장점이지만,
그렇죠. 아예 편리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점 있어. 근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할 수 없다.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SNS도 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읽히는 글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어머, 내 공간인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가 아니야. 누구 보라고 올리는 글이잖아요. 누구 보라고 찍는 사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래. 배제한다는 건 빼는 거예요. 감정을 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 이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쓸때 보통 보면 감정이 올라서 댓글을 쓰거든요. 다 감정적인 댓글이야. 근데 감정을 싹 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댓글 쓸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 웬만하면 쓰지 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할 뿐더러, 다양한 사람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악플 쇄도와 에코체인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SNS의 올바른 사용 태도를 맺은 말에서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뭐 계속해서 SNS 더 많이, 지금 안 쓰는 친구들도 사실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SNS를 거의 안 해요. 왜안 하냐면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근데 앞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을 좀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구조도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인데요. 이 글은 SNS에서 나타나는 문제 두 가지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악플 쇄도입니다. 개인의 언행 등에 대해 인터넷에서 중상비방이 쇄도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SNS상에서 불쾌한 정보를 만나면 그동안의 욕구 불만이 촉발돼. 그래서 어떻게 돼? 희생양을 찾아 악플로 공격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에코체인버 현상인데요. SNS상에서 유사한 의견끼리 모이는 현상입니다. 왜 발생하느냐? SNS상에 팔로워나 친구 등록 등의 장치, 그리고 자신과 흥미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이나 공통의 친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 SNS에 있어요. 그래서 발생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이 서로 대립할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맺은 말에서 SNS를 사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자. 감정을 빼고 소통을 하고 다양한 사람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글의 내용이 정리되시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자, 스텝 3, 1번입니다. 이 문제 참 좋은 문제. 이렇게 글의 내용을 가지고 구조를 도식화하는 문제. 근데 여러분이 이 도식 자체를 해석을 못해서 글의 구조는 알고 있는데 이 구조를 도식화한 얘를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지금 답은 1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에서 나눠주는 거고 나다 묻고 라마 묻고 여기서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지가 이제 그맨 처음 시작하는 머리말 부분, 그리고 나다라마가 본문, 그리고 바가 맺음말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 다라와마는 왜 옆으로 갔냐? 얘네들은 비슷한 내용이라서 옆으로 있는 거예요. 나다에서는 악플 쇄도 현상, 그리고 라마에서는 에코 체인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내용이 바로 이 글을 구조화한 것으로 알맞은 내용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보고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보기 볼까요? 몇년전 유명 가수 A와 무명 가수 B가, 아유, A는 유명이고 B는 무명이에요. 몰래 데이트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팬들이 난리 나겠죠. 특히 일부 A의 팬들이 B를 시기해 SNS상에서 B에 대한 악플을 퍼부었어요. 뭐야? 악플 쇄도 현상인 거죠. 심지어 A의 극렬 팬몇 명은 B가 하지 않은 말까지 조작하여 B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플 쇄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당시 소수였던 B의 팬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SNS에서 팬들을 규합해 삽시간에 수만 명이 SNS에 모였고, 이후에는 A의 팬들과 B의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댓글 싸움을 버렸대요. 에코체인버 현상으로 번져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네요. 자, 알맞지 않은 것 볼게요. A의 팬들이 하지 않은 말까지 조작하여 B를 인신공격한 일은 악플 쇄도에서 중상 비방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A의 극렬 팬들이 B를 시기해 악플 쇄도를 퍼부은 행위는 욕구 불만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악플 세도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맞네요. A의 팬들이 A와 B의 데이트 사진을 보고 B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SNS의 익명성으로 인한 에코체인버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희생양으로 삼아서 악플을 쓰는 것은

물론 익명성과는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에코 체인버 현상과는 관련이 없잖아. 에코 체인버 현상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뭉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알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어지는 내용도 한번 볼까요? 비의 팬들이 짧은 시간에 수만 명의 팬을 규합할 수 있었던 것은 SNS상의 팔로워나 친구 등록 등의 기능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 맞죠? A의 팬과 B의 팬이 벌인 격렬한 댓글 싸움은 자신들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에서 빚어진 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에코체인버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글 먼저 지문으로 엮어 읽는 배경 지식부터 만나볼게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이 글의 공유지,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공유지란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를 뜻하는데, 그럼 공유지의 비극은 뭐냐? 초지, 삼림, 공기, 물고기, 지하 자원과 같이 공동체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 기능에 그냥 맡겨놔. 그걸 마음대로 써. 이렇게 맡겨두면 이를 현재 세대에서 남용해. 막 사용해요. 그래서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공유지가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글 내용을 살펴봅니다.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코즈 이론. 자, 공공재는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 말하는 중심 화제죠. 많은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국방, 치안,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데요. 이게 바로 공공재의 특성이야.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려줘야지.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질이나 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 즉, 가로등 사용 등을 가리킨다. 그쵸? 우리가 가로등을 내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로등 쓰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비경합성이고,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상품의 소비에 배제되지 않는 일, 즉, 공중화장실 이용 등을 가리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우리 돈안 내잖아요? 돈안 낸다고 해서, 넌 이용하지 마. 이런 거 없죠. 이게 바로, 비배제성.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문단이죠. 자, 이어서 다음 내용 봅니다. 그런데 공공재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 이제 공공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공재가 일으키는 문제점, 무임승차의 문제점인데, 아니, 그래서 공공재인 건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거지? 봅시다. 즉,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발생으로, 그렇죠.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유지가 그냥 아예 황폐화되어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은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의 욕구로 인해 쉽게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일을 가리킨다. 공공재의 비극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에 농부들이 소를 데려와 풀을 마구 뜯게 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풀이 없어지겠죠. 풀이 고갈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2문단 공공재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뭐죠? 무임승차의 문제, 공유지의 비극을 낳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대요. 외부 효과는 또 뭐야? 외부 효과는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을 바로 외부 효과라고 한대요. 외부 효과에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보는 경우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볼 때는 외부 경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거는 외부 불경제라고 한대요. 자, 농부가 비용을 들여 버려야 할 가축 분뇨를 공유지인 강물에 몰래 방류를 했어. 그럼 어때요? 농부에게는 이익이 되죠. 비용이 안 들었으니까. 근데 오염된 강물을 마신 하류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을 해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농부와 하류 지역 사람이 피해와 관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문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다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 있는 외부 효과인데, 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다툼을 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제학자 코즈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코즈 이론, 사람 이름이었네요. 시장 참여자 간의 조정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시장 참여자 간의 참여자 간의 조정 어떻게 한다는 거죠? 먼저 코즈는 시장 참여자 간 분쟁이 강물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일단 원인부터 살펴봤어. 분쟁의 원인은 뭐다? 강물이 공유지다. 자, 그렇다면 강물에 대한 재산권을 확립한 뒤에 협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대요. 이게 바로 뭐야?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코드의 주장인 거죠.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부터 확립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 강물에 대한 재산권이 농부에게 있다면 분뇨를 벌일 때 하류 지역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자, 반대로 재산권이 하류 지역 사람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돼? 농부에게 분뇨 방류를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어느 쪽이냐, 재산권이 어느 쪽에 있어부터 확립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조정을 통해 분뇨 배출의 양을 낮추거나, 그죠? 재산권이 하류 지역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면 농부에게 분뇨 방류를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분뇨 배출의 양을 줄이거나, 또는 하류 지역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데 재산권이 농부에게 있다고 하면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코즈라는 사람이 주장했다라는 거죠. 3문단,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즈의 주장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그한 사람의 주장인데요. 자, 이 글에서는 이 코즈 이론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코즈는 외부 효과의 문제를 시장 참여자 간의 상호적 성격을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이 상호 간의 문제에서 해결을 하려고 본 거죠. 코즈가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상호적 성격을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했냐? 즉, 원인만 놓고 보자면 분뇨 방류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분뇨를 그렇게 방류를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만이 아니고 뭐다? 하류 지역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 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린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상호 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코즈의 이론은 일방적으로 한쪽을 가해자나 피해자로 상정하지 않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코즈가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에요. 상호 원만한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자, 코즈의 주장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만나볼까요? 스텝 2, 3번 문제입니다. 자, 구조도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서 윗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공공재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란 뭐다? 많은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해요. 자,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일단 공공재는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그랬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비배제성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상품의 소비에 배제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 혜택만 노리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 욕구로 쉽게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념은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보는 외부 경제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외부 불경제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코즈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유지 재산권을 확립하는 거다. 그래서 그 재산권을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조정해서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 간에 협상하고 조정한다. 이렇게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상하려 했다는 것. 이것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좀 전문 용어들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뭐 경제 분야도 그렇고, 뭐 과학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지문을 읽다가 이런 좀 전문 용어가 나온다고 했을 때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막 외우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걸 막 외우려고, 아, 이런 게 있었지, 막 이렇게 하려기보다는, 아, 그냥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설명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3, 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기억은 공공재입니다. 그 내용에서 공공재에 대한 설명 부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많은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사용해도 서비스는 동일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특징을 갖는다라고 했죠.

0: 있네요. 공공재 혜택 때문에 발생한 공유지의 비극이 무임승차 욕구를 발생시킨다? 공유지의 비극 때문에 무임승차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이 문단 봐봐요. 자,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발생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발생해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 결과를 반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3번이 알맞지 않습니다. 서비스 사용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공공재의 특성 맞고, 가격에 대한 지불 없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맞는 내용이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생산하는 A 공장은 100만 원이 드는 유독가스 포집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된 가스를 하늘로 방출했어요.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150만 원의 피해를 당해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A 공장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인 오염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확립을 하려는 거죠. 환경권이 인정되면 A 공장은 유독가스의 배출에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보상하거나 유독가스 포집 시설에 설치해야 돼. 근데 오염권이 인정되면 어때?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거나 A 공장 측에 유독가스 포집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A 공장과 인근 주민의 분쟁은 하늘이 공유지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렇죠. 같은 하늘을 쓰고 있어요. 하늘은 공유지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을 오염을 해도 되는 그 권리, 아니야 맑은 공기를 쐬어야 되는 권리,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맞네요. A 공장의 유독가스 배출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당한 것에서, 그죠? 피해를 당했으니까 외부 불경제라고 할 수 있죠. 법원에서 환경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A 공장은 유독가스 포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이익이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환경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돼? A 공장은 유독가스 배출에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보상하거나 포집 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피해액을 보상하려면 150만 원을 내야 되죠. 그런데 포집 시설을 설치하면 100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포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죠. 맞네요. 이어서 봅시다. 법원에서 오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근 주민들은 현재의 피해액을 그대로 감수하는 것이 더 이익이겠군이라고 했는데, 봐봐. 오염권이 인정되면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거나 공장 측에 포집 시설을 설치해 줘야 돼요. 피해를 감수하면 150만 원의 피해를 감수하면 돼. 포집 시설을 설치해 주면 1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면 돼. 그럼 뭐가 이익이에요? 설치해 주는 게 이익이지. 피해액을 그대로 감수하는 건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독가스 포집 시설이 설치되거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외부 효과의 내부화, 그렇죠? 문제가 이제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니까 외부 효과의 내부화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이렇게 지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에서 우리 힌트를 얻어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오늘도 어휘 보물상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희생양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빼앗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희생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악플 쇄도는 SNS상에서 불쾌한 정보를 만나면 그동안의 욕구 불만이 촉발되어 희생양을 찾아, 즉 목숨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이익 따위를 빼앗긴 사람, 누구 걸 빼앗아볼까? 그래서 빼앗긴 사람을 찾아서 악플로 공격하는 행위다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어휘는 조정입니다.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 보면 미국의 경제학자 코제는 시장 참여자 간의 조정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간의 조정,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간이 서로 화해하게 하거나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가지 어휘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시고 글을 쓰거나 또는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글을 쓸 때 활용할 줄 알고 또 말을 할 때 활용할 줄 아느냐가 그것이 내 어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사회 분야의 두 개의 글 만나볼게요. 저작권과 CCL,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글들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1: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3: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Day 15, Learning,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Word Mission 정답부터 확인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scissors예요. I want to cut paper. 나는 종이를 자르고 싶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I need scissors. 가위가 필요하죠. 자, 2번의 정답은 glue, 풀이었습니다. I want to stick paper. 저는 종이를 붙이고 싶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glue. I need glue. 풀이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ruler, 자가 필요합니다. I want to draw a straight line. 저는 곧은 선, 직선을 그리고 싶어요. 이때는 ruler, 자가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word mission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준이의 공부 상황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보면 되는데요. 하준 has a quiz tomorrow. 자, 하준이는 내일 퀴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he needs to blank today's lesson. 오늘의 학습을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빈칸해야 된다라는 말 오늘 배워볼 거고요. 하준 finds a new word. 하준은 새로운 단어를 찾죠. 단어는 어디서 찾는다? 이것에서 찾는다. 오늘 우리 이 단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 바로 들어가 볼게요. learn. 자, 발음해 볼까요? learn. learn. 배우다, 학습하다죠. 우리가 지금 learn,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이번 여름에 수영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이라고 하면 되죠. I want to learn to swim this summer. I want to learn to swim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수영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 자, learn 뒤에 ing를 쓰면 learning이 돼요. learning. 학습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study. study. 자, 발음해 볼까요? study. 공부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또 명사로 그냥 공부라는 의미도 있어요. 공부하다, 공부 둘다 되는 거죠. Jane은 시험 공부 중이다. Jane is studying. Jane is studying. For her exams, 제이는 시험 공부를 하는 중인 거예요. 자, 이때 왜 선생님이 study 뒤에 ing를 붙였을까? 해석을 잘 보면 제이는 시험 공부 중이다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중이다라고 할 때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써주는데요. 현재 진행형의 형태는 비동사 뒤에 동사에 ing를 붙입니다. 그래서 Jane is studying. 제이는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study 뒤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ask. 자, 발음해 볼까요? ask. ask. 동사로 묻다란 뜻이야. 묻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과거형으로 써볼게요. The teacher asked the students. Their names. The teacher asked the students their names. 자, 이때 ask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표현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sk for you. Ask for. Ask for 무엇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Ask for 요청하다. 자, 그리고 ask for a favor이 나와요. 자, favor이란 단어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favor 바로 부탁이라는 의미였어요. 부탁, 그쵸? Ask for a favor. 부탁을 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Ask for a favor. 부탁을 하다. 자, 그 다음은 answer이 나옵니다. answer. 자, 발음해 볼까요? answer. answer. 대답하다가 돼요. 대답하다. 유형으로는 reply.

answer, reply 둘다 대답하다가 되고요. 또 명사도 있어요. 대답, 회신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예문에 보면 그 학생은 영어로 대답했다. The student answered. The student answered in English. 학생은 영어로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관련된 표현 볼게요. 질문에 답하다는 answer a question. question, 질문이에요. answer a question, 질문에 답하다. 그리고 answer the phone이라고 하면 이때는요, 전화를 받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answer the phone, 전화를 받다. 자, 지금 우리 ask, 묻다, 그리고 answer, 대답하다, 대답, 회신 이 단어까지 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no, 자, 발음해볼까요? no, no. 자, 지금 스펠링을 잘 보니까 K로 시작해. 선생님이 큰 no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K는 우리가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의 발음은 no예요. 그냥 N만 발음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K는 묵음이 되는 겁니다. No, 알다. 너는 그 전화번호를 아니? Do you know his phone number? 자, 그리고 이때 no는요. 3단 변화 잘 봐야겠죠? No new known. No new known.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지식이라는 명사는요. knowledge라 그래요. knowledge. knowledge. 지식. know. 알다. 자, 다음 단어 가봅니다. solve. 자, 발음해 볼까요? solve. solve. 동사로 해결하다 또는 문제를 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자, 과거형이죠. solve 뒤에 d를 붙입니다. We solved the problem together. 자, solution 명사입니다. solution, solution 해결, 해결책, solve 해결하다, 풀다. 자, 다음 단어 가봅니다. pass. 자, 발음해 볼까요? pass, pass. 합격하다, 지나가다, 건네주다. 아이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네요. 그쵸?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합격하다. 그치? 합격하다 의미의 pass가 있고요. 또 지나가다, 어딘가를 지나가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pass라고 합니다. 자, 건네주다. 내가 어떤 물건을 pass, 건네주다라는 의미가 쓰이는 거죠. 그 맥락에 맞춰서 여러분이 알맞은 동사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명사로는 합격도 있어요. 합격. 그쵸? pass, 합격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자, 예문 볼까요? 나는 한국사 시험에 합격했다. 자, 이때는 첫 번째 의미, 합격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I passed. 과거형으로 써줍니다. I passed the Korean history test. I passed the Korean history test. 나는 한국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반대 의미예요. fail. 자, 발음해 볼까요? fail. fail. 시험에 떨어지다. 또는 두 번째로는 실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때 실패하다라는 의미의 반의어는요. succeed. 성공하다가 있죠. fail, 실패하다, succeed, 성공하다. 그리고 합격하다, pass의 반의어로는 첫 번째 표현이 되겠죠. pass, 합격하다, fail, 시험에 떨어지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제이슨은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 Jason failed. Jason failed his driving test. 자, 명사로는 우리가 failure이라 그래요. failure, failure. 명사로 실패가 되죠. 실패. 자, 이어서 359번입니다. review. 자, 발음해 볼까요? review. review. 복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명사로 복습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논평, 비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예습하다는 뭐라 할까요? 예습하다는 preview라 그래요. preview. preview. 예습하다. review. 복습하다. 자, 나는 시험 전에 그 수업을 복습했어요. I reviewed. 과거형으로 쓰는 거죠. I reviewed the lesson. 자, 여기 I가 잘안 보여서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요. I reviewed the lesson before the test. 나는 시험 전에 그 수업을 복습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뭐 영어 수행평가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표현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peer review. peer review. 이때 peer이라고 하면 동료란 의미거든요. 동료. 그래서 peer review. 동료 평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listen 볼게요. listen. 자, 발음해 볼까요? listen.
listen. 자, 이때 T 묵음 처리하죠. 그냥 listen이 돼요. listen. 듣다란 뜻이고요. 유의어로는 hear 있어요. hear. 둘다 듣다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일단 listen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들을 땐 listen이고요. hea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경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우에 hear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 볼까요? 우리는 라디오로 뉴스 속보를 들었다. 자, 뉴스 속보를 듣는다는 건 내가 의도해서 듣는 거잖아요. 이때는 listen을 쓴다. We listened. 과거형으로 쓸게요. We listened to the breaking news on the radio. Breaking news, 뉴스 속보가 되는 거고요. Listener, 자, 뒤에 er을 붙이면요. 듣는 사람, 청취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Lesson, 자, 발음해볼까요? Lesson, lesson, 수업, 그리고 과 또는 가르침,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아래에 보면 take a lesson, 자, take란 동사를 쓰면 take a lesson, 수업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Take a lesson. 자, 그리고 learn a lesson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의미가 돼요. 이때는 교훈을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받다는 take, 교훈을 얻다는 learn 이렇게 동사를 다르게 쓰는 거죠. 자, 예문 볼게요. 나는 수요일마다 피아노 수업을 받는다. I take a piano lesson. I take a piano lesson every Wednesday. 수요일마다 피아노 수업을 받는 거죠. 자, class는 수업 시간, lesson은 수업 내용을 강조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차이점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class라고 하면 수업 시간이에요, 시간. less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수업 내용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esson 수업인데요. 수업 내용을 강조한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goal. 자, 발음해 볼까요? goal. goal. 목표가 되고요. 유의어로는 aim. aim 또한 목표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골문, 득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자, 예문 보면 나의 목표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My goal이 되는 거죠. My goal is to be a teacher. My goal is to be a teacher. 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아래에 보면 목표를 세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는 set, 세우다란 동사를 씁니다. Set a goal. Set a goal. 목표를 세우다. 자, 그리고 score a goal 있어요. Score. Score a goal. 이때는 득점하다 또는 골을 넣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단어 봅니다. 자, quiz. 자, 발음해 볼까요? Quiz. Quiz. 퀴즈예요. 또는 어떤 간단한 쪽지 시험을 의미합니다. 자, 복수 형태가 조금 특이하죠? Quizzes, quizzes. Z를 한번더 쓰고 ES를 붙여준다. 그치? 자, 예문해 보면 우리는 수학 시간에 갑작스러운 쪽지 시험을 봤다. We had a pop quiz. 쪽지 시험이니까 quiz라고 쓰는 거고요. Pop quiz라고 하면 갑자기 그냥 보는 어떤 쪽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쪽지 시험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We had a pop quiz and math class. 자, 다음은 homework. 자, 발음해 볼까요? Homework. Homework. 숙제입니다. 숙제. 자, 유형으로는 assignment가 있죠. Assignment. 이것도 숙제, 뭐 과제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녀는 숙제를 일찍 끝냈다. She finished her homework early. She finished her homework early. 숙제를 일찍 끝낸 거죠. 자, 숙제를 하다라고 할때 우리는 do라는 동사를 써요. Do one's homework. Do one's homework. 숙제를 하다. 자, 그리고 숙제를 제출하다. 이거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별표 쳐볼까요? Hand 또는 turn in homework. Hand in homework. Turn in homework.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please Hand in your homework라고 하면 지금 숙제를 제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는 students turn in your homework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가볼게요. grade. 자, 발음해 볼까요? grade. grade. 성적 등급이란 의미가 있고요. 또 학년이란 뜻도 있어요. 자, 유형으로는 score. 자, score 점수란 뜻이죠.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혼자에게 쉽지 않다. English grammar입니다. English grammar is not easy for beginners. 초보자에게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다음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problem. 자, 발음해 볼까요? problem. problem. 명사로 문제란 뜻이죠. Thanks for your help. 도와줘서 고마워. 자, 이때 우리가 대답으로 문제 없어. 별거 아니야. No problem 이라고 합니다. No problem. 문제 없다라는 거죠. 별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problem. 문제. 자, 다음은 question. 자, 발음해 볼까요? question. question.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요 기호. 이제 아는 친구들 좀 있죠? 쉬, 발음이 더 쉬. 그래서 question, question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질문 또는 문제인 거예요. 그 경찰관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The police officer asked some questions. 자, 몇 가지 질문을 한 거니까요.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써주죠. Questions, 네, 질문들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Dictionary. 자, 발음해 볼게요. Dictionary. Dictionary. 자, 사전에서 철자를 확인해라. Please check the spelling. Spelling은 철자란 뜻이에요. 어디에서? 사전에서 and the dictionary. Please check the spelling and the dictionary. 네, dictionary 사전인 거고요. 우리가 사전에서 단어를 찾다라고 할 때는 look up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Look up a word. 단어를 찾아보다. 어디에서? In a dictionary. Look up a word. 이렇게 쓸수 있고요. Look up a word in a dictionar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Field trip. 자, 발음해 볼까요? Field trip. Field trip. 현장 학습이에요. 현장 학습. 유예어로는 school trip 이란 표현도 있어요. 자, 예문에 보면 학생들은 박물관으로 현장 학습을 갔다. The students went on a field trip to the museum. 네, field trip, 현장 학습. 자, 그리고 여행 가다, 견학 가다라고 할 때는 go라는 동사를 쓰죠.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 go on a field trip, 네, 견학여행을 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문을 보면 go의 과거형 went를 써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표현 가볼게요. contest. 자, 발음해 볼까요? contest. contest. 대회 경쟁이고요. 경쟁의 유형은 competition도 있어요. competition. 경쟁이란 뜻이 됩니다. 자, 미나는 춤 대회에서 1등을 했다. 미나 won first prize. 자, 1등을 한 거죠. 어디에서? In the dance contest. 춤 대회에서예요. 춤 대회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대회에 참가다라고 할 때는 enter이란 동사를 써요. enter a contest. 대회에 참가하다. 그리고 대회에서 우승하다는 win이라는 동사를 써서 win a contest라고 해요. win a contest. 대회에서 우승하다. 자, 다음 단어 follow입니다. follow. 자, 발음해 볼까요? follow. follow. 따라가다예요. 따라가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또는 로마 관습을 따르라. 이때 우리는 when you're in Rome, follow, 따르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follow the Roman customs.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Roman customs. custom. 관습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follow 무슨 뜻이라고요? 따르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마지막 세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topic 보겠습니다. topic. 자, 발음해 볼까요? topic. topic. 화제나 주제란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주제라고 할 때는 main topic이라고 하죠. main topic. 자, 예문에 보면 청소년 패션은 요즘 화제가 되는 주제이다라고 합니다. Teen fashion is a hot topic. hot topic. 화제가 되는 주제. 자, 다음은요. vocabulary. 자,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천천히 발음해 볼까? vocabulary. 자, 다시. vocabulary. vocabulary.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휘 용어예요. vocabulary. 이 책은 어휘력을 기르는데 좋다. 자, 무엇에 좋다? be good for 표현 쓰였죠. this book is good for building vocabulary. 이 책은 어휘력을 기르는데 좋아요.

vocabulary 어휘 용어.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report card. 자, 발음해 볼까요? report card. 성적표예요. 따로따로 보면 report 그리고 card를 합친 단어죠. report card. 성적표입니다. Mike didn't show his blank to his mother. 자, 마이크는 어머니께 성적표를 보여드리지 않았다. 자, 많은 친구들이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힘들어하죠. 자, 우리 마이크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성적표, report card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마지막 단어, 성적표까지 오늘 learning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이제 뒤로 가서 낱말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퍼즐 한번 볼게요. 자, 2번을 가보면 fail. 자, fail은 동사로 무슨 의미죠? 그래서 뭐 실패하다 또는 시험에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의 반의어로 P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그치, 합격하다. pass가 되겠죠. pass. 그럼 이번에 가로는 pass. 네, 합격하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6번. You look up difficult words. 자, 이때 look up은 무슨 뜻이다? look up words. 단어를 찾아보다라는 의미였어요. 너는 어려운 단어를 찾아봅니다. 어디에서? 자, 우리가 단어를 어디서 찾죠? 사전에서 찾죠. 사전은 Dictionary입니다. Dictionary. 자, 스펠링이 조금 어려워요. 자, 먼저 Dick 이렇게 써보고요. Dictionary 이렇게 쓰면 됩니다. Dictionary. 사전이 되는 거죠. 자, 8번. To find the answer to a problem.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해결하다라는 동사로 쓸수 있죠. 자, 해결하다는 solve. 자, solve 이렇게 씁니다. solve 해결하다 또는 문제를 풀다. 자, 9번입니다. a score. 자, 점수인데요. A, B, C와 같은 점수이다. for your test. 당신의 시험을 위한 점수. 이렇게 A, B, C 같은 걸 우리는 성적이라고 하죠. 성적. 자, 성적은요. grade입니다. grade. 마지막 10번은 그림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성적표가 나와 있네요. 우리 성적표는 무슨 카드? 그쵸, report card라고 한다. 자, 그럼 10번에 들어갈 말은 report. 네, report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가로 퍼즐로 다 채워봤는데요. 자, 이제 다음 세로 퍼즐로 한번 가봅니다. 자, 1번에 school trip. 현장 학습이요. 자, 이것의 유형은 그렇지. Field trip이 있었죠. Field trip. 그래서 field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요. 자, 3번에 그림 힌트가 있어요. 자, 이두 친구들을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공부하다라는 단어는 그쵸. Study입니다. Study. They study hard. 그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4번 볼까요? V로 시작하는 이것은 Words used in a language. 한 언어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이다. 그쵸? Words. 단어들. 자, 이걸 우리는 어휘, 용어라는 표현으로 아까 배웠습니다. Vocabulary가 되죠. Vocabulary. 자, 스펠링 유의해서 Vocabulary. 이렇게 쓰면 되겠죠. Vocabulary. 아이고, 마지막 Y가 조금 안 예쁘네요. Vocabulary. 네, 어휘. 용어라는 의미가 되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Please blank my question. 내 질문에 대해서 제발 답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답을 하다. Please answer. 자, answer이 들어가면 됩니다. Answer. 네, 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 7번입니다. Preview. Preview는 예습하다. 예습하다. 그러면 이것의 반의어는 복습하다가 되겠죠. 피만 빼주면 돼요. 바로 review입니다. 복습하다는 review.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네, 아, 우리 오늘도 아주 예쁘게 가로, 세로 퍼즐을 다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데일리 프랙티스로 넘어가서 A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단어의 알맞은 뜻을 찾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grammar이에요, grammar. 자, 무슨 의미죠? 문법이죠, 문법. grammar, 문법. 자, 2번은 dictionary. dictionary.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렇죠. 사전이 됩니다. 사전. 자, 3번은요. contest. contest. 대회가 되죠.
대회. 자, 4번 goal, goal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vocabulary, 어휘랑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어서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B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한번 찾았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저녁 식사 후 숙제를 하다. 이때 do my homework가 되죠. homework 숙제, homework입니다. Do my homework after dinner. 자, 2번은 prepare for 무엇을 준비하다라는 뜻인데요. 과학 쪽지 시험을 준비하다. 우리 굉장히 간단한 시험, 쪽지 시험을 뭐라 그런다? Quiz라고 하죠. Quiz. Prepare for a science quiz. 자, 3번 understand today's blank. 오늘 수업을 이해하다. 자, 우리 수업은요. lesson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lesson. Understand today's lesson. 자, class는 수업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수업 내용, 우리가 배운 것은 lesson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4번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 Solve a difficult math. 그렇죠. 문제는 problem. Problem. Solve a difficult math problem. 수학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은 현장 학습을 가다예요. Go on a, 그렇지, field trip. 현장 학습이죠. Go on a field trip. 현장 학습. 자, 유의어로는 school trip 이라는 표현도 함께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B번 잘 채워보셨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나는 방과 후에 테니스를 배운다. 자, 우리 배우다라는 동사. learn 있었어요. learn. I learn tennis after school. I learn tennis after school. 자, 이제 2번 한번 볼까요? 나는 숙제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우리 질문하다는 ask였어요. ask. I want to ask a question about the homework. 나는 숙제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자, 3번입니다. 나는 매일 저녁 노트를 복습한다. 자, 우리 복습하다는 review였죠, review. I review my notes. I review my notes every evening. 나는 매일 저녁 노트를 복습한다. 자, 이어서 4번, 5번 볼게요.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 자, 이때 주의를 기울여서 듣다라고 할 때는 listen을 쓰죠. We listen to the teacher. We listen to the teacher carefully.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성적표는 나의 노력을 보여준다. 우리 성적표는 report card였어요. The report card. The report card shows my hard work. 성적표는 나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우리 오늘 learning과 관련된 단어들 이렇게 다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의 world mission입니다. 지금 하준이가 내일 퀴즈가 있어요. 그렇게 퀴즈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오늘 배웠던 내용을 빈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를 찾고 싶을 때는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1번과 2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서 오늘의 월드 미션 도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단어 잘 복습해서 나만의 복화 노트에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하은쌤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 Day 15 단어 주제는 Careers and Jobs, 진로와 직업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꿈이라든지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아,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122페이지로 가볼게요. 첫 번째 단어. 자, 뒤듬절의 강세를 두고 읽어봅니다. career. career 하면요. 일단 커리어, 경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쌓게 되는 어떤 전체적인 진로, 경력을 career라고 하고, 또는 직업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유의어로 job이 있죠. 자, 예문 보시면 그녀는 법 쪽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She has a successful career in law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경력을 쌓다라고 할 때는 build라는 동사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build one's care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 position. 자, position 하면 일단 일자리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제안하다라고 할때 offer a position이 되겠고요. 또는 어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위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회사 같은 데에 뭐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직위 이름 있죠? positio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 apply. apply 하면 동사로 지원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3단 변화로 apply, applied, applied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요. 그녀는 왜그 일자리에 지원하지 않았나요? Why didn't she apply for the job? 우리 어떠한 일자리에 지원하다라고 할때 apply for the job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명사형으로는 application. application 하면 지원 또는 지원서를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apply가 적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application 하면 적용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quit. 자, quit 하면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3단 변화는 quit, quit, quit입니다. 현재, 과거, 과거분 사용이 같다. 또 일자리를 그만두다, 즉 사직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resign으로도 바꾸어 쓸수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What are you going to do if you quit your job? 이렇게 쓰일 수 있죠. 여기 보카 플러스 보시면 quit하고 stop의 차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quit은 직장, 학교 또는 습관 등을 그만둘 때 쓰고요. 한편 stop은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을 잠시 멈출 때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는 담배를 끊었다. 담배 피는 걸 끊었다. He quit smoking. 이렇게 quit 뒤에는 보통 ing 형태로, 동명사 형태로 또 써주고요. 뭐뭐 하는 것을 끊다. 한편 차를 세워라, 잠시 멈춰라라고 할 때는 stop the car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네요. quit 하고 stop은 서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강세 지켜서 한번 읽어볼게요. occupation. occup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단은 occupy라는 단어는 동사로 차지하다 또는 점령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이다. occupation 하면 일단 직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의어로 job 또는 career 가 있는데요. 어떤 직업이라는 것도 나의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occupation. occup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job과는 달리 뭔가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직업을 의미하고요. 또 점령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교직은 보람 있는 직업이다. 참 공감하는 문장인데요. Teaching is a rewarding occupation. 어떤 공식적인 직업을 occupation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첫 음절에 일 강세를 두고 읽어볼까요? businessman. businessman 하면 사업가 또는 경영인을 얘기한다. 보통 자신의 회사를 차려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돈을 버는 사람 있죠? 사업가를 businessman이라 하는데, 여기 business 하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최근에는 좀 성중립적인 단어를 쓰자라고 해서 businessman 대신에 person을 붙이기도 해요. business person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 celebrity. celebrity 하면 말 그대로 셀럽이죠. 유명인을 얘기하는데 뭐 가수나 배우 그 외에도 또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도 셀러브리티가 될수 있습니다. 그 유명인은 어린이 병원에 돈을 기부했다. The celebrity has donated money to a children's hospital. 그래서 celebrity라는 단어이고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강세 주의해서 읽어보는데 발음이 두 가지 가능하네요. director 또는 director가 되는데요. 우리 direct라는 단어는 이제 형용사로 쓸땐 직접적인이고, 그런데 동사로 쓸 때는 감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director 하면 감독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어떤 단어에 ore 붙게 되면 때는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서요. 영화나 연극의 감독을 director라고 한다. 우리 영화 감독 movie director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Editor. 자, editor 하면 edit은 편집하다, 수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편집하는 사람인 거죠. 편집자. 어떤 글을 편집하는 사람도 editor라고 하고,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는 시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상 편집자, video editor도 이제 많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이 단어 두 번째 음절의 강세 두고 읽어볼까요? Reporter. Reporter 하면 말 그대로 리포터, 기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기사를 쓰는 사람, reporter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는 정치 기자로 일한다. 기자마다 또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 He works as a political reporter. 우리 정치 기자는 political reporter 이렇게 말을 하네요. report라는 단어에는 이제 동사로는 보도하다, 보고하다 이런 뜻이 되고 또는 이제 명사로 쓰였을 때 보도, 기록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하는 사람을 reporter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를 취재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announcer. announcer 하면 말 그대로 announce를 하는 사람입니다. announce는 발표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 TV에 나오는 announcer 이런 철자로 쓴다. 또 방송 진행자라는 뜻도 되고요. 나의 여동생은 TV 뉴스 아나운서이다. My younger sister is a news announcer on TV.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확인해 볼게요. narrator. 우리 narrator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추가 단어 같이 보시면 narrate 하면 이건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되고 또는 다큐멘터리 등에서 내레이션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레이션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narrator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시면 뭐 치타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서술해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narrator라고 부릅니다. narr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설명, 내레이션 자체를 얘기하는 말이 되겠고요. 우리 한편 참고해서 알아둘 단어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요. 목소리 연기하는 성우 있잖아요. 성우 같은 경우에는 voice actor라는 표현을 씁니다. voice actor 하면 목소리 연기하는 사람이다. 해서 narrator랑은 또 다른 직업이 되겠죠?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ustrator. Illustrator 하면 사파가인데요. 우리 이것도 관련 단어 먼저 보면 illustrate 하면 이건 사파를 그리다. 또는 이제 그림이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llustrate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illustration을 그리는 사람이요. 우리 예문 보시면 그 사파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The illustrator is famous for drawing beautiful picture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 두고 읽어볼까요? programmer. 자, programmer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인데 혹시 프로그래머가 꿈인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래 단어 같이 보면 program 하면 명사로 프로그램도 되고 또는 프로그램을 짜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코딩 같은 걸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이 바로 programmer가 되겠다. 또 programming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볼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엔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 engineer. engineer, 말 그대로 엔지니어, 기술자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설계하는 사람을 엔지니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뭐 건축 분야에 엔지니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로봇 분야에 로봇 엔지니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 추가 단어 보시면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공유하는 단어들입니다. 엔진 하면 이제 엔진, 기관을 얘기하고 여기 ing를 붙여서 engineering 하면 공학 또는 공학 기술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15개 단어 공부해 보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초성 퀴즈입니다. 우리 방금 배운 단어에 우리말 뜻 초성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 건지 맞춰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응, 니은, 이응, 시옷. 자,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뉴스에서 이 사람을 볼수 있어요. 정답은 바로 announcer, announcer입니다. 다음 우리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 무엇일까요? 보통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바로 사업가. 사업가 하면 businessman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기역, 디귿.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만들거나 제작하는 사람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바로 감독. 감독하면 디렉터였죠.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보통 글이나 잡지에 들어가는 삽화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바로 삽화가. 삽화가 하면 illustrator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들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architect. 자, architect 하면 건축가, 설계자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건물의 도면을 그리고 설계를 하고 또 건물을 짓는 사람, architect라고 볼수 있죠? 우리 추가 단어로 architecture. architecture 하면 건축학 또는 건축 양식을 가리킨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단어 발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때 PH는 F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physician, physician인데요. physician 하면 내과 의사 또는 의사를 얘기해요. 유의어로 doctor가 있는데 이제 doctor 말고도 physicia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우리 반의어로는 patient 하면 환자가 되겠고요. 이 physician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주로 약물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내과 의사를 말한다. 우리 몸 내부에 어떤 병을 진찰해주고 또는 약물을 처방해주는 그런 분. 우리 배가 아프면 이제 내과 의사를 찾아가죠. physician이고요. 한편 surgeo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수술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를 말한다. 우리 수술이라고 할 때는 surgery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요. 우리가 팔이 부러졌어요. 수술을 해야 되죠? 그때는 surgeon을 찾아가면 됩니다. physician, surgeon 두 단어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judge. 자, 우리 judge 하면 이것도 직업 중에 하나죠. 이제 판사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스포츠에서의 심판이나 심사위원이라는 뜻도 됩니다. referee라고 하면 이건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같은 데서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제 유의어로 볼수 있겠고요. 또 judge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하다, 심판을 보다 또는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모두 뜻이 좀 연관되어 있죠. 우리 명사형으로는 judgment 이렇게 쓰는데 judgment 하면 판결 또는 판단을 의미하고요. 우리 보카 플러스 보시면 주요 법원 관계자와 관련된 어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법정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식으로 법정이 있을 때 각각의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일단 judge 하면 판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최종 판결과 형량을 결정하는 사람. 우리 법원에 이제 법정에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lawyer 또는 attorney는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의뢰인을 대리해서 법적 조언을 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을 lawyer 또는 attorney라고 불러요.

수 있죠? 자, 다음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와 있는데요. Prosecutor. Prosecutor 하면 검사입니다. 범죄를 수사해서 기소하고 피고인의 죄를 증명하는 사람이래요. 우리 prosecute 하면 기소하다란 뜻이 있어서 피고의 죄를 주장하는 사람인 거죠. 검사는 prosecutor입니다. 다음으로 jury 그리고 juror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juror가 이제 한 사람, 각각 한 사람의 그 배심원을 얘기하고요. 이제 jury는 집합 명사로 배심원들이 모인 배심원단을 얘기합니다. 주로 법정에 이 한쪽에 앉아서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이제 피고인의 유무죄 사실을 판단하는 사람, 주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배심원단, 배심원, jury, juror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참고로 같이 알아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diplomat. Diplomat 하면 외교관이죠. 외교관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정부들과 또 협상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diplomat인데요. 우리 명사로 diplomacy. diplomacy 하게 되면 이건 외교를 뜻하고요. 또는 사교 능력, 외교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detective. detective 하면 디텍트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디텍트는 발견하다, 알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서 디텍티브 하면 형사 또는 탐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Detectives are investigating last night's crime. 형사들이 어젯밤 발생한 범죄를 수사 중이다. 우리 investigate 하면 수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detective 하면 형사 또는 탐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soldier. soldier 하면 군인 또는 병사를 얘기하죠. 자, 이 단어 철자 어렵거든요. 같이 써보면서 외워보세요. soldier. 우리 soldier는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얘기하는 반면에 이제 military는 군대 전체 또는 군사 조직을 의미하는 단어죠. 우리 다음 직업 보겠습니다. security guard. security guard 할때 security는 보안 또는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ecurity guard 하면 보안 요원 또는 경비원을 얘기하는데 우리 guard 하면 뭐 경비를 보다 지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경비 요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security guard 하면 경비원이란 뜻이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인데요. 비행기 승무원을 얘기합니다. 승무원이 비행 중에 음료를 제공했다라고 할 때, 자, 이 단어도 철자가 어려워요. 한번 쓰면서 외워보세요. The flight attendant, served drinks during the flight. 우리 flight 하면 비행이거든요. 그리고 attendant 하면 돌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승객들의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flight attendant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원래는 여자 승무원은 stewardess, 남자 승무원은 steward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flight attendant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astronaut. 자, astronaut 하면 우주 비행사입니다. 우리 astro 이 단어에 이제 별의란 뜻이 있거든요. 별의, 천체의란 뜻이라서 이제 별과 별 사이 우주를 비행하는 우주 비행사. astronaut입니다. I want to become an astronaut and walk on the moon.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달 위를 걷고 싶다.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천문학이라고 할 때는요. astronomy. 우리 우주 비행사는 과학 지식 또는 공학 지식뿐만 아니라 천문학 지식도 풍부해야 되겠죠. 천문학 할때 astronomy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athlete. 애틀릿 하면 운동선수를 의미합니다. 여기 추가 단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애틀레틱 하면 운동 경기의, 체육의라는 뜻이 되고, 또 애틀레틱스 하게 되면 이건 육상 경기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애틀리트는 꼭 육상선수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수영선수 또는 역도선수, 육상선수 모두 통틀어서 운동선수, 애틀리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hairdresser.
hairdresser 하면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dress에 꾸미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꾸며주는 미용사를 얘기합니다.

0: 하죠. The hairdresser cut my hair. 그 미용사가 내 머리카락을 잘랐다. 유의어로 barber 하면 이건 보통 이발사에서 남성 머리를 이렇게 꾸며주는 사람이고 hairstylist 하면 헤어 디자이너가 됩니다. 또 이렇게 미용사가 일하는 미용실은 hair sal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gardener. gardener 하면 garden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다 해서 정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아파트가 잘 없고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앞마당, 뒷마당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원사라는 직업이 좀 대중적인 흔한 직업입니다. 또 정원 가꾸기와 관련된 어떤 산업도 발달해 있고요. 우리 정원사면 gardener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agent. 자, agent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 travel agent 하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어떤 여행 계획을 짜주고 예약해 주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travel agent. 가 되겠고 또는 예술, 연예, 스포츠 부문의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배우, 가수 또는 운동선수를 대신해서 어떤 계약을 따고 또 연봉 협상을 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기관을 대표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FBI 요원이라고 할 때 FBI agents arrested the suspect. 그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명사로 agency 하면 이제 이 에이전트들이 일하는 곳을 말하겠죠. 대행회사, 대리점이라서 뭐 travel agency 하면 여행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conductor. conductor 하면 지휘자를 얘기합니다. 그는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이다. He's a famous orchestra conductor. 우리 conduct라는 단어에 원래 수행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지휘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지휘를 하는 사람 conductor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우리 강세 지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sistant. assistant 하면 이 단어에는 assist가 들어가 있습니다. assist 하면 이거 돕다잖아요. 또 누군가의 조수를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assistant 하면 조수 또는 보조가 됩니다. 그 보고서는 조수에 의해 꼼꼼히 준비되었다. The report was carefully prepared by the assistant.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데 또는 뭐 사무보조원이라고 할 때 office assista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또는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을 보조해주는 조교 있잖아요. teaching assistant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TA로 약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단어 공부했는데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 도전 이모지 퀴즈입니다. 우리 화면에 떠오르는 이모지를 보고 이게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봅시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아픈 사람 을 진찰해주고 또 약을 처방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의사라고 할 때 doctor 말고 이 단어가 있었어요. 정답은 바로 physician. physician 하면 특히 내과 의사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근육도 키우고 또 경기를 뛰어서 메달을 따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athlete. athlete 하면 운동선수였죠. 다음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자, 지구에서 이렇게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행성 그리고 별을 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astronaut. astronaut 하면 우주 비행사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A의 다음 영어 단어를 보고 알맞은 뜻을 연결해 볼게요. 우리 뜻 부분부터 같이 볼까요? A person who cuts and styles hair.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또는 스타일링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미용사란 뜻의 단어 연결해야겠죠. hairdresser 연결해줍니다. 다음 우리 B번 보시면 A person who travels into outer space. 해서 지구 밖에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우주 비행사가 되겠네요. astronaut 연결해주고요. 다음 C예요. A person who writes computer programs.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 즉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Programmer 연결해주면 됩니다. 다음 D번 볼게요. A person who grows plants or cultivates a garden 해서 이제 식물을 기르거나 또는 cultivate 하면 일구다, 뭐 경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원을 일구거나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네요. 정원사라는 직업이죠. Gardener 연결해 주시고요. 다음 E 한번 볼게요. A person who draws or creates pictures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For magazines, books, etc. 해서 잡지나 책 등등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는 사람. 우리 사파가 illustrator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B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말 뜻을 보고 알맞은 영어 단어 써볼까요? 1번에 고위 직책이라고 할 때 a senior 무엇? senior 하면 뭐 고위의 또는 선배의 이란 뜻이 있는데 직책이라고 할 때는 position 이란 단어 쓸 수 있었습니다. 직책, 직위. 다음 2번입니다. 재능 있는 지휘자, a talented 우리 지휘자라고 할 때 conducto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에요. 공정한 판사, 우리 판사란 뜻의 단어 judge였습니다. a fair judge. 다음 우리 4번에요. 조수를 고용하다, 우리 hire 하면 고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우리 조수라고 할 때는 assist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hire an assistant 이렇게 써주고요. 다음 5번입니다. 일자리에 지원하다. 아, 어떤 일자리 같은 것에 지원하다는 뜻의 단어. A로 시작하죠. apply. apply for a job.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C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완성해 볼게요. 1번에 She started her mama as a teacher. 그녀는 교사로 경력을 시작했다. 경력이라고 할 때 career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그 사업가는 태국으로 자신의 회사를 확장했다 라고 할 때 그 사업가란 뜻의 단어 businessman이죠. The businessman has expanded his company into Thailand. expand 하면 확장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다음 우리 3번 보시면 She became a mama. 자, 그녀가 무엇이 되었어요? 유명인이 되었어요. After the movie became a hit. 그 영화가 흥행한 후에, 히트를 친 후에 유명인이란 뜻의 단어 celebrity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의 내레이터는 정말 훌륭해. The mama of this audiobook is amazing. 우리 내레이터란 뜻의 단어 narrator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I agree. Her voice is wonderful. 이렇게 완성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요. 영어로 나의 장래희망 소개하기입니다. 우리 오늘 진로와 직업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했으니까요. 나는 미래에 무엇무엇이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뭐뭐 라는 문장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배운 단어 써주셔도 되고 혹시 오늘 배운 단어 중에 없다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서요. 나의 장래희망을 소개하는 한 문장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에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편하게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판별식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의 미션과 관계가 있겠죠? 자,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개념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배울 것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equal 0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고요. 0이면 중근을 갖고 음수면 근이 없습니다. 선생님, 왜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겠죠? 맞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가르쳐주면서 이거 반드시 외워야 해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여지죠? 자, 이때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디에 있어요? 루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 루트 안은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된다면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x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근의 공식에서 저 x값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근이 없다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면 맞아요. 하나의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다른 하나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죠. 그런데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어때요? 저 뒤쪽에 있는 루트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서로 달랐던 두 개의 근이 서로 같은 근이 됩니다. 그때 중근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직접 다 풀지 않더라도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알파벳 대문자 D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퀄 0은 a가 1이고 b가 3이고 c가 마이너스 5가 되겠고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대로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대입한 계산의 결과가 29가 되고요. 중요한 건 양수라는 게 중요해요. 양수니까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판별식이 어떤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암기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근호 안에 있었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근의 개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 탄생 배경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개념은 2차 방정식의 짝수 판별식입니다. 그래요. 근의 공식이 짝수 근의 공식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싱크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판별식은 근호 안에 있는 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은 짝수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근호 안에 있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바로 판별식이 되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우리가 4분의 d라고 구별해서 써요. 결국 원리는 앞에 배웠던 판별식과 동일합니다. 루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고요. 0이면 중근을 갖고요.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짝수 판별식도 탄생 배경, 원래 어디에 있었다? 근호 안에 있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통해서 한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퀄 0은 x의 개수가 짝수야. 아, 그럼 짝수 판별식 사용하자 생각할 수 있고,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보통 써줍니다. 자, 그렇다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결국 그 값이 마이너스 11인 음수가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아,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을 암기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4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짝수 판별식을 알고 있어야 계산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근이 존재하도록 이라는 말은요, 근이 두 개여도 되고요, 또는 중근이어서 근이 한 개만 있어도 되더라, 두 개의 근이 하나로 합쳐져도 되더라, 자, 이런 이야기죠.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커도 되고요, 0이어도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네요. 결국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근데 X의 개수를 봤더니요, X의 개수가 짝수예요. 그럼 뭘로? 4분의 D로 접근합시다. 자, 4분의 D를 생각할게요. B'은 4의 절반 2니까.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판별식 쓸수 있죠. A는 X제곱의 개수고요. C는 상수항이니까 K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4 마이너스 K가 판별식 4분의 D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혹은 중근 존재해야 되니까요. 아, 0보다 크거나 같다, K값의 범위 찾을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K 이항 시켜준다면 K는 4보다 작거나 같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 생각하니까 K가 1, 2, 3, 4, 4개 존재합니다. 이것들의 합을 구하여라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정답은 10 하고 쓸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좋아. 벌써 수업이 끝나나 하고 기대했나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풀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짝수여서 짝수 판별식 사용했죠? 그런데 혹시나 눈치를 못 채고요, 그냥 판별식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판별식 D를 한번 보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자,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어떤 일 벌어져요? 16 마이너스 4K 하고 식을 정리할 수 있고, 근이 존재하도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0 이상이구나,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4K가 16 이하가 되면서 K는 4 이하, 결국 동일한 정답 K는 1, 2, 3, 4 하고 만들어지면서 합을 구하면 10이다 찾아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이 풀이 왜 하셨습니까? 물어보신다면 비교해드리고 싶었어요. 4분의 D가, 왜 4분의 D지? 정말 4분의 D인가? 네, 보세요. D의 4분의 1만큼이라는 거 확인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직접 근을 구하지 않아도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방법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친구들,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보는 시간입니다. 만점왕 수학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분수의 곱셈에서 응용력 높이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북 1에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응용력 높이기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의 유형들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확인해 보려고 한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유형부터 함께 만나보자고요. 대표 응용 첫 번째, 공이 땅에 닿았다가 튀어 올랐을 때의 높이 구하기. 여러분은 이 유형의 문제를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땅에 떨어지면 떨어진 높이의 5분의 3만큼 튀어 오르는 공이 있습니다. 200c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이 땅에 두 번 닿았다가 튀어 올랐을 때의 높이는 몇 cm인지 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200c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떨어진다. 이렇게 땅에 한번 닿았다가 튀어 오릅니다. 그럼 이렇게 튀어 올랐을 때 한 번 땅에 닿았다가 튀어 올랐을 때의 높이는 바로 200cm의 5분의 3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cm의 5분의 3이라고 하는 건 200 곱하기 5분의 3만큼 요것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여기가 뭐가 되죠? 이렇게 40으로 표현되죠. 40과 3을 곱해서 120, 그러니까 이것이 120cm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거고요. 그런데 공이 땅에 또 한 번 닿았다가 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높이를 구하려면 다시 120cm의 5분의 3만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건 120 곱하기 5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으니 5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3을 곱하니까 72. 아, 따라서 이것이 72cm로 표현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0cm의 5분의 3만큼이 튀어 오르고 다시 그 값의 5분의 3만큼이 튀어 오른다. 따라서 공이 땅에 두 번 닿았다가 튀어 올랐을 때의 높이가 72cm로 표현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됐을까요? 약분했겠죠. 5로 나누고 다시 이렇게 5로 나누고 8, 3, 24, 3을 곱해 72라고 표현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기. 공이 땅에 한 번 닿았다가 튀어 올랐을 때 높이는 200 곱하기 5분의 3cm입니다. 여기서 계산 안 했죠? 따라서 공이 땅에 두 번 닿았다가 튀어 올랐을 때의 높이는 한 번 닿았다가 튀어 올랐을 때의 높이에 다시 5분의 3만큼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앞서서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약분해서 계산하기로 하였죠. 따라서 8, 3, 24, 3을 곱해 72, 따라서 72cm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대표 응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땅에 떨어지면 떨어진 높이의 3분의 2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습니다. 180c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이 땅에 두 번 닿았다가 튀어올랐을 때 높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80cm의 3분의 2만큼이 튀어오른다. 공이 땅에 한 번 닿았다가 튀어올랐을 때 높이고요. 두 번 닿았다가 튀어올랐을 때 높이는 다시 이 값의 3분의 2만큼이다.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계산해 볼까요?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60,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20, 20 곱하기 2 곱하기 2이니까 이럴 때 이 값은 바로 80이라고 할 수 있군요. 땅에 두 번 닿았다가 튀어 올랐을 때 높이를 구하면 그 높이가 80cm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8로 나누면 1, 8, 4, 32 이렇게 표현되죠. 4로 나누면 2, 4로 나누면 1. 따라서 2분의 5를 3번 곱하면 125,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62와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공이 땅에 3번 닿았다가 튀어올랐을 때 높이는 62와 2분의 1cm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대표 응용 첫 번째 해결됐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수카드로 만든 대분수의 곱 구하기. 이것도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인데요. 이미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수카드 2, 3, 7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곱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세 자연수가 있을 때큰 것부터 동그라미 네모, 세모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대분수는 이때 대분수라는 것이 중요하죠.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예요. 따라서 가장 큰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의 가장 큰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와 세모로 진분수 네모분의 세모를 만들면 돼요. 가장 작은 대분수는 셋 중에 가장 작은 세모를 자연수 부분에 동그라미와 네모로 진분수 동그라미분의 네모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를 만드는 방법, 요거를 잘 익혀두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곱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해결해 볼까요? 2, 3, 7. 그럼 이건 작은 것부터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카드 2, 3, 7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곱을 구해 보세요. 대표 응용 두 번째는 수카드로 만든 대분수의 곱을 구하는 유형이에요. 그럼 일단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이 가장 큰 7과 2분의 3안 돼요. 2분의 3은 가분수기 때문에 우리는 진분수 3분의 2, 7과 3분의 2라고 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이 가장 작은 2와 7분의 3입니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두 대분수의 곱은 7과 3분의 2 하고, 그 다음에 2와 7분의 3 하고 이걸 곱해주면 돼요. 그럼 7과 3분의 2 곱하기 2와 7분의 3은 3분의 23 곱하기 7분의 17, 이와 같이 표현되니까 21분의 23과 17을 곱해서 37에 21, 27에 14, 3, 2 더해 볼까요? 이렇게 391. 그러면 391 안에 21이 몇번 들어갈까? 한 번, 21, 그 다음에 빼고 이 안에 몇번 들어갈까? 8번, 1, 8은 8, 2, 8에 16, 빼주니까 이렇게 13이 남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18과 21분의 1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8과 21분의 13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두 대분수의 곱을 구해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연습해 볼게요. 수카드 3, 5, 9가 있습니다.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곱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3, 5, 9 작은 것부터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가장 큰 대분수는 9와 5분의 3이고 가장 작은 대분수는 3과 5하고로 만들 수 있는 진분수는 9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들을 곱해 주는 거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5분의 48 곱하기 9분의 3, 9, 27, 5를 더하니까 32 이렇게 표현이 되었거든요. 3으로 나누면 3, 3으로 나누면 16, 그럼 이건 15분의 16과 32를 곱해 줄게요. 그랬더니 이 값이 512 이렇게 표현되는군요. 그럼 512 안에 15가 몇번 들어갈까요? 3, 45, 4, 60 하니까 2가 남네요. 따라서 34와 15분의 2다라고 표현해야죠. 두 분수의 곱을 구해서, 두 대분수의 곱을 구해서 34와 15분의 2로 답하면 됩니다. 한번 더. 수카드 1, 4, 5, 7 중에서 세 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곱을 구해 보세요.
내장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세 장만 골라라. 그런데 수카드의 수가 작은 것부터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장 큰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은 7이 될 거고요. 7을 제외하고 1, 4, 5로 만들 수 있는 진분수는 4분의 1, 5분의 1, 5분의 4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5분의 1보다는 당연히 5분의 4가 더클 거고, 4분의 1과 5분의 4 중에서 5분의 4가 더 크니까, 그럼 7과 5분의 4 이렇게 나타내 주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대분수예요. 그럼 이럴 때는 1과 제일 작은 1을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에 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4, 5, 7인데, 그럼 진분수는 5분의 4와 7분의 4와 7분의 5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진분수가 뭐예요? 7분의 5보다는 7분의 4가 더 작을 거고, 5분의 4와 7분의 4 중에서 7분의 4가 더 작으니까, 바로 1과 7분의 4,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두 대분수의 곱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5분의 39 곱하기 7분의 11 이와 같이 표현되고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세요. 분자를 분자끼리 곱해주었더니 그 값이 429 이렇게 표현되는군요. 그럼 429 안에 35가 몇번 들어갈까? 1, 35, 2, 79가 남네요. 그럼 12와 35분의 9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두 대분수의 곱을 구하여 12와 35분의 9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카드로 만든 두 대분수의 곱 구하기 유형이 해결됐습니다. 세 번째 대표 응용. 도형의 넓이 구하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가로가 5와 10분의 7cm, 세로가 2와 2분의 1cm니까 결국은 이두 대분수의 곱을 구하는 거랑 같아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처럼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5와 10분의 7하고 2와 2분의 1을 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5와 10분의 7 곱하기 2와 2분의 1은 10분의 57 곱하기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약분할게요. 5로 나누면 2, 5로 나누면 1, 따라서 4분의 57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이거 지금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서 표현할까요? 57 안에 4는 14번 들어가고 1이 남아요. 분모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14와 4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넓이는 14와 4분의 1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주면 된답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면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구해봐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구하게 되죠. 따라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2와 4분의 3 곱하기 2와 11분의 4를 계산해 주면 된답니다. 따라서 4분의 11 곱하기 11분의 26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약분하세요. 그랬더니 2분의 13이 되네요. 따라서 6과 2분의 1이라고 나타내 볼수 있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여 6과 2분의 1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삼각형이 주어졌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하고 그 값을 2로 나눠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죠. 6과 7분의 6 곱하기 6과 8분의 1 나누기 2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두 대분수의 곱부터 먼저 구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7분의 6, 7, 42, 6을 더해서 48 곱하기 8분의 6, 8에 48, 1을 더해 49, 나누기 2,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7로 나누고, 8로 나누고, 그러면 6, 7에 42, 이것을 2로 나누니까 2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군요. 삼각형의 넓이는 21 제곱 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넓이 구하기 유형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응용입니다.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 구하기 유형이 되겠는데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길이가 3과 12분의 11cm인 색테이프 3개를 그림과 같이 8분의 7cm씩 겹치게 이어붙인다.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 보세요. 이 길이가 기역인 것이 하나, 둘, 셋만큼. 그러면 이 색테이프 세 개의 길이의 합은 기역 더하기 기역 더하기 기역인데 겹친 부분을 보세요. 세모 개를 겹쳤을 때 겹치는 곳은 세모 빼기 1군데, 즉세 개이면 겹치는 부분이 두 군데예요. 그럼 그 길이만큼이 줄어들겠죠. 이어붙였을 때 길이가요. 따라서 니은을 두번 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답니다. 그럼 이 문제 해결해 볼까요? 색테이프 세 개의 길이 합을 먼저 구해요. 3과 12분의 11 곱하기 3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12분의 3과 11을 곱하면 36인데 11을 더하니까 이거 47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3을 이렇게 곱해 주는 거예요. 약분하여서 4분의 47, 그러니까 11과 4분의 3, 11과 4분의 3cm가 됩니다. 겹쳐진 부분의 길이 합, 물론 여기서 8분의 7을 두번 빼도 되지만 8분의 7 더하기 8분의 7. 우린 8분의 7에 2를 곱한 값, 4분의 7을 뺀다. 즉, 1과 4분의 3cm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더 쉽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의 차가 11과 4분의 3에서 1과 4분의 3을 뺐더니 10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11과 4분의 3에서 1과 4분의 3을 뺐더니 10. 따라서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는 이렇게 10cm가 된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길이가 4와 20분의 9cm인 색테이프 4개를, 4개예요. 그림과 같이 1과 5분의 2cm씩 겹치게 한 줄로 이어붙입니다.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색테이프 4개 길이의 합을 구해두세요. 그 다음에 겹쳐진 부분의 길이 한 만큼이 줄어들기 때문에 겹쳐진 부분의 길이 한 만큼을 빼서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한다라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색테이프 4개 길이 합은 4와 20분의 9 곱하기 4예요. 따라서 이 값은 20분의 89 곱하기 4로 약분하여 나타내면 5분의 89가 되거든요. 5분의 89는 17과 5분의 4cm 이렇게 표현되고요. 1과 5분의 2cm씩 하나, 둘, 셋 겹쳐진 부분이 세 군데예요. 그러면 겹쳐진 부분의 길이의 합을 구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5분의 21, 즉 4와 5분의 1cm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는 17과 5분의 4에서 4와 5분의 1을 빼는 거랑 같으므로 13과 5분의 3cm라고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13과 5분의 3cm 이렇게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해요. 자, 이제 한번더 해볼까요? 길이가 5와 10분의 7cm인 색테이프 10개. 자, 10개라고 했어요. 그림과 같이 1과 9분의 4cm씩 겹치게 이어붙입니다.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색테이프 10개 길이의 합부터 구합니다. 5와 10분의 7 곱하기 10.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겹쳐진

부분은요, 1과 9분의 4cm씩 색테이프 10개를 그림과 같이 이어붙이게 되면 겹쳐진 부분은 10 빼기 1로 9군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겹쳐진 부분의 길이합은 1과 9분의 4 곱하기 9입니다. 이들의 차를 구하면 바로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볼까요? 10분의 57 곱하기 10 하면 약분에서 57 빼기 1과 9분의 4 곱하기 9는 9분의 13 곱하기 9로 요게 13 요렇게 표현되니까 빼주면 44라고 바로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여 44cm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네 번째 응용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다섯 번째 움직인 전체 거리 구하기라는 제목이 있네요. 수아는 1시간에 4와 5분의 2km를 걷는 빠르기로 1시간 40분 동안 걸었습니다. 수아가 걸은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4와 5분의 2km를 가요. 그러면 2시간에는 얼마나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린 고민하지 않아요. 4와 5분의 2의 2를 곱한 것만큼이라고 할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1시간 40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바꿔서 4와 5분의 2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1분은 60분의 1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1분이라고 하는 건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1분이 60분의 1시간과 같게 되죠. 네모분은 60분의 네모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1시간 40분은 1과 60분의 40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약분에서 1과 3분의 2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로 바꿔서 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해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비법이 된답니다. 그럼 해결해 볼게요. 1시간 40분은 1과 60분의 40시간으로 1과 3분의 2 시간입니다. 따라서 수아가 1시간 40분 동안 걸은 거리는 1시간 동안 걸은 거리에 걸은 시간 1과 3분의 2를 곱해 주는 거예요. 5분의 22 곱하기 3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것은 3분의 22, 즉 7과 3분의 1로 표현되는구나. 7과 3분의 1km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지호는 1시간에 5와 4분의 1km를 걷는 빠르기로 2시간 10분 동안 걸었어요. 지호가 걸은 거리는 몇 km일까요? 그럼 이럴 때 2시간 10분 이것을 시간으로 바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2와 10분이라고 하는 건 60분의 10시간과 같거든요. 따라서 2와 60분의 10시간은 기하학분수로 2와 6분의 1 시간과 같다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1시간에 5와 4분의 1km를 걷는 빠르기로 2와 6분의 1시간 동안 걷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5와 4분의 1 곱하기 2와 6분의 1이라는 식을 만들어 이것을 계산한 값을 구해야죠. 4분의 21 곱하기 6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분할까요? 3으로 나누면 2, 3으로 나누면 7,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이건 4, 2, 8분의 7과 13을 곱해 보세요. 그랬더니 91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8분의 91이 가분수라서 대분수로 나타내면 11과 8분의 3이라고 계산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지호가 걸은 거리를 구하게 되면 11과 8분의 3km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움직인 전체 거리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럼 이번엔 이것도 볼까요? 민우는 1시간에 4와 5분의 4km를 걷는 빠르기로 1시간 15분 동안 걸었다. 민우가 걸은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의 걸은 거리에다가 걸은 시간을 곱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시간 15분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1시간 15분 이것을 시간으로 바꿔 1과 60분의 15시간이라고

뭐 표현하면 기하분수로 1과 4분의 1시간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민우가 걸은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떤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걸까요? 1시간에 4와 5분의 4km를 걷는다. 그런데 1시간 15분, 즉 1과 4분의 1시간 동안 걸었으니까 이때 민우가 걸은 거리는 몇 킬로미터가 될까? 이렇게 4와 5분의 4 곱하기 1과 4분의 1이라는 식을 만들어줍니다. 계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가며 계산했죠? 뭐 4와 5분의 4에다 1을 곱하고 4와 5분의 4에다 4분의 1을 곱해서 더해줘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한 방법대로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5분의 4, 5, 20, 4를 더해서 24 곱하기 1과 4분의 1은 4분의 5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약분하면 쉽게 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6. 따라서 이렇게 6. 민우가 1시간 15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였더니 6km가 되는 거예요. 답은 6km로 나타내 볼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대표 응용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한번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수카드 문제요. 수카드 2, 3, 7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곱을 구하는 유형의 문제.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세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이때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자연수예요. 이때 큰 것부터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표현됐을 때 가장 큰 대분수는 동그라미와 네모분의 세모, 가장 작은 대분수는 세모와 동그라미분의 네모. 대분수라는 것이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를 만든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두 대분수의 곱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문제 해결의 흐름, 이것을 잘 기억하고요. 가장 큰 대분수, 가장 작은 대분수를 구하는 방법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습니다. 커다랗게 다섯 가지 유형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각각의 유형마다의 해결 과정들을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두길 바랍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자, 소세나누 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개념 정리와 함께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까지 우리가 정복을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 또 실력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자, 소수의 나눗셈 식이 주어지면 이제는 계산하는 방법은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얼마든지 편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요, 내가 직접 나눗셈 식을 만들어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 가지 유형,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먼저 오늘은 응용력 높이기 문제풀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요, 수카드로 소수의 나눗셈을 만들고 몫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수카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조건에 맞는 나눗셈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디 우리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수카드 2, 5, 6을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다음 나눗셈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나눗셈 중에서, 이게 중요하네. 몫이 가장 작을 때의 몫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보니까 163이라고 나누어지는 수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나누기 몇점 몇몇 이렇게 나누는 수만 내가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몫의 조건은 몫이 가장 작을 때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나눗셈의 원리에서 이 몫은 누구랑 운명이 같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나누는 수가 같을 때는 나누어지는 수와 운명이 같아요. 얘가 커지면 몫도 같이 커지거든요. 하지만 자,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요. 나누는 수와 몫은 바로 운명이 반대입니다. 즉, 문제 스케치를 보면 몫이 가장 작을 때는 나누는 수는 가장 클 때고요. 자, 반대로 몫이 가장 클 때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반대로 나누는 수는 가장 작을 때가 돼야 돼요. 반대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몫이 가장 작을 때니까 나누는 수가 가장 어떨 때? 클 때. 자, 포인트 잡았습니다. 그래서 몫이 가장 작은 식을 만들려면 나누는 수가 가장 큰 수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숫카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소수 두 자리 수는 주어진 숫카드는 2, 5, 6이에요. 순서대로 나왔죠? 그래서 가장 큰 6을 1의 자리에 그 다음 차례로 5하고 2를 놓아서 6.52를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163 나누기 6.52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163 나누기 6.52는 자, 소수 두 자리 수니까 오른쪽으로 두 자리 0두개 붙여 볼게요. 그러면 1630 안에 몇번 들어갈까요? 한두번 들어갈까요? 2는 4, 2, 5, 10. 2, 6, 12니까 3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 빼주면 2에다가 4 빼기 4, 5 빼기 3은 2가 되면서 2260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한몇 번쯤 들어갈까? 한 다섯 번쯤 들어간다고 할까요? 자, 그래서 5, 20, 5, 25에다가 6, 5, 30이니까, 아, 여기 3이 되겠죠? 네, 여기 3으로 바꾸고, 그래서 딱 0이 되겠네요. 따라서 몫은 2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첫 번째 문제 유형 연습했으니까 우리 두 번째 한번더 연습. 수카드 3, 4, 6이 주어졌고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다음 나눗셈을 만들려고 하는데 조건은 뭐냐? 만들 수 있는 나눗셈 중에서 몫이 이번에는 반대로 가장 클 때예요. 그러면 몫이 가장 클 때는 나누어지는 수가 48.44로 나왔으니까 나누는 수를 반대로 가장 어떻게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3, 4, 6으로 소수 두 자리 수 가장 작게 만들어 보세요. 크기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3.46으로 나눌 때가 되겠죠. 그래서 48.44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요. 48.44 나누기 3.46.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두 자릿씩만 이동하면 아, 4844 나누기 346과 같네. 그러면 484 안에 한번 들어가니까 346이 되겠고 빼주고 내려주고 7 빼기 4는 3에다가 1. 1384 안에는 한네 번쯤 들어가겠어요. 그럼 6424 4416. 네,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때 몫이 14가 되겠다. 자, 그때 몫을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14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가 사실 그 유형 중에 가장 어렵게 나왔으니까 우리 두 문제를 통해서 연습했으니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볼까요? 수카드 2, 4, 6, 8, 9. 이번에는 수카드가 되게 많이 주어졌어요. 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다음 나눗셈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나눗셈 중에서 몫이 가장 클 때의 몫을 반올림까지 해서요. 소수 젖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이 몫이 가장 어때요? 커야 돼요. 그럼 이때 몫과 운명이 같은 거. 그렇죠. 나누어지는 수도 가장 커야 되고, 반대로

숫자로 나누는 수는 가장 작아야 됩니다. 그럼 주어진 수카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소수 한 자리 수는 9부터 앞자리 차례로 놓으면 되겠어요. 9, 8, 6. 그래서 98.6. 그 다음에 남은 수카드가 2하고 4니까 가장 작은 한 자리 수는 앞자리에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로 놓아주면 되겠죠. 2.4. 자, 계산할게요. 98.6 나누기 2.4. 자, 그런데 딱 나눠 떨어지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반올림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둘째 자리 수까지는 알아야 되겠어요. 자, 소수 한 자리, 오른쪽으로 한 자리, 얘도 한 자리 이동을 해서 여기 딱 소수점 위치 찍어주고, 그 다음 986 나누기 24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98 안에 몇번 들어갈까? 한네 번쯤 들어갈까요? 4, 4, 16, 4, 2, 8, 96이고, 빼주고 내려주면 26이니까 한 번, 24에다가, 자, 빼주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이렇게 0 내려줍니다. 자, 20 안에 몇번 들어가요? 얘도 한 번, 여기 20이니까 20 안에 한 번도 안 들어가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0을 한번더 내려주기 위해서 0을 써주고, 그 다음에 200 안에 이제 24가 몇번 들어가는지 알아보면 되겠어요. 한 8번쯤 들어갈까요? 8, 4, 32, 8, 2, 16.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반올림 할수 있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 수가 8이니까 올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1.08.점점점 이렇게 가는데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41.1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1.1이 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까지 만들면서 1번 유형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도형 친구들이 나왔는데, 도형에서 거꾸로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넓이가 49.8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8.3센티미터일 때 세로를 구하래요.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다라는 식에서 가로 또는 세로를 구하려면 넓이에서 거꾸로 나머지 길이를 나눠주면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럼 그대로 식으로 옮겨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건다 알고 있으니, 세로를 구하려면 직사각형의 넓이 나누기 가로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식으로 나타내면 넓이 49.8 나누기 가로 8.3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49.8 나누기 8.3은 둘다 소수 한 자리 수니까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 볼게요. 그럼 몫의 소수점의 위치 먼저 찍어주고, 498 안에 83이 몇번 들어가냐 봤더니 한 6번쯤이라고 보면 6, 3, 18, 6, 8, 48이니까 네, 딱 끝났네요. 그래서 세로는 6cm입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한 문제 볼까요? 이번에 넓이가 7.35제곱센티미터인 누구지? 도형 친구 중에 평행사변형입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3.5cm일 때 밑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평행사변형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죠? 이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의 길이에다가 뭘 곱하면 되느냐? 높이. 그러니까 두 밑변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이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이에서 높이를 나누면, 높이로 나누면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넓이 7.35 나누기 높이 3.5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계산해볼게요. 7.35 나누기 3.5. 어디에 자연수를 맞출까?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한 자리씩 이동을 해보죠. 그럼 짠! 여기가 몫의 소수점입니다. 73 안에는 35가 두번 들어가면서 70. 그리고 빼주면 35니까 한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어요. 아, 그래서?

몫은 2.1. 즉, 밑변의 길이는 2.1 단위까지 꼭 써주세요, 여러분.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이 단위를 안 쓰면 감점토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좀잘 이러한 습관을 들여주자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다라는 건 계산하는 단계가 늘어난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형이 이처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왔네요. 볼까요? 두 삼각형 가와 나의, 아, 중요한 거. 넓이는 같습니다. 삼각형 나의 밑변의 길이가 4.2cm일 때 높이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높이를 식을 세우기 위해서 네모 cm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넓이 같으니까 나의 넓이는 가의 넓이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직각삼각형이고 밑변 높이가 다 나왔으니까 계산해 볼게요. 밑변 2.8 곱하기 높이 5.7 한 다음에 여러분, 삼각형에서 깜빡하는 게 있죠.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나누기 2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2.8 곱하기 5.7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8 곱하기 57을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8, 7에 56, 7, 2, 14, 8, 5, 40, 2, 50. 그러면 6, 9, 5, 1. 거기다가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니까 자, 어때요? 소수 두 자릿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5.96, 15.96 나누기 2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한번더 나눗셈. 15.96 나누기 2는 15 안에는 2가 7번, 7이 14. 자, 소수점 올려 찍어주쌍. 빼주면 19니까 9번 들어가면서 2, 9, 18. 빼주면 16이니까 8번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아하, 그래서 가의 넓이가 7.98 제곱 센티미터예요. 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의 계산 과정인 거고요. 그대로 나의 넓이도 7.98. 자, 여기 점이에요. 제곱 센티미터다.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나는 밑변의 길이 4.2 곱하기 높이 네모 나누기 반드시 2를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넓이가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7.98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네모를 구하기 위한 식은 나누기 2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 거꾸로 7.98 곱하기 2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다 나누기 4.2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7.98 곱하기 2는 우리 앞에서 나누기 2 했으니까 이걸 참고해가지고 15.96이라는 거 알았으니 여기에 나누기 4.2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 해볼까요? 15.96 나누기 4.2. 소수 한 자리수, 이렇게 한 자리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159 안에는 42가 몇번 들어갈까? 한세 번쯤 갈까요? 3, 2, 6, 3, 4, 12니까 6, 3, 3. 336 안에는 한 8번쯤. 8, 2, 16. 네, 맞네요. 그래서 3.8. 아, 따라서 이때 삼각형 나의 높이는 3.8cm. 라고 단위까지 꼭 적어주세요. 계산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나눗셈만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곱셈 계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의 곱셈도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유형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기 쉬운 유형이에요. 자르는 횟수 구하기.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길이가 42cm인 테이프를 한 도막이 3.5cm가 되게 자르려고 합니다. 모두 몇번 잘라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42cm인 테이블이니까 한 도막이 3.5? 나누기 3.5 하면 되겠네? 그 몫이 답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문제 스케치 볼게요. 여기 이 테이프 같은 게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번, 두번 잘랐더니 몇 도막이 될까요? 세 도막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자른 횟수와 도막 수가 일치하나요? 아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 몇 차이가 나요, 여러분? 1 차이가 나요. 두번 잘랐는데 세 도막이 됐다고요. 왜1 차이가 나요? 처음부터 한 도막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자르면 두 도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막 수는 자르는 횟수보다 1, 어때요?

선수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연습. 10번 잘랐다. 그러면 몇 도막이 된 거예요? 11도막이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20도막이 됐다라고 한다면 몇번 자른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19번 자른 거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로 돌아가면 자르려는 도막 수를 먼저 구해보자. 전체 테이프의 길이 나누기 한 도막의 길이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럼 42 나누기 얼마? 3.5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42 나누기 3.5. 3.5 소수 한 자리 수니까 한 자리, 그 다음 0 하나 붙여서 420 나누기 35. 42 안에 한번 들어가면 35가 되겠고, 빼주면 70이니까 두번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래서 몇 도막? 12도막이 됩니다. 그럼 잘라야 하는 횟수는 자르려는 도막 수에서 어때요? 1 차이가 나는데 1이 큰지 작은지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스케치에서 본 거. 자, 두번 자르면 세 도막이 된다. 그쵸? 그러면 세 도막이면 두번 자른다. 그러니까 도막수에다가 1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12에서 1을 빼면 11. 아, 11번 잘라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제 1 차이 나는 건 알았는데 대체 어디에서 1을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방향도 우리 하나의 간단한 예를 통해 알아두세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연습. 길이가 85.5cm인 리본을 한 도막이 4.5cm가 되게 자르려고 합니다. 모두 몇번 잘라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문제네요. 그럼 일단 4.5씩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 자, 85.5 나누기 4.5를 계산하면 우리 친구들 이때의 몫은 뭐가 될까? 바로 도막수가 됩니다. 도막수. 그쵸? 나눠볼게요. 85.5 나누기 4.5. 한 자리씩 이동합니다. 그럼 855 나누기 45니까 85 안에 한번 들어가면 45가 되겠고요. 빼주고 405이기 때문에 9번 들어가면 네,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19도막이 돼요. 그럼 19도막이면 몇번 자른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1 더해요? 아니면 빼요? 빼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림 그려주세요. 두번 자르면 세 도막이 된다. 그죠? 두번 자르면 세 도막. 도막수에서 1을 빼야지 자르는 횟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8번 잘라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8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우리 같은 난도 같은데. 그죠?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게요. 마지막이에요. 길이가 73.17m인 철사 중에서 0.37m를 사용하고, 아하, 남은 철사를. 한 도막이 0.28m가 되게 자르려고 합니다. 모두 몇번 잘라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그대로 73.17m 나누기 0.28을 하면 될까? 안 되죠. 왜? 지금 이 길이는 남은 철사가 아니거든요. 자, 사용하고 남은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뺄셈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남은 철사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전체 철사 73.17에서 0.37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빼줄까요? 73.17. 우리 이 문제 통해서 우리 소수의 뺄셈, 덧셈 계산 해보죠. 일단 소수점의 위치 맞춰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같은 자리, 그러니까 7317 빼기 37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7 빼기 7은 0이 되겠고, 받아내림하니까 11에서 3 빼면 8이 되겠고요. 2, 7. 소수점도 내려 찍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2.8m가 되겠다. 이것이 이제 남은 철사의 길이가 되겠고요. 이제 남은 철사의 길이를 이제 몇 도막이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한 도막이 0.28m가 되게라고 했으니 72.8 나누기 0.28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볼게요. 72.8 나누기 0.28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한 자리 이동하고 얘는 0 붙여줘서 7280 나누기 28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72 안에는 28이 두번 들어가니까 56이 되겠고요. 자, 빼주고 12에서 6 빼면 6이 되겠고, 6에서 5 빼면 1이 되니까 168이 됩니다. 자, 168 안에는 한몇 번쯤 들어갈까? 한 6번쯤? 몇 번? 한 6번?

6, 8에 48, 6, 20이니까 맞네요. 그럼 여기 1의 자리 0 내려주면 1의 자리 목0 써주면서 260이 됐어요. 아, 따라서 260이라는 건 무슨 의미? 도막수죠. 도막. 자, 이제 세 번째로 자르는 횟수를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두번 자르면 세 도막. 세 도막이 되려면 두번 잘라야 된다. 즉, 도막수에다가 1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259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59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차이 나는 거 빼야 되는데 더하거나 더해야 되는데 뺄수 있겠죠. 그래서 실수하기 쉬우니까 두번 자르면 세 도막 요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갈게요. 이 마지막 유형은 정말 정말 재밌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한번더 다시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꽉 개념을 잡아놓으면, 그리고 이 유형을 익혀놓으면 중학생이 돼서 굉장히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요. 몫의 소수 네모째 자리 숫자 구하는 유형인데, 자, 소수 20째 자리 숫자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소수점 뒤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니, 20째까지 계산하라고요? 정말요? 아니죠. 이렇게 너무너무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 유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뭘 묻는 거냐? 규칙성을 묻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 숫자들의 배열이 계속 규칙을 갖고 있을 텐데, 그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7.5 나누기 3.3을 일단 계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 둘다 소수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서 75 나누기 33을 했어요. 그러면 75 안에는 33이 두번 들어가니까 곱해주면 66, 0 내려주고요, 빼주면 90, 90 안에 두번 들어가네요. 그러면 66. 0 내려주고 빼주면 240, 240 안에 7번 들어가면서 231이니까 또0 내려주면서 90, 95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 90인데 또 90이네? 뭐야?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7번, 2번, 7번이 계속 반복되겠다. 아니, 20째짜리까지 계산할 필요 있을까? 없죠? 좋아. 7.5 나누기 3.3을 했더니 2점. 2, 7, 2, 7, 점점점이 되었구나. 그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2, 둘째 자리 7, 셋째 자리 2, 넷째 자리 7, 이 7이 7이 반복이 되니까 결국 만약에 아래 자릿수가 홀수이면 2이고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짝수이면 7인 규칙이 있네. 규칙 찾았어요. 그럼 20자라는 거는 바로 짝수 자리잖아요. 그러므로 20자 자리 숫자는 7이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반복되는 규칙을 찾으면 되겠구나. 좋아.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도전. 이번에는 몫의 소수 15째 자리 숫자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규칙 찾을 때까지 한번 나눠봐야 됩니다. 42.3 나누기 5.4. 둘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 볼게요. 소수점은 여기 있겠어요. 그러면 423 나누기 54니까 한423 안에는 몇 번? 한 7번쯤 들어갈까요? 7, 4, 28, 7, 5, 35에서 7. 그 다음 이제 0 내려줍니다. 13에서 8 빼면 5가 되겠고요. 11에서 7 빼면 4가 되니까 450이 되겠어요. 자, 그럼 450 안에는 한 8번쯤 들어갈까요? 8, 4, 32, 8, 5, 40. 430이니까 8번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또 빼줄게요. 0, 10에서 2 빼면 8이고요. 4에서 3 빼면 1이니까 180이 나왔습니다. 자, 180 안에는 대략 50으로 어림 잡아보면 한 3번쯤 들어가겠네요. 그럼 3, 4, 12, 그 다음에 3, 5, 15니까 162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0 내려주고요. 10에서 2 빼면 8이고, 또 받아내림 했으니까 7 빼기 6은 1, 또 180이네? 그럼 여기 또 3번 들어가겠네? 그럼 162. 또 빼면 180이네? 또 3번 들어가겠네? 뭐야? 3이 계속 반복이 되겠다. 그래서 규칙을 찾아보면, 여러분, 7점. 소수 첫째 자리만 8이고, 소수 둘째 자리

0: 15제부터는 3이 계속 반복이 되겠다. 그러니까 15제 자리, 15제 자리 3이죠. 만약에 100제 자리 숫자 구해봐라. 그래도 3일 거예요. 둘째 자리부터는 3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이다, 라는 거. 어때요, 여러분? 규칙만 알면 굉장히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몫의 소수 30제 자리 숫자와 31, 그러니까 30번째, 31번째 자리 숫자에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규칙만 알면 되겠죠? 자, 0.2 나누기 1.1 갈게요. 둘다 소수 한 자리 쓰니까 오른쪽으로 공평하게 한 자리씩 이동을 하면 2 나누기 11과 같아요. 그러니까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 2 안에는 11이 한 번도 안 들어가죠. 2가 더 작으니까 0 붙여주면서 이제 0 하나씩 붙여서 나눠볼게요. 자, 20 안에는 11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럼 11이고요. 자, 빼주면 9고, 그 다음 0 내려주면 90이니까 8번 들어가겠네요. 11 곱하기 8은 88이에요. 이제 빼주면 2에다가 0 내려줍니다. 자, 20이니까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20 안에 한번 들어가는 거 생각했는데, 그러면 11이죠? 자, 그러면 11이니까 이제 빼주면 90입니다. 그러면 90 안에 또 8번 들어가네요? 그럼 88이죠. 또 빼주면 20이니까 한번 들어가네? 아하! 찾았어요. 규칙. 규칙은 0점. 소수 첫째 자리부터 한 번, 여덟 번, 한 번, 여덟 번, 한 번, 여덟 번이 계속 반복이 됐구나. 그러면 소수점 아래 홀수째 자리는 1이고 짝수째 자리는 8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30째 자리는 짝수째 자리니까 8이고 31째 자리는 홀수째 자리니까 1이 나오겠네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이두 숫자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으니 8하고 1을 더하여 정답은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 정답 9가 되겠고요. 자, 문제가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면 첫 번째 자리 수부터 열 번째 자리 수까지 모두 더하세요. 이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친구들 플러스 퀴즈 한입 뚝딱! 자, 이번에는 0.14 나누기 1.11의 몫의 열째 자리 숫자를 구해보세요 라 그랬어요. 어때요? 우리 마지막에 했던 문제랑 똑같으니까 도전해 볼 만하죠? 자,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네 가지 유형 꼼꼼하게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단원평가로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에서 다시 만나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끝이 보이지 않았던 70강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고요. 마지막은요. 마지막 단원 워크북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워크북 교재 147쪽이고요. 우리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고요. They are good students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들은 좋은 학생들입니다 하면서 저 부가 의문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긍정이고요. 비동사 are 쓰였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aren't가 들어가고요. 주어는 they가 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어서 2번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I don't know.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자, Tom is here 이라고 했어요. 뒤에 주어 동사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인지, whether도 접속사니까 우리 명

동사절,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이거 다 가능하거든요. 일단 whether 나오면 뜻이 뭐예요? 나는 Tom이 여기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괜찮죠? whether 괜찮아요. 자, 그런데 Tom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이걸 쓰고 싶다면 here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또다 어색하죠. 따라서 where가 whether이 가장 강력한 후보인데 이 here 때문에 여기 빈칸에는 whether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탐이 여기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했고요. 자, A와 B의 대화인데요. A가 뭐라고 해요? Sarah said that. Sarah가 that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말했느냐? 일단 주절이 과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는 과거든 과거 완료든 이런 것들이 와야 하는데 자, she 빈칸 오고요. Go to school early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요. 지금 동사 원형이 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조동사가 와야 하는데 일단 would 돼요? 자, will의 과거형 괜찮고요. will 안 돼요. 자, has to 돼요? 안 되죠. 그리고 would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would만 살아남겠네요. 그렇죠? 자, 그녀가 오늘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갈 거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세라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I guess로 대답을 하네요. I think와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내가 추측하기로는요. she하고 동사 부분이 오는데 여기도 또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의미가 다. 그럼 여기는 뭘 써요? 자, 지금 여기서 주절에서 현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모든 시제가 올 수는 있는데, 자, 아침에 일찍 가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아, 시험 공부해야 되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시험 공부를 과거에만 했고 지금은 안 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have는 안 되죠? 그쵸? she니까 have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질문 보면요. We can make dinner on time 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자, 제 시간에 저녁을 만들 수가 없어 라는 거죠. 뭔가 예를 들면 6시에 저녁 먹자 했는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6시까지 안될것 같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can we 라고 부가 의문문을 활용해서 물어봤어요. 자, 부가 의문문이 있든 없든 여러분. 얘를 할수 있다면 그냥 yes I can이고요. yes 뭐 we can이겠죠. 여기서는 we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할수 없다? 그러면 no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긍정인지 얘가 뭐 부정인지 긍정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는 그냥 할수 있으면 yes고요. 할수 없으면 no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yes we can 이렇게 yes와 can't 같이 올수 없어요. 할수 있으면 yes와 can이고요. 할수 없으면 no, can't예요. 그래서 no, can 안 되고요. 일단 yes, can 되고요. yes, will. 자, can't라고 지금 다 쓰여 있잖아요. can, can't. 그래서 얘는 쓸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will 나시니까 얘도 어색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에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물어보고 있네요. 나는 짐에게 국수가 먹고 싶은지 아닌지 물어본 거죠. 이러한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접속사 whether이나 if를 쓸수 있겠죠. 자, 나는 물었다 해요. I asked 다 나와 있고요. 자,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짐에게. 그래서 I asked 짐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whether이나 if를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which, where, how 이런 아이들 다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if나 whether 뒤에 뭐가 와요? 얘 뒤에 일단 주어 동사가 와야 하는데 국수가 먹고 싶은지 이거 현재 같죠? 자, 그런데 물었다가 과거란 말이에요. 자, 물었던 그 당시에는 현재로 물어봤겠죠. 국수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텐데 지금 간접어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짐에게 내가 물어본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간접어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먹고 싶은지라고 현재 시제의 느낌이 든다면 그 과거 시제인 주절과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지라고 할 때는 저 wanted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he wanted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뭐예요? To eat noodles가 되겠죠? 그래서 to eat noodles. 얘는 탈락이었고요. 여기. 우리 1번, 5번 남았었죠? 자, 1번에서 5번에서 s 붙일 수 없어요. 현재 시제로 쓸수 없다. 주절이 과거이기 때문에 종속절에서는 절대 현재 쓸수 없다라는 거죠. 시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은 다음 주어진 문장을 간접어법으로 바르게 바꾼 것 물어봤습니다.

내가 bring your plates거든요. 이게 뭐예요? 명령문. 그리고 have dinner 명령문이에요. 지금 명령문이 들어왔어요.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서 쓰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문은 뭐뭐 해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tell 목적어 to 부정사의 형태로 쓸수 있어요. 자, 주어 동사가 완전히 다 있는 문장이라면 that 주어 동사 우리가 배운 대로 쓰면 되고요. 이때는 주어 없이 뭐뭐 하라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 이 형태로 쓰기 때문에 지금 다 to bring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탈락이고요. 뒤 us 뒤에 to bring 오는 것까지는 다 일치하죠. 자, 그리고 쭉 이어갑니다. Your plates라고 했어요. 자, 그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자, 너희 접시들이라고 했어요. 너희 접시. 자, 그럼 너희는 결국 누구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our를 바꿔야겠죠. your 그대로 쓸수 없습니다. 어떻게요? Our plates가 되겠죠. 그쵸? Your plates. 이렇게 그대로 쓸수 없더라. Our plates입니다. 그럼 지금 3번, 5번 살아남았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end 했고요. 자, have dinner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얘도 지금 얘랑 얘랑 병렬인 거죠. 둘다 명령문이라서 동사 원형이 쓰인 거예요. 근데 이 bring it 지금 to bring으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to 또는 to를 생략하고 to 뒤에 동사 원형인 have 형태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had를 쓸 수는 없더라. 이 bring과 병렬 구조로 bring이 동사 원형이니 have도 그대로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은 어법상 올바른 것 찾으라고 했네요. 자, 다 틀렸고요. 하나만 맞나 봐요. 자, 1번 he asked me예요. 그는 나에게 물어봤어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 if가 왔어요. 그렇죠? 내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았다. 의미가 어색하지는 않지만 어법이 어색하죠. 주절이 뭐예요?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여기는 현재 시제 쓸수 없죠. 시제 일치를 시켜서 if I had a bike 그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다음 2번 there goes she up the hill이라고 했습니다. 자, there이라는 부사가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게 맞으나 얘는 뭐예요? 대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There she goes up the hill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Can you tell me what is this? 라고 했거든요. 자,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왔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되어야겠죠. Can you tell me what this is?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on the table 이라고 했네요. 자, 4번에서 on the table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되겠죠. 그쵸? So was an apple. 괜찮죠. 얘가 주어고 동사 바뀌어 있습니다. 4번이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은요, I did told you예요. 자, 나는 너에게 말했다라는 건데, 정말로 말했다, 진짜 말했어, 나.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did와 과거 동사 같이 쓸 수가 없더라. 자, 강조하고 싶은 의도라면, I did tell you.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니면 did 빼고, I told you. 이렇게도 쓸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원래는 to 부정사가 오는데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 to 부정사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not의 위치는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2번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중 주어진 문장에 밑줄 친 단어와 쓰임이 같은 것. 이거 무슨 쓰임?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강조예요. 그렇죠? 자, did가 오고 뭐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닌데 그냥 did가 왔잖아요. 뒤에 동사 원형이 왔죠? 그래서 강조를 의미하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오늘 정말로 멋져 보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강조의 쓰인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you should do your best. 얘는 뭐예요? 저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 오는 일반 동사 do예요. 그렇죠?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주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she does not like swimming이에요. 자, 얘도 조동사이기는 하지만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어 not과 함께 오는 조동사인 거죠. 그래서 강조의 조동사는 아닙니다. 그다음 I do like the apple pie예요. 나는 그 애플파이 정말로 좋아해. 그쵸? 두가 없어도 돼요. 강조의 조동사는 얘가 없고 그냥 원래 동사를 시제일치를 해주면 괜찮은데 얘는 굳이 굳이 필요 없는데 넣어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I do like. 나 진짜 좋아해. 나 정말 좋아해. 이렇게 강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어때요? Did you do the dishes? 얘는 일반 동사인 거죠, 그렇죠? 설거지를 하다잖아요. 근데 의문문이라서 조동사 did가 앞으로 가면서 동사 원형인 일반 동사 두가 남아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냥 what did you do? 이에요, 그렇죠? What did you do? 얘도 역시 의드라는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

동사, 원형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다음 중 어법상 바르게 고치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do you know 했어요. 너는 아니, 그리고 의문사가 왔네요. 그럼 모아야 돼요? 주어 동사가 와야 하는데요. 자, 주어 동사 어수는 괜찮은데 얘를 head로 바꿨어요. 왜요? 저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자, 너는 아니 라는 거고요. What I had for dinner yesterday. 내가 어제 저녁으로 뭐 먹었는지 너 알아? 이렇게 먹은 걸 깜빡한 거죠. 나뭐 먹었더라? 그거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제를 올바르게 잘 바꾼 게 되겠습니다. 얘는 맞고요. 그다음 크리스틴 can't play the guitar 이에요. 얘는 크리스틴은 기타를 연주할 수 있잖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부가 의문문에서는 can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부정으로 바꿔야 되죠. can't가 오고요. 크리스틴 she로 잘 바꿨습니다. 그다음 3번 he asked me예요. 그는 나에게 물어봤어요. what time it was. what time이 하나의 의문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주어 동사의 형태로 지금 간접 의문이 와야 하니까 it was로 바꾼 것 너무나 잘했고요. 그다음 across the street인 거예요. 그죠? across the street이라는 이 부사구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야 하는데 도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is a dog하고 running. is와 running이 떨어져요? 아니죠. 자, 의문문을 만들 때의 도치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is running이 하나로 묶여서 앞으로 와야 됩니다. 얘를 올바르게 고친다면 is running 얘네를 다 주어 앞으로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 a dog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you will take a taxi예요. will이 왔어요. will 동사 원형 왔어요. 그대로 will을 가져오는데 부정으로 안 바꿨어요. 그쵸? 그래서 will을 부정으로 해서 will not인데 축약형을 항상 써야 하니까 want 왔고요. 주어는 you 제대로 왔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이어서 우리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부가 의문문을 쓰시오. 딱 좋습니다. 자, 부가 의문문을 만들기 너무 쉽죠, 여러분? 일단 앞에서 뭘 찾는다? 주어 동사를 사실 찾으면 돼요. 그죠? 크게 의미를 일일이 해석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실전에서 문제를 푼다면. We had가 왔거든요? 일단 이 had가 뭐 had PP의 had인지 일반 동사인지 그건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We had a great time 이니까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죠? 얘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 부가 의문문에서는 조동사 do, does, did가 필요하죠? 시제가 과거예요. 그러면 did가 올 거고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이니까 얘는 부정으로 오겠죠. didn't가 올 거고요. 주어는 보통은 대명사로 바꿔야 하는데 얘는 그냥 기본으로 대명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didn't we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파티에서 어젯밤에 그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부가 의문문을 쓰게 되면 약간 동의를 구하거나 우리 진짜 좋은 시간 보냈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 약간 동의를 구하는 거죠. 너도 그랬지?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번도 볼까요? He won't come to see us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Will not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동사가 오게 되면 이 조동사를 그대로 부가 의문문에 활용을 하고요. 부정이니까 긍정인 will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주어가 이미 대명사이네요. 따라서 will he라고 부가 의문문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러 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8번으로 갑니다.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고요. 그는 그 소파가 너무 더러워서 누울 수 없다고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는 말했다가 주어예요. 저 주어 동사예요. 저 그는 말했다. He said가 있고요. 자, 무엇을 말했는지가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그 소파가 너무 더러워서 누울 수 없다. 우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할 때, to 쓰는 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 그 구문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파가 너무 더러워서라고 했죠. 그럼 너무 더럽다라고 하려면 여기 동사가 필요한데, 비동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더러웠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더러워서. 현재 시제의 느낌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거죠. 그가 말했다예요. 자, 그러면 말했던 그 당시에는 현재 시제로 말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간접 화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했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절의 시제 일치를 하더라. 그럼 뭐예요? The sofa was too dirty to lie down o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9번도 이어서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1등을 할수 있다고 믿었다 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고요. 자, 믿었다 뭐예요? 믿었다, believed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었어요. 뭐라고 믿었느냐? 지금 뒤에 또 주어 동사 문장이 오는 거죠. 자, 우리가 1등을 할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 현재 시제처럼 보이지만 주절이 뭐라고요? 과거이다. 자, 과거 시제이다. 믿었다이니까 우리도 여기서도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할수 있었다라는 과거 시제 형태로 써주어야 하는 거죠. 자, 할수 있었다이니까 can의 과거형 could를 쓰면 되겠죠. So we could win first priz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21번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첫 번째 문장은 James walked down the street예요. 제임스가 뭐 했다? 걸어갔어요. 자, 길 아래로, 길로 쭉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down the street가 앞으로 빠졌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저 주어 동사에 도치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walked Jame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22번으로 가면요. 다음 보기와 같이 간접화법을 이용하여 문장을 바꿔 쓰시오 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보기 똑같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거 없어도 사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한번 살짝 다시 복습을 해보면 He said하고 원래는 컴마하고 실제로 했던 말을 큰 따옴표 안에 넣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얘를 따옴표를 제거하면서 that이 오는 거죠. that 뒷내용을 말했다라는 거고요. 얘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말했는데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가 말할 때 우리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 뭐 듣는 청자를 포함했겠죠, 여기서는. 똑같이 벗겨도 얘는 바뀌지 않아요. 그가 우리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 결국 여기서 벗겨도 똑같이 우리예요. 그리고 had to fix the machine. 얘는 지금 바뀔 게 없어요. 시제 빼고는 뭐 다른 대명사라든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바뀔 게 없고 그냥 주절이 과거니까 얘를 벗기면 현재일 때는 시제 일치 간다고 했죠. 그래서 had to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일단 보기는 이랬고 우리는 일단 대명사라든지 뭐 시제라든지 표현들 다 바꾸는 것 알죠? 2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기에 에서는 그냥 sad만 있었는데 sad to me거든요. 자, 얘를 뒤에 대절을 포함해서 문장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써요? tell이라는 동사를 쓴다라고 했었죠. 자, tell 목적어하고 대절 또는 to 부정사 가능했는데 여기도 뭐예요? Don't push me hard. 지금 명령문이 나와 있어요. 자, 명령문일 때는 우리가 대절 대신에 to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to를 쓰면 되는데요. 명령문이 지금 부정 명령문이에요. 자, 그러면 to 부정사의 부정은 to 부정사 바로 앞에 not을 쓰더라라는 거죠. Not to push 이렇게 지금 고쳐야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me라고 했어요. 이제 그가 말할 때 나, 그만 밀어. 나, 세게 밀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말한 사람. 그가 되겠죠. 자, 그를 세게 밀지 말라고 나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me는 him으로 고쳐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told하고 목적어. 그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데 그것의 부정이기 때문에 told me not to push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me를 힘으로 바꾸고 hard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23번은요. She said to me예요. 또 역시나 told me 쓰면 되겠고요. 자, did you enjoy the concert라고 했습니다. 너는 콘서트를 즐겼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녀가 나에게 내가 콘서트를 즐겼는지를 말한 거죠. 그럼 말한 거 뭐예요? 물어본 거죠. 자, 의문문일 때는 우리가 동사를 뭐 쓰더라? asked를 쓰더라. 그래서 일단 told라고 생각했는데 이 의문문을 보고 다시 우리는 ask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 이 내용을 물어본 거죠. 뭐뭐 했는지 아닌지, 이 콘서트를 즐겼는지 아닌지 의문문에 지금 의문사가 없어요. 그러면 if나 whether를 쓰면서 해야겠죠. 자, 그리고 you는 누구예요? 그러면 나에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너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나가 되겠죠. 그리고 enjoy the concert. 여기 did enjoy는 지금 과거 시제의 주절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죠. 그래서 앞서서 과거 완료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이 이런 거겠죠. She asked me. 그녀가 나에게 물어봤어요. If나 whether 쓰고요. 주어 동사 쓰는데 시제는 과거 완료이더라. 그래서 I had enjoyed the concer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에서 25번에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고 했고요. I wondered가 왔네요. 자, 나는 궁금했다라는 거죠. Why he won't tell me the truth인 거죠. 의미는 뭐예요? 왜 그가 나에게 진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한 거죠. 뭐 않을 것인지가 궁금하다. 이상하지 않아요? 궁금했다. 자, 지금 시제가 과거란 말이에요. 내가 궁금했어요. 근데 미래에 않을 거라는 걸, 왜그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궁금했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주절이 과거일 때 여기 뒤에 종속절에서는 미래에 쓸수 없습니다. 그쵸? 똑같이 과거의 형태로 가야 하니까 will not이 아니라 would not을 줄인 형태인 wouldn't로 고쳐서 써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은 I learned that이에요. 내가 배웠어요. that 뒷내용을 배웠는데 뭘 배웠어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었다는 걸 배웠다? 과거에는 그렇게 끓었는데 지금은 뭐 120도씨에서 끓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물은 항상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 100도씨에서 끓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현재 시제로 써야 합니다. 따라서 I learned that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boiled를 boils라는 현재 시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 보시면요.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꿨을 때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완전하게 다시 쓰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do you guess로 질문을 했고요. 원래는 의문문 두 개인데 얘를 합치는 거죠. 자, 너는 추측하니,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승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합치면 안 되죠. 자, 우선 의문사 주어 동사로 간접 의문문 어순을 지켜야 하고 또 이렇게 후가 왔어요. 어떤 동사 뒤에? guess 동사 뒤에. 이때는 이 의문사를 앞으로 빼야 되죠. 그래서 do you guess 너는 추측하니 생각하니 했을 때 응, 생각해. 아니, 안 생각해. 이렇게 할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문사를 앞으로 빼서 yes, no question이 아닌 걸로 만들어 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do you who do you guess? who를 빼고요. who do you guess가 오고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로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7번은 역시 어법상 어색한 부분 고쳐서 완전하게 써야 하네요. 자, on the top of the mountai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산 꼭대기에 라는 거예요. 지금 on으로 시작하는 이런 구절이 앞으로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와 동사가 어떻게 되더라? 도치되더라? 바뀌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was와 a big rock. 순서 바꿔서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그대로 써주시고요. was a big rock.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28번 넘어갑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시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은 간접합법 써라라고 했어요. 간접합법 해야 되고요. 그다음 단어 이런 것들 활용하고 10단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말 볼게요. 자, 그는 내게 그때 집을 청소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때 당시에. 그쵸? 그래서 그는 일단 말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나에게 뭐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 뭐뭐라고 말했다. 에게까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뭘 써요? tell을 쓰는 거죠. tell 하고 나에게니까 me라는 목적어를 쓸 거고 뒤에 대절을 쓰겠죠? 근데 말했다. 과거 시제 맞춰서 told 바꾸면 되고요. 자, 그땐 거예요. 그렇죠? 전화했을 때뭐 또는 얘기했을 때 질문했을 때뭐 어떤 상황이었겠죠? 그 상황에서 그때는 지금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간접합법이 되니까 그 때가 된 거예요. 그쵸? 그때라고 하면 then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집을 청소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자, 집을 청소하는 중 현재 진행 같지만 우리가 주절이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진행으로 바꿔 써야겠죠. 따라서 he told me that 쓰고요. he was cleaning 이렇게 써야겠죠. he was cleaning the house the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that 여기서 생략하면 여기서는 안 되죠. 그쵸? 여기서는 10단어 맞춰서 쓴다면 that까지 모두 다 써서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A에서 E 중에 어법상 어색한 것에 기호 쓰고요. 바르게 고쳐 쓰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이 해변가에 있었대요. 어디에서? 아, 꿈에서.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아빠는 asked가 왔어요. 자, 그러면 나에게 물어보셨다라고 과거 시제가 와 있고요. if 뭐라고요?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본 거죠. 자, 내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 우리 아빠가 물어보셨다. 지금 꿈 얘기를 다 과거 시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 시제 쓴 것도 괜찮고요. ask라는 동사를 쓴 것도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 내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catchfish예요. 물고기를 잡고 싶다고. 그쵸? 낚시를 하고 싶다고. instead, 대신에. 나는 수영하는 것 대신에, 낚시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내가 그 말하는 시점에는 현재로 말을 했겠죠? 근데 주절이 과거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과거 시제로 아주 올바르게 잘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남자 형제는 나에게 또 말했어요. 뭐라고? 뒤에 종속절의 과거 시제 너무 잘 썼죠. 그쵸? 그가 고래를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 그쵸? 그 당시에 과거고 간접 화법이니까 that 쓰는 거 맞겠죠? 그래서 그때 고래를 볼수 있다고 나에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는 매우 신이 났고요. 그리고 또 told예요. 내 가족들에게 that 뒷내용을 말했어요. 자, 지금 주절이 told 과거인데 종속절에 will이 왔어요. 안 되죠. 그쵸? 그럼 내가 뭐할 거라고? 그 고래를 내가 잡을 거야. 꿈속이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will 대신에 will의 과거형 would가 와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D, 기호 D를 쓰고 would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we spent a great time이라고 했어요. 우리 spend의 과거형 잘 썼고요. 그리고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시간을. 자, 뭐 하는데 보냈다? 뒤에 ing가 오는 거죠. 그래서 trying to catch it. 즉, 그 고래를 잡으면서 잡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In the water, 물에서. 그래서 그것을 멋진 꿈이었다라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70강이 끝났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70강 보고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무사히 끝까지 완강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기출로 영문법은 1, 2, 3까지 있으니까요. 나머지 3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은 다음에 다른 영어 강의에서 또 만나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0번째 시간인데요. 이 단원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봤고요. 기행문도 읽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여전,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는 기행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 볼 거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나! 질문이 뭐였나요? 바로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였죠. 선생님이요. 시간 날 때마다 이 수강후기 게시판에 어떤 친구들이 글을 올리나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맞춰주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그리 어렵지 않았죠.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내용은 그래요. 여정, 견문, 감상이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냥 여정, 견문, 감상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정은 무엇이고 견문은 무엇이고 감상은 무엇이에요? 까지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정은 무엇이에요? 여정. 그래요. 어떤 다녀온 장소를 여정이라고 하고요. 견문은 뭐예요? 견문? 보고 들은 것을 견문. 감상은요?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감상이라고 하죠. 그래요. 우리 기행문에는요. 이렇게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지금 함께 읽어볼 이 맛과 멋의 고장 전주라는 글에도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여정이 있고 감상이 있고 견문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지 잘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전주로 가족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났다. 전주는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전주로 간다. 전주를 선택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하늘은 맑고 햇볕이 따뜻해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대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도착한 전주역은 한옥 지붕을 얹은 모습이었다.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불릴만한 도시 나왔다. 전주역 앞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 들러 전주 여행 지도와 전주 음식 지도 안내 자료를 받은 뒤 여행을 시작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 먼저 경기전을 찾았다. 자, 여정이 나옵니다. 먼저 경기전이라는 곳을 갔다는 거죠.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라는 뜻의 경기전에서는 이런 이성계의 어진을 볼 수 있었다. 견문 나오고 있습니다. 어진은 왕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뭐라고 해라는 건 어디서 들었던 거겠죠. 역시 견문이고요.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 앞에 서니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이건 뭐예요? 감상이죠. 나의 생각과 느낌이니까 말이죠. 이곳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뭐 생각 역시 감상입니다. 자, 32번부터 한번 보죠. 글쓴이가 여행지로 전주를 고른 까닭으로 알맞은 것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글 속에서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간다,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번 맛있는 음식이 많다라는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하나 골라주고요. 다음은 5번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문제인데요. 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 선택지 1번부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교통편입니다. 기차 여행을 떠났다 나와 있고요. 함께 가는 사람, 가족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3번 여행에 대한 기대.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막 설레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행하는 데 걸린 기간은 따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뭐 며칠이 걸렸는지 말이죠. 5번, 출발할 때 날씨와 기분, 하늘은 맑고 햇볕이 따뜻해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다 나와 있죠. 따라서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은 바로 4번이라고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4번 문제인데요. 나에 나타난 여정 견문 감상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내용, 바로 여정, 견문, 감상이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우리는 먼저 경기전을 찾았다, 어디를 갔다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여정이죠.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자, 견문은요,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라는 뜻의 경기전에서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볼수 있었다라는 뭐 견문이 나오죠. 따라서 견문은 디귿, 감상은요,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 앞에 서니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생각과 느낌이 나옵니다. 따라서 감상은 니은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다음으로 우리는 한옥마을을 구경했다. 전주 한옥마을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 양식으로 지어진 700여 채의 한옥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어디서? 전주 한옥 마을이요. 뭐뭐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 이것도 어디서 들은 견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고즈넉한 검정 기와와 석가래를 바라보며 한옥을 지을 때 지붕을 이렇게 지탱하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합니다. 골목골목을 걷다 보니 시대를 거슬러 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건 뭘까요? 여정일까요? 견문일까요? 감상일까요? 그래요. 느낌이니까 감상이겠죠? 전주 음식지도에서 소개한 향토 전통 음식점을 찾아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맛보았는데, 맛있겠다. 좋은 식재료와 음식 솜씨를 느낄 수 있었다. 역시 느낌과 생각, 감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목대에 갔대요. 역시 여정이고요. 벼룩나무 꽃이 이렇게 분홍빛을 내고 있었다. 화사하게 물드는 것 같았다. 생각과 느낌이죠. 벼룩나무 꽃은 100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해서 벼룩나무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개화 기간이 길어 개화라는 것은요. 어떤 풀이나 나무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을 개화라고 합니다. 한여름에도 긴 꽃구경을 할수 있다고 한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어둠을 밝히는 색색의 조명으로 아름답게 빛나던 전주의 풍경은 지금까지 아름다웠나 봐요. 머릿속에 떠오른다라는 역시 생각과 느낌, 감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는 예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있는 것이죠.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와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 글쓴이는요,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여행하게 된다면 전주를 한옥으로 된 숙소에서 하루를 묵으며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3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전주를 여행하면서 다닌 곳을 차례대로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한옥마을을 구경했다. 전주 한옥마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목대에 올랐다라고 여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주역을 지나 경기전을 지나 이렇게 전주 한옥 마을 그 다음으로 적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오목대에 올랐다. 오목대까지 이렇게 여정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빈칸에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은 전주 한옥마을, 2번이 오목대이고요. 자, 계속해서 36번 문제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는요, 석가래도 있고요, 향토도 있고요, 명소, 개화, 공존이 있습니다. 향토는 뭐예요? 어떤 시골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명소는 유명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자, 1번부터 보죠. 과로 음식 축제에 가보니 고장마다 독특한 음식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축제긴 한데 어디 음식 축제? 향토 음식 축제에 가보니 그 고장마다 독특한 음식이 있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은 향토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2번은요, 이 바닷가는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건 그만큼 유명한 거잖아요.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명소, 인기가 많은 장소가 되었다. 명소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3번, 경복궁 앞에 높은 건물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뭐하고 있다?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있는 것 공존입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공존이라고 골라 적어주면 1번은 향토, 2번은 명소, 3번은 공존이라고 각각 골라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36번 문제.

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3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글쓴이가 여행을 다녀온 뒤 계획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마 그래서 다음에 전주를 또 여행하게 된다면 그 앞에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라고 돼 있죠. 자, 문제에서 여행을 다녀온 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그 뒤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글을 잘 보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자, 한 문장으로 적어 주세요. 조선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자, 3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 이것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기행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는 기행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건데요. 자, 먼저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계획하기가 먼저인데요. 뭘 계획하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자, 기행문을 쓸 때는요. 먼저 이런 걸 계획해 봅니다. 그러니까 기행문으로 쓰고 싶은 어떤 여행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정한 이유,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과 함께 떠난 서울 궁궐 여행을 쓰고 싶다라고 정해 보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가족과 함께 한복을 빌려 입고 조선시대 대표 궁궐들을 돌아본 것이 아주 흥미로운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떠올리면서 어떤 걸 쓸지 정해 보는 것이 바로 계획하기 단계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개요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개요라고 하면 어떤 글의 구조에 맞게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인데요. 처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보면, 여행을 떠난 이유, 그리고 그 기대, 또 출발할 때 어떤 날씨였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그리고 여행지의 이름, 함께 가는 사람은 누군지, 교통편 같은 것들이 바로 처음에 들어가면 좋아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직접 궁궐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 여행지를 택해서 가기로 했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가운데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배운 것처럼 여정, 견문, 감상에 따라 정리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여정으로 나는 어디에 갔다? 경복궁에 갔다. 견문, 거기서 뭘 보고 들었는지, 수문장 교대식을 봤다. 그리고 난뭘 느꼈는지 감상, 전통 복장을 입은 수문장이 둥둥둥 북소리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런 나의 느낌까지 가운데 부분에 잘 적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끝에는요, 여행하고 난 뒤에 어떤 전체적인 느낌 같은 걸 적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행에서 배운 것, 다짐한 것, 더 알고 싶은 것, 또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같은 걸 적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한복을 입고 가족과 함께 궁궐을 거닐었던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 또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와 같은 어떤 나의 다짐, 뭐 생각, 이런 것들을 끝에다가 잘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하기 단계. 그 중에서도 개요로 정리하기 단계이고요. 다음은요, 개요로 잘 정리했다면 글로 쓰면 됩니다. 어떻게? 여정의 흐름에 따라 견문과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는 거죠. 뭐에 따라? 여정의 흐름에 따라 말입니다. 자, 계획하기와 글쓰기 단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3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행문을 쓰기 위해 떠올릴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은요. 내가 왜 떠나게 되었는지 동기. 2번, 자신이 고른 여행 경험.
3번, 여행지에서 느꼈던 감정. 4번, 여행지에서 보거나 들은 것 견문 필요하죠? 그런데 5번, 가보고 싶은 새로운 여행지는요, 이미 갔다 와서 쓰는 기행문을 쓸때 떠올릴 내용으로 알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기행문을 쓸때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요, 뭐가 들어가나요? 바로 여행한 목적. 내가 왜 여행하는지. 떠나기 전에 나의 마음은 어땠는지, 뭐 누구랑 가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내 기분은 어땠는지 이런 걸 쓰는 것이 바로 처음 부분이죠. 처음과 디귿을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자, 가운데는요, 본격적으로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쓰는 것입니다. 가운데는 기억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자, 끝에는요, 전체적인 감상과 더 알고 싶은 점, 뭐 나의 다짐, 계획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니까 끝은 바로 니은으로 잘 연결해주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는요,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행문이 무엇인지 아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이 글을 쓸때 글의 구조, 처음, 가운데, 끝에 그 구조에 맞게 각각의 내용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혹시 이 문제 헷갈린다거나 틀렸다면 꼭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39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을 쓰고 난 뒤에 끝일까요? 아니죠. 바로 수정하기와 점검하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자, 글을 쓴 뒤에는요, 고쳤습니다. 수정을 하는데요, 그냥 막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 말이죠. 예를 들어, 여행지를 방문한 차례대로 글을 썼는지, 알맞은 시간 표현을 활용해 글을 썼는지,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는지, 여행 목적이 잘 드러나게 썼는지, 하나씩 따져가며 다시 한번 쭉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과거 표현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 한다면, 고쳐 쓰는 거죠. 여정에 너무 치우쳐 있는데 견문이랑 감상이 부족해. 다시 고쳐 쓰는 거죠. 이런 기준에 맞게 말이죠. 자, 다음은요. 점검도 해봅니다. 쓰기 과정. 예를 들면 글쓰기, 뭐 계획하기 이런 단계에서 점검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완하고 싶은 점, 여정, 견문, 감상을 한 문단씩 따로 썼다면 수정할 방법으로 여정에 따라 견문과 감상이 어우러지게 잘 드러나게 수정하고요. 또는요, 계획하기에서 기행문의 내용이 보고 들은 것으로 치우쳐 있다면 여행하면서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 함께 드러나도록 이런 식으로 또 점검하면서 글의 내용을 수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점검하기입니다. 자, 40번 문제 보죠. 기행문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한번 하나씩 볼까요? 여행 목적이 드러나게 쓴다. 좋아요. 2번. 처음, 가운데, 끝에 구조로 쓰죠? 좋습니다. 3번. 여행지를 방문한 차례대로 글을 쓴다. 맞고요. 4번. 여정을 중심으로 견문과 감상을 고루 써야 돼요. 너무 한 군데만 치우치지 않고요. 여정, 견문, 감상을 고루고루 잘 드러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5번은요, 여행을 준비하며 조사했던 자료의 내용만 정리해 쓰나요? 자, 문제를 풀 때요, 선택지에서 반드시, 뭐, 꼭, 뭐 이것만, 이런 말이 나오면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사했던 자료의 내용만 정리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행을 가서 보고 들은 것,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을 함께 써야 하죠. 따라서 5번이 알맞지 않다.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인데요. 밑줄 친 부분 가운데 기행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날, 그리고 굽이굽이 위험했다.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기행문의 특징, 기행문이 무엇이에요? 기행문이 뭐죠? 기행문.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을 기행문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 내용 뭐라고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여정, 다녀온 차.

강소, 견문,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감상, 생각과 느낌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행문은요, 내가 여행을 가서 뭘 했고, 뭘 봤고, 뭘 들었는지, 또 갔다 와서는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잘 떠올리며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 중에 다음 날, 굽이굽이, 위험했다 중에 시간 표현은 바로 다음 날이 되겠죠. 다음 날 나는 뭘 했고, 어디를 갔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바로 기행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으로 다음 날잘 적어주면 이렇게 41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42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고쳐쓰기 기준을 한 가지 만들어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봤던 기준 중에 하나를 한번 적어보죠. 선생님은요, 여정 견문 감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 테니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한 가지만 만들어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정 견문 여정 견문 감상이 골고루 잘글 속에 어우러져 있는가? 있는가? 이렇게 기준을 한 가지 만들어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자, 4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 볼까요? 통영에 다녀와서라는 역시 또 기행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긴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이번엔 통영으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고요. 왜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통영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글의 처음 부분에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가 나와 있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야 되겠지요. 보니까 먼저 여기 갔대요.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에 갔대요. 자, 동피랑은 어떤 뜻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이런 노력으로 이렇게 재탄생했다고 한다. 보고 들은 것. 아름답게 느껴졌다. 감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딜 갔대요? 먼저 동피랑 벽화마을을 갔고, 다음으로는 바로 통영의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통영 중앙 전통시장에 도착했다. 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뭘 봤는지, 또뭘 먹었는지, 뭘 느꼈는지도 잘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보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어딜 갔대요?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 드넓게 펼쳐진 남해를 구경했대요. 미륵산에 갔다고 나와 있네요. 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와 있고요. 보석 같은 섬들로 수놓아진 쪽빛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통영의 바다 풍경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전체적인 느낌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는 다양한 문화 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함께 밝히고 있네요. 자, 43번 문제는요. 이 글과 같이 여행한 경험을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쓴 글을 쉽네요. 바로 기행문이라고 하죠. 기행문 세 글자 잘 적어주면 되고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4번 문제는요. 이 글을 읽고 알수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선택지 1번. 동피랑에 가면 벽화를 볼수 있다. 2번. 미륵산에 오르면 남해를 볼수 있다라고 했고요. 3번.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비탈이라는 뜻이다. 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4번. 동피랑은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된 지역이라고 했나요?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라고 했지요.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노력으로 재탄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철거된 지역이다라고 한 4번이 알수 없는 내용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번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여행하면서 다닌 곳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차례대로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동피랑이었죠. 동피랑.
동피랑 처음에 적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통영, 중앙, 전통시장에 들렀고요. 마지막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바로 미륵산에 갔기 때문에 세 번째 미륵산 적어주면 첫 번째는 동피랑 또는 동피랑 벽화마을, 두 번째는 통영중앙 전통시장, 세 번째는 미륵산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46번 문제인데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가운데 글쓴이가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이 나타난 문장을 무엇입니까? 문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은 견문이잖아요. 견문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볼까요? 이러이런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니은 아름답게 느껴졌다. 감상이고요. 디귿 역시 느껴졌다. 감상이고요. 리을 기분이 들었다. 감상이고요. 미음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 역시 감상이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기억이 견문이구나.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46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헤어지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해보고 가자고요. 자,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자, 지금 계속해서 기행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친구들이 기행문을 쓴다면 어디를 다녀온 기행문을 쓰고 싶나요? 지금까지 여행을 다녀왔던 곳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아, 나는 그 여행지를 한번 기행문으로 쓰고 싶다.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말이죠. 나는 여기를 기행문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유까지 함께 잘 써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글을 올리는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봤던 문제 중에 조금 헷갈리는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국어 1단원의 내용을 만나봤죠?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단원을 만나게 됩니다. 맞아요. 바로 2단원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2단원 바르게 고쳤어요. 자, 여러분, 2단원 바르게 고쳤어요에서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감상문을 살펴볼 거예요. 감상문을 살펴보고 감상문을 써보기까지 할 건데요. 자, 이렇게 감상문을 쓸 때 그냥 한 번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쳐쓰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 좋은 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 방법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단원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보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1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먼저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바르게 고쳤어요. 개념 1. 영화 감상문에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하기.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하기? 다시 한번 살펴보기네요. 먼저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제목과 글의 내용은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 제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좋은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글의 중심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났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영화 감상문에서 글의 중심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났는지, 그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고요. 그 다음, 영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느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감상문이잖아요, 감상문. 감상문이면 당연히 나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야죠. 그냥 줄거리만 써놓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좋은 감상문은 아닙니다. 개념 2. 띄어쓰기의 유의해 문장을 고쳐쓰기. 자, 띄어쓰기에 조심하면서 문장을 고쳐 쓰는 건데요. 자, 우리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자, 우리 연필 한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한, 띄우고, 개 이렇게 써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수를 나타내는 말, 그 다음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 사이는 이렇게 띄어서 씁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만, 원, 돈이죠? 만, 원할 때에도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다음과 같이 띄어서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은 띄어 쓰는 겁니다. 자,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찬성 대 성대 반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해주고 있죠. 이럴 때에는 대를 기준으로 양쪽을 한 칸씩 띄어서 써주어야 알맞은 띄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또는 남자 및 여자 이런 식으로 쓸 때에도 및 이것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한 칸씩을 띄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띄어쓰기 위에서 문장을 고쳐 쓰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그다음 개념 3번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고쳐쓰기입니다. 자, 쓰고 나서 또 고쳐쓴대요. 자, 여러분, 아주 어른들도요. 글을 한 번에 완벽한 글을 마음에 들게 잘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들도요. 한 번에 그 글을 완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한번 쓰고 나서 다시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쳐 쓰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고쳐 쓰세요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대로 써놓았던 것을 그냥 예쁜 글씨로 다시 써요. 그런데 고쳐 쓰기는요, 다시 쓰기가 아닙니다. 고쳐 쓰기는 더 나은 글을 쓰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글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자,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고쳐 쓰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하며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를 합니다. 자, 먼저 준비를 한대요. 그 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서 영화 감상문을 쓴대요. 자, 준비하고 그 다음 썼어요. 그 다음,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씁니다. 자, 고쳐 쓰는데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이래요. 자, 전체적으로 글을 한번 보고, 문단 단위로 보고, 그 다음 문장 단위로 다시 한번 보면서 고쳐 쓰는 거죠. 고쳐 쓴 영화 감상문을 모든 친구들과 돌려 읽습니다. 자, 그래요. 공유하기까지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영화 감상문을 쓰고 고쳐 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영화 감상문에 쓸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에 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때 영화 감상문에 들어가면 좋으네요. 바로 영화의 줄거리. 이것을 간단히 소개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풍부하게 쓰는 것이 좋은 영화 감상문을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념 4.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자,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씁니다. 제목은 진짜 진짜 중요해요. 제목은요, 내가 쓴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을 골라 골라 골라 골라 보는 사람이 흥미를 딱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글을 씁니다. 아, 당연하죠.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 맞춤법에 맞고 간결한 문장으로 씁니다. 자, 여러분, 간결하다는 건 뭐예요? 필요없는 말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말만 딱딱 넣는 것. 이것이 바로 간결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말을 너무 장황하게 길게 쓰지 말고 짧고 간결하게 쓰는 거예요. 쓴 글을 다시 읽으며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 글을 고쳤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서 다시 고쳐 쓰는 건데요.

가운데 끝으로 조직을 해줍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글을 쓴다면 완성이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쓸 때, 그림, 사진, 영상과 같은 자료를 활용한다면 내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사진, 영상 같은 것들은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내용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든요. 알겠죠? 개념 6입니다. 바로 자신이 쓴글 점검하기입니다. 글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내가 글을 다시 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 세 가지 단계로 보는 거예요. 먼저 글 수준입니다. 글 수준은요, 제목에 글의 중심 생각을 잘 드러냈는지 살펴봅니다. 제목이랑 글의 내용이 관련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썼는지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 글의 주제와 잘 맞고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로 글 수준의 점검입니다. 그 다음, 문단 수준이에요.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냈는지, 또이 뒷받침 문장 가운데서 불필요한 문장이 없게 썼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죠. 자,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났는지, 또 이걸 뒷받침하는 문장도 어울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문장 수준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이 알맞게 썼는지, 한 문장을 너무 길게 쓰지는 않았는지,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했는지 등을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글들을 점검하고 또 나아가서 이 글을 공유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반영해 보면서 내 글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정리해 보았는데 어떤가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또 만점한 국어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잘 되었죠? 이제 간단하게 확인 문제 볼게요. 1번입니다. 영화 감상문에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줄거리를 길게 썼는지 살펴본다. 자, 길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줄거리는요, 필요한 내용만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게 좋아요. 2번, 서론, 본론, 결론 부분으로 나누어 썼는지 살펴본다. 자, 영화 감상문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서론, 본론, 결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또 느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살펴본다. 그렇죠. 영화 감상문이잖아요. 감상.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좋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보기에 밑줄 그은 부분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내 동생의 나이는 8살이다. 자, 이것을 나타내는 말과 이것을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쓴다. 자, 8살.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서 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8살 제대로 띄었었네요. 바로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쓴다라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알맞게 띄어쓴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띄어쓰기 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그는 감독 겸 배우 역할을 맡았다. 감독 겸 배우. 자, 이렇게 이어주거나 또는 나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띄어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잘쓴 거예요. 이번에는 2번 볼게요.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작품의 전시및 판매를 한다. 전시및 판매를 한다라고 했는데 나열하거나 이어주고 있는데 어때요? 다 붙여서 썼죠? 네, 맞아요.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맞게 띄어쓰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4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종류의 글에 들어갈 내용인지 쓰시오. 영화를 보게 된 동기나 까닭, 영상의 구도에 대한 설명, 인상 깊은 장면, 그리고 생각이나 느낀 점. 자, 이것이 들어가는 글, 어떤 글일까요? 그렇죠. 영화를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화. 그 다음, 영화를 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 생각이나 느낀 점을 썼어요. 그렇다면 영화 감상문이죠. 영화 감상문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5번. 영화 감상문에 쓰는 과정을 떠올리며 괄호 안에 초성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영화 감상문에 쓸 준비를 할 때에는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며 이것을 정리하고 영화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생각하여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이것을 정리한다. 자,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면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그렇죠. 지읒, 기역, 리을이니까 바로 줄거리가 되겠네요. 줄거리는요, 바로 영화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쓴 것이에요. 바로 줄거리. 영화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생각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무엇을 정리해요? 그렇죠. 바로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생각. 6번. 다음은 영화 감상문을 고쳐 쓰는 방법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신이 쓴 영화 감상문을 글, 문단,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쓸 때에는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냈는지, 뒷받침 문장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문장이 없게 썼는지 등을 점검한대요. 자,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냈는지, 뒷받침 문장 가운데서 불필요한 문장이 없게 썼는지는 어느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바로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이 되겠죠. 문단 표시해 주시고요. 7번. 영화 감상문을 쓰고 문장 수준에서 고쳤을 때 확인할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 있으시오? 라고 합니다. 자,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쓴대요. 강의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이 맞게 썼는지 점검해야 돼. 자, 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제대로 어울리게 잘 쓰여 있는지 살펴봐야 해. 그렇죠. 문장 수준인 거죠. 문장 수준. 그 다음, 준이입니다. 영화에 대한 소개나 내용이 잘 담겨 있는지 점검해야 돼. 자, 영화에 대한 소개나 내용이 잘 담겨 있는지 점검하는 건 어느 수준에서 점검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글 수준에서 점검하는 거죠. 따라서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쓴다라고 했으니까 강유가 알맞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네요. 8번.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설명하는 글을 쓸때 그림이나 사진, 영상을 활용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림이나 사진, 영상을 활용하면? 그렇죠. 바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2번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9번. 조사한 내용을 참고해 설명하는 글을 조직할 때 다음 역할을 하는 부분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것은 처음, 가운데, 끝 중에서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무리하여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끝에 해당을 하는 거죠. 정답은 바로 다가 되는 거예요. 10번. 다음은 자신이 쓴 글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으면 좋은 점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 글이 어떻게 전달 또는 모방되는지 파악해 볼수 있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으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 글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글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확인 문제까지 만나보았어요. 이번에는 단원 확인 평가, 단원 평가 1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에도 역시 10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들은 친구 사이에서 겪는 고민을 그린 작품이다. 선은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던 중 전학 온 지아와 가까워져 단짝이 되었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낸다. 하지만 개학 후 지아는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워 선에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나, 영화를 보며 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다. 그리고 나도 선처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친구를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선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라. 선은 지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준비한 선물을 다시 집으로 들고 온 선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뻔했다. 자, 영화 감상문이었죠?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쓴 거예요. 1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선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윤성,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어. 네, 그런가요? 맞아요. 우리 선은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어요.

오, 있었습니다. 성욱, 새로 전학을 와서 친구들과 친해졌어. 그런가요? 아니죠. 새롭게 전학 온 사람은 바로 지아였어요. 나연, 운동회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아니죠.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바로 윤서가 되는 겁니다. 2번, 글 가에서 지아가 선을 멀리하게 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지아가 선이랑 여름방학에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공부를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아니죠. 선을 그냥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가 전학을 왔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신을 따돌린 선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에? 선은 지아를 따돌리지 않았어요. 5번, 자기도 선처럼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왠지 선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도 선처럼 따돌림을 당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걱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선을 멀리하게 된 까닭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3번, 글 가에서 나를 흐름에 알맞게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문단이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좀 섞여 있었어요. 자, 글의 순서에 맞게 우리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가나 다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가는 영화 우리들의 주된 내용과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고요. 나는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자신의 다짐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는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고요. 라는 영화의 초반 내용, 그러니까 줄거리였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먼저 주된 내용과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영화의 초반 내용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 다음 인상 깊었던 내용이 그 다음으로 나오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자신의 다짐을 써준다면 아주 좋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써본다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가라, 다, 나.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글 나에서 다음의 뜻으로 쓰인 낱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나 인상이 지워지지 않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글을 보니까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이것이 어떤 느낌이나 인상이 지워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낱말을 찾아서 써라. 바로 인상적이라고 쓰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찾아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어야 합니다. 인상적 이렇게 써주세요. 5번, 기억에서 리을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봐야 돼요. 각각의 글에서 불필요하거나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이 있다면 찾아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만 모두 모아서 기억에서 리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어. 그러던 중 전학 온 지아와 가까워져 단짝이 되었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낸다. 자, 이 문단에서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아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죠? 니은,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여러분, 그 나를 보면요. 원래는 친구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 다를 보면요.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라는 이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글 다에서는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선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 아니죠. 친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친구를 배려하고 있는 거니까 이 설명도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릴, 선은 지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자, 그렇죠. 이런 내용 문단에 잘 어울립니다. 불필요하거나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은요? 그렇죠. 바로 니은 그리고 디귿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6번에서 8번입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명, 두 명, 세 명. 500원, 1000원.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다음과 같이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서 써야 하고요. 교사 및 학생. 찬성 대 반대. 아침 겸 점심.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도 역시 띄어 써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띄어 쓰기에 유의하면서 여러분도 문장을 써보세요. 6번. 다음에서 띄어 쓰기가 알맞은 문장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띄어쓰기 잘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10시이다. 자, 수를 나타내는 말, 단위를 나타내는 말잘 띄어 썼었죠? 나는 올해 13살이 되었다. 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띄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잘못됐죠? 다, 버스비가 200원 인상되었다. 수를 나타내는 말, 단위를 나타내는 말 띄어 쓰지 않았네요. 잘못 썼죠? 라, 이번 체육대회에서 천군 대 백군으로 축구를 한다. 자, 이렇게 이어주거나 나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띄어 써준다고 했죠? 알맞게 잘 썼습니다. 띄어쓰기가 알맞은 문장을 골라라. 그렇다면 가, 그리고 라를 골라서 써준다면 정답이 되겠죠. 7번입니다. 다음 문장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까닭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볼게요, 먼저. 동생에게 사탕 5개를 나누어 주었다. 자, 다섯 개.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쓰였는데, 이 사이를 띄워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잘못된 까닭을 써라.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그렇죠.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를 띄어 쓰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죠? 이건 예를 들어서 쓴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를 뭐 띄어 쓰지 않았다. 띄어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 모두 다 정답이에요. 8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띄어 쓰기에 알맞게 고쳐 쓰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는 강남경 체육관이다. 자, 하나도 안 띄어 썼어요. 그냥 싹 붙여서 써버렸네요. 그러면 띄어쓰기에 알맞게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하면 먼저 띄우고요. 강당 띄우고 겸 띄우고 체육관이다 라고 써줘야겠죠. 이어주거나 나열하는 말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띄어 써주는 거예요. 여기 여 라고 써있네요. 그럼 이어서 기는 띄우고 강당 띄우고, 겸, 띄우고, 체육관이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 이렇게 마침표까지 써주면 아주 잘쓴 겁니다. 9번에서 10번이에요.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우리 점검 질문인데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우리 글쓰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자, 제목에 글의 내용을 잘 드러냈나요? 글의 중심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냈나요?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나요? 글 수준에서 하는 점검 질문이죠.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냈나요? 뒷받침 문장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문장이 없게 썼나요? 문단 수준에서 점검하는 거고요. 또 기억, 하나는 몰라요.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했나요? 이건 바로 문장 수준에서 점검하는 질문이 되겠죠. 9번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 표가 필요한 단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느 단계에서 이 표가 필요할까요? 영화 감상문을 고쳐쓰기. 그렇죠. 고쳐쓰기 할때 바로 이런 표가 필요하죠. 점검하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써보는 겁니다.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하기 알맞지 않고요.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영화 감상하기? 감상하기 단계에는 필요 없죠. 그 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 영화 감상문 쓰기? 감상문 쓰기 단계는 아닙니다. 고쳐 쓴 영화 감상문을 모든 친구들과 돌려 읽기에서 필요한가요? 아니죠. 우리 고쳐 쓰기 단계에서 필요한 표였죠? 그래서 이 표가 필요한 단계는 바로 1번, 영화 감상문을 고쳐 쓰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여러분, 기억 어디에 있었나요? 맞아요. 우리 문장 수준에서의 점검 질문이었죠. 문장 수준에서 글을 점검할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는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나?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그 윗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영화에 줄거리 위주로 쓰여졌나요? 자, 줄거리를 점검하는 것은 문장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 아니죠. 나, 주어, 목적어, 서술의 호응이 맞게 썼나요? 그렇죠. 그 각각의 문장이 주어, 목적어, 서술의 호응이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문장 수준에서 우리 고쳐 쓰는 단계가 되겠죠. 다, 뒷받침 문장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나요? 자, 이것은 문단 수준에서 글을 점검할 때 필요한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써라? 그럼 무엇을 써야 하나요? 그렇죠. 바로 나.

0: 라고 써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고쳐 쓰기는요,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글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글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고쳐 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고쳐 쓰기 단원이 아니라도 여러분 뭐 일기를 쓰거나 또는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도 꼭 이렇게 점검하는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쳐 써보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 평가 우리 1회 문제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 평가, 단단 퀴즈. 글 수준에서 고쳐 쓸 때에는 이것의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점검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국어 2단원의 내용으로 만날 거예요. 국어 단원 평가 2단원 2회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프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강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5단 문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기에는 산을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구름을 그리고 아야! 내가 한 시간 동안이나 열심히 그린 그림이 엉망이 되었잖아. 너 때문에 그림을 망쳤잖아.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그림을 망쳐서 많이 화가 났구나. 미안해. 가방이 걸려있는 줄 몰랐어. 야옹! 여자아이가 넘어지면서 남자아이의 그림을 망치게 되었어요. 남자아이는 열심히 그린 그림을 망쳐서 속상했겠죠? 하지만 큰 소리로 화를 내니 실수한 여자아이도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결국 두 친구 모두에게 속상한 상황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주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야옹이의 말처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고운 말을 사용해야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이어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과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친구들과 고운 말로 대화하면서 더욱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그럼 우리 만주막 나라로 떠나볼게요. 오늘 배울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자신의 경험

발표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요. 이걸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여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발표하고 싶은 경험을 말하는 방법.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는 언제 경험한 일인지 말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 또는 내가 어제, 내가 작년에, 내가 1학년 때, 내가 1시간 전에, 이렇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먼저 말을 해주세요. 그 다음, 어디에서 경험한 일인지도 말해줍니다. 아, 내가 어젯밤에 집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학교 교문 앞에서, 내가 지난 주말에 한글 박물관에서, 이렇게 어디에서 경험한 것인지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말해줍니다. 내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아주 무서운 영화를 봤어. 오늘 아침에 교문 앞에서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났다. 지난 주말에 한글 박물관에서 만화 영화를 봤어. 이렇게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쓸 때에도 내가 경험한 일을 자세하게 떠올린 다음 무얼 더하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생각, 느낌을 더하라고 했죠. 똑같아요.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젯밤에 집에서 아주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옆에서 오빠랑 같이 봐서 괜찮았어. 오빠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싶은 경험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경험을 발표하기는 하는데,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예전에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요. 우리가 발표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말끝을 흐리지 않고 끝까지 또박또박 이야기해야 한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신의 경험을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방법.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서서 말합니다. 이렇게 턱을 괴거나 또는 발장을 끼거나 다리를 짚거나 몸을 흔들흔들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서서 말합니다. 그리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해야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한글박물관에 이렇게 말하면 뭔가 자신이 없어 보여요. 끝까지 문장을 완성해서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알맞은 빠르기와 목소리 크기로 말을 해줘야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도 안 되고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또는 목소리가 너무 빠른 것도 좋지 않고요. 너무 느리게 말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선생님, 저 근데 어떤 빠르기와 어떤 목소리 크기가 알맞은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실을 둘러보세요. 우리 반에서 발표 진짜 잘하는 친구 한 명은 있죠. 그럼 그 친구가 어떤 목소리 크기로 어떤 빠르기로 말하는지 한번 하루 이틀만 잘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친구를 따라하면 다른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잘하는 친구를 보고, 아, 저 정도 목소리 속도가 아주 알맞구나,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마지막,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좋았던 경험이라면 활짝 웃으면서, 내가 슬펐던 경험이라면 그런 느낌을 담아서 표정을 지어주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두 글자죠. 정답?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찾아

0: 있었나요? 몇 번인가요?
1: 그래요. 경험 바로 여기 있었네요. 1번이죠? 관찰, 생각, 소개, 발표는 알맞지 않은 설명이에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서술형 문제예요. 나의 경험 중에서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여 써보세요. 이렇게 빈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일, 본 일, 들은 일들을 떠올려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글 박물관에 갔던 일을 적어볼게요. 한글 박물관에 다녀온 일. 언제 있었던 일인가? 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지난 주말. 어디에서? 한글 박물관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때와 장소를 써보는 거죠. 지난 주말에 한글 박물관에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때 나의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써주면 좋은데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 감사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적어 봅니다. 또는 여기에 더해서 한글 박물관에 볼거리가 많아서 재미있었다. 이런 내용까지도 써주면 좋겠죠. 자, 그럼 15번도 한번 볼게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14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싶은 나의 경험을 글로 써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14번에서 적어 보았던 내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적어볼게요. 자, 시작은 아마 언제 있었던 일인지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지난 주말에 나는 한글 물관에 갔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쓰는 거죠. 무엇을 보았는지. 한글 박물관에는 한글에 대해 알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내용을 써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적어주면 좋겠죠? 한글을 만드신 세종 대왕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써주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쓴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생각과 느낌은 어땠는지만 들어간다면 전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도 해결해 볼게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 떠올린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가위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알맞지 않은 내용 무엇일까요? 먼저 선주예요. 우리 오빠는 지금 중학생이고 운동을 아주 잘해. 나는 이런 오빠가

자랑스러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떠올린 내용으로 알맞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선주가 떠올린 내용은요, 오빠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떠올릴 때 알맞은 것이죠. 그러니 알맞지 않고요. 민준, 영화를 보려고 가족과 영화관에 갔는데 동생이 자꾸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이 됐어. 자, 어때요? 자신의 경험, 영화관에 가서 동생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난처했던 경험을 잘 떠올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선주와 민준이 중에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 떠올린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떠올린 사람은 바로 선주가 되겠네요. 선주, 여기에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7번 중요한 문제예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할 때의 바른 자세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발표할 때 바른 자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일단 흔들흔들하지 않고 삐딱하게 서 있지 않고 바른 자세로 말해야겠죠. 바른 자세로 말합니다. 2번, 바닥을 보며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한글 박물관에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말하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할 때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 알맞지 않고요. 3번, 말끝을 흐리며 말합니다.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을 해주어야겠죠. 이것도 알맞지 않아요. 4번,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그렇죠. 발표의 기본. 바로 듣는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4번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5번, 알맞은 빠르기와 목소리 크기로 말합니다. 네, 이것도 발표를 할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럼 발표를 할때 바른 자세로 알맞은 것 모두 고른다면 1번, 4번, 그리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잘 해결해 보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개념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하기. 자, 여러분, 이 상황 기억나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남자아이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아마 미술 시간인 것 같죠? 그런데 여자아이가 저 사물함에서 무언가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실수로 이 남자아이의 가방에 걸려가지고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아야 하면서 넘어지는데 이때 하필 이 남학생을 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림을 열심히 그리던 이 남학생은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열심히 그려놓은 그림을 다 망쳐버렸잖아? 아, 저 친구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 너 때문에 그림을 다 망쳤잖아.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아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입은 크게 벌리고, 눈썹은 이렇게 올라가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화가 많이 난것 같아요. 근데 여학생 표정을 한번 보세요. 뭔가 속상하고 난처한 표정이죠. 땀이 뻘뻘 나요. 그림을 망쳐서 많이 화가 났구나. 미안해. 가방에 걸려 있는 줄 몰랐어. 자, 맨 처음에 선생님은 이 남학생만 속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망쳤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이 여학생도 꽤나 속상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크게 화를 내니까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한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된것 같고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대화가 끝난다면 이두 친구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 남자아이는 아마 계속 화를 낼 거고요. 이 여학생은 막 사과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하면서 아마 둘이 같이 더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두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대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고운 말로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야 돼요. 상황을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지금 저 여학생이 나한테 와서 부딪혔어. 그림을 망쳤는데 보니까 여학생이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라 가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네.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여학생이 내 그림을 망치긴 했어. 근데 이 여학생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이네. 굉장히 난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학생 되게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겠구나. 마지막,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을 사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저 남학생이에요. 상황 파악했어. 저 여학생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가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 여학생이 나한테 사과를 하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표정이야. 그러면, 그래. 일단 속상한 마음은 전달을 하긴 해야겠다. 근데 고운 말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야, 괜찮아. 다음에는 앞을 잘 보고 다녀줘. 일단 지금은 괜찮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요. 다음에 남학생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고운 말로 대화했을 때 좋은 점이죠. 자, 아래를 보면 고운 말을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져요. 오, 사과했더니 잘 받아주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결국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사이가 멀어지고 싶은 친구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 저 친구들 진짜 많이 사귀고 싶어요. 진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고운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드는 친구와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18번. 그림 1에서 남자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운동을 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답 여기 있네요. 친구들과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죠. 그림 속에서 남자아이는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9번이에요. 그림 4에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한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남자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그림을 망쳤잖아.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이 말은 실수니까 괜찮다고 한 건가요? 아니죠. 실수니까 괜찮다고 한건 아니에요. 앞을 잘 보고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라고 했으니 정답 여기 있었네요. 3번 그림을 다시 그려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죠? 따라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한 말로 알맞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서술형 문제예요. 그림 4에서 남자아이의 말을 들은 여자아이의 기분은 어땠을지 쓰세요라고 합니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아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여자아이는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닌데, 남자아이가 화를 내서, 남자아이가 많이, 화를 많이 내서, 속상했을 것입니다. 또는 슬펐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썼다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21번 중요한 문제죠. 그림사의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어떻게 말하면 좋겠나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조용히 해줄래? 조용히 해줄래는 어울리지 않죠? 이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내 그림 다시 그려줘. 내 그림 다시 그려줘? 이것도 고운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내가 먼저 탈게. 기다려줄래? 상황과 어울리지 않죠? 무언가를 타는 상황이 아니에요. 4번, 책 읽는 친구들을 생각해서 조용히 해줘. 이 여학생이 떠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맞지 않죠? 5번, 일부러 그림을 망친 것도 아닌데 화내서 미안해. 자,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자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말한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을 거예요. 고운 말로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운 말 사용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나요? 또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나요?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고마워, 미안해, 축하해는요, 아무리 말해도 아깝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고운 말을 사용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35쪽이에요.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여학생이 무거운 책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남학생은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남학생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번 이 상황과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22번. 그림 가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어떤 상황인가? 1번, 남자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상황은 아니죠? 2번,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장난을 치고 있지? 않아요. 3번, 여자아이가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림 가의 상황은 여자아이가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답은 3번이고요. 23번 중요한 문제. 그림 가의 여자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고운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무언가 무거운 걸 이렇게 낑낑 덜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남학생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아, 너 무겁겠다. 내가 좀 도와줄까? 어때? 너 혼자 갈수 있겠어? 이런 말들을 해주면 진짜 좋겠죠. 보기 볼게요. 1번. 그것도 못 드니? 무시하는 말이죠. 이것은 고운 말이 아니고요. 도와줘서 고마워. 이 여학생이 남학생을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도와줘서 고마워는 알맞지 않아요. 3번. 많이 무겁지? 나눠서 들자. 어때요? 선생님이 이 여학생이라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누어서 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해줄 수 있는 고운 말이죠. 4번, 실수로 그런 거니까 괜찮아. 이 여학생이 실수를 한건 아니죠? 알맞지 않고요. 5번, 조심했어야지. 너 때문에 다칠 뻔했잖아. 이것도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나 그림도 볼게요. 운동장에서 이 남자아이가 무언가를 하다 넘어졌나 봐요. 넘어졌는데 무릎에서 피가 나요. 이 아이를 보고 이 여학생이 옆에서 손가락을 입에 가져대고 뭔가 걱정을 하는 것 같죠?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24번. 그림 나에서 남자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남자아이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가,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가,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나, 별로 안 다친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 자,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가요? 자,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다쳤어요. 그러면 친구가,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걱정해주면, 뭔가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에게 해줄 말로 알맞은 것은 바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담긴

0: 자가 됩니다. 나와 같이 이야기한다면, 나 지금 진짜 아픈데, 그만 일어나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나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꾀병 부리는 사람이 된것 같잖아요? 그러니, 나라고 얘기하면 아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이번에는 다도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수도가에서 두 친구가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있네요. 여기 있는 이 남자아이가 세수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물이 옆으로 다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손 씻더니 여자아이는 물이 너무 많이 튀어서 힘든 거예요. 분명 불편한 상황일 텐데요. 이때 화를 내면서 야, 물 그만 튀기라고 이렇게 화를 낸다면 고운 말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25번입니다. 그림 다에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에게 고운 말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고운 말로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황을 잘 살펴보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이 남자아이가 세수를 하고 있지만 꼭 일부러 튀긴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운 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차가워! 이건 틀린 건 아닌데 고운 말로 이야기했다기에는 조금 놀란 느낌이 들죠. 2번, 장난 좀 그만해. 이 남자아이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3번, 내 순서를 기다려줄래?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먼저 사과해. 이런 상황도 그림과는 어울리지 않죠? 마지막 5번, 물이 튀기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어. 그래요. 이렇게 고운 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해준다면 친구하고 더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고운 말을 사용하여 대화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이것이 좋아집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2단원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단원 정리평가 2회 풀어보고요. 또 서술형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선생님과 공부 시작해 볼까요? 단원 정리평가 2회 1번에서 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영화 우리들을 보고 쓴 영화 감상문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에 문단의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이미 두번 읽었고 선생님이랑 세 번째 읽는 거니까 이번에는요, 문단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가문단 볼게요. 우리들은 친구 사이에서 겪은 고민을 그린 작품이에요. 자, 선은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데 지아가 전학이 오면서 둘이 단짝이 되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내죠. 자, 하지만 개학 후 지아는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 선에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줄거리가 이어서 나오면 좋겠죠? 라 문단 나와야 됩니다. 선은 지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자, 누가요? 그렇죠. 주어 빠졌죠. 선이 지아의 생일을 알고 무엇을, 선물을 준비했는지

미하기도 했지만, 자, 추가해 주어야 한다고 했고,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준비한 선물을 다시 집으로 들고 온 선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뻔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다 문단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자, 지금 앞에서 지아가요, 선에게 거리를 둬요. 자, 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 이렇게 연결돼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자, 선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죠. 자,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가 아니라 이미 영화 다 보고 나서 쓰는 거니까 통했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자,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죠. 자,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자, 이 문장은 지금 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문단에서는 선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이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 문단이 오면 됩니다. 영화를 보면 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글쓴이가 느낀 점이죠.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지금 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죠.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 자,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다. 누구를요? 목적어 빠졌잖아요. 선을 응원했다. 추가해줘야겠죠? 그리고 나도 선처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친구를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 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글 읽었으니까 우리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이 글은 무엇을 보고 쓴 감상문인지 영화 제목을 글에서 찾았으시오. 가 문단에 있었죠? 영화 제목이 뭐예요? 우리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볼 겁니다. 자, 2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가운데 문단의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까 찾았는데요. 다시 한번 글을 봅시다. 자, 기역은 아니죠. 자, 니은,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관련 없다라고 했어요. 니은. 자, 그리고 디귿도 아니고. 자, 리을, 이거 관련 없죠?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자, 그리고 미음도 괜찮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선. 친구들과 멀어지고 전학을 갔다? 이런 내용 없었죠. 여름방학 동안 지아와 친하게 지냈다? 맞아요. 자, 친구들을 괴롭히며 따돌림을 주동했다? 따돌림을 주동한 것이 아니라 선이 따돌림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은 나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친구들. 이 글에서 파란색으로 쓴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쳐 쓰시오. 자, 지금 이 문장이 글에서 파란색으로 적혀 있었죠? 자, 이 문장, 이상한 부분 있었죠?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가 아니라 통했고, 영화 다 보고 나서 내가 쓴 거잖아요, 감상문을. 그리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확인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했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자, 이렇게 고쳐쓰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이 아닌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볼게요. 영화의 내용 나왔죠? 자, 인상 깊었던 점 얘기했어요. 자, 선이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고 했죠. 자, 영화에 대한 감상, 생각, 느낌 있었고요. 영화를 보게 된 동기는 영화 감상문에 없었습니다. 적어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나의 경험? 나의 경험은 안 썼어요. 나의 감상은 적었지만. 그래서 글에 나타난 내용이 아닌 것두 가지는 4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이 글의 제목을 정할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영화 감상문의 제목을 정할 때. 자, 읽는 이의 관심을 끌수 있도록 제목을 정하면 좋죠. 왜냐하면 영화 감상문은요, 다른 사람이 읽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2번. 주어와 서술어가 모두 들어가도록 제목을 정한다? 굳이 그런

드렸는데 지금 선생님이 읽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두 개. 자, 한두, 한둘, 수를 나타내는 말, 단위 사이는 띄어쓰기. 그리고 칭찬 겸 인정. 자, 지금 겸이라는 말이요. 두 말을 나열하거나 이어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로 띄어쓰기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7번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지금 이것은 칭찬하자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친구를 칭찬합시다. 맞죠? 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중요성. 칭찬과 인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칭찬과 인정을 비교한 글은 아니잖아요. 자, 7번은 1번이 되겠고. 자, 8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띄어쓰기를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바르게 고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어떻게 띄어쓰기 해야 된다고요? 한두 띄어쓰기 하고 개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고친 문장 무엇입니까? 자, 다네요. 한두 띄어쓰기 개. 그쵸? 다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입니다. 니은을 바르게 고쳐 쓴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한다고 했었죠. 자, 구형이 두 말을 이어주는 말은 나열하는 마지막에 써야 하므로 이러한 칭찬 인정 겸 서로를로 써야 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두 말을 이어주는 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겸이죠. 두 말을 이어주는 말, 이 겸은요, 나열하는 마지막에 쓴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열하는 게 칭찬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열하는 말 마지막에 인정 뒤에 이렇게 써야 된대요. 칭찬 인정 겸 서로를 아니죠. 자, 양지. 두 말을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은 앞말에 붙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칭찬 겸 인정. 지금 두 말을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이 겸이잖아요. 겸이요. 지금 칭찬 앞말에 붙여 쓴대요. 이렇게 붙였어야 돼요? 아니죠. 자, 그리고 소미.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은 이게 겸이잖아요. 띄었어야 하므로 이러한 칭찬 띄어쓰고 겸 띄어쓰고 인정은 서로를 이렇게 써야 돼. 맞죠? 자, 그래서 바르게 고쳐쓰기 한 친구는 누구예요? 소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글을 고쳐쓰면 좋은 점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글을 고쳐쓰기 할 때, 운율을 살릴 수 있다? 자, 운율은 우리의 생각을 시로 표현할 때, 뭐,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니고,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맞죠? 생각을 더잘 전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고쳐쓰기 하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전달할 수 있다? 자, 친구들, 글에는요, 하나의 주제가 담겨야 돼요. 아니죠? 자, 필요한 내용을 보충하면 풍부한 글이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3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글을 고쳐쓰기 위한 점검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글 고쳐쓰기 할때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으로 점검 질문 알아봤어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라. 자, 1번. 불필요한 문장은 없는가? 자, 이거 문단 수준이었죠. 뒷받침 문장 중에서 불필요한 거 없는가? 맞고요. 자, 문장의 호응이 적절한가? 문장 수준에서 점검 질문. 적절한 낱말을 사용했는가? 문장 수준 점검 질문. 자, 띄어쓰기 올바르게 했는가? 문장 수준이죠. 자, 글 읽는 사람의 수를 고려했는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수를 고려하며 고쳐쓰기 해야 하나요? 아니죠.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밑줄 친 문장을 띄어쓰기 하는 방법에 따라 고쳐 쓰시오. 자, 지금 이 친구가요, 지금은 몇 시야? 하고 시각을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은 10시 5분이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띄어쓰기 고쳐 써야 되겠죠? 자, 10, 5, 수를 나타내는 말이죠? 시, 분,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쓰기 해야 되고, 여기도 띄어쓰기 해야 되겠네요. 10시 5분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지금은 10시 5분이야.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에서 1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불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흐름 짚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문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 언제? 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서 말했죠. 요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뭐다? 불안이다. 가 문단은요, 불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불안이 뭔지. 자, 그리고 나 문단.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자, 어떤 반응? 한 가지에 집중을 못 하고요. 머리가 어지럽고요. 때로 숨이 가빠지거나 몸에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다. 자,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자, 우리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자, 그래서 불안할 때 몸에 보이는 불편한 반응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단이었죠? 자, 다 문단하지만 자, 반대되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불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면서 불안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는 문단이었고요. 자, 라 문단은요. 불안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처 방법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래요. 그럴 때에는 심호흡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면 우리 몸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자극되어서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대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불안할 때는 숨이 가빠지거나 몸에 열이 나기도 한다. 맞죠?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불안할 때 몸에 여러 가지 반응. 2번. 불안에 대비하고 노력하면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는 말 했나요? 저 완전히 불안 없앨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읽어볼게요. 불안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편하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것을 하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심호흡이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라고 하면서 심호흡이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정답 뭐예요? 심호흡. 친구들, 심호흡에서 심은요, 깊다. 그런 뜻이에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기억과 관련된 경험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죠. 자, 경수,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뿌듯했어. 이건 뿌듯한 감정을 느낀 경험이잖아요. 아니고, 세윤이, 내일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라서 잠을 설쳤어. 자, 이건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고요. 소민이 새학년에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대요. 바로 이게 뭐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경험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소민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어서 1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주제를 정할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2단원에서 설명하는 글도 썼었죠. 자, 지금 주제 정할 거예요. 가,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정한다? 맞죠? 그러면 읽는 사람이 더 흥미있게 읽겠죠.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정한다? 어때요? 친구들, 설명하는 글은요, 읽는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점을 알려줘야 되고요. 또 궁금해할 만한 내용도 좀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것은 조금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정한다? 자, 이것은 토론 주제 정할 때예요. 우리가 토론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거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게시판에 쓴 글을 공유하고 그 글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으면 좋은 점을 쓰시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할 때 좋은 점. 자,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죠? 내가 쓴 글을 쉽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나의 글을 성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알릴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18번에서 20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두를 위한

범용 디자인 다큐멘터리 보고 쓴 감상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또 흐름 짚어가면서 읽어볼게요. 나는 어제 범용 디자인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것이다. 자, 이거 지금 호응이 맞지 않다라고 했죠? 어제 과거 시간 표현입니다. 자, 시청할 것이다는 미래잖아요. 서술어가. 자, 그래서 시청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시청했다. 이렇게 과거 서술어로 바꿔주어야 해요. 자, 이 다큐멘터리는 성별, 나이,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을 만드는 범용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었다. 자, 지금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범용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요, 인상 깊었던 내용. 패트리샤 이야기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에 글쓴이의 감상을 적은 부분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범용 디자인의 바탕이라는 걸 느꼈다. 자, 그래서 범용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모두를 위한 범용 디자인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더 널리 적용되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글쓴이의 바람도 적으면서 글을 마무리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8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1번, 범용 디자인은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 맞죠? 자, 패트리샤는 국적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했나요? 국적이 아니라 나이죠. 할머니로 분장해서 산 거잖아요. 그럼 나이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한 거예요? 자, 3번. 범용 디자인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자, 4번. 패트리샤는 할머니를 위해 냉장고 손잡이를 설계했죠. 자, 5번. 패트리샤는 범용 디자인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패트리샤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다큐멘터리에 패트리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글쓴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거죠. 아니죠. 자, 알맞지 않은 거 2번과 5번이 되겠죠? 이어서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장, 기억이 어색한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 기억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 있다라고 했죠? 나는 어제 범용 디자인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것이다. 지금 시간 표현과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시청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제니까 시청했다라고 바꿔야 돼요. 자, 따라서 어색한 까닭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 적어주면 됩니다. 어떻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 간의 호응이 알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 간의 호응이 알맞지 않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니은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니은은 이 부분인데요. 자,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범용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니은은요, 범용 디자인을 꾸며주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범용 디자인일까요? 지금 이 경험이 무슨 경험인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뭐예요? 지금 패트리샤가, 26살의 패트리샤가 3년 동안 노인으로 분장해 생활하며 불편함을 체험했던 경험이죠. 자, 그러면은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범용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1번, 저렴한 가격으로 쓸수 있는 노인 분장에서? 아니죠. 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아니죠. 나이가 들거나 힘이 약해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때요? 지금 노인으로 분장해 생활하면서 그 불편함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 그렇죠. 나이가 들거나 힘이 약해도 이게 노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해야 맞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20번 문제까지 해보았는데요. 이어서 서술형 문제 풀어보면서 이 단원 마무리 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인데요.
자, 이 글도 우리가 읽었던 글이죠. 친구를 칭찬합시다. 친구를 칭찬하자. 칭찬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칭찬하자. 그런 글이었어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1번, 기억을 바르게 고쳐 쓰고 고쳐 쓴 까닭을 쓰시오. 자, 기억. 그리고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고쳐 쓰기 해야 할 부분 있죠? 한둘, 지금 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개는 단위잖아요. 선생님이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 사이는 띄어쓰기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 쓰기 하면 돼요. 그래서 고쳐 쓴 문장. 그리고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쳐 쓰기 하면 되겠죠? 고쳐 쓴 까닭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와 같은 글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 질문을 한 가지만 쓰시오. 자, 우리 점검 질문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다양하게 살펴봤었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적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앞에서 띄어쓰기 잘못된 부분 고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점검 질문 적어줄게요.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했나요? 자, 문장 수준에서 점검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4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래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설명하는 글도 쓰고 고쳐쓰기 해봤었죠? 우리가 과정 살펴봤었는데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읽는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 흥미 있어 할 만한 주제를 정해야 되죠? 자, 그리고 제목을 정합니다. 자, 제목을 정할 때에는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 그리고 읽는 사람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제목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를 조사하고 내용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제목을 정하는 까닭은 우리가 조사할 때 조사할 방향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목 먼저 정하고 자료 조사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자료 조사하면서 그림이나 사진, 영상 자료 같은 것들 조사해서 정리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글쓸 거잖아요. 이따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글을 쓸 거거든요. 그때에 글과 함께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실으면 읽는 사람이 내가 쓴 글을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 사진, 영상 등도 조사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조사 다 했으니까 글의 내용을 조직해야 되겠죠? 처음, 가운데, 끝으로. 자,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처음에 설명할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가운데 부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끝에서는 요약하고 마무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고. 자, 내용을 조직한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자라고 했죠. 자, 특히 이 단원에서는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 고쳐 쓰기가 쉽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종이 위에 글을 적을 수도 있지만, 종이 위에 글을 적을 때는 고쳐 쓰기가 번거롭습니다. 지우개로 막 지워야 하고, 지우개 지운 흔적도 남고, 또 문장 이동할 때도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써야 하고, 그렇죠. 물론 교정부호가 있지만, 그런데 매체를 이용하면, 컴퓨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글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수정하고 싶을 때 백스페이스 눌러서 그냥 지울 수 있고요. 내가 이 문장을 저기로 옮겨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옮길 수도 있잖아요. 즉, 고쳐 쓰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회가 된다면 종이에 글 쓰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매체 이용해서 글 쓰는 경험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3번 문제입니다. 기억 단계에서 고려할 점을 쓰시오. 자, 기억 단계가 지금 제목 정하기거든요. 제목 정하기에서 우리 무엇을 고려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 그리고 읽는 이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제목. 자, 그런 제목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글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겠죠. 제목이랑 글의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읽는 이의 관심을 끌수 있는 제목으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글을 쓸때 니은을 활용하면 좋은 점을 쓰시오. 자, 니은은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을 조사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왜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글만 쓰기보다 그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그림, 사진, 영상을 함께 첨부해주면 읽는 사람이 더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특히 매체를 이용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첨부하기도 쉽고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하기도 쉬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읽는 이가 더잘내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고쳐쓰기에 대해서 2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쳐쓰기 할때 학교에서 모둠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친구들의 글을 읽을 거잖아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점이냐면 너무 그 친구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활동이 친구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은 좀 배려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잘한 점도 칭찬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점도 말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아, 내가 이 내용을 써서 친구들이 새롭게 알게 됐네. 이 내용 들어간 거 되게 좋았다라고 반성할 수 있겠죠. 또 궁금한 점도 더 얘기해주면 좋아요. 너가 이런 글 썼는데 나이 점이 궁금해.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아, 친구들이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구나. 내가 고쳐쓰기 할때이 내용도 추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친구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고쳐쓰기가 아니라 우리 함께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고쳐쓰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여기서 2단원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현장 학습이 설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 학습. 이게 미국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딘가를 견학하고 구경하는 거는 맞는데요.
1: 네.
0: 항상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물리 수업 때 가요.
1: 아. 네,
0: 물리 수업 때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계산해야 돼요.
1: 중력의 법칙이요.
0: 아, 그렇습니다.
1: 뭐 떨어지는 각도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이요.
0: 속도에 아. 몇 킬로 가는데 이러면서 예. 즐기기도 하고 뭐 과제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놀면서 공부하는 거라 조금 부담이 덜할까요?
0: 아, 오히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1: 아,
0: 저는.
1: 그래요?
0: 저도 갔었는데.
1: 차라리 놀 땐 놀아야 되는데.
0: That's right. 자, 그래서 현장 학습이 기다려지는 상황 만들어봤고요. 일단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1: 오.
0: 정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잖아요.
1: 그쵸,
0: 네, 이거
1: 그쵸.
0: 만들어 볼 거고요. 미션 2는,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저도
1: 아하.
0: 그랬거든요. 모든 저의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1: 그렇죠.
0: 가서 과제하고 막 이런 건 싫은데 일단은 타잖아요.
1: 그럼요,
0: 이것저것.
1: 그럼요.
0: That's
1: 일단
0: right.
1: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맞습니다. 자,
1: 네.
0: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현장 학습 한번 떠나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현장학습 진짜 못 기다리겠네.
1: 왔어요?
0: 현장학습. 그 예? 현장학습. 그 아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트립.
1: 트립.
0: 예, 트립. I can't wait.
1: Oh, the field trip.
0: Yeah.
1: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We're going to Mayu Land.
0: Mayu Land.
1: Yeah.
0: 어,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현장학습은 재밌지.
1: Sorry.
0: 응, I don't know physics.
1: You don't know physics?
0: I don't like.
1: But
0: 그 trip to Mayu Land. Mayu Land, I love it.
1: Ah, yeah, yeah, me too.
0: Yeah,
1: physics.
0: Yeah.
1: Oh,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our teacher.
0: Yeah, teacher.
1: Doesn't give a pop quiz.
0: Doesn't give a
1: pop quiz.
0: Give a pop quiz.
1: You know the questions.
0: Question.
1: No question.
0: Oh, no question, 제발.
1: Please.
0: 아, 정말 티처 때문에요.
2: 네,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현장 학습을 가봤기 때문에
0: 네.
2: 벌써 이제 막 이런 게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상상하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4: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3: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4: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이거는 지금 너무 excited 돼 있는
0: 그쵸, 그쵸, 그쵸.
2: 네.
0: 그 빨리빨리 가고 싶다 이런
2: 그럼요.
0: 의미죠.
2: 아, 뭐 물리 수업 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0: 진짜. I can't wait. 나 기다릴 수 없어. For our 현장학습.
2: Yes.
0: 현장학습을 영어로 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2: 그쵸.
0: 예. 근데 어쨌든 아웃 하는 거잖아요.
2: 나가는 거죠. 나가는
0: 밖으로 거죠. 가야 되잖아요.
2: 오, 오케이. 뭔가 그쵸?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올 것
0: 예,
2: 같은데요.
0: 예. 그러면은 직접 현장학습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웃 스터딩. 밖에 나가서 아이고. Studying.
2: Okay.
0: 네. 뭐 right. 이런 느낌?
2: 네.
0: 네.
2: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이런 게 별로예요.
0: 네.
2: 이거 너무 좋아요. 자, I can't wait for our outstanding 이라고 했는데 자, 정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바로 field trip.
0: Field trip.
2: Field trip. 네. 이 field라고 하는 게 어떤 field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할 때가
0: 되고요. 아,
2: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어떤 필드에 나간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field trip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 제가 이미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0: 네?
2: 실제로 어떤 수업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나가서 거기서 뭔가를 겪으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과제에 좀 버무려서 이렇게 넣는 그런
0: 네.
2: 느낌. 근데 한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거를 하나요? 현장 학습이라는 느낌?
0: 그럼요. 현장 학습이라기보다 이제 저희는 뭐 소풍 그리고
2: 오케이.
0: 수학 여행.
2: 오케이.
0: 네, 현장 체험 학습.
2: That's right.
0: 네.
2: 이거는 너무 조금 그런 학습 이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Alright, so field trip이 나왔습니다. 자, 발음을 할 때요. Field trip. D가 중간에 있잖아요.
0: 네.
2: 이 친구는 조금 많이 약화가 될 거예요. So, field trip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의 강세를 주면서 field trip 이렇게 D 사운드를 거의 내지 말아보세요. 자, 가봅니다. Field trip. 좋아요. 자,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겠다.
0: 네.
2: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그거 못 기다리겠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결국에는?
0: 너무 기대돼.
2: 그렇죠. 너무 기대돼. 입니다.
0: 네.
2: So, can't wait for 뭐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실제로 누군가를 기다린다 할 때도 wait for someone 이잖아요.
0: 예.
2: for가 꼭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놓치면 안 되고요. So, I can't wait for something. 결국에는 너무너무 원한다. 라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2: 자, 예를 들어서, 소풍이 영어로 뭐죠? 소풍?
0: 픽닉.
2: 그 소풍,
0: 네.
2: 나 못 기다리겠어.
0: I can't wait for the picnic.
2: 그죠?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Mm-hmm.
2: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라고 해볼게요.
0: 네.
2: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0: We can't wait for the party.
2: 그렇죠. We can't wait for the party.

0: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원한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So, 이 문장들도 이 정도에서 끊을 수가 있겠죠, 이 문절. 자, 해보겠습니다. I can't wait for the picnic.
1: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Right? We can't wait for the party.
1: We can't wait for the
0: 네.
1: party.
0: 자, 그리고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요. 뭐 하기를 못 기다리겠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는 can't wait to do something.
1: Yes.
0: to do something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 I can't wait to see you. 이렇게 변형도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자, 이랬을 때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유랜드 가는 거 맞지? 확인하는데.
1: 너무 신났네.
0: 여기 탈 것이 무려 두 개가 있다. 예를 들었어요. 아직
1: 생각보다 랜드인데
0: 굉장히 이게
1: 약소하네요.
0: 굉장히 소소하게.
1: We're going to my land. 맞지?
0: 맞지?
1: 에. 자, 그러면 여기는 확인하는 질문이니까, right?
0: 오케이.
1: 네, 지난번에
0: 정답.
1: 배웠던 것 같아요.
0: Right. 자, 복잡한 단어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죠?
1: 네.
0: So we're going to my land, right? 그렇죠?
1: 네.
0: 자, right이라고 하는 거가 뭐뭐이지, 뭐뭐 맞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억양을 완전 올려서 확인한다는 느낌이라고
1: Yes.
0: 했습니다. So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서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또 올리는 게 아니라 평서문이야. 그렇지?
1: 네.
0: Right? 그래서 Oh, you are 슬기, right? 이런 느낌이죠. 평소만
1: 네네네.
0: 쓰고 올리는 거.
1: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마유랜드 가잖아, 맞지? 네,
0: 맞지?
1: 맞잖아.
0: 하잖아. 이거 자체가 평소문이잖아.
1: 맞아요.
0: 우리말로도.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시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사실 처음 다루는 거고요. 기존 시즌에서는 제가 몇 번씩 다뤘으나 아직은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바로 비동사 ing.
1: Going out.
0: 여러분, 얘는 be going to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be going to는, 여러분,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시제는요, be going to 동사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1: 아,
0: myland는 명사죠.
1: 그쵸.
0: 그래서 얘는 그냥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myland로 우리 가. right?
1: 아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BING군요.
0: That's right.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오늘 한 번에 이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1: 네.
0: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비동사 ing는 한참 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으로도 쓰지만요, 확정된 미래 사실을 팩트만 전달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때 뭐뭐 한다. 혹은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는데요. 뭐뭐 해. 예를 들어 나 내일 3시에 가. 이거는 아무 감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1: 그죠?
0: 의지도 아니고요. 그냥 나 간다고. 팩트만 전달하는 거야. 알고 있어.
1: 네.
0: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미 확정이 된 사실 그냥 전달.
1: Yes.
0: We are moving next week. 우리 다음 주에 이사 가. 이거는 내가 아, 갈래라는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1: 아니죠.
0: 아니죠. 그냥 팩트만
1: 사실.
0: 전달한 겁니다.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유일하게 미래 시제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그녀가 5시에 갈 것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팩트로.
1: 네.
0: 그녀는 5시에
1: 오.
0: 떠나. 그녀는 떠나 5시에.
1: Yeah, she is going to leave.
0: No. 자, she's
1: She's
0: going to
1: going.
0: leave는
1: 에.
0: be going to를 쓴 거죠.
1: She's leaving.
0: She's leaving.
1: At
0: She's
1: five.
0: leaving at five.
1: Yeah.
0: 이거는 말투가 좀 달라요. 살짝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she's going to leave at five.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녀는 5시에 떠날 거야.
1: 아하.
0: 우리말로 치면 떠날 거야고요. She's leaving at five. 이러면 더 팩트를 전달하듯이. 이거는
1: 네.
0: 변하지 않아. 걔 그때 떠나. 떠난다고. 정해졌어. 더 확고하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우리 서울로 도로 이사 가. 원래 서울에 살았다가 다른 데 왔다가 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는 건 move죠.
1: 네.
0: 도로가 뭐예요? 도로.
1: 도로?
0: 다시.
1: 다시.
0: move
1: Again.
0: back.
1: Back.
0: OK? move back 써볼게요. 우리 돌아가 서울로.
1: We are moving
0: back.
1: back.
0: 어디로?
1: To Seoul.
0: 그렇죠.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걸 그냥 친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Hey, we are moving back to Seoul. 우리 서울로 돌아가. 네,
1: 네.
0: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하실 때좀 그런 말투다, 느낌이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kay?
1: Yes.
0: So, again, be going to를 넣는다고 막 엄청나게 틀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의 느낌이 다른 것뿐입니다. be going to로 뭔가 계획을 이룰 거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이미 정해졌다? 그냥 알고만 있어.

0: 라는 느낌으로 주느냐. 자, 그래서 여기 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Right? Oh, she's leaving at 5.
1: She's leaving at 5.
0: We are moving back to Seoul.
1: We are moving back to Seoul.
0: There you go. 질문형도 돼요. 물어볼 때,
1: 네.
0: 자, 당신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졸업이라고 해볼게요. 졸업하는 거. 당신의 졸업의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1: 네.
0: 너 졸업하니 다음 달에?
1: 오.
0: 이거는 팩트를 물어보는 거죠. 말투가 네. 벌써, 그쵸?
1: 그쵸.
0: 이미 정해진 거. 너 졸업해 다음 달에?
1: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0: That's it.
1: Wow.
0: Right? Are you going to? 이렇게 하는 것보다 Are you graduating? 너 해? 어떻게 팩트야? 이런 느낌. So are you graduating next month? 질문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동사, 주어 그리고 비동사를 바꿨죠. 순서를. 오케이. 자, 여러분 아마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볼 때 엄청나게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비동사 ing는 진행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1: 그쵸.
0: 일단 거기서 충격이 한번 올 거고
1: 네?
0: 두 번째는 be going to와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상황. Right?
1: 그쵸.
0: Don't worry.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느낌 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e are going to Myland, right?
1: We are going to Myland, r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We're going to Myland, right? We're going to Myland, right?
0: 네,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오, 이번에는 조금 두 줄로 돼 있네요. 그렇죠?
1: 그렇죠.
0: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은데 뭐 현장 학습은 재밌지. 뭐 이것도 타고 you know.
1: 그러니까 물리 수업과 연장해서 현장 네. 학습을 가는 거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Yeah, I'm not into but field trips are fun.
0: Fun.
1: 오, 이 뒷문장은 뭔가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요.
0: 왜냐면 이거 우리 이제 알게 됐으니까.
1: 네, 네, 네.
0: 이것들은 재밌다.
1: 재밌어. I'm not into, 나는 빠져있진 않아, 물리.
0: 네,
1: 물리가 나와야
0: 직역을 되냐. 했는데, 네, 아무튼 물리, 뭐 물리학, 뭐... 네.
1: 그러니까 물리가 그 과학이잖아요.
0: 지금... 그렇죠.
1: 과학.
0: 예전에도 한번...
1: 그래요?
0: 예전에도 한번 물리학이 나왔는데요.
1: 근데 이게 막 헷갈려요.
0: 스펠링 모르니까 과학이잖아, 그래서 과학 쓰셨죠, 그때도.
1: 이게 F 발음 나는 PH로 시작을 해요.
0: 오케이.
1: 피지컬은 아니에요. 예, 피지컬은 아닌데
0: 써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써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1: 뭐 이것저것 헷갈린다기보다는 그냥 사이언스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사이언스 이거는 제가 아마 맞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사이언스 맞은 거 축하드리면서 오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hysics가 되겠죠. 잘 안 외워지죠?
1: 이게 왜 이렇게 안 외워지죠?
0: 계속 써야 됩니다.
1: 아, 네.
0: Physics, physics, physics. Okay, so 마지막 S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고요. S. 그리고 PH는 성질이 F와 같기 때문에
1: 네.
0: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So, physics가 아니라 physics. 이런 식으로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려놓고 바람 뿜습니다. 자, 네. 가볼게요. Physics, physics.
1: Physics.
0: Mm-hmm.
1: Physics.
0: 좋아요. 자, physics 나온 김에 또 물리학 하면 생각나는 과학이 바로 생물학입니다.
1: 이거 알아요.
0: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잘 아시던데.
1: 그러면 바이오 쪽. 바이올로. 바이올로직스 갈까요? 같은 익돌림으로. 직스.
0: 아, 약간 돌림인가요?
1: 네네네.
0: 형제인가요?
1: 네.
0: 정답은 biology.
1: 아, 틀렸네.
0: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틀려야 돼요. 계속 틀리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
1: biology.
0: 이게 또 쌓이게 돼요. So
1: 네. biology.
0: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나 어딘가에 빠져 있어.
1: 네.
0: 라고 하는 거는 뭔가 너무너무 심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nto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1: 네.
0: into가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1: 안으로.
0: 안으로 들어가는
1: 네네네.
0: 거죠. 슉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랑 함께 써서 be into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activities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런 거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결국 심취해 있다. 뭐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I am, she is, are you 이렇게 비동사 활용할 수 있겠죠.
1: 그렇죠? 네.
0: 자, 여기서 나는 physics에 빠져 있진 않아.

0: 막 심취는 아닌데
1: 네.
0: 그만큼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한국 영화에 빠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1: 오,
0: Right? 엄청
1: 맞아요.
0: 많아요. 자,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다.
1: I am into K-movie.
0: K-movies or Korean
1: K-movies.
0: movies, right?
1: 예.
0: 자, how about this? 잭은 너에게 빠져 있어. 잭은 너에게 빠져 있어.
1: Jack is into me. Jack is into you.
0: 저 죄송한데
1: 예.
0: 본인도 모르게. 네, 그렇죠.
1: 습관이에요.
0: So again,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to Korean movies.
1: I'm into Korean movies.
0: Oh, Jack is into you.
1: Jack is into you.
0: 네, 그래서 영화 제목 예전에 뭐 He's not that into you or something like that. 그는
1: 맞아요.
0: 뭐 당신에게 그다지 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영화도
1: 막
0: 있었었어요.
1: 노래 가사 중에 I'm into you 뭐 이런 것도 막 있었던 것
0: Yeah?
1: 같고.
0: 오케이. 많이 나와요,
1: 예.
0: 이거는. 그래서 be into. 그리고 이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응용한 문장, 질문형인데요.
1: 네.
0: 사실은 여러분들 익혀둬서 쓰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바로
1: 오.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뭘것 같아요?
1: 너 요즘 빠져 있는 거 있어?
0: 아, 맞아요.
1: 뭐야?
0: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요즘에 뭐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뭐 관심사가 뭐야? 이런 느낌입니다.
1: 뭐 예를 들어 취미를 얘기할 수도 있고.
0: 근데 이게 hobby라는 단어 들어봤죠?
1: 네.
0: 취미. 이 hobby와 어딘가 into인 거는 좀 달라요.
1: 그래요?
0: hobb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뭔가에 전문적으로 빠져 있는 느낌. 예를 들어서
1: 네네.
0: 뭔가 조립하는 거가 내 hobby일 수 있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꽤나 오랫동안 이어온 느낌인데 into는 보통 조금 순간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I don't know. 몇 달이든 지나가면 또 그게 바뀔 수가
1: 약간
0: 있는.
1: 식을 수도 있는.
0: 맞아요.
1: So, 그러면은 약간 famous singer?
0: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1: 그쵸.
0: 아, 나 요즘에는 그래서 these days를 같이 많이 쓰는 거예요. 아, 나 요즘에 뭐에 빠져 있다? 근데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1: 네네네.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Alright. 자,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자, Mr. Herbs, alright, or Herbs,
1: 네.
0: 선생님이 촉촉지 시험 안 내시면 좋겠네.
1: 그러니까 현장 학습을 갔다 오면은 항상 테스트가 있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이분 이름 있잖아요. 아,
1: 예.
0: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나라 그거에 따라 부를 때가 달라요. 그래서 Herbs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Herbs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 아, 고등학교 때, physics 수업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1: 오.
0: 선생님 굉장히 무뚝뚝해요. 수염 이렇게 기다리고 무뚝뚝한 분인데,
1: 그래요?
0: 그래도 좀 재밌기도 한 그런
1: 성함은 허브라서 왠지 향기로우실 것
0: 선생님이에요. 아,
1: 같고,
0: 뭔가.
1: 스무드하실 것 같은데 또 의외네요. I hope 나는 바래요. Mr. Herbs가 doesn't give, 주지 않기, 제공하지 않았으면, 쪽지 시험.
0: Alright.
1: So, 여기는,
0: 쪽지 시험이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1: 테스트 아닐까요?
0: 오케이.
1: 테스트. 테스트인데,
0: 왜 이렇게 멈칫멈칫?
1: 왜냐면은 그거 약간 팝.
0: 팝 테스트?
1: 예. 팝 있었어요.
0: 아하.
1: 팝 테스트.
0: 오케이. 자,
1: 오.
0: 지금 한반 정도 맞았는데요.
1: 하프앤하프예요?
0: 자, 정답은요? 팝퀴즈.
1: 그래, 이 팝을
0: 팝퀴즈.
1: 어디서 봤거든요,
0: 아,
1: 제가.
0: 그렇군요.
1: 아,
0: 자, 이
1: 근데
0: 팝이라고 하는
1: 퀴즈.
0: 게 갑자기 탁 터져 나오는
1: 네.
0: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풍선이 터질 때 팝, 팝, 팝, right? 그리고 팝업 스토어라는 거 들어봤죠?
1: 네.
0: 그것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잠깐 임시 스토어잖아요. 오케이,
1: 맞아요.
0: 그런 식으로 기대를 못 했을 때 우리가 내는 게 쪽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퀴즈라고만도 많이 써요. 이미 그거 자체가 퀴즈는 정식 시험이라기보다는 조금 간이로
1: 갑자기
0: 갑자기
1: 불시에.
0: 불시에 보는 걸 보통 얘기를 해서 퀴즈라고도 하는데 팝이 들어가면 더 깜짝 퀴즈 뭐 쪽지 시험 이 정도가
1: 그쵸.
0: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I hope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그렇죠? 예전에 이거 잠깐 언급했는데요. 요거 비교만 잠깐 해볼게요. I hope. hope는 바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I hope 하고 평소문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길 바라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이건 언제 쓰냐면 아직 그 희망이 살아 있을 때.
1: 그쵸.
0: 그래서 여기서는 바라는 거예요. 그가 팝 퀴즈를 안 주기를.
1: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0: 근데 I wish

0: 씨는요, 이미 어차피 안 돼요.
1: 예.
0: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주면 좋을 텐데, 주니까 어쩔 수 없네. 이런 느낌이 더
1: 네.
0: 되는 거고요. So, 여러분들, I hope 뒤에 평소문 넣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나머지는 평소문.
1: 네.
0: So, I hope you come back soon. 이러면 난 너가 금방 돌아오길 바라. 그 얘기는 금방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가능성이 있어요. I hope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으면 좋겠다. 걱정하면서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
1: 네.
0: 살아있기 때문에.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or Mr. Herbs.
1: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나 물리에 빠져있진 않은데 현장 학습은 재밌지.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2: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3: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2: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Ne,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Can't wait for something. 여러분, 아, 신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1: 네.
0: 나 소풍 못 기다리겠어. 그 소풍 못 기다리겠어.
1: I can't wait for the picnic.
0: Alright. 자, 이번에 우리예요. 우리 그 파티 못 기다리겠어.
1: We can't wait for the party.
0: You got it. 하나 더요.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네. 나로 해볼게요. 나는 우리의 현장 학습 못 기다리겠다.
1: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Yes. 읽어볼게요.
3: I can't wait for the picnic. We can't wait for the party.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0: 다음은요? Right, I'm into 뭐뭐뭐.
1: Yes.
0: Right, 가볼게요. Jack은 너한테 빠져 있어.
1: Jack into you.
0: 아, 비동사 빠졌어요.
1: Jack is into you.
0: Alright. 자, 다음. 나 물리에 빠져 있진 않아.
1: I'm not into physics.
0: 그렇죠? 하나 더요. 난 한국 영화들에 빠져 있어.
1: I'm into Korean movies.
0: You got it. 읽어볼게요.
3: Jack is into you. I'm not into physics. I am into Korean movies.
0: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5: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4: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5: I hope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I can't wait for our field trip.
2: We're going to Mayu Land, right?
1: Yeah, I'm not into physics, but field trips are fun.
2: I

0: Oh, Mr. Herbs doesn't give a pop quiz. Please, no quiz.
1: Oh, please.
2: Great job, you guys. 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어, 답이 뭐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was the answer?
2: Alright, 과거형이었죠, 그쵸?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Can't wait for something.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나 내 생일을 못 기다리겠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That's right.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네. 사실 저는 주말에는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1: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
2: 좀 쉬시면서 좀 시키시면서 그래도 우리 배운 거 한 번 정도는 떠올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1: 너무 열심히 달렸다면 약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도 okay. 필요해요.
2: That's good.
1: 네. Right.
2: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e month.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와, 이렇게 벌써 문학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시간 8강과 9강에서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마무리, 마침표를 찍는 그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장면 또 로그인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집이에요, 집. 거실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버지야 또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 얘기해 주시길 좋아하시잖아요. 선생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들 앞에다 앉혀놓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를 쭉 말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교훈적인 내용 전달한답시고, 야,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아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영웅담을 좀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막 들려줬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비슷한 장면 경험해 봤으면 아빠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했던 그 말 중에서 가장 재미있거나 아니면 믿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탈 때 라떼는 말이야 종이로 된 회수권을 내고 탔어. 아니면 라떼는 우리 교실에 겨울이 되면 석탄 때는 난로가 있었지. 그리고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을 층층이 쌓아놨어. 뭐 그런 얘기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라떼는 말이지 전교생이 운동장에 다 모여서 조회라는 걸 매주 한 번씩 했어. 심지어 우리 등교할 때 두발 단속도 했다. 뭐 2발 길면 막 머리 깎기도 하고 그랬어. 뭐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죠. 선생님 왜 이 장면을 골랐냐면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사실은 같은 시대에 지금 아버지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과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학교를 다녔던 그 시대와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기 어려운데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달랐다고? 야, 사회문화적 상황이 이렇게 달랐어? 와, 이런 상황에서 인물들은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 상황을 통해서 작가는 어떤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 공부할 거 기대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작품 속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우리 봤으니까 연습하는 거 이제 실제 파악해 보는 겁니다. 시대 상황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특정 구절, 소재, 사실 반복되는 거예요. 8강, 9강에서 배운 거랑 전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작품 속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 간의 관계, 그들이 겪고 있는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 상황을 파악했다? 그럼 어디다 써먹지? 오, 작품 감상하는 데 써먹어야죠.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지,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비교해보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과 인물의 삶의 태도를 서로 연결해보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 이러했으니 인물이 이런 삶의 태도를 취했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록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일제 탄압이 있어. 계몽운동 좀 하려고 그랬더니만 그걸 또 방해하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인물, 영신과 아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서로 연결해 보면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도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작품의 주제를 여기 있네요.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주제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조금 이제 긴 작품을 준비했어요. 미스터 방, 최만식의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에 좀 내용을 좀 길게 인용을 해봤는데 그 내용 함께 보면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 있습니다. 백선봉. 백선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냐? 인물을 통해서 시대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순사 임명장을 받았대. 순서? 순서? 순서 그러니까? 아, 일제 강점기구나. 시대 상황 파악됐죠? 그 다음에 이 인물은 친일경찰이었어, 친일경찰, 알고 보면. 시작하여 8.15그 전날까지, 1945년이죠. 1945년 8.15그 전날까지 일본 경찰, 일본 앞잡이였어. 7년 동안 세곳 주재소와 두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주소 많은 재산을 모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친일경찰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았다. 남들은, 다른 백성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어때요, 백선봉은? 와, 그냥 고기와 생선이 끼니 때마다 나왔다는 거야.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일제 협력한 대가로 호의호식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기회주의자, 그렇죠?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세가 언제 8.15가 돼서 화가 잔뜩 난 민중들이 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과세가는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시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 집으로 도망해 갔어.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백주사. 그럼 백주사는 어떤 사람이냐? 일변 고을에선 백주사, 백선봉의 아버지예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느냐? 그건 아니올시다. 동네 사람한테 거만이 굴고 소작농들한테 팔아야겠건 무지막지한 그 땅값? 뭐라고 할까요? 빌려주고 받는 돈이죠, 그렇죠? 그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 이자놀이도 했어, 이자놀이도.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 그렇죠? 백주사나 백선봉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집과세간 죄다 부수고 이제 백주사 집도 습격했으니까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거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갔기 피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백주사와 백선봉이라는 아주아주 아주 부정적인 인물. 그 친일하면서 축적했던 재산 가지고 오히려 같은 민족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시대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내 기회주의자들을 좀 비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인물의 태도,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거를 한 세트로 이해하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댓글 미션 확인해 봐야 되겠죠? 댓글 미션입니다. 또 타임머신 타고 가요. 문학이라는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시대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시대로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낸 건 뭐냐면 조선시대 홍길동을 찾아가서 홍길동이 왜 그런 도적질을 했고 이런 그런 다양한 알수 없는 행동들 많이 한거 있잖아요. 홍길동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재밌는 상황을 또 적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문학보다 더 재미있을지도 모를 문법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도 재미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2단원의 중요한 국어 개념 정리하고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었었죠? 오늘 이어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마무리할 거예요. 자, 오늘은 북1 교재 준비합니다. 우리 친구들 북1 교재 55쪽이고요. 지난 시간에 5번 문제까지 풀었기 때문에 오늘 6번 문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신나게 국어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아래 글을 딱 봤더니 우리가 공부한 글이죠. 어떤 글? 단어라는 글입니다.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고 우리가 문장의 짜임을 생각해 봤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가글, 나글 읽어 볼게요. 가 읽겠습니다. 단어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이 문장의 짜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단어는 이것은 무엇이죠? 무엇이? 음력 5월 5일이래요. 자, 단어의 날짜가 음력 5월 5일이라고 설명해 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짜임은 무엇이 무엇이다 이지요. 자, 여기에서 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를 한 달로 하는 달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단어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건강과 관련된 풍습을 소개하는 거죠. 자, 또한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요, 단어의 날짜 알수 있고요. 더위를 이기기 위해 부채를 주고받고,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는 그런 풍습을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자, 그럼 낙을 읽어볼게요. 단오날에 먹는 음식으로는 수리취 떡과 앵두화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오날 할때 시옷받침 꼭 들어간다는 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수리취 떡은 수레바퀴 모양과 닮았습니다. 자, 수리취를 넣어서 만든 떡이 수리취떡이죠. 또 앵두화채는 수리취떡과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의 짜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무엇이 빨갛다는 거예요? 앵두가요. 즉,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가 빨갛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이 문장의 짜임은요,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무엇이 빨갛다, 빨갛습니다. 상태를 말하죠? 따라서 어떠하다의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초여름이란 이른 여름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앵두로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시원한

앵두 화채를 마시며 여름철 피로를 풀었습니다. 자, 나 그래서는요, 단오날에 먹는 음식인 수리취떡과 앵두 화채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6번부터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단오날에 부채를 주고받는 풍습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 단오날에 부채를 왜 주고받았어요? 글에 나오죠?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1번, 풍년을 바라는 뜻 아니고요. 2번, 가족을 돌보라는 뜻? 이것도 아니죠. 3번, 더위를 이겨내라는 뜻? 맞습니다. 4번, 나쁜 기운을 없애라는 뜻. 자, 이것은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5번, 사람들과 잘 어울리라는 뜻. 자,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몇 번? 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오날에 먹는 음식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우리 나 글에서 단오날에 먹는 음식 두 가지 소개된 거 우리 친구들 방금 읽었죠? 자, 어떤 음식이었어요? 그대로 글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수리치떡과 또 맞아요. 앵두화채.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단오날에 먹는다고 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7번 쉽게 해결했고요.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문장의 짜임에 따라 나누어 쓰시오. 자, 기억 있습니다. 기억. 자, 이 문장을요. 문장의 짜임에 따라 나누어 쓰래요. 자, 아래 보니까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나누어져 있어요. 이 문장의 짜임이 무엇이 무엇이다의 짜임인가 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단오는 무엇이죠? 무엇이? 무엇이? 자, 음력 5월 5일입니다. 단오의 날짜가 음력 5월 5일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맞습니다. 무엇이 무엇이다의 짜임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짜임대로 나누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요. 자,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오는이죠? 단오는. 자,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음력 5월 5일 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잘 나누어서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9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장 니은의 짜임을 알맞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니은의 문장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무엇이 빨갛습니다예요? 그래요. 앵두가. 그러니까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가 빨갛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자, 그럼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요. 무엇이에요? 무엇이? 우리가 사람은 누가고요? 사물, 동식물은 무엇이잖아요. 자, 앵두니까 무엇이에요? 자, 그리고 빨갛습니다. 자, 빨갛다. 상태, 성질을 말하죠. 자,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맞아요. 어떠하다. 자, 무엇이 어떠하다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무엇이 무엇이다. 아니죠? 2번. 무엇이 어떠하다. 맞습니다. 3번. 무엇이 어찌하다. 아니에요? 자, 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 공부했었죠? 우리나라 풍습과 관련 있는 5가지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문장 만들기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활동 할수 있니?와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누가 어찌하다의 짜임의 문장을 한 가지 만들어 쓰시오. 자, 어떤 짜임을 만들라고 합니까? 누가 어찌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 거, 움직임을 하는 거, 그런 문장의 짜임.

프라임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결혼식 하고 있죠. 자, 여기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는데요. 자, 두 신랑과 신부가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절을 하고 있죠. 맞절을 하다. 이거 동작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문장 하나 만들 수 있겠어요. 누가 남자와 여자가 어찌하다 맞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준다면 이 문장의 짜임의 문장이 되겠죠. 자, 한번 적을게요. 남자와 여자가 맞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적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어찌하다만 만들면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어떠하다의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누가 어떠하다의 문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떠하다는 성질 상태를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보고 만든다면 여자가 신부가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누가 어떠하다의 문장의 짜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무엇이 무엇이다의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무엇이 무엇이다. 지금 그림을 자세히 봤더니요. 여기 갓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자, 그런데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검은색이죠. 자, 그러면 갓의 색깔은 무엇이? 검은색입니다. 무엇이다. 갓의 색깔이 검은색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이다의 문장이 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문장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제 11번부터 15번 문제까지는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이 뭐예요? 자, 딱 봤더니 발표라는 낱말들이 막 나오죠. 자, 우리가 공부했던 발표 예절입니다. 자, 발표 예절에 대해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글이었는데요. 우리가 이글 읽으면서 어떤 내용 공부했어요? 어떤 국어 개념과 이 글을 관련지었죠? 맞아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유창하게 읽는 방법을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 세 가지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는다. 좋아요. 두 번째,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 한번더 띄어 읽는다. 좋아요. 세 번째, 마지막 뭐였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조금 더 길게 띄어 읽는다. 이렇게 세 가지 공부하고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연습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유창하게 띄어 읽기 해봤죠. 자, 그거 공부했던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발표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문장은요, 무엇이 무엇이다의 짜임이에요. 이제 딱 보면 딱이죠, 그쵸?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자, 알려주는 예절 첫 번째,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한다. 자신이 발표할 내용이 질문에 알맞은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발표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진지한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자, 둘째,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친구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것이 차례를 지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발표를 합니다. 차례차례 발표하면 우리 모두 공평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례를 지켜 말할 때 좋은 점도 얘기해 주었어요. 자,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지금 첫째, 둘째는요,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예절이었고, 셋째는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말하는 동안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가끔 친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에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요. 자, 바로 이것이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발표 예절이라는 걸 읽어 보았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11번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발표 예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1번,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 아니고요. 2번,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 아닙니다. 3번, 교실에서 지켜야 할 예절? 물론 교실에서 발표도 하지만, 자, 구체적으로는 발표 예절입니다. 자, 4번,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자,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자, 5번, 친구들 간에 지켜야 할 예절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도 함께 볼게요. 다음에서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요, 궁금한입니다. 자, 바꾸어 쓰려면 뜻이 비슷해야 해요. 그래야 바꾸어 쓸수 있죠. 자, 그렇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낱말 중에서 궁금한과 비슷한 낱말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궁금한, 궁금하다, 알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설레는. 자, 설레다. 이것은 두근거리는 거예요. 여행 가기 전날에 여행 갈 생각에 설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설레다와 궁금하다는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자, 2번, 답하다. 자, 대답하는 거죠? 궁금하다와 비슷한 말입니까? 아니죠. 3번, 기억나는. 기억나다, 궁금하다, 비슷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 기억나다는요, 생각이 나는 거죠. 그쵸? 떠오르는 겁니다. 기억나는 아니고요. 자, 4번, 물어보는. 여기에서 4번 답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궁금한 점을 물어보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되게 잘 사용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이렇게 답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물어보다와 궁금하다가 비슷한 뜻입니까? 자, 물어보다라는 것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슷한 뜻이 아니죠. 우리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다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만 지금 물어보는과 궁금하는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자, 5번. 알고 싶은 어때요? 궁금하다, 알고 싶다, 비슷한 말입니다. 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말은 5번, 알고 싶은입니다. 자, 알고 싶은을 넣어서 이 문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그때에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겠어요. 여기 물어보는은요, 질문하다 이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2번에 5번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제시한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세 가지 정리하여 쓰시오. 자, 첫째, 둘째, 셋째로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예절이었죠? 발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한다. 이 말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직접 쓰세요. 직접 안 쓰고 글에서 밑줄 치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친구들 있어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 글 쓰는 것도 국어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박또박 글 적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하는 사람의 예절 두 번째 뭐 있었어요? 발표하는 사람은 말해요. 맞아요.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한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예절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한 것은 이제 듣는 사람이 지켜야 될 예절이었어요. 자, 따라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하자.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잘 적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띄어 읽어야 하는 부분으로 가장 알맞은 곳에 자, 이 띄어 읽기 표시를 하시오. 자, 우리 띄어 읽어야 하는 부분. 자,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유창하게 띄어 읽기 공부했어요. 첫 번째,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는다. 두 번째,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 한번더 띄어 읽는다. 세 번째,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조금 더 길게 띄어 읽는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이 문장 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의 짜임은 이 우리는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자, 그럼 누가 무엇이 다음에 띄어 읽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띄어 읽기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을 유창하게 소리내어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유창하게 읽을 것이냐? 자, 일단 보겠습니다. 문장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예요? 발표는이죠. 자, 따라서 무엇이 다음에 띄어 읽는다. 자, 그리고 무엇이 뒤에 해당하는 부분을 봤더니 길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한번더 띄어 읽게 할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한번더 띄어 읽고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1번. 누가 무엇이 다음에 한 번만 띄어 읽는다. 자, 이 문장은요. 지금 한 번만 띄어 읽지 않고 한번더 띄어 읽었습니다. 2번. 여러 문장이 있으므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것보다 더 길게 띄어 읽는다. 자, 지금 여러 문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만 있는 상황이에요. 3번.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므로 한번더 띄어 읽는다. 맞아요. 뒷부분이 길기 때문에 한번더 띄어 읽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래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을 글은요.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 카프카. 그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오늘은 토요일, 할아버지와 외출하는 날이에요. 할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해요. 밤마다 세계 여행을 꿈꾸며 잠이 드신대요.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긴 여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토요일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여행을 하기로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세계 여행인 셈이죠.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예요. 동네 세계 여행하면서 기념사진 꼭 찍는데요. 자, 하나, 둘, 셋, 치즈. 자, 여행 시작하는 기념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직접 세계 여행을 할 수는 없었고요. 대신에 동네 세계 여행을 하기로 하고 여행 시작하기 전에 기념사진 치즈 하면서 찍었습니다. 자, 나글 볼게요. 첫 여행지는 중국.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단의 집이에요.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즈. 치즈랑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달라요. 중국말로 가지라는 뜻이래요. 아린다의 동생 샤오주는 우리를 위해 쿵후를 연습했대요. 자, 쿵후는 중국 무술입니다, 친구들. 넘어져 울긴 했지만 말이죠. 샤오주는 잘 넘어져 무릎에 항상 반창고가 붙어 있어요. 자, 우리 첫 여행지 중국 가서 치즈하고 기념사진 남겼죠. 또 중국의 무술 쿵후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다글도 볼게요.
친구 사간의 집이에요. 사가의 엄마 안느 아줌마는 핀란드에서 왔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핀란드의 문화를 알수 있겠어요. 핀란드 여행하는 기분이겠죠? 핀란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무이꾸. 무이꾸는 핀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래요. 안내 아줌마는 산타클로스랑도 무이꾸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 핀란드에는 산타 마을이 있어서 산타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거긴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는 밤도 있대요. 자, 우리 핀란드에 산타 마을이 있고 백야 현상이 있다는 것도 글을 통해서 알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세계 여행을 할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동네 세계 여행할 수 있는 까닭은요? 우리 동네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1번 세계 여러 나라 음식점이 있어서 아니고요. 2번 세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고요. 3번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죠. 4번 동네에서 세계 여러 나라 축제가 열려서 아니고요. 5번 세계 여러 나라에 사는 친척들이 많아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동네에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죠. 정답은 3번. 자, 그럼 17번 문제도 볼게요. 우리 가족이 동네 세계 여행 가운데 중국 여행지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린다네 집 중국 여행지에서 본 것. 1번 치즈? 아니죠. 2번 쿵우. 어때요? 맞아요. 동생 샤오준이 쿵우를 보여줬어요. 자, 중국 무술 쿵우 봤고요. 자, 3번 백야? 이건 아니죠. 백야는 핀란드의 특징 중에 하나. 자, 4번 무이크? 핀란드에서 사진 찍을 때 하는 말? 5번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나라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과 그 뜻을 찾아 쓰시오. 자, 어떤 나라냐면 중국이랑 핀란드에서 사진 찍을 때 하는 말을 여기다 쓰고 그 뜻을 여기다 적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중국에서는 사진 찍을 때 치즈. 자, 뜻은요? 가지라는 뜻이래요. 자, 핀란드에서는 사진 찍을 때 무이꾸. 뜻은요? 생선이래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문제로 돌아가서 적을게요. 중국 치즈. 뜻은 가지. 핀란드는요, 무이꾸. 뜻은 생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었어요. 자, 19번입니다. 동네 세계 여행을 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든 생각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지금 새 친구의 생각이 있는데요.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 찾아봐요. 현수.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 느껴져. 어때요? 네, 선생님도 느껴져요. 건강에 좋지 않으신 할아버지를 위해 동네 세계 여행을 계획하는 가족.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 잘 느껴지죠? 어진이, 꿈을 이루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건강해 보여. 할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세계 여행을 하실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 세계 여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건강해 보여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유리, 꿈을 이루기 위해 해외를 직접 가시는 할아버지가 멋져. 해외를 직접 가셨나요? 아니에요.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동네 세계 여행을 하기로 한 거죠.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억을 보기와 같이 실감나게 읽을 때 유의해서 읽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번호를 쓰시오. 자, 기억의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다네 집이에요. 자, 이 문장을 실감나게 읽을 건데요. 보기와 같이. 자, 이 방법대로 실감나게 읽는다고 합니다. 자, 보기는요.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읽어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을 때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읽자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방법으로 이 문장을 실감나게 읽는다면 유의해서 읽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다네 집이에요. 자, 꾸며주는 말이 무엇이죠? 가장이죠, 가장. 자, 가장, 제일 이런 뜻이잖아요.

0: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단의 집이에요. 이렇게 읽는다면 실감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단원 확인 평가 문제 선생님과 해결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 2를 통해서 2단원의 내용 정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이 교재 가지고 선생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랑크 왕국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핵심 키워드와 학습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키워드와 학습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프랑크 왕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핵심 키워드를 제가 구조화해보았습니다. 함께 필기하며 들어볼게요. 자, 서로마와 동로마가 4세기에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15세기까지 지속되었어요. 반대로 서로마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5세기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국이 오늘 우리가 배울 프랑크 왕국입니다. 한편 서로마가 멸망하자 서유럽을 지도해 나갈 중앙정부가 없어진 상태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크리스토교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해주고 공동체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가며 그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이로써 로마 교황의 권위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교황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구 증가로 인한 농경지 부족과 4세기 동쪽에서 밀려온 훈족의 압박으로 게르만족이 대규모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게르만족들이 로마 영토 곳곳에 나라를 세우고 혼란이 지속되었죠. 특히 게르만 출신 용병 대장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5세기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은 왕국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비결을 함께 살펴볼까요?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의 일파 중 하나인 프랑크족이 세운 왕국입니다. 지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동거리가 짧아 보급이 유리했고요. 일찍이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여 로마 교회 및 현지인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방패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8세기 초에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투르푸아티에에서 카를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여 크리스트교 세계를 수호했거든요.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카를루스 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최대 전성기로 유추해 볼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카를루스 대제는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수복하고 정복지마다 크리스트교를 전파해 나갔습니다.

0: 이뿐만 아니에요. 문화를 부흥시켰는데요. 궁중과 수도원에 학교를 세워 고전 문화를 연구하는 등 교육과 학문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는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서유럽을 대표할 만한 중심 세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황이 카롤루스 대제에게 너 마치 옛날에 서로마 황제 같아 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로써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가 하나로 어우러진 서유럽 문화권 기틀을 확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오늘날의 유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하면 신기하게 내려가는 구간이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 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는데요. 특히나 이 분열이 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던 두 가지 조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약이 베르뎅 조약이에요. 이후 메르센 조약이 체결되어 동, 중, 서프랑크로 나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현재 굉장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분열이 서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 중프랑크는 오늘날의 이탈리아, 그리고 동프랑크는 오늘날의 독일의 역사적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조화된 판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정리하며 내용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세기가 있었죠? 바로 몇 세기냐면,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열되었던 4세기입니다.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열되었고요. 이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 하에 15세기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서로마는 어떻게 되었죠? 5세기에 멸망하고 맙니다. 특히나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자 나라 전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겠죠. 그때 이 혼란을 정비한 것이 바로 크리스트교 세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을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로마 교황의 권위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한편, 게르만족이 이끄는 일파 중 프랑크족은 프랑크 왕국을 세웠고요. 이 프랑크 왕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점들을 통해 옛 서로마 제국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한편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옛 서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죠. 서유럽 문화권의 기틀을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롤루스 대제 사후 프랑크 왕국은 동, 중, 서프랑크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4세기 훈족의 압박으로 괄호는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괄호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게르만족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괄호는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가 융합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요. 괄호에 들어갈 사람은 네,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와 글을 바탕으로 한 구조화된 내용을 통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20강 현대세계의 전개와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근대가 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세계가 형성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흐름은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입니다. 그 대립이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첩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둘은 지속적으로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전쟁처럼 뜨거운 전쟁은 아니지만 차갑게 눈빛 교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게 완화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볼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이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등장합니다. 즉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제3의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냉전 체제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전개됐어? 제3세계 어떻게 등장했어? 냉전 체제 어떻게 완화됐어? 결국에는 냉전 체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더 넓어지고 더 많이 확산되게 됩니다. 어떻게 인권이 확산되었는지 특히 민주주의와 여권이라고 하면 여성의 권리인데 그 부분의 신장 부분 살펴볼 거고요. 과거와 다르게 세계가 되게 하나의 긴밀한 연결체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걸 세계화라고 부르는데 세계화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지역 세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세계사의 마지막 장을 닫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대국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뒤로 빠지게 되고 그 자리를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도 경험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참혹하다라는 걸 이미 다 공감한 상태였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직접적인 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쓰면 상대방도 쓴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전쟁하지 않고 둘은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이 시기를 차가운 전쟁,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긴장감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춥다. 주변 국가들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냉전체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먼저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의 세력이 확대됩니다.

특히나 소련이 독일을 공격할 때 동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동유럽과 독일의 동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민족주의랑 완전 반대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랑 반대되거든요. 자본주의란 자본가가 자본을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합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의 그런 공장들, 생산수단을 공유화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다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두 경제체제가 양립할 수 없는데, 미국은 자본주의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게좀 걱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확대되면 자본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선언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미국의 두 번째 독트린입니다. 첫 번째 독트린은 먼로 독트린이 있었죠. 라틴 아메리카 독립 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인데요.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독트린의 의미가 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셜 계획을 발표하는데, 마셜 계획도 여기에 연장선에서 공산주의 세력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유럽이 이러한 마셜 계획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두 개가 너무 중요하고 냉전 체제 형성 부분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트루먼 독트린 먼저 보면 현 시점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겠죠. 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원은 경제적, 재정적인 원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에 이어서 먼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 자체가 공산주의 세력을 대놓고 이제 막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소련에 대한 이제 공격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소련도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코민포름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게 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대립은 크게 이 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 중심이고요. 마셜 계획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산주의의 공격으로부터 공동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이 중심이고요. 코메콘이라고 하는 경제 원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표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게 형성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과 대립은 이제 표면화됐어요. 그리고 이어졌던 사건이 소련의 베를린 봉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이제 마지막에 영국, 프랑스, 미국에 의해서 서독과 소련에 의해서 동독으로 이제 통치가 분열되게 됐는데, 수도였던 베를린도 두 개로 쪼개지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련이 연합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베를린 봉쇄를 통해서 이 대립이 완전 이제 심각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서독과 동독이 분단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런 냉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중국에서는요, 국공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공 내전이 뭐냐면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둘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맹, 합작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합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승리하냐면 중국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됐고요.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북베트남과

베트남의 대립으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요. 즉, 지금 공산당과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이에서 대립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 봉쇄 같은 경우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개국의 독일 분할 점령인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각 진출해서 독일을 두 개로 쪼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독일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함께 통치하게 되고요. 동쪽 독일은 소련이 통치하게 됐는데, 특히 동독에 있었던 베를린 지역도 두 개로 쪼개서 구분해서 통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이제 소련에 의해서 베를린이 봉쇄되니까 육지 교통로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생필품을 운반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전 체제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건설됩니다. 아까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쪼개졌다고 했었죠. 거기서 소련이 장벽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냉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독일의 분단이라고 하는 게 체감이 되게 됐던 것이고요. 아메리카에서는 소련이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쿠바라고 하는 국가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미국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이 거의 핵무기까지 불사하면서 약간 대립의 각을 세웠는데 결국에 소련이 한발 물러서게 됐던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때 자료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정말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라고 할 만큼 위기 상황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게 됐던 게 1970년대인데 냉전이 완화되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한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를 이끌던 북베트남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였던 남베트남 중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돼요. 1975년에 북베트남 승리하게 되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은 독립 영웅이었던 호찌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밑에 뭐를 깔고 앉아 있냐? 핵무기로 보이는 이 미사일을 깔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보면 지금 나 미사일 누른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게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잘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전쟁이 거의 날 뻔했던, 냉전이 절정에 치닫았던 게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3세계라고 하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제3세계는 어디서 유래가 된 단어냐면요. 우리 프랑스 혁명 기억나시나요? 프랑스 혁명에 보면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신분이 있었죠. 그리고 제3신분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고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공산주의 경제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이들에 의해서 냉전이라고 하는 흐름이 크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3세계가 등장합니다. 전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이 출현했고, 이들은요, 비동맹주의를 내세웁니다. 즉, 미국이 이끌던 제1세계와 소련이 이끌던 제2세계, 어느 진영과도 동맹을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동맹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 5원칙을 내세우게 되는데 1954년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얼라이가 상호 불가침과 평화 공존 등의 합의를 했던 다섯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리게 됩니다. 29개 대국 대표가 모여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다음에 상호 존중 등을 강조했던 평화 10원칙을 결의하게 됩니다.
평화 5원칙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동맹 회의를 열게 됐는데 196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전개 부분을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아무튼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국가들은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등장했던 신생 독립국들이 많았고요. 그들은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특히나 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는 제3세계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표됐던 평화 10원칙의 내용 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 다른 나라의 정치에 대한 개입 또는 간섭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특정 이익을 위한 집단 방위 체제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국가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 부분이 특히나 제3세계가 냉전 시대 때 했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향이 어떤 거냐면 미국과 소련 중심이었던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참가국이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모든 국가들이 제3세계에 들어와서 뭐 미국이라든지 소련으로부터 아예 독립적인 노선을 걸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목소리라든지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되면서 냉전은 점점 절정에서 완화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대립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에서 가장 큰 국가, 강대국은 소련과 중국이었는데 이두 국가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서도 개혁이 시도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는 독자 노선 추구하면서 제3세계를 이끌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에서 좀 계속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프랑스가 독자 노선 추구하면서 나토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제3세계가 등장하고 유럽의 통합운동, 일본의 성장 등이 있으면서 냉전이 점점 완화의 분위기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였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 닉슨 독트린은 어떤 거냐면 더 이상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각국의 방위는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핵무기에 의한 방위만 책임져주지 기타적인 방위는 알아서 해라. 우리 발 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닉슨 독트린 이후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일부가 철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던 것이죠.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핵이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위협적이거든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사일 그런 무기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군비 축소를 위해서 노력하자, 핵무기를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냉전 체제에서 가장 최전방에 있었던 서독과 독일의 분열에 관련해서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등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냉전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자, 이 시기쯤에 이제 사회주의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일단 공산주의 세력을 이끌던 소련에서 그게 시작됐는데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공산당 관료 체제의 강화와 통제 경제 체제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침체까지 오게 됐다가 일단 소련의 가장 큰 배경이었어요. 냉전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소련과 미국의 격차가 이미 너무 심했거든요. 소련이 따라잡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시도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약간 자본주의, 약간 좀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
글라스노트는 어떤 거냐면 언론의 자유, 정보 공개와 같은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해체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소련 해체 이후에 이 소련이 가로막고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들, 그들의 이제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유럽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민주적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바웬사가 집권했다. 이 부분이 좀 교과서에서 강조되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됐는데 그동안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이때부터 사회주의권이 좀 변화되면서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일단은 국공내전 승리한 이후에 중국은 공산화가 이제 됐었죠. 그래서 뭐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들을 국유화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권력을 잃게 되자, 힘을 잃게 되자, 이들은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그 권력을 이제 다시 권위를 되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중국은 사회 혼란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 덩샤오핑은 뭐 쥐를 잡는데 검은색 고양이고 뭐 흰색 고양이 뭐가 중요하냐? 그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요. 경제 특구를 지정하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적인 목소리까지 있었는데 그게 텐안먼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의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였는데 중국 공산당 관점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산당 측면에서 지금 경제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정치 민주화 요구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진압되면서 중국의 정치 민주화는 좀 물거품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정리하자면 소련이라고 하는 냉전 체제의 한 축이 붕괴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냉전이 점점 끝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냉전 이후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됐는데 각 지역별로 이제 같이 협력하는 그런 협력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유럽 연합, EU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 그 흐름 같은 거 있는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태평양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경제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APEC이라고 하는 경제 협력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프리카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뭐 라틴 아메리카 통합 기구와 같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축이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되고 있다, 다각화되고 있다가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는데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민권운동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움직임으로써 약간 인종적인 차별을 없애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말하는데 남성 중심 사회 체제에 대한 인식 및 현실적 변화 추구를 이제 주도했던 게 대표적으로 여성 운동이었습니다. 노동 운동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단체 교섭권 등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장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노동 운동도 함께 볼수 있고요. 반전 평화 운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대표적인 반전 평화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환경 운동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 사막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민권 운동과 환경 운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운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옛날부터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나 이 백인 사회가 주축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흑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거든요. 1950년대부터 흑인 민권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발단이 됐던 사건은
몽고메리 씨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있습니다. 흑인이 버스에 탑승하는 거를 좀 거부했다. 이 사건 이후로 흑인들의 불만이 그리고 커져가게 됐고,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서킹입니다. 마틴 루서킹이 워싱턴 행진을 통해서 어떤 명대사를 날리게 되는데, 바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어떤 꿈이냐면, 그 세계에서는 흑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고 다 같이 어우러서 놀수 있는 그런 사회를 나는 희망한다. 라고 하는 이제 연설을 했던 게 워싱턴 행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서킹 이후로 여러 가지 흑인 운동이 진행되다가 민권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흑인에 대한 차별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1968년을 기점으로 발생했던 6·8 운동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있었던 전쟁을 반대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게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국가 권력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항 운동, 뭐 저항 음악, 락커 같은 게 이때 크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 뭐냐면 분리 정책이에요. 그 이전에 백인들이 흑인과 분리하려고 만들었던 정책이 있는데, 이거에 맞서서 저항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요. 인종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기도 했었습니다. 환경운동으로 볼 텐데요. 일단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자. 우리가 지금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도 아름다운 지구를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되게 강조했고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거냐라고 하는 회의도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피스, 뭐 WWF와 같은 민간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도 크게 이제 여러분들 볼수 있는데, 일단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게 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졌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로 여행 가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게 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묶이게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계화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개 양상을 보면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고요.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했었는데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두됩니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화와 관련해서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계 무역 기구가 결성되고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무역도 활발해지게 되고요.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국가에 이제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변화는 일단 자본 노동의 국제적 이동으로 다국적 기업이 성장했고 세계 시장이 통합되었고요. 세계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문화 융합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되게 흔하게 볼수 있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문화 획일화 현상도 발생하게 됐고요. 이주민과 난민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사회 문제와 문화 갈등 역시 우리가 지금 직면한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선진 공업국과 남반구의 개발 도상국 사이의 경제 격차가 확대되면서 남북 문제가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부작용도 증가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 그리고 이 강좌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신 성적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만 흔히들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러죠. 만약 60살에 은퇴한다면 최소 20년에서 40년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하는데, 자, 노후 준비하면 어떻게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이걸 흔히들 말하지만요, 목돈보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50대부터는 적극적인 노후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스스로를 머니 트레이너 이렇게 부르시면서 많은 분들의 돈 습관을 바꿔주고 계신 우리나라 대표 머니 트레이너를 초대했습니다.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머니 네. 트레이너 할때 트레이너가 네. 헬스 트레이너 그겁니까?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면 근육을 키워주는
0: 그러니까요.
1: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돈 관리에 있어서도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이제 돈 관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사실 어떤 지식과 경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돈 관리는 반복의 영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훈련의 영역이지 교육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나 운동이나 저축이나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반복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반복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돈 관리의 기술을 가르쳐 드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같이 한번 힘들지만 훈련하면서 몸에 익혀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머니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0: 근육도 꾸준히 계속해야 유지가 되지.
1: 그렇죠.
0: 한두 달만 안 해도 쑥 빠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뭔가 관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중단하게 되면 근손실이 생깁니다.
0: 그러니까요.
1: 과거에는 절제를 잘하고 절약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좀 해이해지다 보면은 또다시 옛날의 과소비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0: 그렇죠.
1: 많다라는 이야기죠.
0: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뭐한 30, 40년 노후 생활 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OECD 최고잖아요.
1: 맞습니다.
0: 왜 그렇습니까?
1: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뭐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신용 유의자가 9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용 유의자의 90만 명 중에서 40대 이상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2030들도 이 신용 유의자가 25만 명을 돌파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이유냐? 이제 사실 2030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뭔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돈 관리의 습관 이런 경우가 많고.
0: 과소비
1: 그렇죠.
0: 이러고.
1: 40대, 50대 이후는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상 최악 수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K자형 성장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뭐 반도체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연간 폐업이 100만 명을 지금 돌파할 정도로
0: 맞아요.
1: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0: 그리고 과거에는 폐업한 것보다 창업이 더 많았는데
1: 맞아요.
0: 요새는 반대예요.
1: 창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이러니까 40대, 50대, 특히 50대, 6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퇴직을 할 시기고 자영업자들도 이제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시장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 안전망이랄까? 이런 뭐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0: OECD 국가 중에서는 매우
1: 매우
0: 늦죠.
1: 늦은 편이고
0: 그렇죠.
1: 그 인식 자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노후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냥 뭐 퇴직하시고 뭐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아, 이렇게 뭐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0: 3.5.
1: 83.5. 이제 앞으로 지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더 늘어날 거란
0: 당연한
1: 말이에요.
0: 얘기죠.
1: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년 이상을 소득 없이 살아야 될 상황이 생겼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SNS의 발달이라든지 특히 한국 사회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현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아, 이 정도는 체면으로 보여줘야 되고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0: 한마디로 이제 퇴직해서 월급은 끊어졌는데 연금은 뭐 보잘것없고
1: 맞아요.
0: 그다음 뭐 딱히 모아놓은 재산 별로 없고 뭐 있으면 집한 채인데 뭐 그거마저 없는 분들도 많고
1: 맞습니다.
0: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소득은 없지만 써야 할 돈이 있는데
1: 맞습니다.
0: 수입이 뒷발 그저 그걸 써야 할 돈만큼 챙겨주는 요소가 없으면 빈곤
1: 맞아요.
0: 아닙니까?
1: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집한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나마 집한채 있는 게 어디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그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듣기로는 보도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70%가 금융자산에 부동산이 나머지라고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은 반대거든요. 심하게
0: 그렇죠.
1: 얘기하면 기성세대는 오히려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0: 부동산.
1: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동화가 좀 어렵죠. 물론 뭐 최근에 주택연금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연금이 생각보다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막해진 현금 흐름을 사실은 창출하는 데는 대단히
0: 네.
1: 불리해진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0: 자, 시작하면서 우리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께서 목돈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다라고
1: 맞습니다.
0: 강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1: 네네네.
0: 그럼 이제 노후에 생활비가 얼마가 드는데 그 생활비를 어떤 현금 흐름으로 메꿔야 하느냐.
1: 네네.
0: 한마디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0: 노후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1: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노후 생활, 노후 준비가 시작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야, 얼마 정도 있으면 마음 편하게 은퇴할 수 있을까? 그게 자꾸 금액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자산이 빠르게 성장했던 관성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부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10억 있어? 15억 있어? 이제 은퇴해도 돼? 이런 이야기보다는 한 달에 내가 완전 은퇴를 하고 나서 진짜 얼마의 생활비가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노후 생활비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이다.
0: 그래, 좋아요, 좋아요.
1: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라는 거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게 내가 지금 퇴직하려고 하는 시기는 10년 후예요. 그럼 그때는 또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생활비도 올라가 있을 거고.
0: 예.
1: 이게 현재 가치로 계산해야 되는지, 미래 가치로 계산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0: 예.
1: 일단 여러분들,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라는 말은 그냥 지금 돈으로 얼마 쓰느냐.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0: 현재
1: 거예요.
0: 생활비.
1: 현재 생활비.
0: 예.
1: 자, 먼저 순생활비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생활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순생활비가 뭐야? 그러니까 순수한 생활비. 그러니까 우리 생활비 안에는 불순물이 좀 들어있거든요. 이 불순물이라는 게 뭐냐? 내가 완전 은퇴하고 나서 노후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생활비가 지금 우리 생활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0: 뭐죠? 예를 들면?
1: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완전 퇴직하기 전까지 대출은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노후에는 대출 이자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완전 퇴직할 때쯤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독립을 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가 또안 들어가겠죠.
0: 이자, 그다음 교육비.
1: 자,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은 보시면서, 야, 희망적이다.
0: 그렇죠.
1: 자녀 교육비도 안 들어가고 대출 이자도 안 들어가면 우리 지금 있는 생활비에서 순생활비는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0: 뭐 그냥 먹는 거쓴
1: 그죠,
0: 그런
1: 그죠, 그죠.
0: 거죠.
1: 네, 거기다가 한 가지 더안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은 굉장히 넓은 사회관계 비용이 들어가요. 경조사도 다 챙기고 또 생일 기념일도 챙기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뭐 만나는 분들도 많죠. 우리가 톡 같은 데 보면 막 1,000명씩 있는 분들도 있고 모임을 뭐 10개를 나간다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완전 퇴직을 하면 그 정도로 넓은 사회관계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0: 그렇겠죠.
1: 그런 것도

0: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생활비에서 대출이자 빼고 자녀 교육비 빼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비용을 한50% 정도를 빼십시오. 그러면 순생활비는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와, 이게 얼마 안 들어가겠구나. 자, 그런데 노후 생활비는 그 순생활비에서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1: 왜요?
0: 지금 우리는 쓰고 있는 생활비가 언제 쓰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하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내가 완전 퇴직을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갑니까? 안 갑니까?
1: 안 가죠.
0: 안 가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여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회사를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비가 나도 모르게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1: 돈쓸 시간이
0: 돈쓸 시간이
1: 없으니까.
0: 없죠. 회사에서 물론 뭐 모바일 쇼핑으로 물건을 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매여 있는 동안 나는 소비가 비자발적으로 억제되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비를 뜯어보면 뭐 쌀값, 반찬값보다는 사실은 여가의 문화 레저 비용이나 활동 비용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5일 근무, 2일 휴식 시스템에서 쓰던 생활비를 7일 여가 생활 휴식 시스템에다가 쓴다라고 하면 당연히 두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가 현재 가치로 미래에 퇴직한 시점에도 필요하다.
1: 거의 그 정도다.
0: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막 교육비 쓰고 그래서 막한 500만 원 이상은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하더라도 노후에는 지금 생활 수준을 유지하시려면 지금 정도 생활비는 아마 현재 가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1: 네. 그러니까 거칠게 말해서 지금 가격으로 대략 부부가 몇
0: 거예요.
1: 백만 원도 들어가는 겁니까?
0: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124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필요하다. 부부 같은 경우는 198만 원 정도가
1: 네.
0: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요즘 너무 양극화된 사회에 이 평균이라는 게좀 약간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실제 민간 어떤 모 은행에서 발표된 소위 말하는 그 2인 가구가 노후 생활비를 하는데 가장 적정한 생활비는 350만 원이다라는 이야기가
1: 350.
0: 있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더 저는 현실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5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3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노후에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1: 알겠습니다.
0: 금액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0: 그러니까 부부가 한 350, 그 이상이 이제 필요한데, 퇴직해서 월급은 없고,
1: 네.
0: 연금은 뭐 해보니까 뭐 거기에 못 미치고, 그럼 이제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1: 이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 그러면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게 재테크를 하시려고 그래요. 네. 노후 준비라는 것은 이 재테크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국한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종류가 몇 가지냐.
0: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계산을 해봤지 않습니까? 노후 생활비. 그럼 노후 생활비가 아, 이 정도 들겠구나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자, 그 금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0: 당연하죠.
1: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가치로 금액을 표시해 줍니다.
0: 난 얼마 받을
1: 그렇죠.
0: 거다.
1: 그렇죠. 예를 들면 거기에 150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10년 후에

0: 퇴직을 하더라도 150을 준다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지금 화폐 가치로 150을 준다.
1: 알고 있습니다.
0: 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생활비에서 그 150을 빼시면 돼요.
1: 그러니까요.
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최근 같은 경우는 다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1: 퇴직연금.
0: 자, 퇴직연금은 어디서 조회해 볼수 있느냐? 물론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의 인트라넷이나 또는 인사팀에 메일을 보내서 뭐 문의하시면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받아보실 수는 있는데 또 인사팀에 또 메일 보내면 또 퇴직하는 줄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1: 네.
0: 금융감독원의 금융포털에 들어가시면 내연금 통합 포털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 근속연수 남아있는 기간과 대략 그 급여를 입력을 하시면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예상 퇴직연금 금액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금액을 또 빼시면 돼요.
1: 두 번째가
0: 자,
1: 퇴직연금.
0: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노후생활비에서 국민연금 빼고 퇴직연금 뺐어요.
1: 예.
0: 야, 근데도
1: 부족해.
0: 굉장히 많이
1: 예.
0: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뭐 예를 들면 뭐 배당주에서 받는 배당 금액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뭐 오피스텔을 어디서 사놨는데 뭐 임대료를 받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을 했는데 개인연금 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있다든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1: 예.
0: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나 저기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빼고 나니까 나머지는 없는데 근데 없는데 부족 금액이 굉장히 크면은 와, 이게
1: 절망하죠.
0: 절망이 되죠. 그러니까 절망이 뭐 예를 들면 내가 퇴직 기간이 앞으로 한 10년 넘게 남았는데 뭐 부족분이 있다면 아, 지금부터 조금 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1: 해야죠,
0: 보자. 이렇게
1: 해야죠.
0: 되는데 만약에 내후년에 내가 퇴직인데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밖에 없고 그걸 받아도 내가 필요한 노후 생활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1: 떨어진
0: 거란 말이에요.
1: 거죠.
0: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활용해 볼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집.
0: 그러니까 주택이죠.
1: 그럼 주택연금을 하면 되죠.
0: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택, 내 집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한 나라다 보니까 퇴직할 때쯤 되면은 뭐 집값이 비싸든 싸든 그래도 집한채 정도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걸 우리가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으로 활용을 못 했었잖아요.
1: 못했죠.
0: 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집을 팔지 않더라도 내가 다운사이징을 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거의 다운사이징이죠.
1: 더 좁은 평수로, 내지는
0: 그렇죠.
1: 뭐 서울 외곽으로,
0: 맞습니다.
1: 이렇게.
0: 교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노후는 내가 살던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내가 지내던 동네, 내가 주거하는 곳이 편하긴 하죠. 그런데, 마음을 노후 준비할 때는 좀 유연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게, 내가 도심에 집을 갖고 있다, 또는 아주 뭐 중요 입지에 집을 갖고 있다면, 굳이 꼭 거기서 내가 노후를 보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정부 치고 살면 또다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외곽이나 조금 상대적 하위 입지로 이사를 가시면 내 집에 월세를 주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월세를 내면 그 월세 차액만큼이
1: 현금 흐름이죠.
0: 현금 흐름이 될 수가 있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을 개정을 해서 보증료도 낮추고, 그 다음에 연금액도 3.1%를 상향시키면서 굉장히 지금 주택연금이
1: 또
0: 좋아졌거든요.
1: 대상 주택 범위도
0: 범위도
1: 넓혔죠?
0: 넓혀지고.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만 55세 이상이면은, 배우자나 나나 한 명만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민간 은행에서도 이 영모기지론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2억 원이 공시가격이 넘는 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생각보다 사실 연금액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3억 정도 되는 주택이다. 그럼 많은 분들이 3억 때는 주택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지방에
0: 지방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1: 널렸죠,
0: 예, 굉장히 많습니다.
1: 널렸죠.
0: 그래서 3억 정도 되는 집을 60세가 아닌 70세에 만약에 연금 개시를 한다 그러면

0: 39만 원 정도 연금액이 나옵니다.
1: 그게 죽을 때까지죠?
0: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6억 같은 경우는 179만 원.
1: 예.
0: 그리고 12억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 사실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둘러보면 다 12억 정도 되는 집인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세 연금 계시란다 그러면 340만 원까지 나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자산의 개념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1: 네.
0: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이 좀 인기가
1: 근데 이제
0: 없는
1: 그거는
0: 이유.
1: 더 주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뭐
0: 맞아요.
1: 그러는 건데.
0: 지금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정확한 게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주택연금이 인기가 없나 봤더니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뭔가 이렇게 내 집에서 벽돌을 한 장씩 빼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게좀 기분이 좀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들 눈치를 많이
1: 그러니까요.
0: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참 웃픈 얘기인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대봉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기에 주택금융공사라고 써 있었답니다. 딸이 그걸 보더니 엄마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날부터 좀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이 집은 놔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말이 집을 준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벌써 이렇게 집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의 숫자를 좀 늘리는 데
1: 일반 목표를
0: 집중을
1: 줘야
0: 해야
1: 된다. 그렇죠.
0: 된다라는 얘기.
1: 자,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혹시 있다면 개인연금이나 뭐 배당금 이런 거, 그다음 아주 중요한 게 주택연금 그런
0: 주택연금.
1: 거고. 또 그때 퇴직했으니까 일주일 내내 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용돈벌이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건
0: 네네네.
1: 중요하죠.
0: 가장 중요합니다.
1: 그죠?
0: 이게 사실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내용보다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당신은 생계형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아실현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생계형 경제 활동인가? 자아실현 경제 활동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나는 생계형 경제 활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참잘 모르겠다. 일요일 날 저녁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컨디션이 너무 좋다. 내일 또 월요일 날부터 나가서 동료들과 일할 생각에 막 가슴이 벅차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자아실현형 경제
1: 자아실현이죠.
0: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퇴직을 1차로 하고 나서 70세까지 그 시기를 저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은퇴를 했다, 퇴직을 했다 그러면 막 축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퇴직을 했다, 은퇴를 했다 그러면 막 축하하는 분위기보단, 아, 그래?
1: 걱정해지죠.
0: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 예.
0: 그 외국 사람들은 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 축하를 해주나 봤더니, 은퇴를 외국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이제부터 하고 싶었던 일로 바꾸는 거를 은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라는 그 자체가 뭐 누군가는 표현을 리타이어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생계형 경제 활동이 아닌 소득이 많이 줄더라도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딱 퇴직을 하면 나 이제 진짜 일은 너무나 지긋지긋하니까 정말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까지 일해라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퇴직을 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제 그 30몇 년을 직장 생활하시고 퇴직하셨는데 얼마, 매일 노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1: 지겹다 그러죠.
0: 아이러니하게도 출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1: 그러니까요.
0: 아니, 그렇게 일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출근하고 싶다? 이게 이해가 되냐?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3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3대 고민이 뭐냐? 돈, 건강, 외로움이래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를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50대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돈, 건강, 외로움이 왜 걱정이지? 돈 있지? 지금 건강 있지? 외로움? 나 지금 모임을 10개 나간다. 이런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퇴직을 하고 나면 이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거든요.
1: 한꺼번에
0: 근데
1: 다가오죠.
0: 이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는 게 놀랍게도 워킹이에요.
1: 일하는 거죠.

0: 그죠. 그래서
1: 돈도 벌죠. 건강도 챙기죠.
0: 맞아요.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에 과연 그럴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60부터 70까지 워킹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워킹의 형태를 바꾸고 워킹의 시간을 줄일 생각을.
1: 그렇죠, 하면.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걸 얘기를
1: 한 하면. 이틀 정도.
0: 맞아요. 그러니까 5일 근무 2일 휴식 시스템에서 3일 근무 4일 휴식 시스템.
1: 예, 예.
0: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나는 아직까지 퇴직이 한 10년은 넘게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1: 준비해야 그 3일 일자리가 맞습니다. 생기죠.
0: 맞아요. 지금 퇴직이 10년, 5년 남으셨다면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네.
0: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신 이제 돈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물론
1: 적게 벌죠.
0: 적게 벌죠. 제가 그 EBS 다큐 프라임을 얼마 전에 찍었는데 그 이금희 아나운서와 함께 100세 부자라는 프로그램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100세 부자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그 부부가 출연을 하셨는데 이 부부가 70세가 넘으셨거든요. 근데 직업이 뭐냐면 트롯 가수예요. 근데 부부가 트롯 가수인데 어디서 활동을 하냐? 노인복지관이나 실버케어센터 같은 데서 노래교실을 하고 근데 이분들이 방송을 보면은 표정을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1: 그분들은 근데 노래를 잘하시는구나. 재능, 재능이 있구나.
0: 당연히 노래를 잘하시니까 가수를 하셨겠지만 예, 예. 트롯 가수로 얼마를 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부부가 월 400.
1: 와.
0: 그래서 괜찮은데? 그랬는데 의상값이 250. 아, 그러면은 뭐 사실 실제로 한 150밖에 소득이 없는 거잖아.
1: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0: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니 그거 왜 그걸 왜 150 벌려고 왜 둘이 그러고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너무 이분들의 전직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수학 교사예요. 교편을 35년간 잡으시고.
1: 네.
0: 근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게 체면이고 품위가 있지 어떻게 퇴직하시고 트롯 가수를 하십니까?
1: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0: 근데 퇴직 5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많은 분들이 물론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물론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로 만들고 60부터 70까지는 여러분들의 세컨드 라이프의 세컨드 잡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1: 맞습니다.
0: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1: 꼭 70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한
0: 그럼요.
1: 그런 네. 거죠. 네.
0: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70, 60 되기 전에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행운일 수 있다.
1: 자, 이제 한 50쯤 되면 은퇴가 한 10년 남았다 치고 말씀하신 현금 흐름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나의 세컨드 라이프를 위한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0: 맞아요.
1: 현금 흐름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라 지금부터.
0: 맞습니다.
1: 그런데 그 노후 준비하는데 꼭 유의해야 할 또 다섯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강조하셨거든요.
0: 무엇을
1: 그 리스크는 뭡니까?
0: 네, 지금 우리 교수님 얘기하셨던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초점도 물론 중요하죠. 네.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도
1: 그러니까요.
0: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님들의 사례라든지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걸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리스크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말이죠. 여러분도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창업의 리스크입니다.
1: 아,
0: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1: 벌컥 치킨집 차렸다가.
0: 아, 맞아요. 진짜 이게 창업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사실 내가 20년, 30년간 해왔던 일이 아닌 다른 걸로 창업을 하려면
1: 맞아요.
0: 최소한 3년 정도 그 분야에서 조금 경험을 쌓고 해야 돼요.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과 어떤 기술이 있는 분야로 해라.
1: 그렇죠.
0: 만약에 없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경험을 쌓고 하셔야 되는 거죠.
1: 자, 경계 대상 1호 창업의 유혹. 두 번째는?
0: 자, 두 번째 유혹은 말이죠. 창업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이 안 없어졌는데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 이야기, 고민을 나누다 보면 지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이러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근데 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가까운 친인척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은 내가 그래도 좀 믿을 만하지 않나? 생판 모르는 사람 남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것이 투자의 유혹이죠.
1: 그렇죠.
0: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 그 국내 우리 반도

0: 대체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반도체 빅투 기업 중에 한개 기업은 거의 700%, 한개 기업은 거의 1300%까지 1년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이때 만약에 어떤 퇴직금을 가지고 아, 앞으로 이 돈으로 어떻게 내 노후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1: 유혹이죠.
0: 유혹이 될 수밖에 없죠. 야,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저렇게 돈을 버는 걸 본다.
1: 하지만 주식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익률을 보면서 포모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 실상 이제 우리가 삼성
1: 포모, 나만 빠지고 있구나.
0: 맞아요.
1: 이런 두려움.
0: 나만 뒤처지고 있구나.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요번에는 이제 코스피였지만 불과 한 2, 3년 전에는 코인 시장,
1: 코인,
0: 코인에서
1: 또
0: 금융사기,
1: 금.
0: 금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면서
1: 알겠습니다.
0: 투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퇴직금을 날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1: 다섯 가지 리스크 중에 창업, 포모.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0: 세 번째는 이제 뭐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50대, 60대 이제 노후쯤 되면은 몸이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 병원비,
0: 아, 그렇습니다.
1: 건강관리.
0: 건강관리. 그래서 우리가 50대에 뭐 사실 근육 1kg이 뭐 경제적 가치로 뭐 수천만 원이다라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건강이 깨지게 되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뭐 돈도 또 직업도 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노후 준비, 그러면 재테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후 준비, 그러면 일단은 건강이다. 그래서 하루에 예, 어떻게 보면 한 시간 정도는
1: 운동.
0: 내가 땀을 좀 흘리면서 할수 있는 운동을 50대부터는 꼭 하셔야 된다.
1: 몸테크네요, 몸테크.
0: 몸테크입니다, 이게. 예, 진짜
1: 세
0: 이게
1: 번째가 건강. 네
0: 건강.
1: 번째는요?
0: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리스크입니다.
1: 뭐예요?
0: 정말로 가까운 곳에 있는 배우자 리스크죠. 이런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2024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황혼 이혼의 비율이 24%가 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1: 이혼하면 또 돈도 무지하게 들죠.
0: 여기서 말하는 황혼 이혼이라는 게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분들이 이혼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 한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한 10억 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잘 지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게 5억, 5억이 되는 거예요.
1: 알겠어요,
0: 예.
1: 알겠어요.
0: 이런 부분들 때문에
1: 예.
0: 사실 배우자와 노후의 관계가 굉장히 화목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가치다.
1: 자산 가치도 있다.
0: 자산 가치가 있는
1: 그러니까
0: 겁니다.
1: 노후 대비로 운동해라. 그리고 부부 관계도 좋아야 한다. 또 건강은 혼자만 해쳐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해칠 수
0: 맞습니다. 예.
1: 있으니까 50대부터는 손잡고 운동하러 다니면
0: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1: 되겠네요.
0: 번째
1: 예.
0: 리스크가 여러분들도 이제 직감을 하셨겠지만 자녀 리스크입니다.
1: 독립시켰는 줄 알았는데 또
0: 맞아요.
1: 돈이 들어가죠.
0: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캥거루족이 좀 문제인데 캥거루족이라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경제 활동은 하든 안 하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1: 네.
0: 경제적 탯줄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최근에 좀 웃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했는데 전업 자녀다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 근데 그건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0: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1: 네.
0: 노후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녀와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선긋기를 하셔야 된다.
1: 그럼 물론입니다.
0: 이 부분을 조금 청소년기부터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1: 그
0: 않을까?
1: 선긋기라는 것을 자녀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교육을
0: 맞습니다.
1: 꾸준히 시켜야 되는 거죠.
0: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를 지원해주겠다라는 것보다는 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더 많이 하셔야 되고 설사 해주시더라도 해줄 수 없다 안 해준다고 했다가 해줘야 되는 거지.
1: 알겠습니다.
0: 처음부터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녀 문제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 자, 노후 생활비, 그것을 위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꼭 경계해야 할한 다섯 가지. 마지막은 이제 소비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소비를 위한 10계명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0: 네네네.
1: 그건 뭡니까?
0: 그러니까 우리

0: 생활 속에 이렇게 과소비, 이 정도는 과소비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생활 속에 배어 있는 사실 과소비가 있거든요.
1: 뭡니까? 대표적인
0: 자,
1: 게.
0: 그래서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것까지 한번
1: 예.
0: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순위로 얘기하면 10위부터 1위까지 있다라고 해요. 10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0위는 매번 점심 외식을 하는 습관입니다.
1: 예.
0: 이게 직장인들이, 저희 사무실도 여사원들은 지금 도시락을 싸우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상황이 되면 도시락을 싸와야 되는데 요즘 점심값이 굉장히
1: 많이
0: 비싸거든요.
1: 올랐죠.
0: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모든 점심 식사를 외식을 하는 습관은 좀 피하는 게
1: 고치자.
0: 좋겠다.
1: 두 번째는.
0: 자, 9위는, 바로 기본 요금 택시입니다.
1: 그게 뭐예요? 아, 짧은 거리?
0: 예. 네,
1: 아.
0: 택시를 우리가 필요할 땐 타긴 타야 되는데
1: 예.
0: 기본 요금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800원인데 이게 1.3km 이내에서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1.3km면 날 좋은 날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리인데 자꾸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돈 관리의 태도가 무너질 수
1: 금방
0: 있다.
1: 이해됩니다.
0: 예, 8위는, 바로 커피입니다.
1: 커피.
0: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딱 출근하는 게 하나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데 하루에 한 잔이 아니라 막두 잔, 세 잔,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시는
1: 예,
0: 분들이 있거든요.
1: 좋아요.
0: 예, 그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고요.
1: 7위.
0: 7위는, 너무 과도한 이벤트 자금입니다.
1: 이벤트.
0: 기념일이나 생일 챙기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땐 소득의 한3% 정도로 예산을 만들어 쓰는 게 어떨까?
1: 소득의 3%.
0: 예, 그 정도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1: 예.
0: 드리고요. 이제
1: 6위.
0: 6위.
1: 예.
0: 예, 6위는, 바로, 신상 옷을 계절마다 사는 습관입니다.
1: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0: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한민국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옷장문을 딱 열면 옷을 쫙 보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 입을 옷이 없네.
0: 입을 옷이 없다. 아마 우리 교수님도 집에서 가끔 좀 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최근에 샀던 옷만 자꾸 입어서 그렇거든요. 4년, 5년에 샀던 옷을 꺼내서 입어보면 사실은 지금 유행하고 딱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상 옷은 경년제로 사자.
1: 경년.
0: 그래서 지금 10위부터 6위까지 5가지를 만들어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거예요.
1: 좀 무거운 걸로
0: 자, 무거운
1: 갑시다.
0: 거인지 한번 가면 5위가 있습니다. 5위는 뭐냐면 문화 레저 비용을 소득의 10% 이상 쓰지 말자입니다. 문화 레저
1: 10%.
0: 비용 그럼 우리 교수님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문화 레저 비용.
1: 뭐 영화 보는 거,
0: 그렇죠.
1: 또뭐 전시회 같은 거 그런
0: 전시회
1: 거
0: 보는
1: 하는
0: 거,
1: 거.
0: 공연,
1: 뭐 그런
0: 관람,
1: 거죠.
0: 뭐. 예, 기성세대는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
1: 예. 네.
0: 하는데 2030들한테 문화 레저 비용 하면은 PT, 요가, 필라테스 이거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당연히 공연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 성형 뭐
1: 예.
0: 여성분들은 네일 아트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10%를 넘어가서는 조금 곤란하다.
1: 성형까지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지네요.
0: 예, 요
1: 그게
0: 요까지가
1: 5위.
0: 5위.
1: 예.
0: 자, 4위는 말이죠. 4위는 식생활비인데 식생활비는 내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의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에서 30%가 식생활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 그렇게 안 넘을 것
0: 예,
1: 같은데.
0: 안 넘을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장 봐서 요리하고 이렇게 먹는 비용으로 따지면 당연히 안 넘는데 외식 배달이 들어가면은
1: 그렇죠.
0: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식생활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뭐장 봐서 우리 요리해 먹는 거 말고 외식이라든지 배달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1: 알겠습니다.
0: 정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3위는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1: 죽어.
0: 주거 비용은
1: 어마어마하죠.
0: 이 주거 비용이 내집 마련이 안된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 같은 금액인데
1: 예.
0: 이게 소득의 15%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가 15%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집 마련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요.
1: 예.
0: 자, 2위는 이제 딱두개 남았는데 이건 좀 굵직한 겁니다.
1: 네.
0: 2위는 여행 비용인데요. 여행 비용인데 자기 연소득의 5%를 넘는 여행 비용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1: 이건 문화 레저와 또 별도고요.
0: 별도입니다. 여행인데 여행은 그 제가 연소득이 5%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의 한 60%. 그러면 내가 월 소득이 한 500이다 그러면 한 300만 원.
1: 300만 원.
0: 요 정도 안에서 여행을 가셔야지
1: 알겠습니다.
0: 그거보다 더 하면 안 된다.
1: 1등은?
0: 대망의 1위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게
1: 그럴 줄 알았어요.
0: 본인 소득의

0: 월소득이죠? 6배 이상 되는 차를 타면은 곤란하다.
1: 연봉의 6배
0: 아니,
1: 이상.
0: 월소득.
1: 월소득?
0: 네, 월소득의 6배 이상.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500만
1: 500만 원이면
0: 원이다.
1: 3천만 원 이상.
0: 3천만 원 정도 이내의 차를 타면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한 단계가 아니라 거의 두 단계 이상을 높게 타시는 분들이 너무
1: 그렇습니다.
0: 많다라는 거죠.
1: 자, 우리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는 신용카드를 안 쓰고 체크카드를 쓴다면서요.
0: 네, 저는
1: 왜 그렇습니까?
0: 심지어 법인 카드도 체크카드입니다.
1: 왜 그렇습니까?
0: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서두에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머니 트레이너, 이 돈 관리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육도 안 쓰면은 이게
1: 빠지죠.
0: 큰 손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늘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는 말이죠. 사실은 초단기 대출입니다.
1: 맞아요. 예,
0: 그러니까
1: 결제가 다음 달 되니까.
0: 다음 달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관리를 할 때 있어서 돈을 쓰고 나중에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1: 체크카드는 바로 통장에서
0: 맞습니다.
1: 나가죠.
0: 체크카드를 써보면 어떤 점이 좋냐면 돈을 딱 쓰면 통장의 잔고가 확 줍니다.
1: 그러니까
0: 눈으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돈 쓰는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늘려도 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느낌이 와요.
1: 그렇군요.
0: 근데 신용카드는 쓰고 그냥 몰라. 그냥 다음 달에 대충 그 정도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과소비가 될 가능성이 커지죠.
0: 맞습니다.
1: 또 하나 소득공제율도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면서요?
0: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한도는 있지만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써보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용카드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돈 관리가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한번 체크카드를 써보셔라.
1: 예.
0: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나에게 노후 준비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0: 나에게 노후 준비란 모으고 쓰고 불리고다.
1: 모으고,
0: 이렇게 말씀드리고
1: 쓰고 불리고.
0: 네,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불리고에만 지금 거의 모든 신경이 다가 있거든요.
1: 먼저 모아야 불리죠.
0: 그렇죠. 그런데 먼저 모으셔야 불릴 수 있고요. 먼저 모아야 쓸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얘기 옛말이 있잖아요.
1: 예.
0: 누울 자리를 치워버리시면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근육을, 돈 관리의 근육을 장착을 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다.
1: 소비 10계명을 지켜야 모을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모으고 일단 좀 쓴 후에 불리는 방법도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것이고. 네. 오늘 50대부터 시작해야 할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 만드는 법, 또 경계해야 할 5가지 소비 10계명. 이것만 딸딸딸 외워서 실천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 근육을 유지시키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노후 준비는요, 건강도 챙겨야 되고 배우자도 챙겨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손잡고 운동하러 다니기, 이게 노후 준비랍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70강이라니 믿기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 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정말 정말 고맙고요. 우리 강의 오늘 마무리할 때 인사를 한번 또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14 마지막 이제 실전 문제 푸는 시간이고요. 워크북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쭉다 풀고 강의 들어줘야 하고요. 우리는 지금 문장의 이해, 다양한 문장 구조를 정리하고 있다. 자, 바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풀어볼 거예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앞에 제시되어 있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볼 건데, 그 연구자들은요,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는 적어도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합니까?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 find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와서 목적어를 보어라고 하다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간단하게 정답이 되는 건 무엇을 발견했는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3번 볼게요. An amazing effect of the medicine. 놀라운 영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엇에? 그 약에요. 그 약에 놀라운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라는 걸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찾아본다면 해석에서 걸리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해석은 된다라고 해도 이거 문장 형태가 구조가 이상한데? 라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외해 가다 보면은 3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5번 한 번만 보면 That has been introduced. 벌써 뭔가 이상합니다. found that 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주어 동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것을 발견했다 라고 해석이 될 건데 that 다음에 hasn't가 나온다라는 건 이거 뭐야? 주어가 뭐가 빠졌네? 뭔가 어색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We visited.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적어도 어떤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 한번 2번을 볼 겁니다. Where the Statue of Liberty is. Statue of Liberty라고 하는 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을 방문했다.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2번으로 골라줄 수 있는 거예요. 역시나 나머지도 넣어본다면 의미상 어색하거나 애초에 문장의 형태가 말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자연스럽게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부터 6번. 우리는 6번을 풀어볼 건데,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골라볼 겁니다. 이거 잘 보면 동사 made가 보여요. make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make라고 하는 건그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물론 make는 사형식 동사로도 쓰여서 목적어가 두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이 뒤에 목적격 보호가 나올 수 있는데 복습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명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하게 만들다.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른바 원형 부정사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역 동사이죠.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라고 한다면 분사, 과거 분사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다. 그러면 주어를 먼저 볼게요.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은요, 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뭐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닌 걸 찾아야 합니다. 1번, less courageous. courageous는 용감한이란 말인데, 덜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용기를 조금 잃게 만들었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형용사가 결국 들어간 겁니다. 자연스럽죠? 의미 자연스럽고 형태도 알맞다. 2번 보겠습니다. much more actively. much more. 자, much 다음에 여기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비교급 강조가 쓰인 건데 의미를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나를 훨씬 더 적극적이게 만들었다.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의미는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 actively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하지만 make 목적어 다음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많이 포인트로 출제된다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해석은 마치 부사 같지만

여기 들어갈 말 형용사여야 하기 때문에 ly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준다. 2번으로 골라준다. 나머지도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dissatisfied, dissatisfied.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족하는 이라고 할때 형용사로 잘 들어가죠. 그리고 leave his house, 그의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라는 것도 지금 동사가 나왔어요. 사역 동사죠. 제가 방금 해석한 것처럼 나로 하여금 내가 집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5번. 자, 이게 이제 과거 분사인데 seen as a liar. 나를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수동의 관계죠. me,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게 된 거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과거 분사를 써 주었다. 2번을 골라주고요. 이 make라고 하는 거 정말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make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7번. 우리말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일단 영어를 봐야겠죠. 존과 마크는 sometimes, 가끔, call their older sister mommy. 그들의 누나를 뭐라고 하는 걸까요? 마미, 엄마라고 이제 부르는 거겠죠. 자, 이것도 잘 보면 call이라고 하는 건요. 목적어 다음에요.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목적격 보호로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목적어를 명사라고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있는 건몇 번일까요? 바로 3번이죠. 가끔 그들의 누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목적어를 누구라고 부른다. 끝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10번으로 갈 건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골라야 합니다. 우리말을 보면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효율을 높여준다. 참 깁니다. 일단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부터 볼게요. 효율을 높여준다. 그러면 높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동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주어를 잡아볼 건데.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는 것. 이게 문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 일하기라고 할때 영어로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써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돼요. 여기 지금 선택지를 보면 work라고 하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게 있습니다. 이건 탈락이에요. 2번. working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working. 적어도 동명사를 쓰겠다라는 게 보이죠? 자, 여기 후보로 남겨두고. 3번. to work. 또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를 써서 명사이자 주어로 쓰겠다라는 게 보이죠? 그럼 살려두고. 자, 4번은 탈락입니다. to working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동명사로 working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투부정사로 to work라고 하지.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한 형태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 working. 여기도 working이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일단 후보를 2, 3, 5번으로 좁혀놨어요. 제 음악을 들으면서를 영어로 어떻게 써야 할까? 잘 보면 전부 while이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while. 자, while 다음에는요, 동사를 그대로 쓰고 싶다라면 이렇게 ing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른바 while ing라고 하면 동사하면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listening to music. 맞아요. 그런데 3번은 while listen. 그냥 동사를 썼다. 그래서 탈락이다. 5번 볼게요. while listening to music.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러면 2번과 5번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무엇일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제 동사입니다. 높이다, 향상시키다, 동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차이를 잡아냈나요? 응? 여기는 S를 붙여주었고 여기는 S를 붙이지 않았네? 뭐가 정답일까요? 동명사 덩어리가 문장의 주인공일 때는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볼게요. 단수 취급해야 될까요? 복수 취급해야 될까요? 단수 취급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써준 increases. 이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뒷부분까지 맞는지 보죠.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할 때, the efficiency of 이 부분이죠. 효율이란 말이 앞에 나왔고, 그 뒤에 what I do.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써주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했어요. 그럼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5번에 동사도 잘못되었지만 of

다음에 그냥 I do라고 할 수는 없어요. 2번처럼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까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 의미로 5번도 탈락.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잡아주는데 이 2번 문장은 다시 한번 꼭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습이라고 하는 건이 문장을 영어로 잘쓸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다시 써보고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리 복습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구가 쓰인 것도 첫 번째 포인트. while 다음에 ing를 쓴다라는 게두 번째 포인트. 동명사 구가 문장의 주인공일 땐 단수 동사를 써야 한다. 세 번째 포인트.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할때 what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자, 그 다음 가보죠. 13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쭉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쭉 봤더니 관계대명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whether the team wins라고 하는 명사절이 문장의 주인공인 역할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while ing가 또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죠. 4번은 투부정사 덩어리가 문장의 주인공 역할하고 있구나 또 보이고 마지막 5번 my sister라고 하는 말 뒤에 관계대명사 후 보이죠. 관계대명사 후로 이렇게 괄호를 열어본다면 이렇게 닫아보고 아 여기는 또 관계대명사가 포인트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데 자, 정답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푼그 찾은 정답과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죠.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The trainer. 자, 괄호 열 거예요. 왜? 관계대명사 후가 쓰였으니까 who owns the gym now? 자,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물론, now를 묶어서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말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묶어봤을 때, 그 체육관을 소유하고 있는 그 트레이너는 이렇게 주어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 부분 지금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사가 없어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동사를 잡아낸다면 여기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is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now is helping 혹은 is now helping 다 좋습니다. 핵심은 is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동사가 없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고등학교에서 출제가 됩니다. 어떤 의미로? 주어가 나와요. 그런데 주어를 이렇게 관계대명사절로 수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냥 ing를 쓴다라든지, 투부정사로 혹시 쓴다라든지, 핵심 동사를 들어가 넣어줘야 할 자리에 다른 형태의 동사를 넣어놓고 틀린 걸 찾으라고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나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수식해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왔을 때, 이 주어와 짝이 되는 동사가 뒤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런 게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본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14번으로 갈 겁니다. 어법상 옳은 것을 이번에는 골라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겠죠?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보면, The man on the subway.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있는 그 남자는요, was kindly gave up his seat for A pregnant woman. 임산부를 위해 그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포기했다라는 의미 전달되는데 왜 was를 썼을까요? give up은 포기하다라는 의미이고요. gave up, 포기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포기했습니다. 착하게. 이때 비동사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수동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가 맞지도 않지만 수동태로 쓴다면 was given.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할 텐데, 여러 의미로 어쨌든 1번은 탈락이다. 자, 그런 식으로 지워가다 보면은 정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어떤 게 포인트인지 한번 보죠. Everyone must be familiar with. 끊어보겠습니다. Be familiar with라는 건 이전에도 몇번 나왔는데, 무언가에 익숙하다란 말입니다. 모두가 익숙해져야 합니다란 말이에요. 무엇에? The rules. 규칙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무엇 전에

Before the game starts,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 규칙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 5번 정답이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크게 없어요. 그냥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리고 must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었고, 나머지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한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15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야 합니다. 바로 한번 보죠. The blind girl felt when walking down the trail. 오솔길, 어떤 길이 쭉나 있을 때 작게 이렇게 쭉 이어진 길, 걸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trai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쭉 따라서 걷고 있을 때 느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뒤에는요. 자, 무엇을 느꼈다라고 하는 대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기분,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보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Have you eaten a strawberry? 자, 그럼 뭘까요, 이거는? 너 딸기를 먹어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선택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sweet이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은 sweet as sugar라고 하는 걸까? 아마도 맥락상, 그냥 sweet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sweet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앞에 써주지 왜 굳이 뒤에다가 밀어놓았을까? 자, 정답을 확인해 본다면 4번. A breeze. A breeze가 맞는 이유는 무엇을 느꼈다라고 하는 목적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breeze는 살랑살랑 부는 산들바람을 얘기합니다. 산들바람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요. sweet as sugar라고 하는 건 설탕처럼 단 딸기를 먹어봤니? 라는 의미로 형용사 덩어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것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부터는 주관식 문제이고요. 16번부터 풀어야 될 문제는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보죠. 아침에 그녀의 몸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그녀의 평소 일과이다. stretch라고 하는 말과 비동사를 활용하래요. 자, 그러면 her body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녀의 몸을 스트레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트레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명사는 명사인데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써야겠구나.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stretching이라고 하는 동명사이거나 또는 to stretch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채우면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로 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비동사를 활용하라고 할까? 이 뒷부분에 동사를 잘 잡을 때 주어와의 수일치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주어가요, 동명사이든 투부정사이든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단수동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상 평소에 일과 이다, 였다가 아니라 이다잖아요. 그쵸? 그러면 빈칸에는 단수이자 현재시인 is를 써주는 겁니다. Is her ordinary routine? 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동명사나 투부정사 구가 문장의 주인공일 때 해석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동사는 단수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것 여러 번 강조한 게 역시나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정원이 있는 집이 결혼한 부부에게 팔렸다. 자, 이거요.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사랑스러운 정원이 있는 집. 사랑스러운 정원이 있는이라고 하는 말을 완성하면 돼요. The house.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앞에 위치하지만, 영어에서는 수식해주는 말이, 수식하는 대상, 뒤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love with garden a. 무엇이 있는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with라고 하는 전치사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with를 먼저 쓸 거고, 그냥 with a garden이라고 하면, 정원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스러운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를 쓸 때는, love를 ly를 붙여서 lovely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with a lovely garden이라고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전치사구가 문장의 주인공인 the house를 수식해 주는 거고요. 사랑스러운 정원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이 명사 덩어리가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was sold, 팔렸습니다. to the married couple, 결혼한 부부에게요. 여기서 포인트, love 뒤에 l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우리가 흔히 ly로 끝나는 말은 부사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lovely도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인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니까 쉽게 문제를 풀었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18번으로 가보죠. 그 선생님은 그의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또 친구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1학년 친구들을 저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필평가라고 하는 이른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먼저 1학기에 보고 2학기에 자유학기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이 영어 포기할 거예요. 뭐 수학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포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친구들은 그냥 가볍게 하는 말임을 아는데도 저는 괜히 마음이 아프고 괜히 더 응원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70강 마지막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친구들이겠죠. The teacher told his students, 그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tell이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tell은요, 이 뒤에 목적어를 씁니다. 그리고 무엇 하라고 말하다라고 할 때는 to 부정사를 써줘요. 그런데 여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 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to 부정사를 부정해 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not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not to 부정사. 그럼 여기는 not to 부정사 써야 되니까 not to give up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 자, 19번으로 가보죠. 그 연설가는 한 사람을 무대에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The speaker have를 써야 돼요. 우리 have 여러 의미가 있지만 누구를 무엇하게 했다, 시켰다라는 의미로 사역동사로 쓸수 있어요. 의미상 과거시여야 되니까 have를 had로 바꿔줄 겁니다. had one person. 자, 그리고 come up to는 어디로 올라가는 건데 이 부분에 목적격 보호자리죠. 사역동사는 have를 포함해서 목적어가 나온다. 그리고 이 뒤에는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합니다. 이른바 동원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come up to라고 하는 동사 표현을 형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하는 거예요. 이 계획의 장점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주어와 동사는 나와 있습니다. 수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것이 것이 겁니다. 아유, 참 복잡해요. 그러면 이렇게 괄호를 연다면, 열고 닫으면 수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다. 자, 무엇이라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여기 to modify까지 나와 있네요. modify, 수정하다란 말이고요. 쓰려고 봤더니, it 대시 보입니다. to modify, 수정하는 것을 왜 뒤에다 썼을까? 이거 왠지 it, to 부정사, 쓰라는 것 같죠? 정답을 확인해 본다면, that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예요.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that을 먼저 써주고, 이 to 부정사를 써서 가주어 진주어를 쓴 겁니다. It'll not be difficult. 어렵지 않을 거라는데요. 그게 뭐냐면 to modify,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to 부정사를 써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활용해 주었다. 자, 2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스템은 도왔습니다. 주어와 동사까지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써야 될걸 확인해 보면 그 조직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 뒤에 목적어가 무엇하는 것을 돕다라고 할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또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는 뭘 활용해야 될까? 한번 확인해 보죠. 목적어에 해당하는 그 조직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이 바로 조직, 단체라는 의미예요. The organization, 그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와 있으니까 communicate. 동사 원형 그대로 가져오고요. 소통하는 겁니다. with 누구와 others.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help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0: 이 뒤에 무엇 하는 것을 돕다라고 할때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는 지금 없기에 to가 없어야겠지만 문법상 to communicate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럼 이제 2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잡아보죠. After send your application via email. via라고 하는 거 혹은 via라고 하는 거 무엇을 통해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통해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건 지원서예요. 당신의 지원서를 보낸 뒤에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라는 거죠. 이때 after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게 있어요. while ing와 똑같이 무엇하는 동안에가 while ing죠. after도 뒤에 ing를 써서 무엇하는 후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send를 sending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while ing를 떠올려서 그걸 응용해서 썼다면 아주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활용을 해야 합니다.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보죠. 집에서 일하는 나의 상사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My boss, 집에서 일하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리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어떻게 완성을 할까? My boss, 집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working을 쓸 수도 있고요. who works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at home, 집에서 일하는 거죠. 지시를 내렸다라고 할때 give라는 동사를 쓰라는 걸 보니 아, 지시를 내리다, 지시를 주었다의 느낌으로 쓰라는 거구나. 동사, 시제가 내렸다이니까 gave로 써줘야겠죠. 그리고 명확한 지시, clear directions라고 해서 완성해 본다면, 아, 여기서는 분사를 써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working at home gave me clear directions. 자, 여기서 나에게라고 할 때, 자, me를 여기 제시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도한 건 무엇일까? 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거를 또 활용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여기까지 풀면 모든 문제가 끝나요. 그의 아름다운 연주에 감동한 군중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와 있고, 군중들은 이라고 할 건데 그의 아름다운 연주에 감동한을 이제 채워주어야 돼요. 그럼 일단 군중들 crowd를 쓸 건데 어떤 crowd입니까? 뒤에 채워줄 때 관사 더 활용해야 되고요. The crowd moved by his beautiful performance. move라고 하는 동사는요. 마음을 움직이다의 느낌으로 감동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니까 moved by his beautiful performance라고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과거 분사로 채워주면 된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까지 풀면서 강의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 쭉 끝까지 따라와 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은 더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우리 또 다른 강의에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세하게 살피면서 공부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자, 오늘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기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공기템은

짜잔! 바로 관찰입니다. 사실 이 관찰은요,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은 평소에 관찰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찰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우리 여기 조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볼게요. 자, 여기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관찰을 할 때는요, 관찰을 할 때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해요. 하지만 눈 말고도요, 코도 사용할 수 있어요. 코를 사용하는 게 관찰이라고요? 맞아요. 이 냄새는 짜장면 냄새. 이 냄새는 부침개 냄새. 자, 이때도 코를 사용하게 되죠. 그다음 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먹어봐야지. 짜장면은 이런 맛이 나는군. 부침개는 이런 맛이 나는군. 자, 입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여기 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리하는 소리가 맞는데, 자, 이렇게 귀를 사용해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눈, 코, 입, 귀를 모두 사용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잘 자세히 살피는 것이 바로 관찰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겁니다. 바로 만져보는 것이죠. 손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을 모두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관찰이라는 것. 자, 그럼 글쓰기의 제일 가는 기본, 관찰을 생각하시면서 진도 나가볼게요.

자, 관찰을 이용해서 쓸수 있는 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고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보고하는 글? 보고 나서 쓰는 글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보고는 알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조사하고 나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합니다! 할때그 보고예요. 자, 색깔이 변하는 사과를 열심히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글은요, 보고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하는 글은요, 짜임새가 있어요. 어떤 정해진 짜임이 있어요. 그 짜임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제목은 색깔이 변하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색깔이 변한다고요? 어제 아침을 먹고 나서 엄마께서 과일을 준비해 주셨대요. 엄마께서는 접시에 방울토마토도 주시고 딸기도 주시고 사과도 주셨는데 이 사과를 한입 크기로 담아 주셨답니다. 나는 과일을 반만 먹고 나머지는 오후에 먹으려고 남겨뒀어요. 자, 그런데 오후에 과일을 먹으려고 보니, 어? 이게 웬일이야? 사과의 색깔이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경험한 적 있지 않을까요?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현상인데, 사과의 색깔이 변해 있었어요. 보통 갈색으로 많이 변하죠?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그대로래요. 그런데 사과는 도대체 왜 변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자, 이게 바로 관찰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글을 쓰게 된 동기도 되겠죠. 자, 사과의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궁금한 점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사과의 색깔을 안 변하게 할수 있을까? 궁금, 궁금, 궁금해. 자, 이것도 궁금했고요. 자, 일단 사과 색깔이 왜 변했는지, 그리고 사과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이 보고하는 글을 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궁금함을 해결하려고 사과가 변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자, 무엇을 관찰한다고요? 사과가 변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자, 오늘의 공기템은 관찰입니다. 관찰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 코, 입, 귀, 그리고 촉감까지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찰이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 되는 것이 관찰입니다. 여러분, 작가 있잖아요?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뭐 소설가든 동화 작가든 그림책 작가든 이분들도 평소에 관찰을 많이 하시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관찰해 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관찰한 과정을 기록해서 목적이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이 신기한 사실, 뭐가 신기해요? 오, 아니, 딸기나 여기 방울토마토는 색깔이 그대로인데 왜 하필 사과만 변하냐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 신기한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정하고 여기 아주 친절하게 관찰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과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원래의 그 사과, 이 사과를 관찰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깎은 사과죠. 네, 이것을 깎은 사과. 껍질을 깎은 사과. 정하고 나서 2000몇년몇월 며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관찰을 하는데 3시에 관찰하고 한 3시간 있다가 6시에 관찰했다. 이게 아니라 3시부터 6시까지 그 3시간 사이에 한 시간마다 사과의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변화지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이 보고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아, 내가 사과를 먹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사과 색깔이 변하더란 말이지? 아, 왜 변했는지 궁금했어. 안 변하게 하고 싶은데, 아이, 그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가 참 궁금했단 말이야. 그래서,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정했고, 관찰 시기는 바로 이때야. 그때 사과가 어떻게 변화를 겪고 있는지 내가 관찰하기로 했다고 하고, 내가 보고하는 글을 쓰게 된그 동기와 궁금증과 그 다음에 관찰 시기를 앞부분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건 편지죠. 어떤 물건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이건 설명이 아니라 보고하는 글이라고 했죠? 알려주는 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글을 쓰셔야죠. 어떤 주제에 대해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자, 관찰, 조사, 실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일단 관찰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할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얘기해 주겠죠? 이 글에서 글쓴이가 관찰하기로 한 대상은 뭐였어요? 사과죠. 사과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이죠. 자, 관찰한 기간은 2000몇 년, 몇월 며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인데, 1시간마다 관찰을 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고 나서 보고하는 글을 쓸 때는요, 대상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요, 기간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찰을 언제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 얼마 동안 했는지, 몇 시에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글쓴이가 껍질을 깎은 사과를 관찰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찾아서 해볼게요. 자, 학교 과학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보고서를 써야 해서 절대 이런 말은 없었어요. 엄마께서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예, 엄마는 깎기만 하세요. 그쵸? 먹으려고 남겨둔 사과의 색깔이 변한 것을 보고, 왜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시침이 딱 대고 가만히 있는데, 얘 혼자 이렇게 변했을까? 예, 궁금했다고 했죠? 자, 여기 동그라미표를 했습니다. 자, 사과 기다려. 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볼게.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이 아닌 것. 대상, 깎은 사과죠. 한 조각. 그 다음에 한 조각이 아니라 그냥 조각. 예. 관찰한 기간 2000몇년몇월 며칠 3시부터 6시까지 관찰하게 된 동기 궁금했으니까 왜 변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 관찰을

사과를 통해 알고 싶은 점. 알고 싶은 점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과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할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다라고 했죠.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찰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 위에 올려놓았대요. 그리고 한 시간마다 색깔의 변화를 뭘로 관찰했대요? 돋보기로 관찰을 했답니다. 그러면 돋보기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예, 우리 감각 기관 중에 눈을 사용하겠다. 사과의 겉면도 만져보겠다. 자, 만져보겠다. 이건 뭐예요? 예, 손을 사용하겠다. 우리 감각 기관 중에 이제 촉감, 촉각을 사용해 보겠다. 촉각을 사용하겠고요. 냄새도 맡아보겠다. 자, 이건 뭐예요? 코를 사용하겠다. 코. 예. 코털도 좀 이렇게. 예. 자, 코를 사용하겠다. 예. 냄새를 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얘기했었잖아요. 공기템 얘기할 때. 여기에는 모든 걸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손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지금 이 친구는 우리의 그 감각기관 모든 걸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이제 고른 것이죠. 네. 자, 관찰할 때마다 사과의 모습을 어떻게 하겠다? 사진으로 찍겠다.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다.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관찰 보고서, 이게 지금 관찰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관찰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관찰 보고서에 이 사진이 빠지면 섭섭하지요. 그죠? 예, 그림으로 그려도 되지만 요새는 또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것이 또 대세니까. 네. 자, 이 사진으로 찍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3번. 3번 문단은, 요, 세 번째, 3번 문단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관찰 방법이 되겠죠? 나 이렇게 관찰했어. 자,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관찰 방법. 너 어떻게 관찰한 건데? 나 돋보기로 관찰했고, 만져봤고, 또 냄새도 맡아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너 그렇게 관찰했구나. 자, 이게 관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관찰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관찰을 이렇게 했는데 그 관찰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자, 관찰 내용. 어쩌면 관찰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관찰 내용, 관찰 결과. 한번 볼게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마다 사과를 관찰해 보니까 사과의 색깔과 촉감에서 뚜렷한 변화가 보이더래요. 이 변화가 중요한 거죠.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어느 면에서? 사과의 색깔에서 변화가 있었고요. 만져보니까 이 촉감에도 변화가 있었대요. 1시간 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시간 뒤 어떤 변화가 있나.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여러분도 연필 갖고 있죠, 지금? 연필 있지요? 있지요? 연필 옆에 있죠? 예. 잡아봐요, 빨리. 잡았어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한번 해봐요. 자, 글은 평면에 있잖아요. 종이 평면에 있잖아요. 이 글이 입체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입체로. 오, 입체야. 글이 입체로 떠올라오고 있어. 그러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연필로 똑같이. 1시간 뒤, 2시간 뒤, 그리고 3시간 뒤. 자, 똑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글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보이게 됩니다. 자, 1시간 뒤 변화 보겠습니다. 사과는 처음과 다르게 군데군데, 전체가 아니죠? 군데군데, 연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촉감과 향에서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색깔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2시간 뒤에 보니까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많았어요. 자, 1시간에는 군데군데 변함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확대되는 거죠. 많았어요.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껍질을 깎자마자 사과에서 만져지던 물기가 있었어요. 촉촉하잖아요, 사과가. 이 물기도 마른 듯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말랐네? 이렇게. 3시간 뒤 사과는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이 아니라 아예 갈색이에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자, 보세요. 1시간 뒤,

군데군데 연해. 2시간 뒤 연한 갈색이 많아졌어. 3시간 뒤 전체적으로 아예 갈색이야. 이렇게. 자, 변화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예, 그림은 없지만. 겉면은 땅이 갈라진 모양처럼 보였고, 막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죠. 아주 말라져 있다. 바짝 말라 있었대요. 향도 잘 느껴지지 않았대요. 아주 표현을 잘했죠? 자,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 내용이나 결과를 쓸 때에는 여기 사문단처럼,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 객관적인 설명. 그 다음에 때로는 묘사도 중요하지요. 때로는 묘사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묘사를 또 해줄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땅이 갈라진 모양처럼 보였고 이래야 되는데, 땅이 갈라진 모양처럼 보여서 징그러웠고, 이렇게 자기의 느낌을 여기다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사실적으로 써라. 예. 사실적으로 써라.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글쓴이가 관찰한 것은 무엇인지 모두 고르시래요. 맛, 향, 색깔, 무게, 촉각. 향, 색깔, 촉각. 요 세 가지였죠? 그래서 2, 3, 5번 써주면 되겠고요. 자, 아까 우리 관찰 방법. 향, 그 다음에 색깔. 예, 요거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촉감. 요거 사용했었죠. 그냥 우리가 그 글 속에 나타나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여기다 답에서 골라서 써 넣으면 돼요. 글쓴이가 대상을 관찰한 방법은 무엇인지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똑같네. 요 봐요. 관찰한 거 뭐니? 요거. 자, 관찰한 방법 뭐니? 요거. 사실 37번, 38번 다 비슷한 문제예요.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문제 풀다가 아, 모르겠다 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뒤, 아, 이거 모르겠다. 별표 해놓고 나중에 풀어야지. 어? 다음 거 풀다가 저절로 그 별표 해놓은 문제, 내가 못 푼 문제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혹시 못 푼 문제 있으면 별표 해놓고 나중에 풀어봐야지 하면 풀리는 경우 아주 많아요. 자, 사과의 향, 뭐예요? 냄새 맡기. 냄새 맡기. 네. 이 향, 그러면 일단 좋은 냄새죠? 예. 나쁜 냄새 뭐라고 불러요? 악취. 그러죠? 네. 자, 사과의 촉감 뭐예요? 만져보기. 요게 관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색깔 변화는 돋보기로 보겠다. 돋보기로 관찰을 해보겠다. 자, 그래서 관찰은 향, 촉감, 색깔. 그 변화를 모두 보는 것이 바로 관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 3에 나타난 보고하는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3 요거였어요. 먼저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에 올려놔요. 한 시간마다 색깔의 변화를 돋보기로 관찰해요. 사과의 겉면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봐요. 관찰할 때마다 사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요. 자,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내가 어떻게 관찰했는지 관찰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물어보면 돼요. 아, 나 이거 모르겠다. 너 어떻게 관찰했어? 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뭐 어떻게 관찰했냐면 돋보기 사용했고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도 봤어. 어떻게 관찰했어? 방법이죠. 관찰 방법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찰한 시간에 따른 사과의 변화 과정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게요.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자, 군데군데 연한 갈색이다. 전체적으로 갈색이다.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많아졌고 물기가 조금 말라있네. 자, 정리가 되죠? 1시간 뒤, 군데군데 연한 갈색이네. 그런데 2시간 뒤에는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많아졌어. 물기도 좀 말랐는데? 우와, 3시간 뒤가 되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갈색이야, 갈색. 겉면이 아까는 조금 말랐는데 지금 아주 바짝 말랐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시간 뒤는 1번, 2시간 뒤는 3번, 3시간 뒤는 2번으로 선을 찾아, 선으로 이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요, 이 변화 과정이 잘 드러나게 정리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자, 자료를 수집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여기다가 정리해서 넣어 놓은 거죠. 이 자료, 어린이 과학이라는 그 잡지 자료를 수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 사과의 색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렇게 사과 색깔이 변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린이 과학이라는 잡지에 있었구나. 방울토마토와 딸기에는 이 성분이 없대요. 이 어떤 성분이 없대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대요. 여러분 조금 더 알아보면 이 성분이라는 게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다죠. 이것이 이 공기에 있는 산소와 만나면 갈색으로 변한답니다. 요 성분 때문에, 예. 요 성분 때문에 갈색으로 변하는데 요걸 갈변 현상이라고 한다지요. 예.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예. 갈변 현상. 뭐 사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자도 깎아 놓으면 감자 나중에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갈색. 예. 감자도 그래요. 이번 관찰을 통해 껍질을 깎은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겉면이 갈색으로 변하고 마른다. 자, 겉면이 내가 보니까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색도 변하고 마르더라. 예, 마른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보세요. 처음에는 색깔이 변하네? 이랬는데 실제로 관찰해 보고 조사해 보니까 야, 이 물기도 마르네. 이걸 알게 된 거죠. 앞으로 껍질을 깎은 사과를 보관할 때에는 아하, 그래서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내가 갈색으로 변하는 거 싫었나 봐요. 다음에 또 궁금한 일이 생기면 또 다른 것도 관찰해 보고 싶다라고 뭐예요? 자, 이 전체적인 6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느낀 점. 예, 내가 관찰을 하고 나서 느낀 그것을 여기 6번 문단에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글쓴이가 사과를 관찰하고 나서 한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앞으로 사과를 자주 먹지 말아야겠다. 사과를 보관할 때는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사과보다는 방울토마토와 딸기가 더 좋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 예, 1번과 3번은 예, 선생님들이 옛다 질문을 뭐 옛다 쉬워라 하고 이제 던져주신 것 같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껍질을 깎아둔 사과의 색깔이 변한 까닭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았으래요. 자, 이 친구가 관찰한 것을 끝으로 그냥 뭐 끝낸 게 아니라 모든 걸 끝낸 게 아니라 더 궁금한 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수집을 했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서 사과의 색을 변하게 하였다라고 이 글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찾아 쓰라고 하면 제발 좀 찾아 쓰세요. 예? 그냥 대충 아 이게 맞지 하고 그냥 쓰지 마시고 찾아 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공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와 만나 색을 변하게 했고요. 다음에서 보고하는 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읽은 이 보고하는 글 어떤 특징이 있나? 무엇을 왜 관찰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쓰고, 대상을 어떻게 관찰했는지 관찰 방법도 쓰고, 관찰한 내용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해 써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예, 추측해서 쓰면 안 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 주제와 관련해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쓴다. 아까 수집한 자료 어린이 잡지였죠? 객관적인 사실만 담아야 되니까 느낀 점은 쓰지 않는다. 예, 끝부분에는 느낀 점쓸수 있어요. 그런데 관찰 결과에다가 뭐 징그러웠다, 예뻤다, 뭐 이런 말은 쓰면 안 되겠죠. 그건 예, 느낀 점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느낀 점도 끝부분에 썼지요? 그래서 5번.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서 보고하는 글로 쓰면 좋은 대상거리를 한번 생각해서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이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아까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처럼, 예,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거뭐 있을까요? 씨를 심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만 줬는데 가지도 나고 꽃도 나고 열매도 펴요. 열매도 달려요. 이런 것들 되죠? 얼음을 놨어요. 얼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이 변해요. 막 모두 생기기도 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쓰면 되죠. 뭐 개구리 알을 가지고 와서

0: 관찰했더니 거기서 올챙이가 생기고 뒷다리가 생기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쓰면 됩니다. 교실의 온도 변화, 이것도 변화죠. 강낭콩 꽃이 피는 과정, 이것도 변화죠. 얼음이 녹는 과정, 이것도 변화죠. 다 사실은 변화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쓰면, 글로 쓰면 좋겠죠? 단, 두 가지 쓰시오 그랬죠? 이렇게 두 가지 쓰라 그랬는데, 하나, 둘, 세 가지 쓰시면 안 되고요. 예, 이거 그냥 예니까. 이 중에 두 가지만 쓰거나 다른 거두 가지 쓰시면 되겠고요. 자, 껍질을 깎은 사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 일단 관찰 대상을 정하고, 이렇게 방법과 기간을 정해야지 관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보는 습관 아주 좋습니다. 관찰하고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을 써주면 되겠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자,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아하, 여기에 계획이 들어가겠구나. 네, 힌트가 되지요. 자, 그래서 관찰 계획을 세운다. 1번 써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 가운데서 언제 해야 하는 일일까요? 관찰한 것을 사진으로 찍는다. 관찰 대상을 정할 때, 내용을 정리할 때, 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을 관찰할 때, 자료를 수집할 때, 뭐 보고하는 글을 쓸 때, 어느 과정에서 하면 좋을까요?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언제예요? 네, 대상을 관찰할 때죠. 그래서 3번. 네,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사진 못 찍으니까. 자, 다음은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래요. 관찰 대상 정한다, 대상을 관찰한다, 자료를 수집한다. 2시간 뒤에 사과는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많았다. 껍질을 깎자마자 사과에서 만져지던 물기도 좀 마른 듯했다. 뭐예요?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을 여기에서 찾아서 보니 뭐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 색을 변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료 수집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공기문. 다음은 보고서의 어떤 부분일까?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그대로인데 사과는 도대체 왜 변했을까? 관찰 동기일까요? 아니면 관찰 준비물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진짜 다른 건다 그만 가만히 있는데 왜 사과만 변했을까? 정말 좋은 관찰 동기가 된것 같아. 답을 얘기해버렸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건

건설업을 구조적 문제로 가득한 낙후된 산업 분야로 치부하면서 매서운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건설은 곧 산업화의 상징이자 아무것도 없던 맨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발판이라는 점이죠. 2025년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따낸 수주액은 472억 달러였습니다.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같은 해 한국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한국형 원자로를 짓게 된 겁니다. 한국 건설이 다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고 중동은 멈췄던 대형 발주를 재개했으며 탄소 포집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영역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짓지 못하는 고난도 공사가 한국 건설이 강한 분야입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의 날이 2025년 세계 250대 건설사 순위에서 한국 기업은 1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발점은 초라했습니다. 광복 직후 한국에는 건설을 한국인이 주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규모 있는 공사는 설계도 시공도 일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장비도 기술도 실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경험도 장비도 실적도 없던 후진국의 건설사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에 올라설 수 있었는가? 한국 건설사들은 6.25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며 첫 실적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 가장 큰 발주처는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군사 도로와 비행장 활주로 같은 미군 공사를 맡으면서 한국 업체들은 시공 경험과 장비 운영을 익혔습니다. 1960년대 들어 공업화가 시작되며 일감이 늘었지만 규모 있는 공사는 여전히 외국 자본과 기술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일감을 찾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1965년 첫 해외 수주. 현대건설이 태국 남부 파타니에서 나라티와스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현대건설은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에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요. 현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새로 산 장비는 기능공이 다를 줄을 몰라서 몇 달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토질도 한국과 다르고 비가 많아서 골재 건조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적자였습니다. 약 3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공사비 산정부터 빗나간 겁니다. 하지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익힌 경험이 1968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해외 현장은 돈을 버는 곳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선진국 발주처가 요구하는 공법과 공정관리, 장비 운영을 현장에서 익혔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한국에는 위기였지만 중동 산유국에는 기회였습니다. 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쥔 산유국들이 도로와 항만을 짓기 시작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빠져나간 달러를 그 나라 건설시장에 진출해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중동 첫 대형 진출은 1975년 바레인 아랍수리조선소였습니다. 수주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울산조선소 건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발주처였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공동 출자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976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를 따냅니다. 사우디 동부 해안의 주베일 산업항 계약 총액이 한국 한 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거친 먼 바다에 유조선 접안 터미널을 세우는 최고 난이도의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현지에 제조 기반이 없었어요. 현대건설은 해상 구조물을 울산 조선소에서 제작한 뒤

집까지 운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게 400톤짜리 철 구조물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입니다. 1974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이 해외에서 따낸 공사의 94%가 중동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동 수주액은 한국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빠져나간 오일 달러를 건설로 되찾는다는 구상이 석유 파동을 넘기는데 정말로 큰 몫을 해냈습니다. 송출된 건설 인력도 1979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건설의 경쟁력은 가장 싼 가격만은 아니었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공사를 끝내는 신뢰였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8개월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납기를 지켰습니다. 사우디 송변전로 건설도 야간 공사를 강행해 약속된 전력망 공급 기한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 신뢰와 기적을 이뤄낸 것은 악조건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소임을 다한 현장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밤에 일하지 않죠. 1980년대 한국건설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리비아 대수로입니다. 이 사막 지하수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오는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물길보다 파이프였죠. 직경 4m에 달하는 초대형 송수관을 수십만 개 생산해야 했지만 사막 한가운데 이를 만들 공장조차 없었습니다. 동화건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송수관 생산 공장부터 지었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산업 기반까지 현장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발주처인 리비아가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 부른 이 20세기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였습니다. 동화건설이 1983년 1단계 공사를 38억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21개국 72개 업체를 제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2단계 입찰이었습니다. 인도 업체는 훨씬 낮은 가격을 써냈습니다. 동화건설과의 차이는 무려 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가격만 본다면 동화건설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결과를 뒤집은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실적이었습니다. 입찰이 진행되던 중 1단계 공사의 예비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물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한 리비아 정부는 공개 입찰을 무효화하고 동화건설과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리비아의 성공으로 재계 10위권까지 올랐던 동화건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림산업은 이란에서 카룬댐을 지었습니다. 높이 177m의 수력발전댐으로 1994년 착공해 2001년 완공한 이란 최대 토목공사였습니다. 공사 도중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대림산업은 공사를 멈추는 대신에 발주처와 조건을 다시 협상해서 완공했습니다. 동화건설이 외환위기에 무너진 것과 달리 같은 위기를 협상으로 넘긴 것입니다. 건설사의 운명은 갈렸지만 현장에서 쌓인 경험은 한국 건설의 자산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건설은 전략을 바꿉니다. 다른 회사들이 피하는 공사를 골라 맡기 시작한 겁니다. 표준화된 공사는 결국 가격 경쟁으로 수렴합니다. 반면 고난도 공사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진입장벽이 되고 경쟁자가 줄어들수록 협상력과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한국 건설의 특징은 문제를 만나면 현장에서 해법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1984년 서산 간척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 커 흙과 돌이 계속 쓸려 나갔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폐기 직전에 23만 톤급 유조선을 끌고 와
물을 채워 가라앉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살을 막아 공사를 마무리한 이 방식은 정주영 공법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서울 지하철 건설 역시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도심 지하를 대규모로 뚫는 공사를 반복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은 터널과 지하 공간 시공 역량을 빠르게 축적했습니다. 국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훗날 해외 난공사를 수주하는 밑천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입니다. 쌍둥이 빌딩을 삼성물산과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각각 나눠서 지었는데요. 삼성물산은 한 달 늦게 공사를 시작하고도 먼저 완공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후 초고층 건축 분야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높이 828m, 163층.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전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던 타이베이 101 역시 삼성물산이 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스스로 경신한 셈이었습니다. 초고층만이 아닙니다. 비정형 건축 분야에서도 한국 건설사들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이 카드 두 장이 서로 기대선 모습에 착안한 독특한 설계로 유명한 건물이죠. 문제는 그 구조였습니다. 건물 세 동이 최대 52도까지 기울어진 채 올라가고 그 위를 거대한 공중 구조물이 연결하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일부 글로벌 건설사는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해 중도 포기했습니다. 쌍용 건설은 교량 공사에 사용하던 기술을 응용해 해법을 제시했고요. 결국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 건설은 새로운 평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싼 회사를 찾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공사를 맡긴 회사를 찾을 때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가 시공 능력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위에 무엇이 더해졌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건설의 장점은 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부가가치는 시공 앞단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하고 자재를 조달하고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셋을 묶어서 설계, 조달, 시공, 즉 EPC라고 부릅니다. 한국 건설은 시공에서 출발해 EPC 역량을 갖추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설계 역량이 빛난 사례는 대우건설의 거가대교입니다. 핵심은 바닷속에 가라앉힌 침매 터널이었습니다. 육상에서 만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로 옮겨 수심 48m 아래에서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침매 터널이었고 설계 단계에서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 넣어야만 가능한 공사였습니다. 소재에서도 자립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와 내구성을 크게 높인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해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설계, 소재, 시공 역량이 모이는 분야가 바로 플랜트입니다. 발전소와 정유공장, 담수화 설비 같은 플랜트는 EPC의 전형이죠. 그 정점이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와 핵심 기자재 시공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만 완성되는 건설의 종합 결산입니다. 원전은 공기가 곧 경제성입니다. 한국은 정해진 기한과 예산을 지켜 짓는 능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원전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빌린 기술이 자기 기술이 되고 수입하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된 60년의 결과입니다. 한국 건설은 흐리 넛크래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됩니다. 위로는 설계와 원천 기술에서 앞선 선진국 기업이 있고요. 아래로는 낮은 비용을 앞세운 중국과 신흥국이 추격합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의 역사를 돌아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잡

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로를 지은 뒤에는 항만에 도전했고 항만을 지은 뒤에는 초고층 빌딩에 도전했고 시공 역량을 쌓은 뒤에는 설계와 엔지니어링으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빨리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안전 위에 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짓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앞으로 한국 건설이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의 질주,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어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를 많이 접해야 되겠죠. 많이 접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가 재밌습니까? 책이 재밌죠. 책을 읽으면서 아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오늘도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놀이공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니콘이 또 어딘가로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지각동사에 대한 문법을 항상 그냥 외우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직악동사 제대로 이해하기 곧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Very well, said the fairy. But what about the children if you all fly away? They won't be able to go on the carousel and feel its magic. The animals went quiet. As you wish, said the fairy. With another ding,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The dust floated through the air and landed softly on the animals. They all began rising up into the sky. Whe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in different directions.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I'm free! He called to the stars. Apollo watched the northern lights dance across the sky. I'll visit the pyramids next, he said to a polar bear. As quick as a flash, Apollo flew to Egypt.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Wow, how did the humans build those? He laughed.
0: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직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지금 현재 유원지에 이 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에 새로운 놀이기구가 하나가 생겼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북적인다 그랬었죠. 근데 해질녘쯤 되니까 그 놀이기구 회전목마에 있던 새로운 놀이기구가 회전목마였거든요. 회전목마에 있던 여러 동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니콘도 그렇고요. 아, 나 지금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날았으면 이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동물들도 나도 라고 외치면서 지난 이야기가 딱 끝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요정이 과연 그 소원을 들어줄까요? Very well, said the fairy. 요정이 말하기를 좋아, 알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But what about the children if you all fly away? 근데 내가 만약에 날게 해주면 But what about the children? 아이들은 어떻게? If you all fly away? 너희들 모두 다 회전목마에서 날아가 버리면 아이들은 못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They won't be able to go on the carousel and feel its magic. They,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은 won't be able to, 할 수가 없을 거예요. Go on the carousel. 이 회전목마를 더 이상 탈 수가 없잖아. And feel its magic. 그리고 회전목마, 마치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회전목마를 느낄 수가 없잖아. 라고 지금 요정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회전목마에 있는 동물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The animals went quiet.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네요. The animals, 그 동물들은 went quiet. 모두 다 조용했습니다.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날고 싶긴 한데 우리가 다 날아가 버리면 아이들이 못하니까 그건 좀 안타까운데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정이 결단을 내립니다. As you wish,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요, said the fairy, 요정이 말을 했습니다. With another ding, 그리고 또 한 번에 띵이라는 이 뭔가 종치는 소리가 난다 그랬었죠. 뭔가 또 다른 띵이라는 소리와 함께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She, 요정이 되겠죠. 요정은 disappeared. 휙,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Disappeared은 사라지다가 되겠죠. 사라졌습니다. In a cloud, 구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구름? 요정 먼지 구름 안에서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The dust floated through the air and landed softly on the animals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 요정의 먼지 구름이 그 먼지들이 floated, float는 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죠. 그 먼지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through the air, 공기 중에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and landed. Land는 어떤 비행물체나 비행기가 착륙하다도 될 것이고요.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착륙하다 혹은 또 다른 의미로는 내려앉다가 되겠죠. 먼지가 착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Softly, 먼지가 이렇게 살포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위에요? On the animals, 동물들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They all began rising up into the sky. 데이는 그 회전목마에 있었던 모든 동물

0: 들이 되겠죠. 그 동물들 모두 began 시작했습니다.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Into the sky. 하늘 위로 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먼지를 쫙 맞으면서 그 마법의 먼지가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수 있게 되는 것이죠. We라는 것은 뭐 이렇게 아 신난다 감탄사가 되겠죠. W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그들이 날아가면서 in different directions 모두 다른 direction. Direction은 바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른 방향들로 쫙 날아서 퍼지면서 We라고 아폴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면 아이들은 이 회전목마를 어떻게 탈 수가 있을까요?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이야기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궁금하네요.
1: Very well, said the fairy. But what about the children if you all fly away? They won't be able to go on the carousel and feel its magic. The animals went quiet. As you wish, said the fairy. With another ding,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The dust floated through the air and landed softly on the animals. They all began rising up into the sky. Whe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in different directions.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궁금합니다.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Apollo는 was amazed. Amazed라는 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를 놀라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was amazed라고 되어 있죠. was amazed니까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수동태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나는 놀라게 했는 게 아니라 내가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냐면 이제 공중에 쭉 뜨기 시작해서 at how fast he could fly 얼마나 빠르게 그가 날 수 있는지를 보니까 그는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와, 나 이렇게 빨리 날 수가 있는, 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놀라는 것이죠.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이제, 날 수 있게 되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he headed. 그는 향했습니다. head는 향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headed, 과거니까 향했습니다. straight, 곧장. 어디로 곧장 가고 싶었냐면, for the North Pole. 북극으로 갔습니다. North Pole은 북극입니다. 북극으로 곧장 갔습니다. 평소에 북극에 가고 싶었나 봅니다. 아폴로는요. I'm free! 이렇게요. 실제 단어는 F-R-E-E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신나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free!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He called to the stars. 그는 누구에게 소리쳤냐면 별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Apollo watched the northern lights dance across the sky. 아폴로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the northern lights. northern lights라고 하면은 북극광 혹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북극 근처에서 거기 주변에 있는 나라나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아주 멋진 그 장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보았습니다. 그 북극광이 dance across the sky. 하늘을 가로질러서 막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평소에 엄청 보고 싶었나 봐요. 사실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오로라를 한번 꼭 보고 싶거든요.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이제 북극광을 봤어요. 이 오로라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폴로가 어디 가고 싶냐면, I'll visit the pyramids next. 이 다음으로는 나는 피라미드 한번 봐야지. 피라미드를 visit, 방문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He said to the To a polar bear.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냐면 북극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곰아, 나 이제 피라미드 보러 간다? 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watched. 이것을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죠. 알아채고요. 그래서 이 지각동사에 대한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지각동사 제대로 이해하기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단순히 문법을 외웠다는 것을, 외웠던 것을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ee, hear, watch, notice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see는 보다, hear는 듣다, watch도 보다, notice는 알아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아채는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각동사가 쓰이면은 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요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런데 하기 전에 제가 323강 그리고 326강 바로 직전 강의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323강과 326강의 Fun Reading Grammar를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 to ride on, 그 다음에 to catch the bus라고 했을 때 to ride, to catch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I have paper.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I have paper to write on. 나는 쓸 종이를 가지고 있다.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이의 용도가 뭐냐 하니, 뭔가 펜이나 연필로 쓸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I have paper to write on. 뭔가 쓰긴 쓰는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 I, 나라는 사람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아직 안 썼죠. 뭔가를 쓸 종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직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약간의 미래성,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쓸 수도 있겠죠. 쓸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접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릴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겠죠. 불확실성이나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 he left early to catch the bus. 그는 일찍 떠났다. 뭐 하기 위해서요? 버스를 잡기 위해서 일찍 떠났다. 그러면 버스를 잡기 위해서 일찍 떠났는 것이지, 떠난 거는 사실이지만, 버스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아직까지 버스를 타진 않았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떠났으니까, 아직 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일이다. 아직은 모른다.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한 채로 지각동사를 접하면은,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볼까요? I saw him to cross the bridge. 자, 이렇게요. 지금 여기 나는 saw him, 너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를 목적어가 되겠죠. 내가 본 대상이니까요. 그럼 그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to cross the bridge가 되는 것이죠.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 앞에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에서 그라는 사람이 건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I saw him.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걸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to cross를 쓰네요. to cross. to cross는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직 다리를 건너지 않았거나, 다리를 건널 가능성이 없을 때, 조금 건널 수도 있고, 안 건널 수도 있을 때, to cross를 쓰는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다리를 건넌다니까요. 지금 내 앞에서 건너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to cross라는 미래의 의미를 가진 to cross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것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지각동사와 미래의, 지각동사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내용이나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to 부정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to를 빼고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I saw him cross the bridge. 그래서 이렇게 I saw him cross the bridge는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to가 없죠. 혹은 이미 일어났는 일을 나타내는 I saw him crossing the bridge.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서 나오는 문법 규칙이 뭐냐 하면 지각동사 다음에 그 지각동사. 예를 들어서 I saw him. 내가 보는 대상이 바로 him.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의 행위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바로 cross부터 bridge까지인데 여기에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고 cross, 동사 원형이나 ing의 형태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게 되는 것인데 그 원리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외우니까 훨씬 더 쉽게 문법을 접할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As quick as a flash. 빛처럼 빠르게, 빛만큼이나 빠르게, Apollo flew to Egypt. 피라미드는 어디에 맞나요? 이집트에 많잖아요. 그래서 아폴로는 휙!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냐면, 이집트로 날아갔어요.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The enormous. 제가 말에서도 enormous라고 했으니까 뭔가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enormous는 거대한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were dazzling. dazzle이라는 것은 눈부시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눈부셨다라고 하면 되겠죠.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와, 너무나 멋졌다. 눈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와우, 아폴로가 하는 말입니다. How did the humans build those? He laughed. 그가 웃으면서 우와, 어떻게 사람들이 저것들을 만들었대?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만큼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I'm free! He called to the stars. Apollo watched the northern lights dance across the sky. I'll visit the pyramids next, he said to a polar bear. As quick as a flash, Apollo flew to Egypt.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Wow, how did the humans build those? He laughed.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Disappear. Disappear. With another ding, she disappeared in a cloud of fairy dust. Direction. Direction. We, said Apollo, as they flew off in different directions. Amaze. Amaze. Apollo was amazed at how fast he could fly. Straight. Straight. He headed straight for the North Pole. Enormous. Enormous. The enormous pyramids were dazzling.
0: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fun reading tips는 바로 소리 내어 읽기 꼭 실천하세요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낭독 혹은 음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낭독이나 음독의 장점 세 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음독을 하게 되면은 묵독, 소리를 내지 않고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를 하면은 훨씬 더 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좀 더 몰입해서 많은 동일한 시간을 쓰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더 많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장점은 이 소리 내어 읽기를 하다 보면은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를 서서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그 의미 단위로 끊어 읽게 하게 되는지는 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음원을 들어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를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리 내어 읽기를 하게 되면 발음이 가면 갈수록 정확해집니다. 이것도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그대로 따라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거를 입에서 이 근육들을 실제로 사용해서 소리를 뱉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발음으로 서서히 변해가겠죠.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는 참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 친구들의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지 20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총 40강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벌써 반이나 왔네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까지 차곡차곡 선생님과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니 실력이 조금 향상된 거 느껴지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강의도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4단원, 그리고 사회 2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20강부터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은 국어가 한 단원 한 단원 끝날 때 수행평가 문제도 함께 해결했지만, 우리 20강부터는 우리 4단원, 5단원, 6단원 수행평가를 한꺼번에 마지막에 선생님과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과 국어 단원평가 2회, 사회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 33쪽에 단원평가 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 1번과 2번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역시나 알맞은 내용, 자,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나요? 맞아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머릿속에 꼭꼭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보면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의 지금 문단입니다. 문단이 굉장히 길죠? 여러 개의 문장들이 지금 있는데, 이 문단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네요.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 아, 그럼 이 글은 버스 탑승할 때 지켜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그럼 그게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자, 먼저라고 하는 우리 힌트가 나왔어요. 자,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 출입문 앞쪽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문 이용할 때는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한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큰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된다. 자, 이 내용 나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자,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자, 버스를 탄 뒤의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네요. 자, 이제 버스를 탔어요. 자, 버스를 탄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앉은 좌석에 놓인 이것을 매는 일이다. 아, 처음에는 차례차례 질서 지켜서 올라가야 되고, 버스를 탄 뒤에는 어떤 것을 매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버스가 움직일 때, 자, 움직일 때를 보니까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 자, 만약에 선생님을 찾아야 될 일이 있다.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 일이 있다. 누구를 찾으세요? 선생님을 찾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 볼까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우리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래서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맞지 않고요.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버스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뛰어 오르면, 자,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알맞은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볼까요? 자, 니은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버스를 타면 우리 친구들이 좌석에 놓은 이것을 바로 매야 돼요. 우리 안전을 잘 지키는 만점왕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 상식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자, 무엇을 매야 될까요? 자, 맨다. 그렇죠. 바로 안전띠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2번 문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5번은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장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자,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된장은요, 콩으로 만든 메주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자, 그리고 찌은 콩 반죽을 대개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자,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할 때까지 잘 말리고요. 자,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서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글을 읽고서는 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는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글 속에서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했다. 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우리 가에 들어있죠. 가에 보면 된장이라고 하는 것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한다고 문장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번 내용 이해하는 문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1번 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문제는요, 나의 내용

가운데로 말린매주는 대개 어떤 모양인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보기에는요, 세모난, 동그란, 네모난이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낱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 글 속에서 자 어떤 모양으로 빚느냐? 찌은 콩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는다라고 하지요.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모난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중심 문장 바르게 말한 친구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장의 가장 앞부분, 문단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자, 따라서 된장의 재료가 되는 매주를 만들어 잘 말린다. 그래서 정답은 누가 되느냐? 그렇죠. 바로 현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7번 연결된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예요. 자, 여전히 우리 된장과 관련된 그 매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봐요. 중심 문장 찾아보면 이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 매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이 매달아 놓은 것에 대한 뒷받침 문장들이 뒤에 쭉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자, 이 부분의 중심 문장은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매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단 볼까요? 또 우리 조상은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일단 중심 문장 찾았습니다. 그럼 중심 문장 찾은 걸 바탕으로 우리 글 내용 볼게요. 자, 1번. 된장은요, 중간에 발효 과정을 생략해도 만들 수 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이 된장은 중간에 발효 과정 생각해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20에서 30일 동안 여러분들 매주 발효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곳에서 매주 건져내서 건져낸 매주를 발효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 발효 과정 생략하면 안 되겠죠. 자, 2번. 장마철에는요, 장 항아리 뚜껑을 꼭 닫아야 발효가 잘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마지막 문장 보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장마철에 장항아리 뚜껑을 닫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단, 장마철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뚜껑을 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3번 보도록 할까요? 자, 매주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은 볏짚과 공기 중에 존재한다. 자, 우리 매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이죠. 볏짚과 공기 중에는 매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다? 어? 매주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은 볏짚과 공기 중에 존재한다? 아, 우리가 읽은 내용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되어져 있네요. 따라서 우리 알맞은 내용 찾으면 여러분들 6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낱말, 기억을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고쳐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쇠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항아리 뚜껑을 열어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아, 여기에 들어갈 낱말은 우리가 쇠어, 쇠다 라고 하는 낱말인데 자, 이 낱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햇볕이나 바람 같은 것을 이렇게 쏘인다, 맞게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쓰이는 것이죠. 자, 이때 쇠다는 발음은 쇠어와 같겠지만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오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쇠, 오, 이로 여러분들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쇠다라고 하는 이 낱말이 바로 햇볕이나 바람 등을 쪼인다, 맞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7번 문제의 낱말 바르게 고쳤으면 쇠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8번, 9번, 10번 연결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가 읽어볼까요? 자, 할머니 지금 캐면 안 돼. 때 되마 소리가 캐면 되지. 자, 우리 이 글은 참 독특한 게 있어요. 바로 사투리가, 정겨운 사투리가 여러분들 나오죠? 자, 이 사투리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사투리를 쓰는 지역의 친구들이라면 이해가 쉽겠지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때 되마 소리가 캐면 되지. 즉, 때가 되면 우리 소리가 이걸 캐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럼 저거 내 감자 할 거야.

감자 지금 캐고 싶은데, 자, 때 되면은 소리가 캐면 돼. 그런데 소리가 뭐라고 했어요? 저거 내 감자 할 거야. 소리가 정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그거 너의 감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소리에 감자가 생긴 이야기. 자, 이게 여러분들 8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9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소리가 느꼈을 감정. 자, 오야오야, 그래. 자주색 꽃핀 감자? 이제 소리 너 거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할머니께서 해주셨어요. 자, 이때 어떤 기분이 여러분들 들었을까요? 나의 감자가 생겼어요. 내 감자야. 저 감자는 이제 네 거야. 정해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소리는 너무너무 기뻤겠죠? 왜? 내 감자가 생겼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기쁨, 놀라움, 두려움 세 가지 낱말 중에서 기쁨이 여러분들 기억에서 소리가 느꼈을 감정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국어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에 대한 인물의 마음. 자, 니은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니은. 그런데 감자꽃이 다 져버렸어요. 오잉? 세상에.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 토요일 날에, 자, 할머니네 마을 다시 갔어요. 자, 할머니께서 가서, 자, 그거 너의 감자야. 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감자꽃이 다 져버렸어요. 하, 세상에. 우리 소리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나의 감자가 시들어서 내 감자가 없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슬픈 마음이 들었겠죠. 자, 슬픈 마음이 든 소리한테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적어보겠어요. 자, 일단 슬프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위로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소리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자, 이렇게 위로의 말을 던져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 감자꽃은 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감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땅 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여러분들, 감자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감자꽃은 졌지만, 땅속에 감자 그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더 위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제까지 선생님이랑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뒤로 휙휙휙휙 더 많이 넘겨야겠죠?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12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재 124쪽에 있는 4회 2단원, 두 번째 중단원의 단원평가 2회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오래된 유물 또는 건물 또는 사진,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 중요한 것은 바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래된 예전의 지금보다 시간이 지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과거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알맞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미래, 앞으로 다가올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정답이 될수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 옛날이 아니라 현재와 관련된 선택지가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1번이죠.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과 자료로 알수 있는 것. 자,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내가 입었던 옷, 어렸을 때 모습이 찍힌 사진, 소중히 가지고 놀던 장난감, 내가 쓴 일기, 내가 살던 집. 자, 여러분들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죠. 나라는 것이죠.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이 찍힌 사진, 내가 쓴 일기. 모두 공통점은 다 나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공통점이 더 있다면 바로 옛날 것, 바로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1번. 나의 과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물건의 모양과 쓰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자, 이렇게 오래된 물건의 모양, 쓰임.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지를 골라보는 것입니다.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다. 오잉. 자, 우리 오래된 물건의 모양과 쓰임을 통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는 어렵죠. 우리 단원평가 1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서도 역시 무엇이었냐면, 뭐,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가격을 알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오래된 물건, 모양,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을 알기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기억 알맞지 않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물건 등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래된 물건을 오늘날의 물건과 비교하면 무엇을 할수 있느냐? 아, 옛날엔 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아, 오늘날엔 이렇게 또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차이점을 비교해 볼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5번 연결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위, 기역, 디귿의 물건 이름을 각각 쓰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 최종 미션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최종 미션에서 여러분들 바로 디귿 이미지를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자, 이것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꽤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줬더라고요. 그러면 디귿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디귿 여러분들 어떤 물건인가요? 맞아요. 바로 요강이라고 하는 물건이었죠. 이 요강은 여러분들 우리 화장실이 과거에는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었어요. 즉, 집 밖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이겠죠. 내가 생활하는 이집 안에 방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따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밤에는 가기 너무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 요강을 이용해서 이곳의 볼일을 봤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은 기역이 있는데요. 자, 기역은 여러분들 맷돌입니다. 맷돌. 자, 니은은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냐면 바로 따다다다다다다다 타자를 치면서 우리가 종이에 글자를 입력하는 타자기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맷돌 타자기 요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위 기역에서 디귿의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자, 그러면 우리 맷돌 타자기 요강인 거 확인했으니까 선택지를 볼게요. 1번. 기역은 화장실의 역할을 한다. 자, 화장실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디귿이지요. 자, 따라서 1번은 디귿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니은은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든다.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맷돌이지요. 자, 따라서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자, 디귿 무엇이었어요? 요강이죠. 자, 요강은 종이를 넣고 타자를 쳐서 글자를 찍어낸다? 아니지요. 자, 3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려면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타자기인 니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4번.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오래된 물건들이죠. 마지막 5번. 기역, 니은, 디귿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다. 그렇죠. 우린 이러한 물건들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5번 문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점. 자, 우리가 오래된 물건, 자료를 보는 까닭,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오래된 물건과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모으고 확인해 보는 것일까요? 자, 그 까닭은 바로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다른 점을 잘알수 있다. 자,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 두 번째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우리 친구들이 기억한 다음에 문장으로 작성해 주시면 6번 서술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으로 오래된 이것을 검색하면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힌트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그 시대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것. 자, 선생님 벌써 정답을 이야기해 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사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오래된 여러분들, 자, 사진을 검색하면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바로 오래된 책이네요. 자, 오래된 책인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라고 합니다. 자, 일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 쓰나요? 그날 그날 내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우리가 일기에다 쓰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 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알수 있겠죠. 물론 그 시대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읽다 보면 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행동들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당시 생활 모습을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당시 일어난 일도 일기 통해서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당연히 일기에는 나의 일기, 내 생각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생각 알수 있겠고요. 자, 오래된 기억을 통해서 당시 생활 모습, 일어난 일들을 알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 자, 오늘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알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옛날 자료를 통해서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선택지죠. 따라서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볼게요. 오래된 자료와 증언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와 성우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정미를 보면 오래된 자료와 증언은 오래된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증언한 사람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를 수 있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오래된 자료와 증언은요. 자, 이 자료와 그 증언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자료, 어느 사람의 증언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오래된 자료와 증언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 바로 정미가 되겠죠. 자, 성우 볼까요?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르게 기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서술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가는 여러분들, 그렇죠. 초가집입니다. 나는 기와집이에요. 그럼 1번 선택지 볼까요? 가는 볏짚 등으로 지붕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가집이죠. 자, 나는 기와집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가나 모두 오래된 건축물이다.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주로 생활하던 집의 형태이죠. 자, 4번 볼게요. 가나 모두 오늘날에도 많이 볼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주로 볼수 있는 집의 형태가 아파트와 같이 콘크리트를 활용한 그런 집들을 더 많이 볼수 있죠. 이제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우리가 주로 민속촌에 갔을 때볼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알맞지 않은 거 4번 찾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보면 가, 나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는 것이지요. 자, 우리 가와 나중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어떤 집인지를 골라줘야 됩니다. 자, 초가집과 기와집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 기와집에는요, 안채라고 하는 공간과 사랑채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요, 주로 안채에서 생활을 하였고요. 남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생활하였냐? 바로 바깥쪽에 있는 사랑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가나 중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기와집,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 12번 서술형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오래된 건축물을 통해서
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써보아야

됩니다. 자, 제시된 자료는 바로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공산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오래된 건축물인데요. 자, 우리 건축물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 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도대체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돌을 차곡차곡차곡 그또 빈틈없이 쌓아 올렸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여러분들 창과 칼을 든 그런 수많은 병사들이 우와, 달려오면서 침략하는 걸 사극 등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자, 그런 적들을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성을 쌓게 된 것이죠. 아, 그럼 이 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아,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성을 쌓아서 적의 침입을 막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국어 사회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최종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글의 지읒미음을 활용하기, 문단에서 지읒시옷, 미음 지읒을 찾기, 중요한 내용을 찾아 표로 정리하기 등이 있는데요.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이 지읒, 미음, 지읒, 지읒, 시옷, 미음, 지읒에 해당하는 낱말,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우리 핵심 내용 정리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정답은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국어, 사회 같이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학 4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강의에서 이제 두 강에 걸쳐서 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별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도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색깔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필수 탐구부터 확인을 한 후에요.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4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 반드시 등장하는 필수 탐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를 실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목으로부터 이 실험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서 빛의 세기는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 기기에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자를 책상 위에 일직선으로 쭉 놓고 자의 0cm, 그러니까 출발하는 부분에 이렇게 전등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위를 어둡게 하고 나서 전등으로부터 30cm 떨어진 위치, 자를 잰 이유죠. 이렇게 30cm 떨어진 위치에 스마트 기기를 세우고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30cm 간격으로 더 멀리 옮겨

찾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거리를 멀리 하면서 빛의 세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30cm였을 때는 빛의 세기가 400럭스였다면 60cm로 두배 멀어졌더니 빛의 세기가 4분의 1배인 100럭스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기준에서부터 3배 멀어진 90cm에서 측정을 했더니 빛의 세기는 처음 밝기에서 약 9분의 1배인 44럭스가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빛의 밝기는 밝고요. 멀어질수록 빛의 밝기는 어두워지는데요. 정확하게 얼만큼 어두워지느냐? 바로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원의 밝기는 광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일반화하는 이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뭐 간단해 보이는 실험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제 수행평가 탐구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그 필수 탐구와 같은 내용의 실험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30cm 떨어진 곳에서 빛의 세기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배, 세배 멀리 하면서 빛의 세기를 측정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기억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볼까요? 처음에 30cm에서 측정한 빛의 세기는 400럭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거리가 두배 멀어졌을 때는 이 빛을 받는 면적이 네 배가 되면서 동일한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은 4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빛의 세기는 처음보다 4분의 1배 줄어든 100럭스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위 실험 결과에서 기억에 들어갈 빛의 색이 우리 100럭스입니다라고 바로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방금 그 실험에서 전등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전등은 빛을 내는 물체예요. 즉, 광원입니다. 우주에 적용을 시키면요. 바로 별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스마트 기기는요. 빛의 세기를 측정한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별의 세기를 측정한 우리 지구의 입장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둘이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전등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측정되는 빛의 색이 감소했습니다. 얼만큼이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서요. 자, 그럼 디귿.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3배 더 가까워지게 되면요. 밝기는 반대로 9배 더 밝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요. 니은 하나입니다. 자, 이어지는 3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실험을 통해 알아본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 변화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할 때 측정되는 빛의 세기는 몇 럭스인지 쓰시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가 30c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400럭스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실험과 같죠? 자,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이동해서 광원으로부터의 거리가 120cm까지 멀리 떨어뜨렸다면 그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몇 럭스가 나올까요? 자, 그럼 처음 측정했던 이 30cm 거리보다 몇 배가 더 멀어진 것이죠? 그쵸? 4배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세기는 몇배더 줄어들게 될까요? 그렇죠. 제곱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44, 16. 그래서 16분의 1배로 더 어두워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400 럭스에서 16분의 1을 해주시면요. 25 럭스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5럭스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내신 실전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위치 A와 B에서 나무를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대표적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수 있는 그림이죠. 관측자가 A에서 봤을 때는요, 이 나무가 마치 이 끝에 있는 이풀 쪽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소를 옮겨서 B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나무는 또 반대쪽 건물의 풀숲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실제로 나무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이는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때 두 관측자와 이 물체 사이에 이르는 각도, 이곳을 바로 우리 시차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보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 두 관측 지점 A, B, 그리고 나무, 물체죠. 이것이 이루는 각도가 바로 시차다라고 해서 시차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딱 지칭하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관측자가 나무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시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시차라고 하는 것은 거리와 관련이 있었어요. 이 물체와 떨어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각도, 시차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따라서 시차와 물체와의 거리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다면 시차는 작아져야 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시차를 측정하면 관측 지점에서 나뭇가지의 거리를 알수 있다? 바로 이 시차와 거리의 반비례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지구에서부터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관측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그림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주기로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주 시차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별 S가 실제로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배경이 되는 것 같은 이 배경별을 기준으로 별 S가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이 지구에 즉,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두 관측 지점과 별 S가 이루는 이 각도, 여기가 바로 시차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차는 0.1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시차가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맞아요. 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연주 시차는 뭐였죠? 시차의 2분의 1을 한 값이에요. 따라서 0.1초에다가 2분의 1을 한 0.05초가 바로 연주 시차고요. 이것을 우리가 공식에 대입을 해서 거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별 S의 연주 시차는 0.1초가 아니라 0.05초이다. 자, 이거 2분의 1 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바로 정답 1번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별 S까지의 거리는 20파세기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거리를 구해야겠죠.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한 연주 시차 0.05초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요. 바로 20파세기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2번 보기 거리가 20파세기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번. 연주 시차를 이용하면 별 S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4번. 별 S의 연주 시차는 별 S의 시차의 2분의 1을 한 값이다. 자, 이 2분의 1 빼먹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했었고요. 맞아요. 5번. 별 S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은 연주 시차가 0.05보다 더 작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거리와 연주 시차는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더 멀리 있는 별은요, 그 별의 연주 시차보다 더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5번도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 시차는 무엇이었나요? 지구가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별의 시차의 2분의 1을 한 값이 연주 시차였거든요. 그래서 이 연주 시차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지구로부터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썼습니다. 어떻게요?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라고 하는 간단한 식에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로부터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와 반비례하는 관계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모든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나요? 자, 그러면 좋겠지만 이 연주 시차가 너무너무 작아서 측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관측을 이 정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즉, 너무너무 먼 거리의 별은

연주 숫자가 작아서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통 100파색 이내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는요, 여기다가 1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1분의 1은요, 1파색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별 A와 B를 6개월 간격으로 촬영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 있는 흰색 별들 보이시나요? 자, 얘네들은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해요. 즉, 얘네들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하지 않고 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고정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배경별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나타난 이유는 이 배경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별 A와 B가 지금 상대적으로 위치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배경별을 깔아준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A는요, 지금 왼쪽에서부터, B보다 더 왼쪽에서부터 출발해서 6개월 후에 B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략 어림 잡아도 이 정도 A가 이동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죠. 하늘에서 이 각도를 잰 것이 바로 A의 시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B는요? B는 상대적으로 A보다 이동한 폭이 더 좁죠? 대략적으로 어림 잡아도 A보다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가 바로 B의 시차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이제 연주 시차를 구하려면 이 시차들의 2분의 1까지 곱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지구에서 별 A보다 별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시차와 반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했을 때 지금 시차는 A가 B보다 더 큽니다. 즉, 거리는 A보다 B가 더 멀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보다 별 B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라고 해주셔야 되므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니은, 별 A와 B는 배경별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별이다. 배경별들이 저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이유는요, 워낙 멀어서 지금 연주 시차가 관측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이 배경별들에 비해서 A와 B의 시차가 발견됐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맞는 보기고요. 디귿, 지구에서 별 A와 별 B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거리는 연주 시차 분의 1이라는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니은과 디귿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는 몇 가지 별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위 별들 중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 그리고 가장 먼 별을 각각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연주 시차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쵸.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요.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은 곧 연주 시차가 가장 큰 별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은 연주 시차가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표 중에서 가장 연주 시차가 큰 것은 시리우스고요. 가장 연주 시차가 작은 것은 스피카예요. 그러면 옳게 짝지어준 것은요. 가는 연주 시차가 큰 시리우스고 나는 연주 시차가 작은 스피카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볼게요. 다음은 지구에서 별 가나다까지의 거리와 연주 시차를 측정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지구로부터 가나다까지의 거리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직접 거리를 정확한 값으로 한번 구해보죠. 거리는요, 연주 시차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식이죠. 이때 단위는 연주 시차는 초, 거리는 파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연주 시차가 0.2초인 별은요, 0.2분의 1을 해서 5파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요, 5파색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를 봤더니 고맙게도 바로 거리를 알려줬네요. 3파색 거리에 있대요.

0: 자, 이번에는 달을 봤더니 별까지의 거리가 32.60광년이라고 합니다. 어? 광년? 우리 이거는 언제 배웠냐면 본강에서 선생님이 1파색과 광년의 관계를 알려줄 때 언급을 했었는데요. 1파색은 약 3.26광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32.6광년이라면은 이것은 10파색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거리가 가장 먼거 누구예요? 10파색 다구요. 그 다음에 가, 그리고 나 순서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표는 별 ABC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번에는 세 별의 연주 시차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거리와 연주 시차 관계 이용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는 형태만 달랐지 계속 쓰고 있는 공식은 딱 하나거든요. 뭐였어요? 맞아요.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었습니다. 계속 나와서 이제 좀 지겨우시죠? 자, 그렇다면 연주 시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연주 시차가 가장 큰 것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거리가 가까운 것 순서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리 가장 가까운 C, 그 다음 A, 그 다음 B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볼게요.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별의 밝기와 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요, 별빛 포함해서 모든 빛들은요, 사방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별빛은 점점 더 넓은 면적으로 퍼져서 비추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만큼 면적이 넓어지느냐? 만약에 별에서 거리가 두배더 멀어진다면 그 별빛을 받는 면적은 2의 제곱배, 즉, 가로 두 배, 세로 두 배에서 2의 제곱배 인 4배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별에서 거리가 3배 멀어지면요. 그때 별을 받는 별빛을 받는 면적은 9배가 되겠죠. 따라서 같은 면적은 9배가 되지만 자, 여기서는 같은 면적. 그러니까 처음과 동일한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은요. 9개로 분산됐기 때문에 9분의 1배로 감소한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계속 보면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은 어두워 보인다. 이것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럼 9번 볼게요. 그림은 밝기가 같은 두 손전등을 다른 거리에서 스크린에 비추어 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밝기는 똑같은데요. 더 가까이서 비추게 되면 당연히 더 밝게 보이고요. 이것을 더 멀리서 비추게 되면 그만큼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동일한 면적을 잘라서 봤을 때더 어두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기 해석해 볼게요. 손전등의 밝기는 별의 밝기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밝기를 가진 별이라 할지라도 거리가 멀수록 어두워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니은, 손전등의 거리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스크린에 비치는 단위 면적당 밝기는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단위 면적당 밝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동일한 면적당 비치는 빛의 밝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처음에 이 면적에 밝기는 뭐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뒤로 멀어지게 되면, 거리가 달라지게 되면, 이 빛이 비치는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처음과 동일한, 이 같은 면적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밝기는 더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변함이 없다? 틀렸습니다. 자, 지금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가 더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등급 체계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항상 기본 전제는요. 등급 값이 작을수록 더 밝은 별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1등급의 별은요. 6등급의 별보다 일단 더 밝을까요? 어둘까요? 일단 밝은 거예요. 그쵸? 숫자 작을수록 더 밝은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밝은데 몇배더 밝느냐? 5등급의 차이는요, 약 100배 밝기가 차이 나므로 1등급이 6등급 별보다 100배 밝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니은 보겠습니다. 별의 등급이 더 크면 클수록 별의 밝기는 더 어둡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디귿입니다. 1등급 사이에는 그러면은 몇 배의 밝기 차이가 날까요?
1: 자, 우리 기억에서 5등급 차이가 날때 별의 밝기 100배 차이 난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각한 등급 한 등급 사이에서는 몇배 밝기 차이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2.5배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0: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별의 등급과 밝기를 전구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단 그림 해석부터 해보죠. 6등급의 별을요, 전구 1개에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급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밝은 별이기 때문에 등급이 작아질수록 일단 전구의 개수가 많아져서 더 밝은 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만큼 밝아지느냐? 한 등급당 약 2.5배 차이 나기 때문에 한 등급당 2.5개. 그리고 그 다음 4등급에서는 2.5개에서 또약 2.5배를 곱해서 약 6.3개를 킨 밝기. 그리고 3등급까지 또 올라가게 되면은 전구 16개를 킨 밝기. 2등급에서는 40개 해서 결국 1등급에서는 전구 100개를 킨 밝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등급과 1등급, 이 5등급 차이에서 밝기가 100배 차이 나는 것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낸 것이죠. 자,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2등급의 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구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몇 등급일까요? 한 등급 더 밝으면 0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등급 더 밝으면 마이너스 1등급이고요. 그리고 한 등급 더 밝았을 때 마이너스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1등급에서부터 마이너스 3등급만큼이 더 밝아져야지 마이너스 2등급 밝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즉, 3등급 차이의 밝기가 몇개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등급당 2.5배, 약 2.5배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5에 세제곱을 하면은 뭐약15.625 정도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약 16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혹은 그림으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어요. 6등급에서 전구가 1개였는데 3등급 위인 3등급으로 올라갔을 때 전구 16개니까 16배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100개에서 16배가 된다라고 해서 1600개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12번 볼게요. 겉보기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밝기를 표현하는 등급에는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겉보기 등급은 뭐였나요? 네,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겉보기 등급을 사용할 때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별의 실제 밝기를 정확하게 알수 없다라는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별의 밝기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눈에는 더 밝아 보이고 또더 멀어질수록 우리 눈에는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이그 자체만으로 이 별의 실제 밝기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절대 등급의 개념이었죠. 절대 등급은요, 모든 별들까지 떨어진 거리를 딱 10파색으로 모두 통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동일한 거리에 있을 때의 별의 밝기를 비교하면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이 절대 등급을 사용할 때는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겉보기 등급에 대한 설명만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쵸? 이게 바로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겉보기 등급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등급이 작을수록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자, 방금 등급의 기본 조건은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겉보기 등급에서도 절대 등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작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더 밝게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귿입니다. 별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겉보기 등급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동일한 밝기를 할지라도 별의 거리가 가까우면 겉보기 등급은 작아질 것이고요. 더 멀어지면요, 겉보기 등급은 더 커질 거예요. 따라서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므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은 3번입니다.

0: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몇 가지 별들의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시리우스, 대뇌부, 북극성, 리겔 네 가지 별이 나와 있고요. 겉보기 등급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인 별보다 더 밝게 보이는 별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1등급인 별보다 더 밝으려면 등급이 1등급보다 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자, 헷갈리면 안 되죠.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별입니다. 따라서 1등급보다 숫자가 작은 등급의 별을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뭘까요? 네, 시리우스 마이너스 1.5고요. 그리고 리겔 0.1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시리우스와 리겔이 있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기억은요. 별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였죠? 이게 바로 그냥 딱 겉으로만 봤을 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겉보기 등급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억에는 겉보기 등급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별의 실제 밝기는 별들을 모두 지구에서 같은 거리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가정한 거리가 몇 파색이었다고요? 맞아요. 바로 10파색이었죠. 이렇게 했을 때 별의 밝기인 그 등급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바로 절대 등급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요?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실전 문제 1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15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75강입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자, 금요일 날은 저와 이제 어휘 함께 공부하시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자, 생각과 표현 관련된 어휘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학습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생각과 표현 관련된 단어 다섯 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뭐 자세하게 예문 포함해서 자 설명드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오늘 학습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한 후에 오늘 배운 문장들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따라 읽어보시는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생각과 표현 관련해서 오늘 어떤 그 단어들이 나와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자 봅시다. Appreciate. 상당히 우리가 지문 안에서 자, 혹은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시면서 자주 보실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사실은 학생들이 그냥 고마워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고마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appreciate를 암기하시면 좀 손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단어들이야.

말로 영영사전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뜻을 볼까요?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뭐를요? The worth. Worth는 가치죠. 혹은 무엇입니까? Importance,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무엇에? Of something or someone.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뭔가의 진가를 느껴보다, 인정하다, 이해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무엇의 진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값어치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단어는 뒤쪽에 목적어로 음식 따위가 등장하게 되면 그 음식을 음미하다, 맛보다의 뜻이 있어요. 이후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어떤 작품 따위가 오게 되면 그 작품의 가치나 중요성을 understand 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감상하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도움 따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도움의 진가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 도움을 음미하고 맛보는 거니까 어때요? 자, 무엇무엇을 감사해하다, 고마워하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여러분들 3번의 뜻으로 암기하시는 것보다 영영사전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이득이 되겠다라고 하는 점. 자, 요번 기회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1번, 2번, 3번의 뜻 정확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잘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갈게요. You can't really appreciate. 자, foreign literature. 자, literature는 중등용 단어입니다. 자, 문학이죠, 문학. 외국 문학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자, in trans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ranslation은 번역이죠. 그러니까 번역으로는 감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 부사적 수식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번역돼 있는, 번역 속에 있는 외국 문학 작품이라고 하면 MA로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in translation은 뭐 읽는 사람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번역돼 있는 외국 문학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도 한국말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시 따위를 특히 영문으로 이제 옮겨놓게 되면 좀 상당히 진가를 인정하고 감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문학 작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노벨 문학상을 못 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appreciate는 감상하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 짓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contrast. contrast. 이것도 좀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자, 이것도 중등용으로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요. 일단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동사와 명사로 함께 쓰일 수 있고요. 자, compare. 비교하는 거예요. 뭐를요? Two people. 자, 두 명의 사람들 혹은 two things.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물건들이죠. 자,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네요. Show. 보여주기 위해서. How they are different.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거 대조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contrast라고 하면 대조하다. 혹은 명사로는 대조의 뜻도 있습니다. 자, 대조해 보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면 뭐라 그러죠? 대조형. 아, 죄송합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리스닝 문제를 풀면서 컨트라스트 같은 단어는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지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 문제에서 not이 들어가 있는 그런 questions, 질문들 있죠? 요거는 대조형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택지를 미리 읽고 진술이 나오면 그 대조해가지고 뭐 문제 없으면 지우고 정답이면 고르고 요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것을 컨트라스트 유형의 문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Careful contrast. 이번에는 contrast를 명사 자리에서 썼습니다. 명사로 썼습니다. 주어 자리에서 썼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대조가 뭐에 대한? Of the two plans. 그두 계획에 대한 조심스러운 그런 대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some important differenc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몇의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 문제도, 자, 2번 문제는 아니죠. 2번의 단어도 마무리를 저희가 치워보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translate. 앞쪽에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봤는데, 자, translate가 나왔어요. 자, translate도 사실은 여태까지 이그 수업을 진행해 오는 동안 제가 여러 차례 예문으로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trans라고 하는 단어는 옮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뭐, language를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저 late는. 자, 그래서 언어를 옮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language의 변형으로 뒤쪽에 late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ranslate는 자, 언어를 옮기는 것이니까 번역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영경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Change words. 단어들을 바꾸는 거예요. From one language. 하나의 언어에서 into another language.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다고요. Translate는 그냥 단순하게 뜻만 외우지 마시고 동반되는 전치사로 여러분들 into를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언어를 얘는 목적어죠. 사실은 얘는 부사적 수식어인데 B로 번역하다라고 할때 into B가 상당히 많은 문장에서 말뭉치로 함께 보일 거예요. 물론 문법적으로 필수 성분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예문은 이렇습니다. Her books. 그녀의 책들이 어떻습니까? Have been translated. 번역이 되어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떤 언어로? 바로 11 languages. 어우, 1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into가 지금 따라 붙고 있는 거. 그죠? 자, 자주 따라 붙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abstract. 입니다. 자, abstract.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유, 영영사전상의 정의도 꽤 기네요. Relating to. 무엇무엇에 연관성이 있다. 자, 두 번째는 involving.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general ide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neral ideas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이죠. 자,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연관돼 있는 이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혹은 어떻습니까? 자, qualities. 자, 일반적인 아이디어 혹은 또 뭐예요? 일반적인 그런 어떤 품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rather than. 자, rather than은 수거죠.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인데요. 자, 뭐라기보다는 specific people. 아, 구체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object는 사물들, or actions, actions는 행동들. 자,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specific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람들이나 물건들이나 행동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리뭉술한 일반적 아이디어와 혹은 일반적인 품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요? 이게 지금 생각과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 바로 추상적인이라고 하죠. 추상적인의 반대말이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체적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specific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abstract의 반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막연하고 애매하고 일반적인 생각과 qualities, 품질의 것들을 포함하는 자,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 충분히 이해가 다 되셨을 거고요.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볼게요. I can't give advice. 조동사 목적어네요. 나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이 좀잘안 되거나 빡빡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about의 의미로 한번 해보시라 라고 하는 조언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므로 그 advice가 뭐와 관련된 조언입니까? 바로 abstract questions가 되겠습니다. 추상적 질문들과 관련된 조언을 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0: 가 붙어 있는 동명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 자, 그 다음에 etc.는 뭐라 그랬죠? 기타 등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끔 만드는 행동이에요. 근데 수단이 뭐예요? by speech. 말, 연설, 혹은 글, 혹은 some other method. 자, 다른 그런 방법도 있겠죠? 메소드는 방법, 방식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에 의해서 남들에게 알려지게끔 만드는 행동을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표현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동사로 express가 뭐뭐를 표현하다의 타동사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배우는 단어가 생각과 표현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마지막 단어로 exp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골라봤고요. 자, 생각과 표현이라고 하는 의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갈게요. Freedom of expression. 요거는 말 덩어리로도 상당히 자주 볼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is. 동사가 되겠고요. 보호는 뭐예요? Basic human rights.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rights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죠.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right가 원래 오른쪽에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른쪽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올바른이라고 하는 의미도 생겨요. 왜 오른쪽이 꼭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자, 오른쪽이 이제 올바른의 뜻이 있고요. 올바른 것들을 이렇게 막 행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권리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명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형용사로는 오른쪽의 올바른, 명사로는 권리의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Human right는 그래서 인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문 정리까지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시면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퀴즈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맨 위에 expression부터 나와 있습니다. 동사형은 express라 그랬죠? 자, 의미는요? 표현입니다. 자, translate는요, 자, trans와 그 다음에 language의 변형인 late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언어로 옮기는 거니까 번역하다로 가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appreciate입니다. 요거는 진가를 인정하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따라붙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맛 따위를 음미하다, 작품 따위를 감사하다, 그다음 감상하다, 도움 따위를 고마워하다 정도의 의미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abstract라고 하면 추상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contrast는 자, 대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가시면, 자, 이번에는 자, 신중한, 자, 주의 깊은 대조가라고 하는 주어 자리에 자, 빨간색 대조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careful 무엇일까요? 바로 대조는 contrast라고 했죠. 그러니까 careful contrast of the two plans. 자, 요런 어구에서 여러분들 contrast를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freedom of. 그 다음에 뭘까요? 바로 expression이 되겠죠? 예, 그래서 freedom of expression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 퀴즈 자, 끝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고 자,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1: Appreciate. Appreciate. You can't really appreciate foreign literature in translation. Contrast. Contrast. Careful contrast of the two plans showed some important differences. Translate. Translate. Her books have been translated into 11 languages. Abstract. Abstract. I can't give advice on abstract questions.

0: expression,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is a basic human right.
1: So,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시간이 조금 좀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점검을 좀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요청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좀 잘 하고 계십니까? 특히 어휘와 관련해서는 지난 5일 동안의 단어들 여러분들 외우셨던 거를 반복하고 오늘의 단어를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제가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실천이 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캠페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는 실행입니다.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빛을 발하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실행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2: .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분위기?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이 음악 혹시 좀, 아. 좀 있지 않아요? 어? 따단 고
1: 따단
0: 영화
1: 영화 그, 시작할 때
0: 맞아
1: 우주에서 지구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장면 나올 때 맞죠? 너무 맞아. 유명한 주제가?
0: 맞아요.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본
1: 들어봤죠.
2: 영화 이름이 뭐였었죠?
0: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약간 이 노래 들으면 약간 우주 막 이런 거 막 떠오르고 막 그런 느낌의 노래잖아요. 뭔가
1: 스페이스쉽 이런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우주에 관련된 얘기인가 보네요.
2: 스페이스 우주는 우주 같은 느낌.
3: 안녕하세요. 예,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4: 반갑습니다.
3: 아, 이 음악 다 아시네요?
1: 아, 예. 너무 유명하죠.
3: 혹시, 공명도?
0: 아, 공명은 솔직히 몰라요.
3: 공명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가 워낙 유명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태양하고 달 지구가 네. 이렇게 나란히 맞아요. 순차적으로 떠올고 그 굉장히 오프닝이 인상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이랑 이 음악이랑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매치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그런 곡이죠.
1: 그래서 그럼 오늘 우주에 대한 얘기를
3: 그렇죠.
1: 하시는군요. 예. 아, 역시. 네.
3: 그러니까 인간이 그 우주를 향한 어떤 원초적인 동경은 저는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우주에 대한 동경과 상상이 시작은 사실은 우리가 제일 우리한테 친숙한 천체, 하늘에 있는 네. 네. 네. 달. 그러니까 태양은 너무 눈부시고 뭔가 좀 막 경외스러워서 좀 범접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존재지만 네. 다른 좀 뭐랄까 좀
1: 포근한 느낌
3: 포근하고 밤의 친구 같고 그렇잖아요.
1: 따뜻한 네. 느낌이죠. 네.
3: 그래서 달을 그 달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달에 토끼가 있다고 상상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나왔죠.
1: 근데 왜

0: 생일 달에 토끼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1: 맞아요. 네, 보통 그, 절구통이랑도.
2: 예, 그 얼룩 모양이 어떻게 보면 그 토끼 모습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귀가 뾰족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예, 이게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런 어두운 부분을 그러니까 얼룩 같이 보이잖아요. 밝은 네. 부분하고 대비돼서 네. 이런 걸 이제 바다라 그래요. 달의 바다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구처럼 물이 있는 바다는 물론 아니고 네. 달의 바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어둡게 보이는 이유가 지대가 조금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달을 시작으로 이제 인류는 화성에 대해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여행하고 또 우주 식민지 프로젝트가 개발 중인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SF보다 더 SF 같은 현재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왜 우주가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주를 바라보면서 꾸는 꿈들이 있는지 이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야구 좋아하세요?
3: 네.
2: 저는 야구 좋아해가지고 야구 중계 즐겨보는데 방송 카메라가 토성을 포착을 해가지고 오. 이렇게 보여준 화면에 띄운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봤어요.
2: 그래서 그때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유명한 야구선수 출신 해설위원이랑 그 캐스터분이 두 분이 그 장면을 보면서 대화 주고받은 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 캐스터분이 처음에 토성입니다라고 하니까 옆에 계신 해설위원분이 설마 토성이겠어요? 뭐 그랬거든요. 그때 두 분 대화는 그냥 토성은 아닌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4: 그렇죠.
2: 그러면서 캐스터분 마지막에 멘트가 여운이 깊었는데 도대체 뭐죠?
1: UFO가 뭔가
2: 근데 토성이 맞죠. 맞았고
3: 저도 그걸 하이라이트로 봤었는데 아마 많은 야구 팬분들께서도 토성이라고 하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0: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 거.
3: 그러니까 그거를 찍었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예. 그런 반응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2: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젠 그렇게 멀리 있는 토성조차도 방송용 카메라 정도면 그렇게 포착해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0: 엄청난데요? 예.
2: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쓰는 이 스마트폰도요. 네. 뭐 간단한 렌즈만 부착하면 그 정도로 토성을 볼 수도 있어요.
1: 토성을 이 지구에서요?
2: 예, 태를, 태 모양까지. 그래서 우주가 한마디로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 뭐 이미 우주 관광 쇼케이스들도 갔다 오고 뭐 또 우리도 로켓도 발사를 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이제는 여러분들하고도 딱히 우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또는 별로 우주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좀 많이 깊이 좀 어느 정도 나눠볼 그럴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0: 사실 평소에는 SF 영화 아니고서는 우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가 굉장히 먼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1: 그렇죠. 뭔가 유니콘 같은 상상이
0: 있을 수 없는 네.
2: 딴 세상 얘기.
1: 맞아요.
2: 나랑은 상관없는.
1: 저도 너튜브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누리호가 네. 이륙하는 걸 봤거든요.
0: 맞아요.
1: 그때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 안에 타는 것 같이 정말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걸렸어요.
2: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발사에도 성공을 했고요. 국내외에서 우주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 요즘 많이들 얘기들 하고 있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됐다는 거거든요.
3: 대표님 근데 네. 스페이스는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네. 왜 우주가 예전부터 사람들이 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뉴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이제 와서 새삼 쓰는지
2: 아, 예.
3: 네, 의아하더라고요.
2: 예, 예, 예.
1: 새로운 우주인가요? 또 다른 우주?
2: 예, 뭐 유라님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뉴 스페이스 시대는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기업들이 어떤 경제적인 수익 모델 같은 걸 기대하고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시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의 어떤 그 정책적 패러다임이 좀 바뀐 시대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미국이면 미국, 옛소련이면 소련 이렇게 국가가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그냥 국민 세금을 가지고 좀 우주 개발에 막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는 네.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체제 경쟁을 할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국가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네. 심지어 국가에서 민간 기업한테 용역을 줘요. 그래서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민간에서 경제성을 바라보고 우주 개발에 나선 시대다라고 해서 이거를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뉴 스페이스 시대 이전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우주에 갈 것인가였어요. 그러면 뉴 스페이스 시대는 이제 우주에 어떻게

0: 가느냐는 건 이제 문제가 아니야. 가니까.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1: 와우.
0: 그게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이에요.
2: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인 거겠죠.
0: 그렇죠.
1: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볼 건가요?
0: 그렇죠.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에 그럼 우리 가까이 와닿는 우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는 건지
2: 네.
0: 몇 가지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1: 예.

0: 요즘 또 핫한 천체가 뭐가 있을까요? 달 말고.
1: 우주?
0: 화성. 그렇죠. 화성. 예.
1: 영화 봤어요.
0: 예. 어떤 영화?
1: 마션.
2: 전 드라마만 봤어요.
0: 본토 발음으로. 그래서 그 마션 영화를 보면 우리가 또 우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유나님하고 창민님은 영화 보신 거예요?
1: 네,
0: 예.
1: 봤어요.
0: 그러면 잘 아실 텐데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마션에서도 자세히 과학적으로 잘 묘사를 안 하고 얼렁뚱땅 쓱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혹시 어떤 부분일까 짐작이 되세요?
1: 거기 있는 외계인이랑 싸웠나요?
2: 네. 아니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음식과 관련된 게 나와요?
1: 감자 많이 나와요, 감자.
2: 감자?
0: 네. 제가 사실 질문 드린 의도는 뭐였냐면 네.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영화에 그거 안 나오죠?
3: 안 나와요.
0: 안 나와요. 네. 그냥 이미 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냥 왔고 네. 그다음에 기다리고 그다음에 또 오고.
2: 그쵸. 그 가는 과정을 네. 좀 생략했나 보네요.
0: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화성을 간다고 하면 지금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뭐 미국 같은데 또 유럽에서도 그렇고 화성에다가 사람 보내겠다고 막 몇 년 전부터 그러고 있는데 네. 정말로 우리가 화성에 간다고 하면 네. 지구에서 화성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충
1: 몇 달 정확하지 걸리지 않을까요? 되니까.
2: 요즘 기술로는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3: 저는 왠지 몇 년.
0: 몇 년?
1: 몇 네.
0: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한 빨리 가면 8개월 정도.
1: 우와! 오!
0: 아, 좀
1: 1년 안
0: 생각보다
2: 오래 걸리네.
0: 오래 안 걸려서 놀라셨나요?
2: 네, 네. 아, 저 오래 걸려서.
0: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네. 가능하면 좀 단축을 해보려고 뭐 새로운 로켓 엔진도 만들고 뭐 그런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빨리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우주여행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가속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있죠.
3: 네네.
0: 그만큼의 가속하는 에너지를 나중에 화성 근처에 도착하면 이제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감속하는 데도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빨리 가면 좋은데 빨리 가면 간 만큼 그 화성에 도착해서는 그 빨리 가던 속도를 또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똑같은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료를 또 다 챙겨가고 또 얼마나 세게 가속할 수 있는 그 로켓 엔진도 새로 막 개량도 하고 이거를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뭐 한 2, 3개월까지도 단축을 해보겠다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생각보다는 좀 더딘 거죠. 우주 SF 영화들을 보면 장거리 우주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간을 견디든가요?
1: 냉동으로 얼리는 거.
2: 오, 맞아, 맞아. 잠을 오랫동안
1: 제가 겨울잠처럼 자더라고요.
0: 그렇죠.
2: 네. 근데 그거 좀 무섭던데. 네. 네.
0: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잠깐 이제 상식이지만 팩트체크 하고 넘어가면 네. 이제 유라님이 이제 꽁꽁 얼리는 얘기 하셨고 네. 그 로스트 인 스페이스라는 영화에 보면 실제로 꽁꽁 얼어요. 그 자리에서. 또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 보면 또 그 겨울, 봄 같은 게 겨울잠 자듯이 이제 인공 동면에 들어가는데 네. 이게 두 가지가 다르죠. 꽁꽁 네. 얼리는 거랑 그냥 약간 체온을 낮춰서 자는 거랑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과학 얘기가 나오는데 물 있잖아요.
3: 네.
0: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죠.
1: 네.
0: 물일 때, 액체 상태일 때랑 얼음이 돼서 고체 상태가 되었을 때랑 어느 쪽이 더 부피가 크죠?
3: 얼음이 됐을 때.
0: 네. 그쵸. 근데 우리 몸에 60에서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려버리면 세포 벽이 다 찢어져 버리고 이래가지고
3: 그쵸.
0: 사람 몸을 꽁꽁 얼리면 안 되고요.
3: 네네.
0: 우주여행에서 동면에 들어갈 때는 그냥 저체온 상태, 체온을 좀 확 낮춰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좀 푹 자는 거죠.
1: 아.
0: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문제 하나 드릴게요.
3: 네.
0: 지금 인공동면 기술이 네. 실제로 나와 있나요? 사람이 인공동면 할 수 있는 기술이?
1: 어디엔간 있을 것 같은데.
3: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없지 않나요?
0: 네.

0: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1: 그렇죠.
0: 네. 지금 동면이라고는 하지 않고 네.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까지 체온을 좀 낮춘 상태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인공 동면은 아니고요. 일반인이 인공 동면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잤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런 기술은 아직 안 나왔어요.
2: 그럼 아직은 영화 속 이야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이게 해결이 되게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인공 동면을 하려면 어쨌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인체 실험을. 그 실험을 계속하면서 인공동면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실험 과정에서 만에 하나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2: 그런데 그렇죠.
0: 그렇죠. 그럴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과학자분들, 과학기술자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할 때도 옛날보다 굉장히 요즘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 과학윤리, 실험윤리 이런 걸 따져요. 그것보다 사실 우주여행할 때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우주 SF 영화에서 거의 대부분 다 얘기 잘 안 하는 것들인데 좀 재미가 없는 거라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주 방사선이 있어요.
1: 아, 우주 방사선이요?
0: 예,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방사능 쬐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사실은 우주에 가득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지구 사람들은 왜 괜찮을까? 대기권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대기권하고 지구 자기장이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다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주 그럴 때 네. 과연 지구에서 얼마나 올라가야 어디서부터 우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거리로 따지면.
2: 거리로 따지면요?
0: 네.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3: 3,000km.
0: 80에서 100km.
1: 네? 얼마 안 되네요? 네.
0: 80에서 100km 정도 올라가면요. 거기서부터는 우주 공간하고 똑같은 거의 똑같은 물리적 이제 성질을 갖는 이런 이제 공간이 되거든요. 와. 대기권은 그 전에 이미 끝나요. 또 여러분들 중에 뉴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비행기 항공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행기 탑승하는 승무원분들이
1: 네.
0: 네, 무슨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암 발생률이 일반인들보다 좀 높다 그래요.
4: 진짜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어요.
0: 네.
2: 그 우주 방사능 때문인가요?
0: 그래서 국제선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1년 동안에 비행 시간을 가능하면 몇 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기준치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천문연구원에서 황정화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분이신데 이게 비행기가 그 정도니까 완전히 화성까지 날아가는 저 우주공간 한복판으로 나가버리면 더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주 방사선을 막으려면 굉장히 두꺼운 이제 금속 외벽 같은 걸로 이제 우주선을 바깥을 이렇게 이제 둘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막아서 가긴 해요.
2: 아, 또 이미, 방법이 있네요.
0: 그렇죠.
2: 다행히.
0: 뭐 이미 50년도 더 전에 그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 갔다 왔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우주 방사선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주 여행할 때는 또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여행도 여행이지만 화성이 되었건 달이 되었건 우주에 우리가 식민지를 건설해서 산다고 했을 때 예, 그때도 역시 다른 대기권이 없잖아요. 대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이 그냥 내리쬐요. 그래서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화성은 지구보다는 약하지만 어쨌든 대기권이 있긴 있는데 화성은 또 지구만큼 자기장이 그렇게 세지가 않대요. 그래서 역시 지구보다는 우주 방사선이 내리쬐는 양이 많고. 그러니까 우주여행과 우주개발, 우주식민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한다면 굉장히 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죠.
2: 그렇네요.
1: 네.
2: 신경 쓸 게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우주 식민지가 정말로 건설된다면 예. 어떤 모습일까요? 네.
0: 그 엘리시움이라는 SF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이 우주 식민지가 어떤 모습일지를 정말 아주 비주얼하게 잘 보여줬거든요. 저 커다란 바퀴 같은 게 이렇게 천천히 자전을 해요. 그래야지 이 바깥벽 안쪽에 인공 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지구에서 지내는 거하고 똑같이 중력도 만들어지고.
4: 오, 신기하다.
2: 진짜 그게 가는
0: 사실은 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론이 나와 있고요. 네.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 기술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는 필요한 특수한 건축 자재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방사선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도 또 우주 조망권도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니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좀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21세기 후반쯤이나 돼야 다국적

0: 컨소시움이 결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우주 식민지 좀 먼저 시작 좀 해보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 걸 넘어서서 이거보다 더 스케일이 큰 어떤 우주 공학이라고나 할까? 이런 기술이 또 있어요. 이것도
1: 스케일이
0: 이제
1: 더큰 거예요?
0: 무슨 생각을 했냐면,
1: 네.
0: 아, 이제 그냥 화성을 지구처럼 바꿔버리자.
2: 제2의 지구를 만드는 거죠.
0: 여기서 제가 화성을 지구처럼 바꿔버리자라는 건 뭐냐면, 테라포밍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어쩌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SF 만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테라포밍이라는 말은 이제 테라가 지구잖아요. 그리고 포밍은 이제 형성하다. 그래서 지구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1: 그게 가능할까요? 마션 영화에서도 감자 캐는 거 성공하고 되게 그것도
3: 감격스러워하는데.
1: 힘들어 보였는데.
0: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이미 나와 있어요. 예전에 레드 플래닛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화성을 테라포밍한 다음에 지구인들이 화성에 가는 얘기거든요. 화성에서도 살수 있는 그 이끼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막 뿌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번식을 해가지고 점점 화성 표면을 다 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끼 색깔 때문에 지금의 화성보다 훨씬 더 어두워져요. 그러면 태양빛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하게 돼요. 반사시키지 않고. 그쵸?
3: 그쵸.
0: 그러면서 얘가 계속 열을 흡수하니까 점점 기온이 올라가. 그리고 이끼가 산소를 배출을 하죠. 이산화탄소는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화성의 대기 조성이 우리 사람이 숨쉴수 있는 조성으로 서서히 바뀌어요. 화성이 이제 지구보다는 중력이 좀 약하니까 그 중력만 제외하면 지구처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이미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론적으로는 다 나와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제 생각에 아마 거의 천 년 단위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SF 같은 얘기예요.
2: 네, 테라포밍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놀라운데요.
0: 그쵸.
1: 제가 무슨 만화인가 일러스트에서 본것 같은데 그 우주 식민지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지구 근처 위에 떠 있더라고요. 그거는 뭔가요?
0: 그 아까 엘리시움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결국 우주 식민지도 여러 가지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구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3: 그쵸.
0: 그러니까 아예 뭐 달이나 화성 같이 다른 천체에 가가지고 거기에 새로 식민지를 만들 게 아니고 지구 가까이 만드는 게 순리죠.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처럼. 그런 작품 중에 이제 좀 특이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일본 SF 만화 중에 토성 맨션이라고 있어요.
1: 토성 맨션.
0: 제목만 보면 그럼 토성의 맨션이 있나?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지구 주변에 이렇게 우주 식민지가 있는데 이게 지구 주변을 이렇게 훌라후프처럼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 동그랗게 감고 있는 모양의 우주 식민지예요. 띠처럼.
1: 토성의 그 띠처럼요?
0: 토성의 태처럼 마치 보인다고 해서.
3: 아까 그럼 대표님께서 그래서 우주 식민지를 만들어도 어쨌든 식자재나 그런 거는 지구로부터 공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식자재뿐만이 아니라 이래서 뭐그 식민지를 건설할 때 들어가는 건축 자재나 뭐 그런 것도 지구에서부터 이렇게 조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다 조달을 받을까요?
1: 다 돈이겠네요, 돈.
0: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 지구에서 가까이 떠 있는 우주 식민지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건축 자재를 다 올려 보내서 만드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달이나 또는 화성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식민지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서 우주 기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건축 자재를 지구에서부터 다 가지고 가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뭐
3: 그렇죠.
0: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결론은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죠. 그래서 달 같은 경우에는 달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달의 흙, 달의 토양을 가지고 벽돌을 찍어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우주기지를 지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것보다 더좀 간편한 방법이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큰 3D 프린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 있는 흙을 다져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돌면서 달 기지를 3D 프린팅하는 이 상상도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교수님 중에 달 토양하고 똑같은 이 달 토양의 복제 흙, 복제 토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1: 네,
0: 그 한양대학교의 이태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달의 토양하고 똑같은 복제 토를 만들고 이걸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집을 짓는 달에서 쓸 수 있는 3D 거대한 프린터도 만드셨어요.
1: 이미 다 준비가 되었네요. 그러면. 네,
0: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미 우주 관광의 쇼케이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3: 네.
0: 제 생각에는 어쩌면 21세기 중반 정도 되면 앞으로 한 길어봤자 10년, 20년 안에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우주 관광 아마 가능할 거라고 좀 봐요.
1: 와, 화성에서 봐요. 네.
0: 화성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이나 우주 공간.
1: 와.
0: 그 우리 이번에 발사한 우리 로켓 누리호가 네. 700km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3: 네.
0: 근데 그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올라간 그 국제 우주 정거장 ISS 네.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얘는 400km.
3: 와.
0: 얼마 안 되죠?
1: 생각보다 가까워요.
0: 네.
3: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남한 정도로 그냥 이렇게 세운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래도 여기 우주 공간이죠. 그렇죠. 400km면.
3: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로켓으로 이미 이거보다 훨씬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로켓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아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2: 그런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예.
1: 맞아요. 그것도 예. 우리나라 기술로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기술.
2: 괜히 저희가 다 뿌듯하고 그랬네요.
0: 그렇죠. 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민 세금을 그 우주개발 같은 데 쓰는 게 낭비 아니냐. 이거 이미 강대국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까지 또 해야 돼? 뭐 이런 아. 여론이 없잖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누리호 발사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 주변 여론들이 다들 막 박수 일색이더라고요. 우주개발은 제 생각에는 후발주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우리만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2: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SF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희 주변에 있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주 관련된 직업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0: 네네. 네,
2: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1: 저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3: SF영화 같은 거 보면 우주 이야기를 다룰 때 에이 저런 이야기가 뭐 실제로 존재하겠어 되게 허무맹랑한 허구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2: 맞아.
3: 어느 정도 충분히 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영화들이 되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 저렇게 진짜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이로움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2: 이제 영화를 봐도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네.

0: 저는 우주가 어떤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늘 우주를 바라봤고 우주를 동경했고 지금 동경하고 있고 결국 인류는 아마 우주를 진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어떤 분들도 잘 몰랐을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잊혀진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나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그러면 다들 아마 1990년대 이후에 뭐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네. 그것보다 훨씬 전에 잊혀진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역사가 숨겨진 역사, 비사가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게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발사 7개월 만에 화성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화성 궤도에 진입한 나라가 됐습니다.
1: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랍권에서는 최초로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석유로 돈을 좀 벌기는 했지만 네. 우주 개발에서 그렇게 막 앞서간 나라라는 생각은 우리가 그동안 별로 하지 못했던 나라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화성 탐사선을 보냈다. 그 이 나라가 도대체 이 화성 탐사선 만드는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3: 미국.
2: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왠지 질문의 의도가 설마 혹시 우리나라 이익 때문에 물어보시는 걸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1: 설마인데 정답이에요.
3: 진짜요?
1: 예.
3: 한국이요?
1: 한국에서 배워 가져간 우주과학 기술이에요.
2: 정말요?
1: 네, 정말입니다.
3: 우리나라 한국이 갑자기 뭔가 자랑스럽네요.
1: 이 화성 관측 위성, 화성 탐사선을 만드는 기술을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저 대덕 연구단지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화성 탐사선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한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세트랙 아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이 소형 지구 관측 위성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 3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외국에 수출도 합니다, 인공위성.
3: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주와 깊은 관계가 있을 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4: 근데 우주 개발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배우고 했잖아요.
1: 네.
4: 근데 이 우주 개발에 있어서 그거를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협력한다는 점에서 저는

0: 굉장히
1: 아, 예.
0: 뿌듯하고 되게
1: 그러게요.
0: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혹시 저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그러면 90년대 초에 그 이름 혹시 기억나요?
0: 아니요.
1: 예, 우리별.
2: 우리별.
1: 우리별 1호, 2호.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이 영국에 가서 그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을 배워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게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에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느 한 틈새 시장 같은 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존재감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0: 멋있다.
1: 우리는 뉴스페이스 단계에 발을 내딛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행보를 가고 있는 거죠.
3: 오, 뉴스페이스.
1: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역사 중에서도 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나라의 잊혀진 우주 개발의 역사,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우와.

0: 제가 초등학생 때는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을 보면 장래 희망이 이제 과학자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대통령도 있었고.
1: 저 때는 과학자도 많았었고,
0: 예.
1: 경찰관도 은근히 있었던
0: 오,
1: 것 같아요.
0: 예.
1: 맞아요.
0: 맞아요.
2: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제 선생님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가수 하고 싶었어요. 네.
3: 와우. 꿈을 이루셨네요.
0: 네.
3: A dreams come true. 유라씨는?
4: 저는 어렸을 때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어요.
0: 오,
4: 네.
0: 젊으시니까
4: 아, 네.
0: 얼마든지 하셔도 될것 같고.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50년쯤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4: 네.
0: 1순위로 나온 게 있거든요. 뭐였을 것 같아요?
4: 네.
2: 과학자요.
0: 과학자. 예, 뭐, 과학자도 그때 많기는 했는데, 그 50년쯤 전에 1등 한게 있어요, 따로.
1: 뭔가 돈 많이 버는 직업 뭐 그런 거 아닐까요?
2: 안정적인 직업.
0: 50년쯤 전에 1순위가 우주비행사였어요?
1: 우주비행사요?
2: 그냥 비행사도 아니고
0: 우주비행사. 예.
2: 우주비행사요?
1: 주체적이네요, 굉장히.
0: 그렇죠.
1: 네.
0: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1: 그렇죠.
4: 네.
0: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착륙을 한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제 한참 옛날이라 1969년이에요.
3: 트렌드가 그
0: 그렇죠. 그래서
3: 우주였었네요.
0: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달에 보내고 그때는 이제 우주 그러면 그 아폴로 우주선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때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우주 비행사의 꿈을 꿨고 그리고 아폴로 비행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다음에 TV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달 갔다 온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달에서 가져온 그 월석 그 표본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과학관에 기증도 하고 지금도 있어요.
3: 그때 슈퍼스타였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어린이들 장래 희망 1순위 그러면 우주 비행사 이제 좀 납득 가시죠?
1: 이해가 되네요.
0: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재미있는 퀴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우주 비행사를 연기했던 배우 혹시 누군지 아실 수 있을까요?
2: 우주비행사
0: 네. 어떤 영화에 어느 배우님이셨다라고. 1967년에 나온
4: 네.
0: 대괴수 용가리.
1: 용가리는
0: 심영래 감독은 이제 1998년인가 그때 이제 이
1: 맞아요.
0: 대괴수 용가리 오리지널을 리메이크한 거였고요.
1: 맞아요.
0: 오리지널 대괴수 용가리 영화는 1967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괴수 영화인데 거기에 웬 우주비행사?
4: 네.
0: 네, 그게 이 주인공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급하게 호출을 받고서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관측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과 그다음에 궤도에 올라간 우주선이 로켓하고 사람이 타고 있는 캡슐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리되는 장면 이런 게 그때 만들어진 영화치고는 굉장히 묘사가 정확해요.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우주 비행사를 연기하신 배우님이 지금 보이시는 저분이거든요. 젊을 때 모습이긴 한데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누구신지?
4: 꽃보다 할배 이순재 선생님 아세요?
0: 알아보시네? 맞습니다.
3: 맞아요?
4: 맞아요.
3: 완전
0: 예.
3: 영하세요.
1: 그러니까 약간 있으시다.
2: 저 조승우 씨인 줄 알았어요.

0: 그 얼굴이 있으세요, 진짜. 예.
1: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우주 영화다라고 할 만한 게 이렇게 뭐 많이 찾아보긴 힘들잖아요.
2: 맞아요.
1: 그렇지만
2: 맞아요.
1: 시작은 이미 50년도 더 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영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1969년에 달 착륙도 했고, 1960년대하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과학 문화, 대중들의 어떤 교양과학 문화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냥 우주였어요, 우주. 우주. 그랬던 것이 90년대부터 이게 확 바뀌었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됐죠?
0: IT.
1: 과학기술, IT.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급속하게 발전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그 과학자를 꿈꾸는 과학 소년들의 그 핵심 키워드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주과학자 아니면 우주비행사였다가 90년대 이후부터는 그냥 컴퓨터 과학자로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주가 우리나라 대중과학의 핵심 키워드였던 이 1950, 60,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삼스럽게 저도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뜻밖에도 너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 그 누리호가 우리나라 최초 기술로 만든 로켓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간 로켓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네. 우리가 만든 최초의 로켓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최초의 로켓은 누리호보다는 훨씬 작지만 이미 옛날부터 있었어요.
0: 아, 그랬어요?
1: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발사 그러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 한번 또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막연하게라도 네. 던져보시겠어요?
2: 최초
1: 1959년
0: 네?
3: 59년이요?
1: 네. 이승만 대통령 시절 와.
0: 저희 부모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야기예요.
1: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로켓 발사 실험을 직접 가서 참관을 했거든요. 그거를 기록한 영상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동영상으로 남아있어요.
0: 진짜 옛날 영상이다.
4: 신호 송신기를 가진 3단계 로켓과 기호자 장치를 가진...
0: 아니 저 옛날 시대 로켓이랑 같이 있다니 뭔가 그림이...
1: 육군에서.
5: 저 시절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1: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건데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로켓도 만들어서 쏘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옛날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 근데 저 때부터 로켓 개발이 잘 이루어졌다면 한국의 기술 발전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작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정상회담을 하면서 로켓 발사 제한 사거리 철폐가 됐는데 저 1959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1959년의 국산 로켓가 저게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육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제 생각에도 만약 그때 그 1959년 당시에 저러한 로켓 기술 같은 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한 아무리 못해도 1990년대 정도면 작년에 쏘아올린 누리호 같은 로켓 엔진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2: 너무 많이 늦어졌네요.
1: 그렇죠.
0: 그러게요. 와.
1: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보니까 아, 역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런 로켓 발사체 같은 거를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70년대부터 미국 몰래 이 미사일 로켓 발사체 개발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 무기로서의 미사일 로켓을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까지 계속 미국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로켓 발사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일정 거리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은 한국에서는 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작년에 문재인, 바이든 두 사람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강대국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성능 좋고 멀리 날아가고 우주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로켓을 이제는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의 옛날 로켓 개발의 역사 같은 것이 잘 알려지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쉬쉬해온 거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 국가에서 했던 로켓 개발은 그렇게 좀 중단이 됐지만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로켓

0: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로켓을 발사하고 이런 거는 196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1: 동아리 학생들이요?
0: 네네.
1: 우와.
0: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인하대학교.
1: 네.
0: 그 당시에는 이제 인하공과대학교였는데요. 인하공과대학교에 그 로켓 만드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1: 네.
0: 거기서 3단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또 인천 갯벌에 가져가서 발사 실험을 했거든요.
2: 와.
0: 1964년에.
3: 우주를 나르는 젊은
2: 학생들이
3: 과학부의
2: 하다니.
3: 인하공과대학 로켓반에서 처음으로
2: 우리가 로켓의 민족이었군요.
3: 대우리였는데 지난 19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3단 갤로켓 2기를 발사 성공을 본 것입니다.
0: 저 학생들은 로켓이나 이런 우주 항공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어요. 로켓 동아리는 지금도 인하대학교에 남아 있고요. 지금도 인하대학교 교정에 가면 저 64년에 발사했던 3단 로켓 모형 탑 기념 탑이 지금도 있어요. 인하대학교에 가면.
2: 와. 아니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게 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잘 모르는. 그래서 저는 이 참. 과학적 업적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어떤 과학 문화와 그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순수하게 우주를 향한 동경과 또 그곳에 직접 가고 싶어하는 어떤 우주 소년, 과학 소년, 소녀들의 꿈 같은 거를 얼마든지 이거를 또 노래도 할 수 있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만화, 음악, 뭐 심지어 뮤지컬 또 뭐 노래 만들 수 있는 거죠.
1: 야, 근데 저렇게 자료 화면으로 보니까 거의 한 60여 년 전이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왔네요.
0: 그렇죠.
2: 네. 정말 저희가 몰랐던 역사이네요. 네.
0: 자, 그러면 이렇게 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가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 실험도 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 그 로켓을 실제로 만들고 했던 학생분들 그 이후에 다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로켓과학자나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기가 힘들었을 테니까.
2: 네.
0: 그렇죠.
1: 설마 전향, 다른 직종으로 전향을 했나요?
0: 그러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꾸준히 자기 꿈을 가지고 우주과학자의 길을 걸어서 나중에는 정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뭐 최장수 군속 직원이 되신 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매년 10월달이 되면 10월의 하늘이라고 하는 행사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과학자 또 뭐 과학 기술자 또 교수님 뭐 그다음에 연구소의 연구원 이런 분들 박사님들 같은 분들이 평소에 쉽게 그런 과학자들을 접하기 힘든 지방의 그 학생들한테 직접 가서 강연을 하는 재능 기부 행사예요. 강연료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강연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행사의 이름이 10월의 하늘.
2: 10월의 하늘.
0: 10월달의 하늘. 왜 하필이면 10월의 하늘일까? 이게 미국에서 나온 어떤 영화의 제목을 따온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이제 옥토버 스카이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시골 광산촌의 한 소년이 네. 자기가 커서 장래에 우주 과학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발사 실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막 잘못해서 막 숲에 떨어져가지고 막 불이 나기도 하고 어른들한테 엄청 야단 맞았겠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한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빠 따라서 광부가 돼야지 괜히 허무맹랑한 꿈 꾸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의 과학자가 돼요.
2: 오, 와. 이거 실제
0: 실화.
2: 실화예요? 네.
0: 그래서 그 10월의 하늘 우리나라 행사는 그 정재승 박사님이 처음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꽤 오래됐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또 이 얘기를 접하고 나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10월의 하늘의 주인공과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저 충청도의 어느 시골의 초등학생이
1: 네.
0: 어릴 때부터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그 페이지 같은 거에서
1: 네.
0: 거기에 나오는 무슨 로켓 사진, 그림 뭐 이런 걸 보면서 혼자서 로켓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실험도 하고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또 사고로 폭발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손을 다쳐가지고 막 손이 좀 한쪽이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신 분인데
2: 그분이 이분, 인하대 가셨어요?

0: 오, 정확해요.
1: 진짜요?
2: 진짜로?
3: 오래.
0: 와. 그 64년에 인하대학교에서 3단 로켓 발사할 때 그 멤버분이세요.
1: 그 아까 그 영상에서 뵌 그 학생분들 중에 한 분이시겠네요.
0: 그렇죠.
2: 대박.
0: 예,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 항공 우주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그 정년 퇴직 나이가 되고 나서도 계속 남아서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와. 최상혁 박사님입니다.
2: 그래서
0: 제가 이분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네. 만약 이분의 이야기가 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좀 알려졌다면 뭔가 이분의 이야기에 바탕을 둔 또 좋은 그러게요. 행사를 할 수도 있었겠죠.
2: 야,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스토리가 정말 많네요.
3: 네.
2: 혹시 저희가 또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3: 예. 알고 싶습니다.
0: 예. 네. 이번에 이제 인공위성 얘기를 해볼게요.
2: 인공위성에도 예.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0: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에서 그 화성 탐사 위성 기술을 배워갔다 그랬잖아요.
3: 네.
0: 그리고 그때 우리별 1호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그거를 이제 만들었던 분들이 오늘날 이제 인공위성 만드는 민간 회사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별 1호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라고 확신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2: 아니에요.
1: 혹시 그 전에 뭔가가 있었나요?
0: 이게 사실 저도 완전히 100%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일단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로켓 발사체에 얹혀져가지고 우주 궤도에 올라가서 지구 주변을 계속 도는 공전 궤도까지 타면서 지상하고 교신도 하고 네. 2단계까지 가야지 완전하게 인공위성이 되는 거잖아요.
3: 네.
0: 그리고 이거를 성공한 최초의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은 우리별 1호가 맞아요. 맞는데
3: 네.
0: 저도 또 옛날 자료들 우연히 이제 찾다가 발굴한 건데 로켓 발사체에 얹혀질 기회를 얻지를 못해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인공위성을 만든 사람이 1960년에 있었더라고요.
2: 60년대? 네. 처음 들어요.
0: 1960년에 인공위성 만든 이야기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는 얘기인데 그 당시 지금도 아마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네.
0: 전국과학전람회 1960년에 그 당시 전국과학전람회의 입상작 중에 하나가 유생물 인공위성이었어요.
2: 유생물
0: 네, 여기서 유생물이라는 건 이제 생물이 탑승하는 뭐 그런 네. 의미인데
2: 네.
0: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기공업고등학교 그 당시
2: 네.
0: 지금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예요. 장승호라는 교사가 유생물 인공위성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출품을 해서 민의원 의장상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설마 모형을 만들어서 출품했겠지. 근데 쭉 읽어보니까 모형이 아니고 정말로 우주궤도에 올리면 작동할 수 있는 통신장치, 각종 우주환경 측정장치, 그리고 심지어 뭐 개나 이런 거를 실을 수 있는 생물이 탈 수 있는 공간과 자동급식장치까지.
1: 자동급식장치요?
0: 네. 그러니까 뭐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먹이를 배출해주거나 뭐 그런 거겠죠.
2: 우와.
0: 네, 이런 거를 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 선생님이 만들어가지고 출품을 하셨더라고요.
3: 와, 대단하네요. 네,
0: 그렇죠.
1: 리스펙트합니다.
0: 근데 지금 같았으면 아마 다른 나라 발사체에다가도 얹어가지고 올려달라라고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당시는 우주 발사체 기술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들만이 보유하고 있었고. 특급 기밀 중에 특급이었거든요. 그러니 다른 나라 인공위성을 대신 올려주고 이런 걸 할 리가 없죠.
3: 네.
0: 민간 기업도 없었을 테니까. 그 1960년이 얼마나 빨랐던 거냐면
3: 네.
0: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이름이 스푸트니크 1호잖아요. 소련에서 쏘아올린. 이게 1957년이에요.
3: 아.
0: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 올라간 지 불과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3: 민간인.
0: 심지어 아마추어 네. 민간인이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출품을 했을 정도니까.
3: 와.
0: 그래서 제가 이 기사가 실려있는 어떤 과학 잡지를 보고 나서 혹시라도 이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이분이 만들었던 인공위성이 뭐 국립중앙과학관 수장고 같은 데 혹시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연락도 해보고
3: 네.
0: 그거 알고 봤더니 1960년 당시에는 아직 국립중앙과학관이 생기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그때 만들었던 인공위성 출품한 것도 지금은 뭐 아마 어디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몇 년 전부터 뭐 여러 신문에다가도 이 얘기를 쓰고 아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제보를 기다립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0: 잊혀진 우주 개발의 역사가 아마 이걸 통해서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비행기 얘기 들어보셨어요?
1: 몰라요. 처음
0: 예, 그
1: 들어요.
0: 이거는 이제 그 1950년대에 그 당시 공군의 어떤 이제 장교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항공공학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펠러 경비행기를 만드신 거예요. 자체 설계하고. 그래갖고 저게 1953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동안 이제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그때 저 비행기 만드셨던 분이 아직 생존을 하셔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걸 만들어서 한동안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썼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서 알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1호 국산 비행기다. 그랬더니, 대구에 그 경상공업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재직하셨던 분이 제보를 해오신 거예요. 그 비행기 우리 학교 지하실 창고에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극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 비행기를 국가에서 투옥을 들여가지고, 엔진도 다시 달고 해가지고, 완전히 날수 있는 상태로 다시 만들어서 두 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행도 하고, 지금 두 대가 각각 저기, 과학관이랑 뭐 어디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생물 인공위성도 그 만드신 분이 혹시 생존해 계시거나 아니면 관계자분이나 뭐 제자나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복원을 해가지고 어디 모형이라도 좋으니까 전시를 하고 싶어요. 잊혀진 우리의 우주개발 역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우리의 잊혀진 우주개발의 역사들이 새롭게 널리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우주개발의 역사를 좀 제대로 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장성호 교수님 연락 주세요.

0: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이라든가 인공위성, 그다음에 옥토버스 카이와 같은 사연을 가진 우리나라의 과학자 최상혁 박사님 얘기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잊혀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비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뭐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개발을 꿈꾸고 우주를 동경하고 하는 것에는 역시 꿈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네. 여러 사람들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그 스토리텔링, 네, 문화의 힘은 그거 같아요. 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꿈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계속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같이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아마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의 역사가 또 놀랍게 펼쳐지지 않을까. 우주를 같이 동경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도 사실은 옛날부터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가 있었어 라는 그 꿈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1: 저는 대한민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꿈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자라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각자의 그 장소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숨겨진 보물들, 그 숨겨진 인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뭔가 저희들도 저희 각자 그곳에서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숨은 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2: 사실 60년대라고 하면은 이제 50년대에 한국전쟁이 있었고 그 후의 시대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되게 급급하고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도 더 큰 꿈을 꾸고 그거를 향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참 굉장히 감명 깊게 이렇게 전해온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우리나라에도 그때의 그 사람들의 꿈처럼 더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올드 스페이스,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 뉴 스페이스 시대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체제 경쟁의 산물이었던 우주였는데요. 지금은 국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바라보고 우주 개발을 하는 그게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이거든요.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의 대상이 된 거죠. 어떻게 우주에 가는지 그거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주에 가서 뭘할 건가? 기업들은 우주에 가서 뭘 해서 돈을 벌 건가? 이거를 고민하는 게 뉴스페이스 시대가 되는데요. 1969년에 세계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이 2012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요 시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를 올드스페이스, 그리고 그 이후를 뉴스페이스 시대로 편의상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올드스페이스하고 뉴스페이스를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해왔던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할 우주시대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고 또 있게 될 예정인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보신 영상이 네. 1969년, 벌써 52년 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1: 화질은 안 좋지만 저 달에 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2: 저 진짜 간 거죠.
3: 아니 왜냐면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는 뭐 그런 네. 얘기도 있었던 네. 것 같아서
1: 음모설.
4: 저도 혜림 씨 의견에 한 표를 더 던지는 게 네. 저게 과연 진짤까라는 그런 네. 의혹의 시선이 좀 세요. 저는
3: 의문이 드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의혹을 가질 만한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증거라는 게 뭐 화질도 좋지 않은 흑백 영상에다가 네. 그 월석을 이제 달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네. 저게 정말 달에서 가져온 건지 네. 뭐 지질학자들은 분석을 해보니까 지구에 있는 암석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근데 이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가 50년 전에 달에 갔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가지. 왜 그때 가놓고 50년 넘도록 다시 안 갈까?
4: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네.
2: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음모론.

0: 론이라고 생각하세요?
1: Yes or no. Yes or no.
2: Definitely yes죠.
0: Yes요.
2: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니라고요.
1: 아, 진짜 아니 맞다 사실.
2: 음모론은 사실 좀 들여다보면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제일 결정적인 게요. 그 당시 미국하고 옛소련이 서로 경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누가 먼저 사람을 달에 보낼 것인가.
3: 아, 네.
2: 그래서 미국이 먼저 사람을 달에 보냈는데 그 이후로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음모다, 음모론이다 이런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4: 아.
2: 왜 그때 갔으면서 그 뒤로 계속 안 가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3: 아, 네.
2: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 안 되는 일을 왜 계속 하는가 이거였어, 논리는.
3: 거기다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2: 그렇죠.
3: 아하.
2: 이제 게임도 끝났고. 그러니까 1950, 60년대에 미국하고 옛소련이 서로 우주개발 경쟁을 했던 거를 아예 스페이스 레이스라 그래가지고 일컫는 말이 있거든요. 우주 경쟁이죠. 스페이스 레이스에서 미국이 그냥 완승을 거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승리한 게임에서 뭐하러 계속 달려? 결승선은 이미 통과했으니까 멈추잖아요. 그런 논리인 거죠. 사실 이 과정, 스페이스 레이스 과정도 들여다보면 상당히 나름 좀 드라마틱했던 게
3: 네.
2: 처음부터 미국이 계속 앞서 나간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옛소련이 거의 일방적으로 앞서 나갔었어요.
3: 오.
2: 예를 들어서
3: 네.
2: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기억나요?
4: 러시아어로 된 그런 명칭이었던 걸 그렇죠. 기억해요. 네.
2: 스푸트니크.
4: 아, 네네.
1: 스푸트니크.
2: 네, 네. 옛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1957년도에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를 일컫는 말이 또 있어요.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진짜.
3: 충격을 받았어요.
2: 정말로 쇼크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 미국 상공을 계속 지나가면서 전파를 발사를 하는데
3: 네.
2: 그 전파가 그 주파수를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면 미국 사람 누구든지 그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 보내는 전파 신호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미국 땅에서.
3: 와. 엄청난 자존심 싸움이네요.
2: 그렇죠.
4: 그러니까.
2: 소련에서 쏘아올린 정체불명의 우주 물체가 미국 상공을 마음대로 지나가면서 막 전파도 쏘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거예요.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고 그래요.
3: 진짜 얘기만 들어도 미국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래가지고 급하게 미국이 우리도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1: 경쟁이 붙었네요.
2: 예, 예, 예. 우리도 빨리 인공위성. 안 그래도 그 당시 미국도 인공위성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양 나라가 다.
4: 네.
2: 근데 소련이 이제 앞서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서둘러서 인공위성하고 발사체를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쏘아 올렸는데 중간에 로켓이 폭발을 해서 발사 실패했어요.
3: 아.
2: 일단 서두르다가 아마 일을 그르셨다고 봐야죠. 미국이 한 발 처음에 뒤처진 상태에서 소련은 더 앞서서 멀리 나가게 돼요. 세계 최초의 우주인도 소련에서 나왔어요.
3: 와.
2: 사람이 로켓을 타고 우주로 올라갑니다.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러시아가 미국을 앞질러서 우주 개발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조급함을 느낍니다. 초조해지는 거예요.
4: 네.
2: 우리가 명실공히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계속 소련이 저렇게 우주 개발 쪽에서 앞서 나가면 나중에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한테 제압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엄청나게 돈을 퍼다 부어가지고 미국 항공우주국이라는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의회 연설이 나오게 됩니다.
5: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2: 1970년대가 오기 전에 미국 사람을 안전하게 달에 보냈다가 귀환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내건 거예요.
4: 와우.
2: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1969년에 성공을 한 거예요.
3: 와.
2: 중간에 사실 쉽지 않았어요. 아폴로 우주선 초기 계획 중에는요.
4: 네.
2: 가스 누출 사고가 나서 우주비행사 3명이 다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순탄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폴로 우주선이 마침내 11호가 무사히 달에 갔다가 지구에 돌아왔는데 원래는 20호까지 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7호쯤 갈 때 되니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여론이 좀 뭔가 좀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 경쟁에서도 이겼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0: 사람을 계속 달에 보낼 필요가 없는데
1: 이런
0: 왜
1: 개발을
0: 계속
1: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0: 그렇죠.
1: 있었나 보군요.
0: 우리가 낸 세금을 나라에서 어디에 쓰는지 항상 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내가 어디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런 데다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네? 그럼 이 사람한테 표를 줘야지. 우주 개발에 더 돈을 쓰겠다라기보다는 이를테면 뭐 다른 경제 건설이나 사회 복지나 뭐 이런 쪽으로 더 세금을 많이 쓰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점점점 뭔가 좀 영향력을 얻어가지고 아폴로 계획이 결과적으로는 조기에 종료가 되는.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도 달에 다시 사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50년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정말 간 거야?
1: 저 사실 영화에서만 볼 법한 이야기지, 실제로 인간이 달에 착륙한다는 얘기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람이 달에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막 가시적인 성과가 좀 드러나야지만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뉴스로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달에 마지막으로 인간이 갔다 온 뒤로 50년이 지나도록 우주 개발이 퇴보를 했냐면은 그건 아니에요. 퇴보나 정체를 한게 아니라 꾸준히 발전을 했고, 그게 단지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분야에서만 안 했을 뿐이지, 다른 분야로는 굉장히 발전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짐작하시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매일이 아니라 거의 매시간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도 이 우주 개발 덕분에 되는 게 있어요.
2: 핸드폰이요.
0: 그렇죠. GPS 기능이죠.
2: 맞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찾아요, 길을.
0: 자동차에 달려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저 휴대폰에 있는 그 GPS 기능 이게 다 뭐냐면 저 하늘에 떠 있는 GPS 인공위성한테 전파를 받아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3: 뭐 다양한 용도로 인공위성이 쓰이는 것도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소련이 쏘아올린 그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막그 두려움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군사학적인 그런
0: 그렇죠.
3: 용도로도 이제 쓰이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주 예리하게 보셨어요.
4: 와우, 예리한 질문이네요.
0: 그동안 우주과학 분야의 발전이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람들 모르게 군사과학 쪽으로 우주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면 미국, 또 옛소련이나 지금 러시아면 러시아, 중국이 다 군사 우주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이제 기밀로 취급을 해서 절대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우주과학 기술이 군사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게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까지 됐는지를 알수 있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저도 이 얘기 처음 듣고 좀 놀랐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굉장히 아름다운 우주 사진들, 천체 관측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진들 보면 우주에 망원경이 하나 떠 있죠. 그 망원경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허블 우주 망원경. 들어보셨죠?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사실은 미국에서 쓰던 첩보 위성이었어요. 우주가 아니라 땅을 보던.
2: 감시하고 있었군요.
0: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닌데 키홀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만들었던 그 여러 대의 관측 위성들 중에서 더 이상 안 쓰는 거를 천문학자들한테 준 거예요. 이걸로 천체 관측하세요 하고. 그거보다 더 성능이 좋은 한 차원 높은 첩보 위성 망원경으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나중에 그것도 또안 쓰게 되면 이제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 내가 핸드폰 새로 사면은 쓰던 거 동생한테 주듯이 내 거는 최첨단으로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 스케일이 다르네요.
2: 정말 동전의
0: 예.
2: 양면성이네요.
0: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 사진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1: 너무
0: 너무 아름다웠고
1: 디테일하고 예쁘고.
0: 디테일하고 정말 뭐 수백, 수천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사진이라고 하는데도 막 굉장히 막 화려하고 환상적인 그 우주 가스들 뭐 이런
3: 맞아요.
0: 것들. 그리고 막 색깔도 굉장히 막 다채롭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다 군사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3: 사실 저희가 또 뉴스로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전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우주로 쏘아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예.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우주로 많이 이제 로켓이든지 위성이라든지 쏘아 올리려고 하잖아요.
0: 네.
3: 그렇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0: 예. 국가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체제 경쟁에 이제 그 승자 패자가 판가름이 나니까
3: 네.
0: 이게 이제 다 군사적인 용도로만 주로 쓰이고 그리고 일부 이제 천문학 쪽 이제 좀 이제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주 개발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주선을 이제 발사할 때 보면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분리가 되잖아요.
3: 네.
0: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가야 되니까 처음에 지구 중력권에서 벗어나는 탈출 속도라는 게 있어요. 초속 아마 11.2km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속도를 내려면 처음에 엄청나게 큰 1단 엔진, 1단 로켓을 써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엄청 힘을 줘야 되는 거지.
2: 네.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단 로켓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1단 로켓 연료를 다 써버리면 얘는 이제 거추장스럽고 무게만 차지하는 짐이 돼버리거든요.
3: 네.
0: 딱 끼어가지고 얘는 버려요.
2: 네.
0: 그다음에 2단 로켓도 마찬가지로 또 더 가속을 줘가지고 올라가다가 2단 로켓 엔진 연료도 다 써버리면 얘도 띄어버리고 근데 여태까지는 이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이 다 일회용이었어요.
3: 지금은 아니에요?
0: 지금은 아니게 된 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개발 회사에서
3: 네.
0: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마인드가 적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kg의 화물을 지구 상공 어디까지 올려 보내는데 얼마의 돈이 든다라는 그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2: 네네.
0: 근데 옛날에 일회용 로켓을 쓸 때는 예를 들어 1kg 하나당 뭐 수십억이 들었다 치면
2: 네.
0: 그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 회사에서는 이거를 재사용을 10번까지도 해요.
2: 10번이요?
0: 그러니까 그 운송 비용이 획기적으로 내려가죠. 이러면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이거 돈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죠.
1: 어떻게 재활용으로 로켓을?
0: 그러니까 이 메인 로켓은 대부분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게 연료거든요.
3: 네.
0: 1단 로켓이 쭉 추진력을 줘가지고 어느 고도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3: 네.
0: 그 얘를 안전하게 다시 지상으로 착륙시키기 위한 조그만 별도 로켓 가고 이 연료 여부는 남겨놓은 거예요. 너튜브 같은데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서 만든 재활용 로켓이 올라갔다가 다시 안전하게 그 자리에 딱 재착륙하는 과정이 그 많이 있거든요, 영상이.
1: 그걸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0: 그렇죠. 그 기술 개발을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서 했다는 거고 놀라운 것이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도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1: 저도 그 생각이 했는데 근데 말이 되게 만들었네요.
0: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생각을 안 해봤겠어? 했는데 지금은 나사에서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주고서 그 로켓을 쓰기도 하고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1: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도 우주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0: 네.
1: 생겨났다고 들었거든요.
3: 네. 그럼요.
1: 네. 또 어떤 수익화를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3: 네.
0: 이것이 이제 우주 광산.
2: 지구에는 없는 물질이 우주에는 그렇죠. 있군요.
0: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흔히 말하는 그 희토류 금속 있잖아요.
3: 네.
0: 이런 게 지구에도 없지는 않은데 이것도 또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대요. 작업 환경이 굉장히 또 인간한테 좀 해롭고 요즘은 옛날하고는 달리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급적 꺼려하니까.
2: 네.
0: 근데 그 우주에 나가면 뭐 소행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쉽게 그런 희토류 금속 같은 거를 채굴을 할 수가 있대요. 이제 조금 이제 과학적인 얘기인데 헬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지구의 기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3: 네.
0: 다 증발해서 날아가 버려요.
2: 네.
0: 다 우주 공간으로 휘발돼 버리고.
3: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헬륨을 채취하려면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헬륨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파티할 때 목소리
2: 네,
0: 건조할
2: 헬륨.
0: 때 쓰는 것도 헬륨 가스 쓰고
2: 네.
0: 그런 하다못해 그런 것도 있으니까.
3: 아.
0: 근데 달은 지구보다 훨씬 기온이 낮죠.
3: 그렇죠.
0: 그러니까 헬륨이 이게 굳어가지고 고체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사실 이 헬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전 우주에서

0: 굉장히 흔한 물질이에요. 여태까지 알려져 있는 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을 다 합치면 그중에 한 25%가 헬륨이 돼요. 근데 지구에서는 지구 기온이 너무 따뜻해서 얘가 고체 상태로 존재를 못하고 기체 상태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1: 레어템이네요. 지구에서만.
0: 네. 근데 달에 가가지고는 그냥 달에 가서 아무데나 그냥 땅바닥 긁으면 돼.
2: 그걸로 장사하시는 분은 정말 떼돈을 벌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우주 광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면 미래에는 우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전망이 높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3: 돈을 잘벌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화에.
0: 자, 그렇게 우주 광산도 있고요. 또한 가지 유망한 게 우주 공장이에요.
1: 공장.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제 공장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쓰는 모든 공산품, 그러니까 한 개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다 공장에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우주에다 공장을 만들면 지구에서 하는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베어링의 구조를 보면 그 안에 볼 베어링이라 그래가지고 쇠구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볼 베어링에 들어가는 쇠구슬은 정확하게 완벽한 구체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도니까. 쇠구슬을 완벽하게 구체 모양으로 연마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좀 고난도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중력이 있으니까. 근데 액체 상태의 쇳물을 무중력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얘가 표면 장력 때문에 저절로 동그란 모양으로 뭉치죠.
1: 맞아요. 영화에서 봤어요. 다 동글동글동글동글 물방울 같이 되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조금만 더 다듬으면 금방 완벽한 구체가 되는 거죠. 사실 볼베어링에 들어갈 쇠구슬은 이제 하나의 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공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대한 장치 산업. 보면 막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막 무거운 쇳덩어리 들고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거죠. 큰 기계들과 많은 에너지, 동력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게 다 지구 중력 때문이거든. 근데 우주에다 공장을 만들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사람 힘으로도 그냥 쓱 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쇳덩어리라도 그냥 쓱 밀려요.
1: 우리 모두 다 천하장사가 될수
0: 그렇죠,
1: 있네요.
0: 그렇죠.
1: 와우.
0: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중공업 공장을 만들어도 지구에 있는 중공업 공장보다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죠. 그래서 우주 광산도 그렇지만 저는 이 우주 공장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될것 같아요.
1: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우주에서 어떤 기술력을 우리가
0: 그렇죠.
1: 사용할지 그게 더 재밌는 거네요. 관건.
2: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 나라 저 나라 요즘 많은 나라들이 우주 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나라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0: 그렇죠.
2: 어떤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0: 지금 미국이 긴장할 정도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우주 개발 성과가 지금 막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 우주인도 벌써 예전에 나왔죠. 그리고 달 탐사선도 달의 뒷면에다가 착륙을 시켰어요. 그리고 화성 탐사선도 보내서 화성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구로 전송도 했고.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중국 우주인이 아마 달에 가게 될것 같아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흥미로운 케이스인 게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주는 사업을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공위성도 일본 로켓 타고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순수한 우주 개발 기술 분야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좀 틈새 시장 같은 거를 개발한 게 뭐냐면 뭐 달이면 달, 화성이면 화성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커다란 천체들 말고 조그만 소행성들 있죠. 이 소행성 탐사 분야에서 일본이 미국보다도 앞서서 독보적인 성과를 냈어요.
1: 틈새 시장에
0: 그렇죠.
1: 성공했군요.
0: 어떤 성과를 냈느냐? 일본의 하야부사라는 그 탐사선이 소행성 이토카와라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의 이름이 붙은 소행성이죠. 거기에 가가지고 이토카와의 그 토양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다시 지구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가서 달의 암석을 지구에 가져온 이후로는 지구에서 출발한 우주 탐사선이 지구가 아닌 다른 외계 천체에 가서 거기에 있는 흙을 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온 최초의 사례예요.

0: 정말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로켓 발사체라든가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기본적인 기술들은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우주개발 기술을 어느 분야에서 특화해서 투자하고 개발을 할 건지
0: 그러게요.
1: 저는 이 가능성이 뭐 여러 가지 우주 산업 분야로 놓고 봤을 때 좀 열려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우주 개발 기술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20대, 10대 이런 분들은 이 우주 개발에 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떤 분야들이 유망한지 아마 좀 지식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더 우주개발 기술이 또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0: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에 나가서 그럼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 들으시고는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됐어요?
1: 저는 은근히 올드랑 뉴랑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놀랐어요. 과학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니까 정말 20, 30년 이후에 very, very new 스페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예, 저희들도 지구에서만 이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뭔가 희망을 가져옵니다. Very, very new 스페이스.
2: 저도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앞으로 50년은 또 어떠한 일들이 생겨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우주라는 주제가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3: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우주 산업의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렇죠. 알아야만 앞으로 이제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더 다양하게 열릴 수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0: 아, 예. 자, 이번 시간에는 20세기 올드 스페이스부터 전 세계가 뉴 스페이스에 진입해서 가까이 다가온 지금 현재 상황까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주 개발이 우리 일상에 그러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본격적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의 다양한 우주 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또 비전 같은 거,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0: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몸에 깃털로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르다가 태양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가지고 깃털이 이렇게 흩어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그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1: 이카로스 아닌가요?
0: 그렇죠. 네. 이카로스.
1: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표현도 쓰죠.
0: 그렇죠. 그 이카로스한테 깃털 날개를 만들어준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신화 속에서 이카로스하고 같이 탈출했어요. 아버지가 바로 다이달로스. 이카로스는 중간에 추락하고 아버지만 무사히 탈출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이카로스하고 다이달로스 얘기는 신화에서 인류가 최초로 하늘을 나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미 20세기에 인간은 달에 갔다 왔고, 그리고 금세기에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우주비행사뿐만이 아니라 아마 일반인들도 약간의 어떤 적응 훈련이랄까? 뭐 사전 훈련 같은 걸 받으면 우주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를 대하는 우리들의 어떤 정서적인 태도, 우주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 마인드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는 지금 딱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빠르면 10년, 20년 뒤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주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 수 있을지, 이렇게 우주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우리 피부에 닿을 정도로 진짜 가깝게 오는 건지, 그러한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우리가 지금 이제 로켓도 만들고 달에도 사람을 보냈고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냈고 20세기에 미국이 쏘아올렸던 우주 탐사선은 지금 태양계도 벗어났다고 하거든요. 뭐 파이오니어나 보이저 우주 탐사선 같은 경우는 이미 명왕성 궤도보다도 더 멀리 나갔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로 가장 멀리까지 우주선을 보낼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그 고민들 중에 나온 여러 가지 프로젝트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달로스 우주선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옛날에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 로켓들은 고체 연료 아니면 액체 연료를 쓰는 로켓 엔진을 쓰거든요. 근데 이 다이달로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서 쓰이는 우주선은 핵 융합 엔진을 써요. 이론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이 못 되고 있는데 그게 실현이 되면 여태까지 인류가 만들었던 그 어떤 로켓 엔진보다도 강력한 추진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핵 융합 엔진을 단 다이달로스 우주선이라는 거를 만들면 우리 태양계에서 약 6광년 떨어진 버나드별이라고 있습니다.
1: 6광년이요? 네.
0: 여태까지 우리 지구인들의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건 다 태양계 안에서, 그렇죠? 네. 지구 바로 옆에 달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에 보냈던 탐사선은 이제 뭐 한 요 정도 나가 있는 건데 6광년이면은 항성 간 여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태양계로 가는. 와. 실제로 그런 걸 만드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21세기 후반쯤 되면 아마 시도가 가능해질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요.
1: 그렇게 태양계 밖에 나간다는 일 자체가 놀랍네요.
0: 놀랍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야 될 점은 이거는 유인 우주선은 아니에요. 사람이 타고 갈 수는 없어. 빛의 속도로 6년을 가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 우주선은 빛의 속도를 낼 수가 없으니까 네. 시간이 더 걸리죠. 네. 그래서 이 우주선은 지금 버나드선까지 가는데 50년 정도 봐요.
1: 그 기술이 발전되면은 가능할
0: 가능한데 첫 강연 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그만큼 빠른 속도를 다시 감속하는 데도 똑같이 에너지가 들어요.
1: 맞네요.
0: 그러니까 그 연료를 다 가지고 가려면 우주선이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온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SF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다 나와 있는데 네. 이 우주선의 이름도 다이달로스라고 붙은 게 아까 그리스 신화에서 다이달로스가 이 기계와 공작이 아주 전문인 그런 인물이에요.
1: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스 신화 속에서 사람의 힘만으로 하늘을 날아서 이웃에 있는 섬까지 탈출하는 거를 20세기 들어서 인간이 실제로 실현을 시켰어요.
1: 네? 날개요?
2: 진짜로요? 네.
0: 날개는 날개인데 네. 과학 기술의 힘을 빌었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엔진이 간 건 엔진이 들어가거나 한 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1: 사람의 힘으로.
3: 어떻게 했지?
0: 사진을 보시면 저 비행기가 크레테 섬에서 산토리니 섬까지 이제 날아간 비행기인데요. 저 사진에서 혹시 비행기 엔진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1: 사람?
0: 예.
2: 사람 발로 오리배.
1: 아, 오리배처럼 가는.
0: 자전거 거예요? 비행기예요.
1: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해요?
0: 가능해요. 이제 과학 기술로.
1: 나중에 다리 아프면 죽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 저거 다이어트용으로 아주 직방이겠어요.
0: 1980년대에 저런 비행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크레테 섬에서 산토리니 섬까지 바다 위를 한 10m도 안 돼요. 한 6, 7m 정도 평균 고도를 유지하면서 저기 보시면 비행기가 날개가 굉장히 길이가 길어요.
1: 네.
0: 34m. 비행기가 엄청 크거든요, 사람에 비해서.
1: 네.
0: 근데 저 비행기 무게가 34kg. 저기 타고 있는 사람 몸무게의 절반밖에 안 돼.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신소재 공학이 발전을 한 거야.
1: 과학의 발전이라는 멋지네요.
2: 놀랍다, 진짜.
0: 근데 저게 또 왜 중요하고 오늘 우주 얘기하는데 저 얘기를 하느냐?
1: 저 소재가 우주에 있습니다.
0: 그건 아니고요. 화성에 가면 저런 비행기를 타고 지구보다 훨씬 편하게 다닐 수가 있을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잖아요.
1: 네.
0: 물론 화성은 그만큼 대기 밀도도 지구보다는 또 낮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제가 저 앞에 강연 때 말씀드렸던 뭐 테라포밍을 만약에 해가지고 네. 화성의 대기의 밀도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 밀도하고 좀 비슷해지면 그러면 날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쉽게 양력을 받아서 하늘을 날 수가 있거든요.
1: 진짜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네요.
0: 그렇죠.
2: 근데 실제로 그럼 저희가 우주에서는 어떤 경험을 앞으로 할 수 있게 될까요?
0: 일단 키가 커져요.
1: 오, 예스, 빨리 가고 싶어요. 1cm라도.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있을 때는 지구 중력 때문에 이렇게 바닥으로 눌리니까 네. 뼈나 뼈 사이에 어떤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우주의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이게 슥 늘어나요.
1: 일단 중력 때문이에요.

0: 였어요. 부모님 때문이 아닌.
1: 그래서 뭐 갑자기 뭐 키가 쑥 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아마 몇 센치 정도는 커진다 그래요. 또 중력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체액들, 피라든가 뭐 혈장이라든가 뭐 림프액이라든가 우리 몸 안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게 뭐가 많잖아요. 지금 이게 다 이게 아래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뭐 피가 몰린다는 말도 하지만, 근데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면 얘네들이 몸 안에서 이렇게 쓱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이런 우주 보건이나 우주 의학과 관련된 분야도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2: 뼈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나이 드신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 때문에 막 힘들다 그런 말씀을
1: 그렇죠.
2: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주에 가면 조금 뭔가 좋은 그런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1: 아, 그렇죠. 아, 정말 좋은 부분 저기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 우리 체중을 우리 뼈가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노인분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것 없이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데에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을 묘사한 SF 영화도 있었어요.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콘택트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인 조디 포스터가 과학 연구를 계속 할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어떤 기업 회장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몸을 좀 이렇게 치료도 하고 요양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요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우주정거장이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민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에는 어쩌면 우주 양로원이 굉장히 또 유망한 하나의 분야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제 우주로 보내는 그런 산업에 좀 집중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그 산업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뭐가 생겨날지 그것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우주 건축 전문가, 그다음에 또 우주 공장 설계자, 그다음에 또 각종 우주 궤도를 계산하는 이런 궤도나 항법 전문가도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 산드라 블록이 주연했던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0: 네, 봤어요.
1: 그래비티에 보면 산드라 블록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는 얘기인데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기억나세요?
0: 쓰레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쓰레기랑 충돌해가지고.
1: 맞아요. 우주에서는 부서져가지고 파편으로 흩어지면 얘네들이 사방팔방으로 날아간 다음에 계속 날아가요. 다른 것들하고 부딪힐 때까지. 그러다가 다른 애들하고 부딪히면 거기서 또 부서져.
0: 도미노네요?
1: 그렇죠. 이거를 이제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이런 현상을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걸 케슬러 신드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비티 영화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이 파괴된 것도 바로 이 케슬러 신드롬 때문에 우주 쓰레기가 연쇄 반응처럼 서로 부딪혀서 파편이 팽겨나는 바람에 그 커다란 우주 정거장조차도 다 박살이 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궤도에 지금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승리호에 나온 사람들처럼 우주 쓰레기 수거하는 전문가들도 아마 필요하게 될 것이고,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잘 피해서 항로를 정할 건지, 인공위성이 되었던 아니면 우주 여객선이 되었건, 이런 우주 항법 전문가도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우주 광산 전문가, 달이면 달, 화성이면 화성, 소행성이면 소행성, 어디에 가야지 무슨 자원을 우리가 경제성 있는 거를 채굴을 할수 있는지, 스페이스 마이닝 전문가가 또 필요할 거예요.
2: 야, 다양한 진짜 직업들이
1: 그렇죠.
2: 생겨나겠네요.
1: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어느 새로운 천체, 소행성이면 소행성 이런 데를 간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처음에 갔던 사람들은 이제 선발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우주 탐험가, 탐사가들도 당연히 또 있어야 되겠죠.
3: 이렇게 우주 개발이 되면 앞으로 정말 많은 직업이 생겨난다는 걸알수
1: 그렇죠.
3: 있네요.
1: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우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가죠? 우주선을 타고 가죠. 로켓 우주선 발사체를 타고. 근데 혹시 로켓 우주선을 타지 않고도 우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2: 영화에
3: 있다면?
2: 나왔던 그런 모델 같은 건가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슝슝 왔다 갔다.
1: 창민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좀 황당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까지 올라간다고? 말이 되나?
0: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1: 자,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2: 와,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빠르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0: 맞아요. 귀 먹먹하고.
1: 자, 일단 이 우주 엘리베이터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위성 중에 정지위성이라고 있죠. 하늘에서 올려다 봤을 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위성. 근데 우리가 한반도에서 우주를 올려다 봤을 때 그 기상위성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네, 이 인공위성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하고 똑같이 맞춰서 얘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얘가 항상 그 지구의 같은 위치 상공에만 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것처럼. 아. 이 정지위성에서 밧줄을 늘어뜨려가지고 지구까지.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은 우주로 가는 거잖아.
0: 약간 너무 무서워요. 끊어질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끊어질 수도 있는.
1: 그렇죠. 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이 자체 무게 때문에 인공위성도 추락을 하겠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0: 벌써부터 땀나요, 손에.
1: 실제로는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안전하게. 정지위성 바깥쪽으로 우주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은 무게의 축을 매달아 놓으면은 우주 엘리베이터가 그 자리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정지위성까지 올라가면 돼요.
3: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아직 만들어진 건
1: 아직 아니죠? 안 만들어졌죠. 네,
3: 그냥 이럴 수 있다는.
1: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을 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한 소재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신소재 연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정지위성 궤도가 3만 6천 킬로미터예요. 엄청나게 먼죠.
0: 와.
1: 지구 지름보다도 더 멀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주 엘리베이터는,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아마 21세기 중에
3: 우리가 볼
1: 착공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인류 전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컨소시엄을 짜가지고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토목공사가 될 거예요, 아마.
3: 근데 지금도 우주 산업에 대한 경쟁이, 네,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좀 늦은 거지 않을까요?
1: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로켓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을 한 것이 세계에서 7번째거든요. 네. 근데 7번째면은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봐요.
0: 거의 상위 아닌가요? 나름?
1: 그렇죠. 상위권이죠. 흔히 하는 말로 그 정도면 그래도 저는 10위한 순위권에 들었다고 보는데. 네.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만의 원천 기술이니까 이걸 잘 발전시키면 우리 앞에 먼저 성공한 나라들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빨리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죠. 저는 우주개발 분야도 국민들의 어떤 그 대국민적인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이 분야에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투자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우주에 진출하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런 우주개발 분야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아는 데만 하더라도 20대 초반에 진짜 동아리 수준의 로켓 만들어서 실험하고 하던 분들이 스타트업이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벤처 투자를 많이 받아서 본격적인 로켓 만드는 그런 회사로 지금 탈바꿈한 그런 데도 있고요. 앞으로 우주 발사체는 이제는 기본이고 우주 공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들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 응용 기술로 우리가 우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또 고민도 하고 이러는 게 현명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 네.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가 생각했던 우주의 개념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2: 얼마 전에 뉴스로도 잠깐 봤는데 2024년인가요? 네.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그게 아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네, 그런 이름의 프로젝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네, 네, 참여를 하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1: 우와. 네, 네, 네. 처음에 20세기 올드스페이스 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사람을 달에 보내는 계획이 아폴로 계획이었잖아요.
2: 네.
1: 예, 창민님이 말씀하신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이 아니라 달에 사람을 보내서 살게 하는 계획이에요.
2: 주거를 거기서.
1: 주거.
3: 이걸 언제? 2020?
1: 2024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3: 얼마 안 남았네요.
1: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그 계획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상으로는 빠르면 2028년 정도면 아마 달에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지가 건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3: 와.
1: 그런 게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거든요.
3: 와.
1: 네. 2028년이면 뭐 얼마 안 남았죠.
3: 진짜 얼마. 네.
1: 그리고 우리나라도 2030년 정도면 우리 로켓으로 달까지 가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0: 그때는 이제 사람이 타고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만든 달 탐사 로봇을 우리가 만든 로켓에 태우고 달까지 보내는 거죠. 지금 뭐 누리호가 이제 700km 정도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지구 중력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달이든 화성이든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로켓 기술을 우리가 이제 곧 보유하게 되거든요.
1: 와, 한번
0: 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주,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우주 진출과 관련된 뉴스를 접할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2: 지켜봐야겠어요. 와. 그리고 저는 대표님이 우주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진짜 우리만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뭔가 다른 생물체나 다른 그런 사람들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어디선가.
3: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0: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동경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주에서 우리와 같으면서도 다른 또 다른 지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는 그 희망과 기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되게 멋진 말을 했어요.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 인간들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공간의 낭비가 아닐까.
3: 맨인블랙 영화 마지막 대사로
0: 예,
3: 나왔었던.
0: 그렇기도 하고. 보이저 우주선하고 그 파이오니어 우주선, 미국에서 쏘아 올렸던 70년대, 80년대에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소개하는 메시지가 담긴 그 데이터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2: 자기소개서인가요?
0: 그렇죠. 파이오니어 같은 경우에는 남자하고 여자의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동판이 있고, 그 밑에는 태양계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태양계에서 세 번째 행성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를 쏘아보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놨어요.
2: 너무 귀엽다.
0: 예.
2: 뭔가
0: 그리고,
2: 러브레터 같아요.
0: 예. 보이저 우주선에는 마치 그 골든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그 LP 레코드판 같은 백금으로 만든 디스크가 하나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그때 당시 전 세계 백몇십 개국 언어로 된 안녕하세요라는 녹음이 거기 LP판처럼 새겨져 있어요. 한국말도 어떤 여자분 목소리로 녹음이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래서 뭐제 생전에 제가 지적인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은 좀 희박할지는 몰라도 이런 파이오니아 우주선이나 보이저 우주선에 실려 있는 지구인들의 메시지가 언젠가는 우주 저편에서 까마득한 미래에 다른 외계의 지적 존재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주의 지적인 존재가 우리 지구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기억해주는 때도 또 오지 않을까. SF 같은 얘기죠. 제 인생의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또 떠올라요. 그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이제 보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책이 마르고 닳도록 수시로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정말 소중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과학 이론이나 지식 이런 게 아니고 책 뒷부분에 보면 여행을 하면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마 세분다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넓은 세상을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자연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 시야가 넓어지죠. 그러면서 뭔가 정서적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열린 마음이 되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우주를 대상으로 우리 인류의 어떤 마인드가 그렇게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이 뉴스페이스 시대가.
3: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책을 사실 저도 읽지는 못했는데 근데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다는 얘기는 저는 좀 듣기는 했거든요.
1: 뭔데요?
3: 근데 아마 말씀드리면 아, 한 번씩 들어본 적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상상력은 종종 우리를 과거에는 결코 없었던 세계로 인도하고 또 상상력 없이 갈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릴 때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상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 요즘 저희는 하늘을 우러러보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아래로 고개를 숙여서 보는 경우들이 훨씬
0: 그렇죠.
3: 많잖아요.
2: 하늘을 봐도 핸드폰 들고 누워서.
3: 근데 사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실현을 할수 없는 것들도 뭐 상상을 통해 현실화되는 거를 또 보고 들으면서 정말 우리 그리고 많은 취준생 분들께서 우주에 대한 상상을 멈추지 말고 더 큰 꿈을 계속 꿔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그래서 지금 뭐 취준생 분들도 그렇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다 다이달로스의 후예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이달로스가 단지 뭐 하늘을 날았다 이걸 떠나서 뭔가 도전정신, 그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한번 해보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서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롤 모델이 될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다들 다이달로스의 정신을 되살려서 오늘 쭉 얘기했던 이 우주개발 분야를 포함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그런 정서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의 상상력이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력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자신과 미래, 또 우리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0: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굉장히 평소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요, 지구예요. 보이저 1호가 1990년에 토성 부근을 지나갈 때 토성의 태 사이로 카메라에 얼룩인지 점 같은 게, 먼지 같은 게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1: 저도 먼지인 줄 알았어요. 네.
0: 칼 세이건이 저 창백한 푸른 점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먼지 같은 티끌이 우리의 보금자리고 고향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이 조그만 점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즐거움과 고통, 모든 종교와 이념, 또 모든 경제체제,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모든 문명의 창시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모든 연인들, 또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희망찬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를 가르친 선생님들, 부패한 정치가에다가 인기 스타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 모든 성인들, 그리고 죄인들, 악인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에 뜬 조그만 티끌 같은 먼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1: 깊게 울리는 감동이네요.
0: 네. 우주에 나가서 우리의 고향 지구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좀 겸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지적인 외계 존재를 만나더라도 그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우리는 여태까지 일구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뭐 거창하게 진지한 얘기가 되긴 했지만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